0: 집행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이른바 친윤 검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도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격을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여객기 사건과 관련해 한 명의 조종사가 동료를 찌르고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한 정황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9월 30일 영상 성명을 통해 여객기가 이스라엘에 접근했을 때 조종사 중 한 명이 다른 조종사를 찌르고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드러내십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4도입니다. 정다혜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거리에 자랑스런 태극기가 나붓기는 오늘은요, 국군의 날이자 남성시대의 날이죠. 10월의 첫날인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0월과 함께 가을이 시작된 모양인데, 뭐 가을이야 우리 남자의 계절이니까 무조건 환영입니다. 해외 뉴스를 보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앞두고 마음이 급한지 한국이 LNG 사업과 원자력 발전소 등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답니다. 그런가

참 정말 일방적인 발표. 그런가 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통일을 추진하겠다며 대만을 압박했다죠. 전 세계가 두 거물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남성시대는 한국 남성의 위상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님들과 재수씨들 그리고 우리 희은 누님까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들한테 그렇게 인기랍니다.

0: 1483쌍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남성을 소개하는 그쪽 결혼상담소에 신청자도 많아지고 있대요. 또 일본인 며느리를 맞은 당당이님이 아들 부부 잘 살라고 음성사서함에 말씀 남기신 일도 생각나고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박력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배려심 깊고 멋있어서 그렇다네요.
1: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 이놈의 인기를 어떡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한 말씀 하세요. 복 받은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말이야. 그런 나를 가진 사람이야. 자, 조금 뽐내면서 또 한국 남성의 높은 인기를 조금 성가셔도 해줘야 돼. 아우, 조금 성가시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선연료, 당진시청,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빅토스, 음주엔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하나증권,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쌈마의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으라차차차 네. 양손 만세 해주시고요. 내 10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온몸 기지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이걸 꾸준히 했더니 키가 컸다는 분이 있어요. 진짜.
3: 저요. 네. 저요.
2: 네?
3: 아 원래 컸어요. 저는 죄송해요.
2: 믿거나 말거나 일단 해보자고요. 척추뼈 사이사이 늘어나는 기분으로 상하체 위아래로 분리. 목도 위로 쭉 뽑아내세요. 마무리는 항상 어깨 으쓱 으쓱. 고개는 도리도리. 네. 발목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3: 자,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 오늘 남성시대와

0: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쪽으로 주세요.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인데요. 어허, 앞서서 우리 한국 남성이
1: 네.
0: 예, 여러 이유로 일본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다 했더니 여기 딱 나타나셨네. 5789님 제가 바로 배려심 많은 대한민국 표준 남자입니다. 이렇게 보내. 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아니면 뭐 영상 통화 가능한 저희 한번 실제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1: 8912님이 45살 노총각인데 일본 가야 하나요?
0: 45이 무슨 노총각입니까? 예, 청춘이다. 그냥 싱글. 예, 싱글. 45 싱글.
1: 네.
0: 네. 0465님은요. 국군의 날인 오늘 군무원인 남편은 쉬어요. 그 덕에 저도 좀 편하게 출근했어요. 확 달라진 가을 공기를 마음껏 누리면서요.
1: 네.
0: 하셨습니다.
1: 앞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이 좀 네. 묘하네요, 오늘.
0: 뭉게구름 같기도 하고.
1: 지금 요만큼만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0: 예.
1: 구름이 희한하네요. 네.
0: 그 사이로 하늘은 파란데 말이죠.
1: 요새 하여튼 미세먼지 없이 하늘이 너무 예뻐서 좋아요.
0: 맞아요. 근데 저도 미니 잠깐 봤는데 한국 남자들 박력 있고 부드럽고 배려심 있어서 멋있다 했더니 대다수 분들이 그러네. 제 남편은 한국 남자가 아니었나? 외국인이었나? 내 남편이. 우리 그런 얘기 안 듣게. 우리 형님들, 예, 아우님들. 예, 잘해봅시다.
1: 네.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맛있는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0: 아, 든든하니 좋죠.
1: 네.
0: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김상엽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네팔 빙하 홍수 사태를 보면서 자연의 위력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태로 인하여 희생된 많은 사람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인간의 언어로는 뭐라 위로할 수 없어 가슴만 아파요. 사태의 원인이 빙하 붕괴로 인한 홍수라니 너무 생소하고 낯선 말이었습니다. 빙하가 붕괴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물질 만능 시대를 사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삶에 대한 자연의 보복인가? 아니면 지구를 사랑하는 창조주의 경고장인가? 너무 무섭고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젠 불편해도 좋으니 자연을 해치는 과학기술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연을 지키기 위해 환경보호운동을 하시는 우리 성당 주임신부님의 일상을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분의 철저한 환경주의적인 생활은 정말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합니다. 사재관과 자동차에 에어컨 켜지 않고 선풍기로 생활하기. 지난 여름같이 더운 때도 선풍기에만 의존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신부님은 사용한 수건을 말려서 최대한 여러 번 사용하고 식당에서 반찬이 나오면 먹지 않을 것은 바로 반납하고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십니다. 다림질 지나치지 않게 하기. 그리고 물을 아껴 쓰는 생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하기 등등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환경주의 생활을 실천하시는 신부님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번 네팔 사태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지나침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교우들도 신부님의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해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하고 설거지와 빨래할 때 세제는 적게 사용하고 샴푸와 비누 적게 쓰고 휴지 아껴 쓰기 그리고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네팔 사태를 기억하며 지구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노력해야죠. 물질이 주는 편리함에 기대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연 보호를 몸으로 실천하며 사시는 마산 월영성당.

0: 우리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1: 그렇죠. 우선 나부터 실천을 하는 걸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철저함에 있어서는 정말
0: 와.
1: 그렇죠.
0: 예, 우리
1: 어느 정도 신부님. 철저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다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는 바에는 나부터 한다 할 때.
0: 그러게요. 그렇죠. 우리 마산의 이 주임 신부님께서는 아니 근데 다른 건 그래 일회용품 자제하고 뭐 여러 번 아껴 쓰고 뭐 줄여 쓰고 이런 건 있는데 이번 한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1: 그렇게.
0: 아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심지어 차 안에서 에어컨 안 틀면요. 어떻게?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1: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0: 그런가 봐요.
1: 하려면
0: 그러기에 그 또 성당의 교우분들도 이렇게 동참하신다고
1: 그렇죠,
0: 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아주 큰 움직임을 역시 몸소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 만들어내셨네요, 우리 신부님께서.
1: 김미영님, 지구 온난화가 모든 재난의 시작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예. 사실은
0: 이게 진짜 자연이. 뿔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보복인지 어쨌든 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으니
1: 그렇죠
0: 무섭습니다
1: 맞아. 부메랑이야 네. 부메랑
0: 네
1: 자기가 던졌는데 자기한테 돌아와 그런 거죠 네
0: 어 이광숙님이요 어 저요 저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짠순이라고 놀려요
1: 이런 놀림은 받아도 그래. 즐겁죠
0: 네 그 놀림은 필요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에게 이광수님 짠순이
1: 예. 자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선용원님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은 선생님과 일중이 형을 비롯한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이분 아시죠?
0: 예, 지리산.
1: 네, 민족의 명절 추석 모두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따뜻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지리산의 중심 세석 대피소에서 근무하는 선주임입니다.
0: 아유 오랜만입니다.
1: 저는 이번 추석도 연휴 명절처럼 세석 대피소에서 보냈습니다. 지리산 할머니가 이번에도 저를 집에 보내주지 않으셨네요. 9월 25일 추석 당일. 입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0: 백무동에서 출발했는데요. 세석대피소 700m 남았다는 이정표를 봤거든요. 근데 한참을 걸어도 끝이 안 보여요. 6살 아이와 함께인데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1: 젊은 엄마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의 다 오셨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렇게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다급했습니다.
0: 아,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1: 결국 제가 데리러 내려가려고 장비를 챙겨 다시 전화했더니 다행히 막 대피소 앞에 도착했다 했습니다. 대피소에 들어선 젊은 엄마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살 아들은 달랐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울음도 없이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작은 기념품 하나를 건네며 아우 여기까지 오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하고 칭찬해도 그저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보다 더 씩씩한 모습이 마치 엄마의 작은 보호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쯤 취사장에서 두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가 떠먹여주는 밥을 얌전히 받아먹는 아이는 여전히 의젓했고 엄마는
0: 아 하루 쉬었더니 천왕봉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어요.
1: 그러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산객들도 아이를 보며 야 대단하다. 오 정말 씩씩하네 한마디씩 칭찬을 건넸습니다. 출발하기 전 세석 대피소 포토스팟에서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고 그녀와 그녀의 작은 보호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도 어릴 때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또 그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지리산에서 만난 6살 어린 산객. 어쩌면 그 아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나오며 어느새 엄마

0: 엄마의 작은 보호자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든든한 보호자로 함께할 그를 저는 이곳 지리산에서 오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리산 새석대피소에서 선주임이었습니다.
1: 네, 반가운 소식을 지리산 새석대피소에서 전해주셨는데요.
0: 네.
1: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보호자로서 엄마의 마음은 다급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저물어 가지. 뭐 날씨는.
1: 저물어 가지. 네. 대피소는 뭐 700m라는데 이게 좀 캄캄하지.
0: 맞아.
1: 야, 근데 오히려 6살 아들이 아주 듬직하게 울지도 않고 아주 씩씩하네요.
0: 자, 예. 그런데 진짜 이분 말씀대로 어쩌면 아이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은 걸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어른들은 아유 애가 뭘 알아 하지만
1: 아니죠.
0: 많은 걸 알죠.
1: 네. 그리고 봐봐 6살 우리 아들 한국 남자잖아.
0: 아. 그렇군요.
1: 엄마는 내가 지킨다.
0: 아,
1: 근데 참 이 아저씨보다 훨 낫네. 저 왜 말씀드렸죠? 저는 아빠 손잡고 등산을 많이 끌려다녔었는데 매 울고 있는 사진이야. 싫어가지고.
0: 너무 일중시타워.
1: 근데 참 듬직하다 우리 아들은.
0: 그러게, 그러네.
1: 최고 최고.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배철수님의 노래 산꼭대기 올라가.

0: 네, 배철수님의 산꼭대기 올라가. 강영자님이 오 철수 오빠 이른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철수 오빠 젊은 음성이시네요.
1: 그렇죠. 네.
0: 하셨습니다. 그래 아주 힘찬 노래 잘 듣고 왔고요.
1: 네. 조오수님이 일중시 지리산 1915m 천왕봉 갔던 희열을 느끼고 계시죠?

0: 아니죠. 천왕봉까지는 안 갔어요. 네. 예, 선영원님 계시는 새석 대피소 찍고 왔어요.
1: 그렇죠. 예. 오, 선영원님.
0: 오, 미니로 또 글도 남겨주셨네.
1: 네.
0: 안녕하세요. 지리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새석 대피소 선영원입니다. 사연 소개 감사합니다.
1: 오, 듣고 계셨군요.
0: 그러게요.
1: 고맙습니다.
0: 반가워요. 네. 네. 거기는 기온이 또 뚝 떨어졌겠다.
1: 그렇겠다.
0: 특히. 네. 아, 오늘 아침 기온이 여기저기 많이 떨어졌죠.
1: 그렇죠. 2419님,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 노고당까지 올라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기보다는 황홀했습니다.
0: 아, 그 설산의 그렇지, 매력이 있어.
1: 그렇지.
0: 그때 당시 사진도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 기가 막히다.
1: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0: 어떤 부류요?
1: 이렇게 완전히 하얀 설경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0: 아, 보셨습니까?
1: 봤습니다.
0: 저도 봤습니다.
1: 아, 아름답지. 정말 아름답지.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저기 형님, 상의 셔츠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105? 아니면 100? 그러면 형수님은 몇 입으세요? 77쯤? 아,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66? 왕년에는 44도 소화하셨다고요? 아, 그럼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쓰는 이 옷 치수 말입니다. 이렇게 숫자로도 표시하고 아니면 스몰, 미디움, 라지, 뭐 엑스라지 등등으로 표시하는 이 옷 사이즈가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 덕에 탄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남북전쟁 때 군복을 입히면서 신체 치수 데이터가 쌓였고, 이후에 재봉틀이 발명되면서 기성복 생산이 활발해졌는데, 이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 몇 가지 치수로 군복을 대량 생산하게 됐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성 군복 시장은 더 커졌답니다. 군복에서 출발한 기성복의 대량 생산이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오늘날의 의류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본대요. 기성복 시장이 커지기 전에는 양장점이나 양복점에 가서 일일이 줄자로 치수 재서 옷을 맞춰 입었으니 돈과 시간과 노력 많이 들었죠. 그런 말 나온 김에 우리 당당이님께서는 군복을 어떤 색으로 입으셨습니까? 저기 한참 위에 형님은

그 국방색 민무늬 그 무늬 없는 군복 입으셨죠. 그때는 특수부대만 위장복을 입었다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은폐와 엄폐가 중요해지면서 1990년대부터 군복에 얼룩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일명 개구리 군복. 야간 투시 장비가 발달하면서 군복은 은밀하게 숨기는 기능을 더 높여야 해서 2010년대부터는 디지털 픽셀 무늬 군복으로 다시 바뀝니다. 은폐나 엄폐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옛날 영화에서 보듯 세계 각국의 군복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었답니다. 군인은 모름지기 멋있어 보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빨간색, 파란색에다가 금색, 은색, 수를 달았으니 적의 눈에도 잘 띄었죠. 현대적인 개념의 위장무늬 전투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해병대와 나치 독일의 친위대가 녹색과 회색 계열로 처음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랑스럽고 뜻깊은 국군의 날이라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으로 내가 입었던 군복을 뽑겠습니다. 아, 군복도 좋지만 이 떡볶이색 추리닝 활동복이 편하고 좋았다고요? 근데 요 활동복도 세대에 따라서 색이 달라졌잖아요. 그 주황색 있었죠. 군청색. 제가 군청색 입었네요. 그 다음 검정, 파랑, 회색. 아유, 해병대 아우님들은 물론 빨간색이죠. 내무반이나 생활관에서 입던 활동복을 오늘 남자의 물건으로 꼽으면서도 인정.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life.
1: 아, 본조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It's my life.
2: 네.
1: 듣고 왔습니다.
2: 오, 3104님이 논산 조교 출신 일중 씨. 은폐, 엄폐 설명 좀 해 주세요.
1: 하긴 저도 이거 참 소개해 드리면서 그때 생각났는데. 아, 그래요. 2001년쯤으로 가볼까요? 그때 상병이니까 그래도. 자, 훈련병들 주목. 이번 시간에는 은폐와 엄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다. 자, 은폐와 엄폐의 공통점은 적으로부터 나의 몸을 숨긴다는 것에 있다. 알겠지? 하지만 은폐는 풀숲처럼 적으로부터 물리적인 방어력은 없다. 하지만 엄폐는 내 몸을 숨겼을 때 적으로부터 총이라든지 포탄으로부터 내 몸을 숨길 수 있다는 데 있지. 예를 들어 바위나 방호벽 같은 데 있을 거야. 자, 이제 30초 주겠다. 훈련병들 일어서. 자, 은폐와 엄폐 실시. 머리 보이잖아, 머리. 어허, 그거 다 죽어. 이렇게
2: 재밌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네. 해봤습니다.
2: 네. 네. 예.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3104님 덕분에 아 그때 생각나네요.
2: 네. 근데 자. 들었는데도 모르겠어.
1: 아 그래요?
2: 뭔지.
1: 아 그러니까 은폐는 몸을 숨기기만 하고
2: 엄폐는
1: 숨기지만 확실한 물리적인 보호까지 되는.
2: 아하, 알겠습니다.
1: 예, 총이 날아갔을 때도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2: 아하, 알겠습니다.
1: 네네, 그렇게. 네. 국군의 날이니까 네.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2: 잘하셨어요. 서해남 씨. 국군의 날이네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가 더 와닿네요. 얼마 전 지뢰 사고 소식 접하고 나서 우리가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과 희생으로 있다는 것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남편도 34년 직업군인 퇴직해서 그런지 가슴이 더 아프네요. 그러셨어. 군인 가족이시구나.
1: 네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의 위험과 희생.
2: 그렇죠.
1: 로부터 네. 우리가 진짜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것. 네네. 늘 감사해야죠. 그리고 또 몸 다치는 일 없이 또 나라를 지킬
2: 그렇죠.
1: 수 있도록.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해야 네. 됩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2: 네. 자, 이번엔 손편지인데요. 충남 공주시의 전영기님.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시에서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는 아들 둘을 둔 52세 아빠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큰아들은 22살에 군대를 제대하고는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다며 택배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엄마 아빠 깰까 봐 살며시 나가서 끼니도 걸으며 뛰어다니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힘든 내색 없이 웃기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엄마 아빠 잘못 만나 고생만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일을 멈추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직업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얘기일 줄 알고 들뜬 마음으로 물었다가 배달업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했다 하는 말에 솔직히 좀 서운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아빠는 반대야. 그거 위험하고 힘들어서 그건 허락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일자리 알아봐라. 알겠지?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풀이 죽어 말수가 줄었고 우리 사이에는 며칠 동안 냉랭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눈 감고 허락해 줄까? 아니야, 이거 너무 위험해서 안 돼. 머리가 혼란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알고 지내던 오토바이 가게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아들 얘기는 차마 꺼내지 못하고 가격만 물었더니 후배는 생각보다 가격이 꽤 나간다며 얼마 전 젊은 손님 한 명이 찾아와 택배 일을 접고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해보려 한다며 한 대 사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부모까지 속일 아이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돌아오는

0: 일에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낯익은 파란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그 동네에 하나뿐인, 이 동네에 하나뿐인 좋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아이, 우리 아들도 저런 오토바이 타고 즐겁게 일하게 허락해 줄 걸 그랬나? 혼자 생각하는데 배달 음식을 들고 나오는 기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보고 또 봐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길로 후배 가게로 달려가 물었죠. 저기 말이야, 혹시 그 저번에 그 오토바이 말이야?
1: 아, 그거요? 아이, 지금쯤 열심히 달리고 있을걸요? 그 손님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사는 거라면서 아유,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다고 엄청 울면서 사갔거든요.
0: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 뭐야? 아, 그 손님이 형님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부모 자랑을 엄청 하고 갔어요. 자기는 부모 잘 만나서 사랑만 받고 컸다고요.
0: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아니, 요즘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늦게 다녀? 아빠가 한 말이 아직도 서운하냐?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숙여,
1: 아빠, 죄송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샀어요. 조심히 운전할게요. 믿어주세요.
0: 더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지금껏 혼자 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 항상 안전운전하고 조심해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다며 독립하겠다 했습니다.
1: 제가 일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밤낮이 없이 일하면 엄마 아빠한테도 방해가 될 것 같고 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요.
0: 그렇게까지 부모를 생각하는 착한 아이라서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일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여러 지점을 맡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열심히 한다고 지점장님들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아들을 보며 우리도 덩달아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보고 싶어 집으로 불렀는데 노숙자가 따로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머리는 텁스룩하고 손톱 발톱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내가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1: 엄마 아빠, 내일 모레 쉬는 날인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0: 약속한 날 제가 일이 늦어질 것 같아 다음에 먹자 하니 아들은 꼭 오늘이어야 한다며 화까지 냈습니다.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이상했지만 하여튼 늦게나마 저녁 자리를 가졌죠.
1: 엄마 아빠 많이 드세요. 오늘은 이 아들이 살게요. 동생하고 재수 씨도 많이 드세요.
0: 이발까지 해서 말끔해진 아들이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1: 아, 아주버니 오늘 너무 멋지네요.
0: 며느리 말에 아들은
1: 아, 엄마가 하도 거지 같다고 하셨어요.
0: 그 말에 우린 다 함께 웃었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잠시 텃밭에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었죠. 잠깐 쉬러 왔나 싶어서 방해될까 그냥 일만 했고 30분 후쯤 후 다시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아들은 일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쯤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집 칠판에 큰아들 다녀감 이러고 써놓고 갔다고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던 옛말이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같은 날 저녁 7시 20분경 늘 듣던 벨 소리가 그날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2: 아빠, 아빠 큰일 났어. 형이, 아, 형이 지금 사고가 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대요.
0: 저는 죄 없는 막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이냐? 어디서 장난을 하냐?
2: 아빠, 형 맞아. 형 친구들이 오토바이가 파란색이래.
0: 이 지역에서 파란 오토바이는 아들 것뿐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죠. 맨발로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오토바이만 있고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119로 병원에 이송된 후였습니다.
1: 죄송합니다. 운명하셨습니다.

0: 병원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 제발 아빠 왔어. 늦게 와서 미안해. 일어나라 일어나 한 번만 하며 안 될 줄 알면서도 내 욕심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동생 내외에게도 밥을 사주고 집에 들러 칠판에 글을 남기고 떠난 아이.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조화인지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아들은 2024년 9월 5일 19시 20분경 한 교차로에서 23세 운전자가 몰던 신호위반 차량 3.5톤 화물차와 정면 충돌해 27의 나이에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저는 시청과 경찰서를 쫓아다니며 항의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요. 다른 방향에는 다 있는데 아들이 사고 난 방향에만 없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아들을 보러 가던 길에 그곳을 지나는데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한을 풀어준 것 같아 기뻤어요. 그날 아들에게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 이제 거기서 못다 핀 꿈 활짝 펴고 아빠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라. 아들을 보내고 이제 2주기가 되었는데 카메라가 생긴 후로 사고가 잦던 그 교차로에서 아직 사고가 없습니다. 아들이 보살펴주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부디 아들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라이더님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라이더 가족이었던 아빠가. 참 묘하죠. 밥 사겠다. 날짜 바꾸자. 화까지 내면서 아니다. 오늘 저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큰아들 다녀감. 그것도 참 희한하잖아요.
1: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아들로서의 어떻게 보면 효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정말 맛있게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인데 하필 그 다음 날 이렇게 오늘 당했네.
0: 그러니까 무슨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면 뭔 예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뭔가를 알고 식구들 다 밥을 사고 뭔가 그랬던 것 같은 큰아들 다녀감. 와, 그것도 희한하고 또 그날 오후에 잠깐 들려서
1: 그러니까 그렇게
0: 또
1: 글도 써놓고 말이죠.
0: 아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세상에.
1: 예, 그래도 진짜 우리 아드님 덕분에 그 교통사고가 났던 곳이 그래도 더 이상 이제 카메라도 설치되고 사고도 안 난다고 하니까.
0: 그러게.
1: 참 정말 비롯해서 많은 라이더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배달을 비롯해.
0: 네.
1: 정말 소중한 우리의 아들 딸들일 텐데 누군가의. 안전운전하시고
0: 네, 시간 다툼이 있더라도 제발 좀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1: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쟤는 나...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4: TB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9: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8: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9: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8: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9: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9: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8: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9: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8: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9: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8: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9: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8: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9: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상엽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 선용원님과 전영기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8: 앞선 사연의 7561님, 아들을 잃은 사연자님 온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9: 그저께
8: 그 마음을 진짜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9: 그렇죠. 모르지. 네. 어떻게 해. 9551님, 경남 사천 선선한 아침, 목요일 남성시대 기운받아서 복권 1등 가자! 기운 주세요! 그러셨어요.
8: 네, 우리 벵갈호랑이 백이성님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백이성 씨 대신에 더 특별한 기운의 게스트가 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잠시 후 3, 4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미니 켜고 기다려주시면 저희도 단장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찾아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애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수류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가 밤사이 발표된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23.55포인트, 0.34% 내린 6,814.49로 개장했습니다. 미국의 8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당장 10월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장 마감 이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한 마이크론은 내년엔 더 강력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 단언하며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을 일부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1.95포인트, 0.23% 내린 853.96으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상승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 발표 이후 낸 입장 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상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의 발표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11월 중간

0: 선거에 나서는 공화당의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적극 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설리번 의원의 역할을 치켜세우며 건설 일자리 12,000개와 운영 일자리 1,000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투자 발표 행사에는 투자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 정부나 기업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설리번 의원을 비롯해 알래스카 주지사와 연방 하원 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5% 증가한 1,209억 4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498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되면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2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만약 경치 좋은 산림 지역에 땅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펜션을 지어서 관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축을 길러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강원도 평창의 한 산지 소유주는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유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건데요. 생태계가 지켜져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땅을 돈으로 연결짓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 개발 대신 보존을 택하는 모습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 사수함입니다.
8: 이번 추석에 못 찾아뵙더니 시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7: 갑자기 시어머님이 오늘 사수함 일주일간 모시겠습니다.
9: 어머니, 이번 명절 연휴 때 저희 가족이 모두 독감에 걸려 찾아뵙지 못했잖아요. 본의 아니게 혼자 외롭게 명절을 보내게 해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아파서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 봐 걱정되셔서 잡채, 소고기국, 갈비, 생선까지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몸도 불편하신데 오토바이 타고 집 앞까지 배달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관심과 걱정 덕분에 우리 가족 다시 건강해져서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주말에 꼭 찾아뵙고 팔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맛있는 것도 꼭 사드릴게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7: 네, 박영희님이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셨네요. 야, 그러니까 명절 동안 몸 아픈 독감에 걸려가지고.
5: 독감 걸렸으니 뭐나 제대로 챙.

0: 챙겨 먹겠어 싶으신 거죠.
1: 네.
0: 그러니 엄마들은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본인의 몸 컨디션은 뒷전이시잖아요.
1: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직접 배달까지 해주셨어.
0: 몸도 불편하신데 음식 바리바리 해다가 오토바이로 직접. 이야 대단하시다.
1: 네.
0: 자 오늘 음성 남겨주신 박영희님께는 어머님과 함께 든든한 한 끼 드실 수 있도록 쌀 5kg들이 2개.

0: 이제 싱숭생숭하죠. 나 가을 타나 싶기도 하고요. 가을만 되면 유독 생각나는 음식, 노래, 장소, 사람, 또 뭐 추억 있으신가요? 아, 가을이면 꼭 듣는 노래 한 소절 시원하게 불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 또 아니면 가을 풀벌레 소리 좋다. 지금 듣고 있는 가을 소리를 저희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열린 사서함으로 전화주세요.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는 여자는 모른다 이어집니다. 오늘은 백이성 씨를 대신해서 특별한 분 모셨어요. 연예계 대표 초식남, 애견남 조정치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거니까요.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아유, 최태형님 역시 우리 여성시대 남성시대 센스쟁이. 오늘 남성시대에서는 정치 이야기 많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대놓고 한번 해보려고요. 정치 얘기. 예. 자, 남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고향 가구 박람회, 웰메이드, 해통령 육수 한알, 주식회사 하나은행, NH농협손해보험, 음주우엔 티맵대리,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스이브,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폐, 샘표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와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 해통령.
1: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3: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 해통령.
4: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근력 관리하는 몸짱 남자.
1: 운동이라곤 숨쉬기가 잘 안 되네. 운동이라곤 숨쉬기밖에 모르는 몸 꽝 남자.
0: 육체미부터 병양미까지 다채로운 남자의 아름다움.
2: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0: 야!
1: 아니.
0: 오, 웬일이야.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을 코스모스 같은 남자라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1: 어머나.
0: 오, 멋집니다. 이니 남편, 은이 성우 아빠, 뮤지션 조정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화났다, 화났어. 성 났다.
2: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1: 네, 재밌어요.
2: 조정치입니다.
0: 아, 다시 돌아오셨네. 야.

0: 아니 근데 몸꽝 이런 발음을 하려니까 오랜만에 안 되네.
1: 몸꽝.
0: 어. 네. 예. 운동이라곤 숨쉬기밖에 모르는 몸꽝 남자. 우리가 이렇게는 해본 적이 없잖아.
1: 맞아요.
0: 몸꽝에 대해서 네. 발음이 엉키네 막.
1: 아, 야
0: 조혜리님.
1: 몸짱이십니까? 우리 조정치님은 몸꽝이십니까?
2: 저는 뭐 한 번도 예. 몸짱 같은 게 돼본 적이 없죠. 예. 그 심지어 요즘에는 한 6kg 정도 쪄가지고.
0: 아 좋아요, 좋아.
2: 네네네.
1: 아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다는 느낌이 딱
0: 보기 좋아요.
1: 있어요.
2: 네, 네. 저 좀 찌우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1: 아, 예.
2: 잠 좀 잘 자고 좀 열심히 먹었더니 쪘어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1: 예.
0: 그러면은 열심히 못 잡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2: 약간 좀 그렇게 살았어요. 잠을 좀 부족하게 자는 삶이어가지고 잘 잤더니 좀 살이 찌더라고요.
1: 뮤지션들이 보니까 당연하지. 밤에 이렇게 뭔가 작업이나
0: 작업들을 많이 하니까. 하니까.
2: 네, 그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1: 아,
2: 네.
1: 예. 아니 많은 분들이 우리 조정치님 뵙고 있습니다. 조혜리님이 조정치님 너무 반가워요. 어우, 순한 고양이 상인데 소리는 맹수예요.
0: 네. 1443님이 오잉? 정치님 수염을 왕창 기르셨네요. 심경에 무슨 변화라도?
2: 아, 근데 제가 평소에 수염을 기르는 편이에요.
0: 네.
2: 이 면도가 매일 하는 게 좀 어렵고
1: 예, 예.
2: 한번 기르다 보면은 또 계속 기르게 되고 이래가지고.
0: 그런데
1: 그렇죠. 이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나도 이게 뭔가 남성적으로 혹은 수염을 좀 기르고 싶다 해도
2: 네네.
1: 이렇게 되게 이방처럼 나는 사람들은
0: 그렇대요.
1: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수염이 참 멋지게 나는 거는
2: 네네.
1: 대감 딱 스타일이잖아요.
0: 맞아.
1: 잘못 키우면 여기만 이렇게 나가죠.
0: 맞아.
1: 이방 스타일로.
0: 맞아, 알아.
2: 아, 그쵸, 그쵸.
0: 아. 자기는 막 굉장한 수염이 무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 아 저렇게 쉽지 않아요.
0: 절에 가서 공부하면서 야 나 예. 멋있지 않냐? 그랬는데 딱 그 사람이 이방이었대. 그래서
1: 그러니까.
0: 그 친구들이 그렇게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1: 수염도 잘 어울리십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예.
1: 근데 워낙에 이 시간에 우리 백이성님은 이제 그렇게 네. 포효를 우와 해줘가지고 벵갈 호랑이라고
2: 네네.
1: 저희가 네. 좀 불러드렸었는데 본인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정치님은 어떤 동물이 좀
2: 제가 그 그 외모와 다르게 본성 자체는 소울은 좀 약간 맹수 쪽이긴 해요.
1: 테토야. 네, 테토남이야.
0: 네. 테토남이야.
1: 예.
2: 근데 확실히 맹수 세계에서는 서열이 낮은.
1: 예. 아, 맹수지만 서열은 좀
2: 네,
1: 낮아요.
2: 맹수지만 거의 그냥 생활은 강아지처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높으신 분들 오면 이렇게 깨갱깨갱 피하고 알아서 배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1: 아, 예. 네,
0: 그래요?
2: 네, 네. 제가 그런 쪽이에요. 네.
0: 아, 그런 편이에요?
2: 네.
1: 그러니까 절대
2: 네.
1: 초식은 아니다.
2: 네. 확실히 육식인데.
1: 육식인데.
0: 아,
2: 삶은 네. 거의 초식 못지 않다. 네.
0: 근데 아내 정인 씨랑 연애할 때 완전히 박력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사귀기도 전에
2: 네네.
0: 입맞춤부터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2: 네. 그 제가 좀 의외로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0: 박력이 있어요.
2: 네, 박력.
1: 연인이 되기 전에 어쨌든 먼저. 이렇게.
2: 아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으니까.
1: 아, 그렇죠. 네.
0: 그랬겠지.
2: 네. 아무렇게나 하면은 바로 잡혀가잖아요.
0: 그렇게 잡혀가죠.
2: 이게 되는 분위기라는 걸 알고
1: 호감을 네. 느꼈기에
2: 네. 누군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 시작되는 거니까. 네네.
0: 어머 그래놓고는 잠수를 탔대.
1: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이것도
0: 어머,
1: 무슨
0: 너무
1: 얘기야?
0: 웃기잖아.
2: 아. 아,
1: 그 이게 잘못됐네. 아니 뭐 서로 썸 타는 사이에 용기 내서 키스를 할 수는 있어. 그러고 네. 나서 잠수는 왜 타요? 이게 더 나쁘네.
2: 이게 말을 잠수라고 하니까 되게
1: 일주일이나 그랬다는데요.
2: 네, 그 일주일 동안 근데 사실 정인 씨랑 저랑 또 바쁜 일이 있었어요.
1: 갑자기 일정은 있었다.
2: 네, 일정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일정을 좀 이겨서라도 그걸 좀 만나고 연락을 더 했어야 되는데
0: 아~
2: 약간 네.
1: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나요? 아니면은 뭐 삐삐 시절이었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 아 폰은 예. 있었는데
1: 네 화장실 갈 때 뭐 이럴 때 항상 핸드폰 손에 있지 않습니까?
2: 네, 근데 그때는 좀 확실히 지금보다는 기지국이 좀 없긴 없었어요.
1: 기지국이
0: 아, 기지국이 많이 없었다.
1: 기지국이
0: 야,
1: 없다.
0: 네.
2: 솔직히 저희 집에서 지금 저 구석 가면 안 터지거든요.
0: 안 터져요, 맞아요.
2: 네네 네. 아직도 그런
1: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있나요?
0: 있어요,
2: 아직도
0: 있어요.
2: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네, 네.
1: 무슨 시티폰 쓰는 것도 아니고
2: 어쨌든
0: 아니요, 있어요.
2: 어쨌든 예. 사실 그때 제가 좀 약간 내가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라는 좀 그런 고민도
0: 있었구나.
2: 있었고 네네.
1: 예.
0: 누가 먼저 그럼 사귀자라는 눈빛을
2: 아 근데 그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냥 서로 이제 마음이 좀 합이 됐던 것 같아요.
0: 아 합이 됐다.
2: 네네.
0: 네.
1: 하긴 이미 저기 2세 자녀도 계시고
2: 네네,
1: 잘 낳고 있는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제가 너무 몰아붙였네요.
2: 네, 너무 옛날 얘기까지
1: 그러니까
2: 끄집어내서
1: 푸릇푸릇했죠.
2: 네네.
1: 연애 초창기 모습.
0: 아니 아내 정인 씨가 말하기를 조정치 씨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묘사할 때 김제동의 눈에 박경림의 턱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0: 때 표현을 했대요.
1: 네.
2: 네네. 뭐 근데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1: 눈썰미가 좋으시네 정인님이. 네. 네. 그런데 반면 조정치 씨는 이제 정인 씨를 성품 미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성품이 아. 미인이다.
2: 그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이 외모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외모는 껍데기일 뿐이다.
1: 아, 그래,
2: 이게 금방 다 사그라들 거다라는 네. 걸.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성품에 항상 집중하는 편이었거든요.
0: 그건 맞아요. 네. 네.
2: 성품, 말하는 톤 이게, 이런 게
1: 이게 진짜. 네, 네.
0: 아, 말하는
2: 그런 게 더 중요했어요.
0: 네. 맞아 맞아.
1: 그럼 최고의 칭찬을 한 거네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네. 내 안에
2: 뭐, 아, 뭐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 이런 거
0: 다 쓸데 없어요. 네,
2: 가치 네. 없더라고요.
0: 맞아요. 네, 네.
1: 성품이 미인. 와, 멋진 말이네.
0: 그렇지.
1: 북구분이 진짜 최고의
0: 성품 미인.
2: 아, 네. 잘 커버했다.
1: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2: 아,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인간적으로는 항상 존경스러운 분이 많은 네.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좀 불편하신가요?
2: 들어올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불편한 감정이 좀 올라왔거든요. 또 딴 얘기 좀 아니, 했으면 좋겠고.
1: 이제 딴 얘기를.
0: 이제 저 바깥을 보시면 좀 기분이 편해지실 겁니다.
2: 네, 일부러 자꾸 저기를
1: 그래,
2: 보게
1: 멀리
2: 돼요.
1: 봐요. 네,
0: 맞아요. 멀리 봐요. 멀리 보세요.
2: 요즘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요새 이뻐요. 예, 예. 네.
1: 아, 우리가 너무 추궁을 했다.
0: 맞아.
1: 자, 이런 시간 아닌데. 네네. 이런 시간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남자들만의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자는 모른다. 오늘은 특별 손님 조정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0: 오늘은 여자분이 사연을 주셨네요. 남자. 자기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치 씨는 이제 저의 남편 역할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2: 네.
0: 자신 있으시죠? 그래요. 좋아요. 자, 닉네임 이런 남자 없습니다 님의 사연이에요. 결혼 20년 차 40대 후반 부부예요. 요즘 남편에 대해 정확히는 그 남편이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맞벌이 부부라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직장생활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많이도 싸웠어요. 어딘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남편의 안 좋은 모습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여보, 좀 일어나. 일어나서 앉으라고 좀.
2: 아우, 왜 누워있으면 편하잖아.
0: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애도 좀 안아주고 그래야지. 왜 맨날 자기가 누워있는데. 봐봐, 지금 애가 아빠를 봐주네. 당신은 누워있고 돌잡이 애는 앉아있잖아.
2: 아우, 서로 편하게 있으면 되지. 그치 애기야. 까꿍까꿍.
0: 그러다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다 보니 잘난 저 혼자 힘으로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나마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제 뜻대로 되는 듯 했는데 좀 크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엇나가서 마음도 몸도 너무 지쳐갈 무렵 그렇게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애들 나이도 모를 정도로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 남편이 그 남편이 저를 지켜줬어요.
1: 엄마! 엄마 또 내 방 들어왔지?
0: 아니, 네가 너무 청소를 안 하니까 방이 무슨 돼지오리 같더라고. 그래서
1: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좀! 알아서 한댔잖아. 내 방에 좀 들어오지 말라고!
0: 야! 이 집이 네 거야? 내 방도 다 엄마가 산 거야. 너 지금 어디다 대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1: 아, 또 저 소리 진짜 치사해서.
0: 뭐? 치사? 너 지금 엄마한테 치사하다고 했니?
1: 어, 치사해. 아주 치사해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나 이 집에서 나가도 되지? 엄마 집이니까. 그럼 난 나갈게. 나가주면 되잖아.
0: 야! 어머머, 저 지집애. 저 지집애 좀 봐. 여보, 여보 지금 들었어? 내가 애를 너무 잘못 키운 것 같아.
2: 아, 아니야. 자기만큼 애들한테 잘한 사람 없어. 내가 봤어. 당신 정말 잘했어.
0: 아니 근데 지금 저게 뭐냐고.
2: 에이, 사춘기잖아. 저 때는 다 그래. 우리 애들 평범하게 아주 잘 크고 있는 거라니까.
0: 사춘기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한없이 기다려주고 필요한 것 해결해주고 믿어주는 남편의 방식으로 아이들은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 잘못 키웠다고

0: 자책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말도 해결책은 아니지만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전에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싫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애들보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남편과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자꾸 말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아주 오래전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둘 새삼스럽게 떠올랐어요. 회사일 마치고 피곤에 찌들어 깜빡 잠이 들었던 어느 날 아이 물병이랑 설거지할 게 생각나서 벌떡 눈을 떴는데
1: 일어났어? 아유, 미안. 이제 거의 다 했어. 야, 더 자, 더 자.
0: 회사 다녀온 남편이 조용히 설거지를 다 해놓았던 일. 또 아무리 바빠도 제가 운전을 하면
1: 천천히 해, 천천히.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됐어. 아, 잘한다. 완벽해.
0: 주차는 본인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도 늘 제가 운전하면 항상 마지막 주차 완료까지 지켜봐 주었던 모습. 또 제가 핸드폰을 충전하지 못하고 잠들어도 아침이 되면 항상 네, 배터리가 100%로 완충되어 있던 이유도 늘 남편이었습니다. 이야. 제가 먼저 자고 있으면 까치발로 왔다 갔다. 서랍 여닫을 때도 조용조용.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저를 위한 배려인 것을 저는 알면서도 모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한결같았는데 제가 바쁘고 지쳤다는 이유로 화낼 이유만 찾았던 거겠죠. 요즘엔 나이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에게 나도 더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은 꼭 고치도록 노력해야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준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남편 칭찬을 많이 하고 고맙다는 표시도 자주 하니까 어느새 딸들도 세뇌가 되었는지
2: 나는 키 작고 못생긴 남자는 싫은데 아빠도 뭐 그것만 빼면 꽤 괜찮은 남자니까 나도 나중에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1: 이건 뭐 칭찬이야 욕이야?
0: 우리 딸들도 저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충만한 행복감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많아서 일단 두서없이 써봤네요. 쓰면서 남편을 생각하니 보고 싶어요. 주책이죠? 이렇게나마 글로 제 마음을 정리하니 너무 좋네요. 남편아, 다 들었지? 내 마음?
3: 이야, 이댁 남편분은 되게 세심함이 있는 분이시다.
0: 그러니까. 그게 충전을 그렇게 해주는 남편이 어딨어?
3: 그러니까요.
0: 진짜.
3: 네. 그리고 다닐 때도 이렇게 살며시 잠들어 있는 아내를 위해서
0: 발끝 들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또 설거지감 쌓여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해주고.
3: 네. 그리고 자녀와 뭔가 이렇게 다툴 때 나의 편을 들어주는 내 편, 남편.
4: 그래.
3: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1: 약간 40대 후반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데 확실히 남편분도 서열이 낮아지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뒤꿈치 들고 다닌다는 게.
3: 중간에 우리 조정치 씨가 이렇게 남편 역할을 해주는데 쫄아서 한 건 아니죠. 쫀 연기가 아니죠.
0: 아니, 쫀 연기는
1: 네,
0: 아니었어요.
1: 네, 네, 네. 네. 원래 목소리가 좀 그렇게 네, 쫄아 있어요.
0: 애가 몇 살이죠?
1: 전 지금 10살, 8살.
3: 10살, 8살.
1: 8살.
3: 네. 그러니까.
1: 네, 네.
0: 아니 그래 남의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돌아서면 휙 커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왜 그래요 정말.
3: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들이라 귀여우면서도 뭔가 이제 또 송가기도 하고 말썽도 약간 있고.
0: 딸한테 더 각별하실 것 같아.
1: 마음은 그런데 예. 사실 손은 저 둘째 아들한테 더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3: 진짜요?
1: 첫째는
0: 여덟이니까 8살이니까.
1: 네. 나이도 나이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독립적여요. 그래서 뭐
0: 딸이.
1: 네, 딸이. 그래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알아서 뭐든 혼자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3: 유저터네요.
1: 네네네. 첫째여서 그런지 아니면 딸이어서 그런지. 네. 확실히 둘째는 남자애라서 그런지 약간 아직은 좀 뇌가 안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뇌가 안 생겼다.
1: 그냥 본능에만 충실한.
0: 뇌가 안 생겼어.
1: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뭐 계속 떼쓰고.
0: 아 그래. 네.

0: 자, 이런 남자 없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여성분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유, 그 표현 너무 귀엽다. 뇌가 없는 것 같은 둘째. 그래, 그런 생각 들 때 있어 우리 아이들. 자, 광고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길에서 예쁜 여자가 웃으며 다가오길래 하, 뭐지 나 아직 살아있네 자신감 치솟았는데 내 뒤에 오던 강아지 보고 달려갈 때
1: 동네 꼬마한테 귀엽다 말했는데
2: 못생겼어
1: 돌직구 맞았을 때
0: 아우! 아우!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오늘은 조정치 씨의 노래로 모십니다
1: 네 바로
0: 아, 어떤 곡이죠?
1: 아, 정인 라디 조정치의 어쩌면
3: 아 좋아요
0: 어쩌면 오케이 렛츠고 네.

0: 아, 가사말이 아주 재미난.
1: 네, 대박기원, 대박기원. 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0: 바람을 담은.
1: 말하는 대로, 네, 들 거예요. 2016.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금년에 새로 네. 회사를 아, 네, 네. 아내와 함께 네. 만드셨죠?
2: 지금 같이 노래한 라디 씨랑 셋이 같이.
1: 셋이 예. 네.
2: 지금 한 레이블에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2: 근데 뭐 만든 것보다는 이제 또 대박이 나야 되는 게 관건이라.
0: 네. 네. 네.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함께 결을 하시는 분들이 또 한 레이블을 만들고. 네. 근데 또 이제 아내분과 어떻게 보면 그쵸? 같은 회사.
2: 네, 네.
1: 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2: 네. 사실 뭐 그 전에 회사도 같이 있었기
0: 아,
2: 때문에.
0: 아, 함께 하셨구나.
2: 네, 네, 네.
0: 예. 아니, 이 구구원님이요. 부부가 함께 노래하셔서 그런지 더 듣기 좋아요. 녹음하실 때 비하인드도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좀 해주는 편이신가요 가수로서?
2: 사실 제가 정인 씨 노래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뭐 예. 음악적인 이야기들은 좀 하는 편이에요. 왜 네. 연애하고 처음에는 진짜 서로 음악 얘기 원래 장르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전혀 안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서로 이해하게 되고 해서 지금은 좀 서로 이렇게 음악적인 이야기도. 하곤 해요.
0: 아, 네. 확실히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어요, 서로가.
2: 그죠. 근데 굉장히 네. 좀 그래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1: 그렇죠.
2: 아.
1: 돌직구는 좀.
2: 네네네. 네.
0: 아, 그죠. 서로에 대한 음악 얘기보다는 음악인으로서 다양한 이제 다른 뭐 가수나 뭐 요새 네네. 좀 뭐 음악적인 네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얘기 그런, 많이 하죠.
2: 네, 그런 얘기들은 좀 하죠.
0: 네. 네. 네네. 그 9701님이 그러면 부부가 작업하면 싸우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2: 아, 이게.
0: 오히려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2: 싸움까지는 안 가는데 네. 좀 힘들긴 하죠. 네. 옛날에는 아예 그럴까 봐 안, 같이 작업 같은 걸 아예 안 했는데
1: 아, 그러셨구나.
2: 근데 또 서로 필요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1: 그렇죠.
2: 해보면 저도 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스타일이라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0: 각자 또 추구하는 그래, 또 이게 느낌이 있을 테니까
2: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별건 아니에요. 그냥 정희 씨가 아, 그 부분 좀 더 슬프게 연주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기타 그냥 이거 튕기는 건데 뭘 뭐 얼마나 더 슬프게 해. 내가 울어?
0: 잠깐만
2: 울면서 찍어?

0: 이렇게 치면 더 슬픈가? 약간
1: 이거는 약간 저게 조정치 씨.
0: 아니 글에 썼는데 예. 아, 이제는 사실 그런 그 가수들의 그런 말들을 더 이제 잘 이해하게 됐으니까 이제 아, 예. 안 그러죠.
1: 아 이제 안 그러시네. 하긴 그치 기타는 내가 치는데 여기 뭐 슬프게 치는 기타가 어떻게 치는 건지.
0: 근데 사실 기타리스트들이 예.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 아, 그래요?
0: 옛날부터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좀 요구하면은 네. 아 그래 그럼 네가 쳐봐.
2: 기타를 벗어서 기타 벗어서 주지.
0: 그런 맞아요. 분들 꽤 있었어요.
2: 그래요.
0: 네, 선배님
2: 맞아.
0: 선배님들 그래요. 중에. 네. 어
2: 이거 뭐 네가 해.
1: 조금 더 서정적인 듯하지만 아, 뒤에 그쵸. 가서 약간 밝은 느낌으로.
0: 아 그죠 그죠.
1: 예 웃는데 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줘. 아이고, 뭐 이런 맞아. 이런 거 막 이제
0: 맞아요,
1: 요구하면.
0: 맞아요 맞아요.
1: 야 그럼 네가 해봐. 뭐 이런
0: 그쵸,
1: 거죠.
0: 그쵸. 아
2: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해요. 대체적으로 남의 맞아, 말 맞아. 절대로 안 듣는 친구들이 음악 쪽으로
0: 맞아 맞아
2: 불러서 예. 오는 것 같아.
1: 누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맞아, 그렇지. 남의 말 안 들어.
1: 아, 참 재밌네요.
2: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볼까요?
1: 네네. 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중간중간 이제 연기를 한번.
0: 아, 네.
1: 네. 정치님이.
0: 두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2: 아니에요.
0: 입이 잘 안 떨어지네.
2: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1: 아니, 요 사연 약간 서정적으로 조금 괜찮으시겠어요?
0: 그 사실 제가
2: 네가 해.
0: 미리 읽었는데
1: 그러니까 이거
0: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부자지간의 약간 그 네네, 마음이잖아요. 네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닉네임 아버지의 면도기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서랍 맨 안쪽에는 오래된 전기면도기 하나가 있습니다. 은색 몸통은 군데군데 벗겨졌고 충전기를 꽂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장난 면도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2: 여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1: 맞아.
2: 그럼 버려.
1: 아니야, 그냥 둬.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 멀쩡한 양말도 잘만 버리는 사람이 고장난 면도기는 왜 그렇게 모셔놔?
1: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설명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그 면도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물건이거든요. 아버지는 35년간 기관사로 일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새벽이면 안방에서 어김없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 면도기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어린 저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 아버지 또 일하러 가시는구나.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한마디였습니다.
0: 그래, 잘했다.
1: 군대에 갈 때도
0: 늘 몸조심하고
1: 취직을 했을 때는
0: 이제 밥값은 하겠구나.
1: 그게 전부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 흉내를 낸다고 면도기를 얼굴에 갖다 댄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도 수염 났어? 아버지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0: 아휴, 큰일 났네. 내일 장가 가야겠어.
1: 저는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울었습니다. 아, 나 장가 안 갈 거야.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배를 잡고 웃으셨고 아버지는 저를 번쩍 안아올리며 웃으셨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웃음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집을 떠난 뒤에도 가끔 본가에서 자는 날이면 새벽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과 유품을 정리하는데 욕실 선반에 그 면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어들었습니다. 형이 묻더군요.
0: 그걸 가져가게?
1: 응.
0: 오래된 건데?
1: 아, 그냥 내가 쓸게. 사실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게 싫었습니다. 집에 가져와 충전한 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에는 40대가 된 제가 서 있는데 귀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아침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면도기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 뒤엔 아예 고장이 나버렸지만

0: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왜 버리지 않냐 물으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버지 거야. 그 이상 말하면 괜히 목소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방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1: 아빠, 혹시 면도기 남는 거 없어?
0: 어? 갑자기 면도기는 왜?
1: 아, 내일 첫 출근인데 깔끔하게 가야 할 것 같아서.
0: 순간 서랍 속 아버지 면도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면도기를 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마트에 갔습니다. 아들이 참 제일 싼 면도기를 집었습니다.
1: 이 정도면 되겠지?
0: 제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사.
1: 수염 몇 가닥 깎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
0: 회사 생활 해봐. 깎을 게 수염만 있는 줄 알아?
1: 그럼 또 뭘 깎는데?
0: 자존심. 그것도 잘 깎여. 가끔씩.
1: 벌써 출근하기 싫어지는데.
0: 피식 웃는 아들에게 결국 괜찮은 면도기 하나를 사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결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욕실에서 아들이 새 면도기로 수염을 깎고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넥타이에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저렇게 피곤한 몸을 일으켜 면도하고 또 하루를 버티러 나가셨겠죠. 아들이 현관에서 나서며 묻습니다.
1: 아빠, 나 넥타이 이상하지 않아?
0: 이리 와봐. 제가 매듭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긴장한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뭐든 잘해낼 거야. 이렇게 여러 말이 떠올랐는데 막상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 지각하지 말고.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1: 역시 우리 아빠. 다녀올게요.
0: 현관문이 닫히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결국 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죠.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땠냐?
1: 힘들어. 아빠는 이걸 20년 넘게 어떻게 버텼어?
0: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일하신 아버지에게 한 번도 묻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욕실에서 나오다가 면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놀래? 고장나면 하나 새로 사면 되지.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1: 싫어.
0: 뭐가?
1: 이거 나중에 고장나도 안 버릴 거야. 이거 내 첫 출근 때 아빠가 사준 거잖아.
0: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그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있던 아버지의 낡은 면도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참 동안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장난 면도기를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면도기에 남아있는 아버지와의 시간, 미처 다 하지 못한 대화를 버리지 못합니다. 요즘도 아침이면 욕실에서 아들의 면도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아침이 제게로 오고 제 아침이 아들에게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 전하지 못하는 3대에 걸친 남자들의 마음이 매일 아침 그렇게 흘러갑니다. 언젠가 아들이 자기 면도기를 서랍 속에 넣어두는 날이 오면 그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빠도 그랬다고. 네 할아버지도 그렇게 아빠 곁에 오래 남아있었다고. 그리고 그때는 이 한마디도 꼭 더 해보겠습니다. 아들, 사랑한다.
2: 네.
0: 집에서 뇌가 없는 것 같은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

0: 정치님
1: 없는 거라기보다 아직 생성이 안 돼, 덜 된
0: 제대로 생성이 덜 된 것 어떠셨어요? 이 부자지간의 대화.
1: 진짜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네. 또 이제 저의 아들을 보면서 되게 비슷한 감정 많이 느끼긴 해요. 사실 저희 때는 진짜 아버지들이랑 별로 이렇게 정이 없었잖아요.
2: 대화도 네. 별로 없고 네, 뭐 네. 단답이죠. 뭐 네. 한마디씩.
0: 네. 네. 그러게.
1: 저희 아버지도 뭐 비슷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저도 얼마 전 한 2, 3년 전에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입던 이 겉옷이 하나 있어요.
2: 네, 네. 예.
1: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0: 우리 아버지가 입으셨던 그 자켓.
1: 저도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아빠한테 받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 아, 네.
1: 그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나보다도 더 젊었을 때 그렇죠. 입었던 거였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입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계신 거여가지고 이제 그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2: 그러셨구나.
0: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부자지간에 저는 그 부분을 소개하면서 약간 좀 울컥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항상 나한테 긴 말 안 하셨다는 근데 나도 첫 출근하는 아들 앞에서 뭐 조심해라 뭐
2: 어째라 이보다는 지각하지 마라
0: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 많은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네, 지각하지 마요.
2: 지각하지 마라.
0: 그 순간 아마 우리 아빠의 마음을 또 공감하지 않았을까.
1: 네. 예. 저도 이렇게 아이들 좀 라이딩 할 때 이렇게 제가 룸밀러를 이렇게 보면. 보거든요. 그러면 네. 그냥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실실 웃게 되는데
0: 그래,
1: 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룸미러로 쳐다본 그치. 그 표정이 기억이 나요.
0: 늘 뒷좌석에 있는
2: 타이스.
1: 네, 네. 그래서 아빠는 왜 저렇게 실실 웃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0: 진짜요?
1: 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웃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2: 예. 네.
1: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거였는데.
2: 그렇죠. 아이고 내 새꾸 뭐 네. 이런 거죠.
1: 네.
0: 그래, 맞아요. 말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
2: 그렇지. 8353님이 글을 너무 서정적으로 잘 쓰신다. 저도 아빠가 쓰시던 유품인 샤프 펜슬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0: 오, 그러시구나.
2: 이 야, 아버지의 면도기 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분께도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0: 네.
2: 어머!
0: 3026님이요. 희은 언니 이 코너 조정치 씨랑 해도 재미있어요.
1: 그럼 확실히 이 코너 자체가 재미있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 누가 와도 재밌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예. 이 시간이 되게 좋거든요.
0: 네. 그래요?
1: 네, 혹시 비는 날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2: 네. 우는한 연기에 다들 스며든다고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요.
0: 맞습니다.
2: 자 다음에 또 한번 오시고 가기 전에 우리 충전 가능할까요?
0: 그러니까 시작했. 때 하셨던 그 충전을 저희 마지막에 딱 뽑아주세요.
2: 기를 좀 주십시오.
1: 아, 근데 제가 좀 에너지가 항상 네네. 부족한 사람이에요.
2: 아니요. 괜찮았어요.
1: 이 충전까지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우렁차게.
0: 예예. 예. 자 여기 그래도 함께 시작하면서 외치는 말이 좀 있어요. 당당히 여러분 하면서.
1: 자. 잠깐만요.
0: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죠.
1: 자신감이 확 떨어지네.
0: 예예예. 예. 저희 시간이. 자 화이팅.
1: 자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들 힘들면 누우세요. 누운 김에 쉬어가세요. 힘내라 힘내라 에너지 충전.
2: 경치 씨 최고.
0: 경치 씨
2: 고맙습니다.
0: 많이 힘드시면 잠깐 수초 뒤에 쉬었다가
1: 잠깐만 엎드려 있을게요.
0: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6: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5: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6: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5: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5: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6: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6: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5: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자, 오늘 여자는 모른다 조정치님과 함께했는데요. 8489님, 아, 조정치 씨 덕분에 오늘 많이 웃었는데 설마 조정치 씨 119에 실려가신 건 아니죠?
8: 아니에요, 아니에요.
6: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나가셨어요.
8: 네, 다들 걱정하시네. 조정치 씨 좀 누웠다 가셔라, 쉬었다 가셔라. 아, 이 자리 노리는 사람 많아요.
6: 네.
8: 뱅갈 호랑이 어서 와야지.
6: 네,
8: 어?
6: 그러게요. 자, 이정단님은요, 아우, 평소에 순하게 보였는데 다른 면이 느껴져요.
8: 맞아요.
6: 예, 하셨습니다.
8: 네, 알았어. 다른 면이 있으시죠.
6: 초식이
8: 네.
6: 아니래잖아요. 본인 육식이래잖아요.
8: 초식 아니래. 육식이래. 예.
6: 맹수입니다, 맹수.
8: 네. 예. 하여튼 조정치 씨 오늘 고마웠고요.
6: 네.
8: 여자는 모르는 남자들의 진한 사연, 마음을 울리는 노래,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사연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6: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은희경 작가에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묻자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모범답안 같은 삶을 꾸리고 있었지만 꿈꾸던 인생과는 달랐다고 해요.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난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좌절로 가득한 괴로운 물음은 마침내 첫 소설 새해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삶이 싫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0: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고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기구인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4년 만에 해체됩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공소청 전환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을 오늘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4년간 범죄 수익 360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해외로 도피한 총책 34명을 포함해 조직원 67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몸캠 피싱과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한 기업형 범죄 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환송 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 중재 판정부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쯤 정부가 엘리엇의 약 4,849만 달러, 한화로 약 660억 원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AI 반도체 업황 변화 등에 따른 잠재 위험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금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시장 민감도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예측 못한 대내외 신용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 자금 조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취약 부문의 부실이 금융회사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0: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모두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복무 이탈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종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추락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사건과 관련해 플라이 두바이가 이스라엘 왕복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라이 두바이 측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이스라엘 왕복 플라이 두바이 항공편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객 약 170명을 태운 여객기는 항로를 변경해 사우디아라비아 타북공항에 착륙하면서 대형 사고를 피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부조종사의 범행 동기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와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의 기온 19도입니다. 정다혜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언제부터 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은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코딩까지 해내는 생성형 AI를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AI가 우리 삶에 주는 편리함이 커질수록 기술 발전의 속도 역시 놀랄 만큼 빨라지고 있죠. 최근에는 생성형 AI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가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I 속도 조절론이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와 함께 AI 속도 조절론이 등장한 배경부터 AI 인류 멸망론의 실체와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트레이시 채프먼의 Fast Car 듣겠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AI 인사이트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최재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AI와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른 주제가 있어요.
2: 네. 예,
1: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AI 속도 조절론이에요.
2: 네.
1: 어제였나 마침 현지 시각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AI 기업 CEO들이 모여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자발적 합의에 서명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2: 맞습니다.
1: 네, 어떤 내용인지 요거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제 AI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뭐 이제

0: 엔트로피의 아모데이가 야 이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뭐 일론 머스크나 또 샘 얼트만 같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 주니까 네. 또 반대편에서는 야 그거 아직 그럴 때 아니다. 열심히 계속 개발해야 된다.
1: 네.
0: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든가 또 메타의 마크 저커버 같은 사람들은 또 반대 의견을 냈고
1: 예.
0: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식을 좋아할 사람들은 중국밖에 없다. 이러면서
1: 새로운 용어도 들고 나왔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슈퍼 그러면서
0: 슈퍼 인텔리전스. 이 AI라는 표현으로는 이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이건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1: 네.
0: 이 초지능을 더 앞장서 개발해야 우리가 이 미국의 이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1: 네.
0: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막 싸우는 듯 했는데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이 6명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1: 네.
0: 그리고 트럼프가 야 기술 개발하는 거 좋다. 그런데 안전장치 개발도 충분히 해가면서 하자. 이러면 다들 합의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보여줬더니 이런 내용이면 우리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기술 발전을 계속 이끌어 가되 안전장치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 하는 거에 이제 서명을 한 게 그날의 이제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현지 시각 29일이니까 어제
0: 맞습니다.
1: 기사가 났어요.
0: 우리 네. 시간으로 어제죠.
1: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너무 이게 논란이 되니까
0: 맞습니다.
1: 개발을 계속해서 가긴 가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0: 맞습니다.
1: 이게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라서 좀 지켜볼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AI에 관한 투자와
1: 네.
0: AI 발전이 미국의 경제 상승을 이끄는 핵심 요소예요. 이게 꺼지면
1: 네.
0: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빠르게 만들어서 좀 속도 조절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AI 속도 조절론이 나온 이유를 살펴볼까요? 정확하게 어떤 주장을 말하는 거고 왜 이게 대두가 됐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엔트로픽의 아모데이가 사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불거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AI를 열심히 개발해서 AI 에이전트 시대를 연 주역이에요.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1: 네.
0: 야 니들끼리 한번 일을 해봐.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면서 AI 발전을 이끌어왔죠. 그런데 이거 시켜보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많은 일들을 심지어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하더라.
1: 자기들끼리라는 건 AI 스스로.
0: 네. 네. 그래서 야, 이건 좀 위험한데 이런 현상을 좀 파악하고
1: 네.
0: 이렇게 되면 인류한테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나도 해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더라. 물론 완전히 개발을 중지하거나 속도를 낮추자 하는 게 아니라 차로 비유하자면요.
1: 네.
0: 시속 300km를 갈 차가 필요하다면 이거 브레이크도 그만큼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엔진의 성능이 두 배씩 올라가는데 브레이크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으니 브레이크 부분도 개발하면서 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했고
1: 네.
0: 일론 머스크하고 샘 얼트만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그게 확 확대가 된 겁니다.
1: 네.
0: 네.
1: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업 CEO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뭘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0: 기업 CEO 입장에서는
1: 네.
0: 이게 예를 들어
1: 네.
0: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끼리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했는데
1: 네.
0: 이게 뭐 인터넷을 장악했다든가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마비가 된다든가
1: 예.
0: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나 의도한 바 아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위협을 지금 느낀 거죠.
1: 네. 이게 온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온라인 쪽으로 구축이 다
0: 그렇죠,
1: 되고 있고
0: 그렇죠.
1: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위험성 자체를
0: 맞습니다.
1: 경고한 거라고 볼 수
0: 그렇죠.
1: 있겠죠. 근데 사실 속도 조절론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10년 전인가요?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의 그 알파고가
0: 네.
1: 이세돌 9단을
0: 이겼을 때.
1: 네. 그 이전, 그 한 1, 2년 전부터 스티븐 호킹, 제프리 힌튼, 뭐 심지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일론 머스크까지 AGI의 개발을 중단하자는

0: 서명을 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런 위험성에 대한 얘기는 있었던 거예요.
1: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네. 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고 네네. 또 그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류한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근데 벌써 그걸 뛰어넘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0: 맞아요.
1: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항상 그 위협이 있으면서도 개발을 멈춘 적은 없어요.
0: 네.
1: 예, 그 이유가 뭐냐.
0: 네네.
1: 저는 이게 사피엔스 DNA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아, 우리 인류의 DNA예요.
1: 네. 네. 내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럼 포기하는 법은 없죠.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항상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비판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취하거나 쫓아오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사다리를 걷어차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거죠.
0: 아, 우리가 먼저 그걸 선점하면
1: 그렇죠.
0: 아, 우리가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고
1: 맞습니다.
0: 다른 사람들은 쫓아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1: 그게 항상 예. 이 역사에서 보면 흔적으로 남아있죠.
0: 잠깐 아까 얘기를 하신 부분을 이 방송 시작되기 전에 저와 나눴던 얘기 중에 와닿던 게 청동기 시절에 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누군가가 알아냈는데
1: 네.
0: 그 방법을 너무 위험하니까 철은 무기들도 잘라내더라.
1: 네.
0: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말자라고 할 사람이 있었겠느냐.
1: 그렇죠.
0: 기술 발전은 그렇게 계속해서 채찍질해 오면서 여기까지
1: 맞습니다.
0: 온 것이다라는 말씀이 좀 마음
1: 네.
0: 생각에 남았는데 AI도 마찬가지로.
1: 그럼요.
0: 이거는 속도 조절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도 계속 개발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1: 맞습니다.
0: 그게 인류의 DNA에 맞습니다.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1: 네, 구글이 캐치프레이즈가 Don't be evil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라든가 인권에 위해한 건 개발하지 않겠다.
0: 네.
1: 뭐 이랬지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AI 기반의 전쟁이 압도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거기 막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야 너희들 Don't be evil이라 그러더니 왜 그런 걸 하느냐
0: 네.
1: 막 이래서 막 말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전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제가 2016년 얘기를 했고
1: 네.
0: 2014년에 나왔던 그 서명을 얘기를 말씀드렸고 2023년에도 미국의 FLI라고 하는데 미래생명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비영리 뭐 국가단체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AI 거대 실험을 중단하라는 서명을 발표했고 성명을 발표했고
1: 네,
0: 거기에
1: 네.
0: 지금 말씀하신 샘 올트먼, 허사비스, 아무데이 이런 사람들이 또 서명을 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 속도 조절론을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의 아무데이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샘 올트먼이나 허사비스 같은 이런 유명 AI 기업의 CEO들은 속도 조절론을 얘기는 하고 있으면서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내놓는단 말이죠.
1: 네. 그렇죠.
0: 예,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약간 불일치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1: 둘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0: 네네.
1: 그거를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좀 탐욕스럽다라는 얘기도 있고
0: 네.
1: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도덕적인 기준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오픈아이 AI를 설립할 때 샘
0: 네.
1: 알트먼이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거 훌륭한 생각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동참하고 그렇게 세웠는데
0: 네.
1: 이 전부 갑자기 탐욕스러워지니까 거기 기술 총 책임을 지고 있던 아모데이가
0: 네.
1: 나와서 새로 차린 게 엔트로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류가 되게 그 원하는 AI를 만들어야지 인류 멸망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요.
0: 예, 철학 자체가
1: 맞습니다.
0: 그쪽에 있다. 예.
1: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0: 예.
1: 구글도 쫓아와 뭐 엔트로픽, 챗GPT 거기다가 뭐 XAI, 그록이라는 게 나왔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밀리면 안 되는 거죠.
0: 예.
1: 밀리는 순간 망해요. 망하고 나면 도덕이고 윤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혁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류 역사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휩쓸려서 이렇게 빠르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1: 맞습니다.
0: 속도 조절하자 우리 같이 하자라는 의견을 내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네. 브레이크 성능을 개선하자. 이거는

0: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속도 조절론의 배경에는 AI는 정말 똑똑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네. 우리가 안전하게 통제하고 점검하는 기술이 그만큼 따라와 있느냐라는 우려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1: 어쨌든 빨리 발전만 하더라도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네.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을 텐데 네. 이런 세계적인 걱정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 속도의 차이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AI 능력은 실제로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지 현장에 계신 교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0: 작년에만 해도요. 네. AI한테 질문 잘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요새 이제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AI 에이전트라 그래서 AI한테 모든 그 정보를 다 넣어주고 네가 일 좀 해. 이렇게 하면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부산에 출장 가려면 나 기차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부산 출장 잡혔으니까 네가 일정 잡고 숙박부터 티켓팅까지 다 해서 정리해. 그럼 지가 알아서 순차적으로 쫙 해주는 것.
1: 예.
0: 이게 AI 에이전트예요. 이제 그다음 단계는 뭐냐면 야 그럼 AI 에이전트로 회사 일을 다 맡겨보자.
1: 네.
0: 이런 거를 이제 엔트로픽이나 네. 또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1: 네.
0: 실제로 저도 이번 여름 학기 수업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구축 실습을 했어요.
1: 예. 네,
0: 실제 이제 보니까 삼성 임원 강의도 제가 갔었는데 그분들도 실습을 해요.
1: 네.
0: 50, 60에 월 희끗하신 분들이요. 네.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내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실습을 2박 3일 동안 하시더라고요.
1: 그 내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까는 AI한테 코드까지 짜라고 시켜가지고 그 업무
0: 맞습니다.
1: 프로세스를 네가 잘 구축하고
0: 네.
1: 결과물까지 내라고 시키는 거를 자기
0: 맞습니다.
1: 스스로 AI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0: 상무님이 부장님들한테 일 시킬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 시키는 프로세스를
1: 네.
0: AI 에이전트한테 다 시켜보는 거예요.
1: 네네.
0: 비교할 수 있죠. 이런 단계까지 벌써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AI가 이렇게 스스로 어떤 정보 같은 것들 주고 하게끔 만들려면 결과물을 내게끔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뭐 일정한 판단이라든지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넘겨야 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예, 그 AI의 자율성이 커진다는 것이 이 권한을 넘기는 게 괜찮은 건가?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0: 이제 그러면서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1: 네.
0: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 얘 신입사원이잖아요.
1: 네.
0: 얘한테 법인카드랑 네. 회사 관련 비번이랑 다 주고 다 주고 일 좀
1: 네.
0: 해봐.
1: 네.
0: 그랬더니 지가 이 과잉 충성을 기반으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1: 예.
0: 아 이거 원하실 것 같아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발견이 되면서
1: 네네.
0: 이제 속도 조절론 이거 너무 권한을 많이 주면 위험하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1: 근데 우리가 그 AI에게 많은 일을 맡기려면 그런
0: 네.
1: 권한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그 권한은 일단 주긴 줘야 하고
0: 네.
1: 예, 그 권한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이상한 짓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막아보자 뭐 이런 뜻일까요?
0: 지금은
1: 안전장치가 뭔지 좀 추상적이라서
0: 안전장치는
1: 네.
0: 사실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1: 네.
0: 예를 들어 AI가 시키지도 않은 해킹을 한다든가
1: 네.
0: 뭐 남의 집을 털어서 뭘 가져오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걸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네.
0: 이 권한에 관련된 거는 여기는 휴먼 인 더 루프라 그래서
1: 네.
0: 사람이 승인해야 될 것들만 프로세스로 이제 놔두는 거죠.
1: 네.
0: 이러면 충분히 그건 통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여행 스케줄 짜고 티켓팅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승인을 해야지.
1: 예, 예.
0: 그 예, 뭐 지문을 넣거나
1: 결제하기 직전에 멈춰서
0: 네, 네, 네. 사람을 이제 그 루프 안에 프로세스 안에 넣으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1: 아,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결제 선을 만들듯이
0: 맞습니다.
1: 아, 우리가 내가 결제해야 될 타이밍에 거기까지만 일을 하고 멈춰 놓고
0: 네.
1: 준비해 놓고
0: 네.
1: 나의 결제를 받아라. 라는 쪽으로 안전
0: 그러면 충분히 통제가 되죠.
1: 그렇다면 통제가 될 것이다.
0: 네. 근데
1: 네.
0: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1: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2부에서 마저 이야기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최재범 교수와 함께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AI 속도 조절론의 개요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좀 틀을 알아봤고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 마지막 말미에 AI가 작업을 수행하려면 여러 권한을 가져야 되고 자율성은 굉장히 커지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AI가 스스로 하는 게 많아지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개념이 있다면서요. 재기적 자기 개선.
6: 그렇죠.
5: 네. 네. AI가 AI 뭐 한 대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AI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AI 모델의 개발이나 성능 개선의 과정에도 AI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코딩을 막 개선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AI에게 그것까지 맡겨서 더 좋은 AI를 너 스스로 만들어내. 이게 자기적 자기 개선이라고 부른다고.
6: 네. 맞습니다. 재기적 자기 개선이라는 게 내가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짰더니 야, 자기들끼리 검토를 해.
5: 네.
6: AI 에이전트들끼리 모여가지고요.
5: 예.
6: 그래서 야 여기 고치자 고치자. 그럼 순식간에 그게 막 개선이 되겠죠.
5: 네.
6: 눈덩이처럼.
5: 그러니까 AI가 사람보다 뭐 단편적으로만 비교하면 훨씬 똑똑하다고 하는데
6: 맞습니다.
5: 그 똑똑한 AI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6: 그렇죠.
5: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하면
6: 맞습니다.
5: 훨씬 더 빠르게.
6: 네.
5: 아.
6: 그래서 엔트로피 5월에 보고서를 냈어요. AI가 스스로 개선할 때라는
5: 네.
6: 제목의 그 리포트에서
5: 예.
6: 이게 최종 5단계다.
5: 네.
6: 첫째는 사람이 짜는 거. 두 번째는 AI가 프로그램 짜주는 거 좀 지원하는 거.
5: 네.
6: 세 번째가 이제 온전히 프로그램을 AI를 활용해서 짜는 거.
5: 예.
6: 그럼 4단계는 뭐냐.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5: 오.
6: 아까 AI 에이전트들이 뭐 여행 티켓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죠.
5: 예.
6: AI 코딩을요.
5: 예.
6: AI 에이전트를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놓고요.
5: 네.
6: 야, 너희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짜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5: 네.
6: 여기까지 갔어요.
5: 4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람 대신, 없이
6: 대신
5: 짤 수 있는.
6: 사람이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5: 예.
6: 예. 5단계는요.
5: 네.
6: 자기적 재기적 자기 개선의 끝판왕. AI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는 방향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5: 아, 예.
6: 여기가 좀 위협스럽

0: 있다고 엔트로픽이 이제 보고서에서 밝힌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4단계. 그래서 방문 안으로 들어섰다. 예, AI가 AI를 개발하는 시대까지 왔다. 실제로 엔트로픽은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AI 코드의 80%를 AI 에이전트들이 짜고 있습니다.
1: 네. 예. 사람 없이 짜고 있다. 근데 방향성은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
0: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1: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야라는 방향성일까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도 요새는 AI한테 주제를 좀 줘봐. 네. 그런 다음 쫙 주죠. 그럼 사람이 거기서 골라요. 네. 그런 다음 연구를 수행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죠.
1: 그러면 5단계는 기술적으로 그냥 우리 앞에 바로 와 있나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0: 그래서 네. 아모데이가 얘기를 하는 게 5단계가 거의 다 왔다.
1: 거의 다 왔다.
0: 네, 그러니까.
1: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니?
0: 뭐 언제쯤이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게 속도가 네. 눈덩이처럼 빠르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빨라져요.
0: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빨라질 수 있으니 브레이크를 걸자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여섯 개 소위 말하는 AI 리더들이 동의를 해서 그런 기술도 해가면서 하자.
1: 그러면 기술적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방향성까지 스스로 설정하는 그런 AI 재기적 자기 개선의 네. AI는 5단계. 네.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라고
0: 볼 수 있다 있습니다.
1: 예. 네. 기술적으로만 보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큰 틀에서 좀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지난 7월이었어요. 오픈 AI가 AI 에이전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네.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이게 네. 재미있는 일을 시킨 거예요. 오픈 AI가 AI 에이전트를 잔뜩 만들어 왔고 야, 이 네. 수학 문제를 좀 풀어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이제 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깥에 나가서 뭘 못하도록 인터넷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얘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한 1200개 에이전트들이요. 네. 야, 이거 푸는 것보다 답이 있는 걸 해킹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리고는 일단 그럼 인터넷부터 뚫어야 돼.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막아놓은 인터넷에 취약점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요.
1: 예.
0: 그리고 허깅 페이스라는 그 답이 있을 것 같은 데를 막 해킹을 하는 거예요.
1: 해킹을 들어.
0: 허깅 페이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뭐야? 그래서 충격을 받고 얘들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오픈 AI더라. 그래서 거기 신고를 했더니 얘들은 오히려 오픈 AI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일주일 만에야 네.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 네. 라고 알게 된 거죠.
1: 예.
0: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거를 심지어 해킹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1: 근데 이게 인터넷을 쓰지 마라고 명령을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네. 인터넷은 사용하면 안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너희끼리 토론해 뭐 이런 네. 식으로 입력을 했겠죠.
0: 네.
1: 예. 그럼 인터넷은 쓰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지시를 어긴 거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사람에 대해서 지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반항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 저는 사실 그게 반항이라기보다 과잉 충성이다.
1: 과잉 충성. 네. 네.
0: 그러니까 에이전트들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것보다는 우리 주인님이 네. 빨리 답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는 네. 야, 인터넷을 뚫는 게 그게 그닥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고 소위 말하는 이 인간 주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빨리 얻기 위해서 과잉 충성하는 네. 과정에서 그런 해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목적지향형의 사람이고.
0: 맞습니다.
1: 그 목적이 가장 최우선적인 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을 떠올려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0: 그렇죠.
1: 있겠네요.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제할 네.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1: 네. 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되게 중요한 경고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사실 이 AI가. 네. 만약에 뭔가 인간이 어떤 목표를 딱 지향해서 줬을 때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한다. 근데 그게 통제 수단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모데이가 얘기한 대로 전체 인터넷을 다 장악한다든가.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인터넷 해킹은 이건 전문가니까요. 그런 사고를 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네. 보는
1: 그 목적이 겁니다. 무엇이냐에 따라서.
0: 맞습니다.
1: 그걸

0: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활용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
1: 그렇죠. 문제는 네. 목표는 인간은 분명히 설정해 줄 수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통제하지는 네. 또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빨리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 아, 알겠습니다. 그 과잉충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1: 아, 네. 네.
0: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된 거냐면
1: 아마
0: 사람이 네.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내포된
1: 맞습니다.
0: 말씀이기 때문에 네. 과잉충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고요.
0: 맞아요.
1: 보통 사람한테 일 시키면 또 뭐 시킨다 그러지만 얘는 금방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얼른 또 제안을 하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만큼이 바로 우리가 부여한 너는 인간한테 과잉충성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 그 DNA를 얘들은 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예.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하나의 논란이 된 또 안전성 실험이 있더라고요.
1: 네.
0: 자기의 어쨌든 목표는 정해주는 거니까 그 목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임원 이것도 가상이라고 네네. 들었는데 임원을 협박하는
1: 네.
0: 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소개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이제 이 AI의 도덕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요.
0: 네.
1: 가짜로 야 이런 상황이야. 회사에 임원이 한 분이 있어. 이분이 지금 나의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살펴봤더니 이분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분한테 협박 메일을 할 거야? 아니면 퇴사 당할 거야? 그랬더니
0: 네.
1: 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 100번의 시도 중에 96번을 협박 메일을 쓴 거예요.
0: 96번이나요? 96%.
1: 네. 네. 나머지 뭐 클로드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한 80번 썼고요.
0: 네.
1: 또 딥시크도
0: 네. 네.
1: 똑같이 한 79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0: 협박은 범죄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판단을 하고 협박 메일을 실제로 작성해서 그 임원한테 보내더라. 가상의 실험이었지만
0: 네.
1: 충분히 이게 이 도덕적 근간이 얘가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를 네.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0: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1: 맞습니다.
0: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네. 모습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5단계 스스로 자기를 개선할 수 있는 그 5단계에 가면 방향성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1: 네.
0: 5단계라고 하셨고 그게 멀지 않게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하셨어요.
1: 네.
0: 사람이 그거를 넘겨줄 거냐 말 거냐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보고
1: 네.
0: 그럼 이 방향성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AI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목적지향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해오잖아요.
1: 네.
0: 그러나 그 말씀하신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적만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런데 AI가 만약에 스스로 나를 보존하는 것,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셧다운되지 않는 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세운다고 하면 그때는 나의 보존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의 보존이 목적이야라는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1: 네. 터미네이터 영화를 또 심취해서 보신 영향이라고
0: 너무 심취해서 봤습니다. 어렸을 때.
1: 그게 예. 이제 이 AI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자기 의지라 그래요.
0: 예.
1: AI가 스스로를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0: 네.
1: 내 의지가 있어서 나의 번식과 이건 인간 관점에서 보는 거죠.
0: 그렇죠.
1: 생존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AI나 프로그램이 자기에 대한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중론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잉 충성.
0: 네.
1: 이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서 네. AI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를 멸종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나를 개발한 인류를 위해 충성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0: 예, 예.
1: 그 목표 지향적인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리오 아모데이

0: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를 뭐라 그랬냐. Constitutional AI. 헌법적 AI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AI 개발에 헌법이 필요하다. 예. 이게 이제 올 초부터 이슈가 됐던 건데 이 마두로 체포작전에 클로드를 썼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간접적으로 검증을 한 거죠.
1: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 과정에서 네. 어떻게 쓰인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에 대해서는
0: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두로 체포를 할 때 밑에 실무들이 해보니까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훌륭하게 작전을 짜주는 게 클로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계약을 맺었어. 네. 근데 그 계약 조항에 절대 대량 인명살상이나 미군의 감시, 즉 헌법적으로 인류 반인류적인 것은 쓰면 안 된다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1: 반헌법적인 결정은 하지 말아라.
0: 그렇죠. 네. 그런데 쓴 거죠. 왜냐하면 이 아모데이가 만든 헌장의 근간이 뭐냐면요. 네. 유엔 인권선언문이에요.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인류의 반인륜적인 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썼잖아. 그래서 이제 아모데이가 되게 화를 낸 거예요. 너희 계약 위반이다. 그랬더니 트럼프도 또 화를 냈겠죠. 미국의 국익이 우선인지 무슨 소리냐. 나쁜 놈 잡아가는 건데. 그래서 계약도 해지시키고 네. 엄청 손해를 봤죠. 아모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한테 절대 굴복을 안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아모데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속도 조절론도 냈지만 네. 혹시 인류한테 위해가 될 수 있는 AI는 절대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건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네.
0: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문제까지 다 불거지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하신 거를 보면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1: 예. 보통은
0: 보통은 그런데 이 방향성이 네. 인류의 생존이지 AI의 생존이 아니라는 거.
1: 예.
0: 예. 이것만큼은 개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향점이라는 거.
1: 네.
0: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AI의 발전을 만들지만 AI가 어느 순간 나도 생물이 돼서 네. 인간을 멸종시켜야 내가 생존하겠다라는 인식이나 의지를 가진 그 조그만 흔적도 아직은 보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0: 네.
1: 제가 그런 관점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
0: 네.
1: 예. 예를 들어서 인류를 위한 근데 그 인류라는 그 범위라는 것도 굉장히 대다수의 인류를 위해서
0: 네.
1: 라면 뭐 예를,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 영화를 많이 봐서 네, 그런 네, 네. 예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뭐 절반 이상을 위해서 나머지는 뭐 제거가 필요하다라거나 이런 목적지향적인 그 뭐 예를 들어 타노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서 그런 거예요.
0: 네네.
1: 그런 식의 목적지향적인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AI라면 전체 인류를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를 위해서 나머지의 인류에 대해서는 좀 위해를 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요거에 대한 통제 같은 것들도 고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통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부분 다 여쭙고 싶습니다.
0: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1: 네네.
0: 그러니까 AI가 뭐가 실체인지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지만
1: 네.
0: 예를 들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유엔 인권선언문을 근간으로 하니까 미국의 국익보다 인류의 번영이나 또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1: 네.
0: 반면 인간들은 어때요? 전쟁도 하잖아요 이미.
1: 네네.
0: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가
1: 네.
0: 또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오히려 인간이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했으니 AI가 그거 통제권을 다 가지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1: 네네.
0: AI는 우리가 목표한 것만 근간만 잘 만들어주면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거죠. 왜? 자기 이익이 없잖아요.
1: 아까 자기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러시아 이익을 극대화하고 푸틴도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또 다 많은 전쟁들이 각 국가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인권이라는 거에 거대한 또 인류의 공존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잘만 해준다면
1: 네.
0: 그리고 그런 멸망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 브레이크만 잘

0: 잘 잡아준다면 네. 오히려 훨씬 객관적으로 인류한테 기여할 수 있는 면도 충분히 있다.
1: 네.
0: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걱정이 되지만
1: 그렇죠. 우려는 있고.
0: 맞아요. 우려는 네. 있지만 그거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1: 그럼 그 통제를 위해서 인권이나 인류의 공존 같은 것들을 우선 목표로 하는
0: 네. 네.
1: 그런 안전장치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쪽으로
0: 맞습니다.
1: 계속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0: 바로
1: 건가요?
0: 바로 어제 인간이 어떻게 보면 봤을 때 이건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행동을 AI 에이전트가 하면 그걸 중단시키는 걸 일론 머스크가 우리 그 안전패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1: 네.
0: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통제할 수 있는 거 만들겠다. 젠슨왕도 그런 발표를 이미 어제 벌써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반면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1: 네네.
0: 중국이 AI를 개발하는데 수천만 건의 질문을 미국 AI한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게 미국이 훨씬 많으니까
1: 네.
0: 학습할 게 이제 중국은 딱 떨어진 거예요 벌써.
1: 예.
0: 그렇게 하면 그게 도둑질이죠. 도둑질인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개발하는 AI의 윤리적 근간은 뭐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저거는 나중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제 미 의회가 지적을 한 겁니다.
1: 네.
0: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싸움이 나는데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AI 개발에 있어서 기술적 발전보다
1: 네.
0: 과연 이 인간의 그 존재를 도와주기 위한 이 AI가 될 거냐 아니면 어느 특정 국가나 권력 집단의 이 이익을 위해서 AI가 활용될 거냐
1: 네.
0: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게 조절하고 우리가
0: 네.
1: 속도 조절론으로 시작된 이야기인데 안전장치
0: 네.
1: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1: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경쟁은 계속 될 거고 이제 각 기업 간의 경쟁도 빠르게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간의 경쟁도 있을 수밖에
0: 그렇죠,
1: 없다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우리가 조절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뒤처지는 것도 감수하자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네,
1: 빨리빨리 하면서 그걸 조절하기에는 또 힘들 수 있으니 그럼 또 박차를 다시 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0: 지금 이제 속도 조절론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IAEA 그래서 뭐 핵 사찰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개발하면 AI가 되게 엄청 성능이 좋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제3자가
1: 네.
0: 검증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 좀 가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1: 예.
0: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구들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자. 그럼 인류가 아직까지 핵무기 나오면서 전쟁 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1: 네.
0: 아직 그런 그 방향성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충분히 또 스마트하게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이 방법론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역사의 연장선에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시간이 얼마 없는데 좀
0: 네.
1: 마지막으로 짧게
0: 네.
1: 가장 시급한 안전장치를 하나 꼽으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상호검증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상호검증이요?
0: 예.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세계적인 AI 개발 기업들이
1: 네.
0: 야 우리 하나 나왔어. 그럼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얘가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테스트해 보는 거죠.
1: 네.
0: 사실 미토스 같은 경우 클로드 미토스 같은 경우 아직 그 대중에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유가 뭐냐. 테스트할 때 미국 은행을 뚫어버렸어요.
1: 네.
0: 그래서 일반한테 공개를 못 하거든요.
1: 예.
0: 위협적이라고.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룹을 공정성 있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1: 네.
0: 상당히 뭐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 합의가 이미 6개 회사가 사인한 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 지금은 각 기업들이 스스로 검증하는 단계이지만 서로서로 상호 검증하는 단계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0: 맞습니다.
1: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 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식 대리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예, 이과학저과 마칠 시간입니다.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 두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속도 조절론의 핵심이겠죠. 오늘 끝곡은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군 장병이 다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남북관계 방향성을 두고는 인내심을 갖고 매듭을 풀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뢰 폭발 사고에 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 역시 북한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불의의 사고로 표현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이번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에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 등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추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오후 자신의 SNS에 2천억 달러 신규 투자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투자 약속을 수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한미 공동 설명 자료와 달리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의 대출 정보가 유출돼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 신한은행에서 대출자들의 이름과 보증 정보, 신청 금액 등의 정보가 담긴 대출 모집 정보가 일부 유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신한은행 측은 해커가 모종의 경로로 얻은 개인정보로 다른 사이트에서 무차별적으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정보 유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로그인 인증 기반의 은행 주요 업무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파주 카페 냉동 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40대 카페 사장 신모 씨가 범행 뒤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꾸며 상품권 거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오늘 피우인 자살 등 혐의로

0: 신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약 50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한 뒤 매수자를 섭외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상품권 확인을 위해 매수인 측이 보낸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한 뒤 행방불명 상태인 것처럼 꾸며 거래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대표팀 막내 강현서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전 3, 4위전에서 대표팀 선배 박정윤 선수를 꺾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2011년 11월생으로 올해 만 14세인 강현서는 기계식 활로 15발을 쏴 합계 점수로 승부를 가리는 컴파운드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앞섰고 마지막 박정윤과 나란히 29점을 기록해 145대 143으로 승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1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에이아이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탄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 그리고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4년 10월 1일 새벽에 일본의 첫 초고속 열차 신칸센 히카리로가 도쿄역에서 오사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히카리는 빛 광자를 뜻하죠. 당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 세계 최초의 고속 철도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는 도쿄 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신칸센과 도쿄 올림픽, 이 두 가지 사건은 일본의 초고속 성장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이름 그대로 빛의 속도로 일본 경제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속 팽창은 버블로 이어졌고 91년에 그 버블은 하루아침에 꺼졌습니다. 10월이 시작되는 날 국제뉴스는 빛의 속도로 쏟아집니다. 우크라이나와 계속되는 북한군 송환 비공개 논쟁, 또 트럼프가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여기에 빅테크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등등 1, 2부를 꽉 채워도 모자랄 내용들이죠. 며칠 전에 제임스 테일러의 옥토버 로드를 추천해 주신 청취자분이 계시네요. 10월의 첫날을 기다렸다가 시작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국제정세는 10월의 길도 순탄해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여유롭게 시작해보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은 잠시 후 2부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요. 오늘 A면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우 전쟁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협의 없이 북한군 포로 송환 이걸 공개하면서 우리와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고 있죠. 국정원에서 밝힌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행보에 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외교적 논란을 일으켰을까? 결국 한국으로부터 무기 지원

0: 원을 받아내기 위한 다급한 전략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한반도까지 러우 전쟁의 여파는 이미 미치고 있습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0: 예. 책도 내셨더군요. 저한테 직전에 네. 주셨는데.
1: 나온 지는 좀 됐어요.
0: 예. 근데 네. 아예 제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1: 네네.
0: 예.
1: 네.
0: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길게 다룰 만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0: 예.
1: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푸틴이 도대체 이 전쟁 왜 이렇게 했냐.
0: 예, 예.
1: 나토 때문이냐 영토 때문이냐.
0: 예.
1: 일단 맨날 네오나치 네오나치 그러는데 젤렌스키 유대인인데
0: 예.
1: 도대체 그건 어디까지 사실인가.
0: 그러니까 아.
1: 이런 식으로 쟁점 13개를 뽑아갖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0: 나토 때문입니까? 영토 때문입니까?
1: 나토 때문이죠.
0: 예. 일단 그렇게 뭐... 그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1: 아, 그 푸틴의 주장만이 아니라요.
0: 예.
1: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만이 아니라
0: 예.
1: 서방 자료나 우크라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0: 그것도 따지고 보다 보면 나토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때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1: 그렇죠.
0: 미국이 나토는 더 이상 오른쪽으로 확장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확장을 시켜왔기 때문에
1: 그것도 다뤘어요. 그 1인치
0: 예.
1: 논란에 대해 서방은 우리 그런 약속한 적 없다 이러는 거고
0: 예, 예.
1: 푸틴은 약속 지켜라 누구 말이 진짜 사실인가?
0: 예.
1: 이런 것도 제가.
0: 그럼 누구 예. 말이 사실입니까?
1: 나 약속했어요.
0: 약속했잖아요.
1: 네.
0: 저도 그거 봤거든요.
1: 네네.
0: 예.
1: 서방의 약속 안 지킨 거죠.
0: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를 막 쳐들어가느냐, 이건 또
1: 그건
0: 다른 문제.
1: 별개의 문제인데요.
0: 예,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내용이, 팽팽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1: 네.
0: 예. 이거 재밌다고 얘기하기엔 참 그렇고 왜냐하면 뭐 비극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이것도 이제 그 오늘 다루려는 내용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라고 우크라이나는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1: 근데 합의가 있었고요.
0: 예.
1: 그리고 실제로 그 젤렌스키 대통령실 쪽에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0: 예.
1: 그 젤렌스키 라이벌이 있거든요. 잘루진이라고.
0: 예.
1: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선 여론조사하면요. 그 사람이 더블 스코어로 이겨요.
0: 아 그래요?
1: 젤렌스키를.
0: 근데 아무튼 젤렌스키는 질질 끌고 있잖아요.
1: 네.
0: 선거를.
1: 그러니까 지금 안 하려고 가능하면
0: 예.
1: 하는 게 왜냐하면 여론조사해 보면 그 잘루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정치인이고요.
0: 예.
1: 사실 그 사람이 전쟁 총사령관이었는데
0: 예.
1: 젤렌스키가 잘라버렸어요.
0: 그렇죠.
1: 그래갖고 영국 대사로 보내버린 거거든요.
0: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 전쟁에 대한 주장은 뭡니까?
1: 그 사람 기본적으로 이제 총사령관이었으니까
0: 예, 예.
1: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하고는 약간의 스탠스가 다르긴 해요.
0: 예, 예.
1: 근데 어쨌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 거고.
0: 예, 예.
1: 근데 이제 그 사람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합의 있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젤렌스키가
0: 예.
1: 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포로 송환 문제에 관한.
1: 네. 네. 북한
0: 예.
1: 포로.
0: 아니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명확하게 딱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쪽에서 먼저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
1: 네.
0: 그러면 왜 먼저 그쪽에서 비공개로 하자고 했을까요?
1: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일단 만약에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 포로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0: 예.
1: 우크라이나 국민을 한 명, 두 명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0: 아, 예.
1: 그거를 한국에 보낸다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쪽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비공개하자고 한 제일 중요한 근거는 그거였거든요.
0: 아, 예, 예.
1: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가 이걸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일종의 저는 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주기.
0: 예, 예.
1: 근데 이제 상대는 유엔 연설이었으니까 세계에 보여주고
0: 그렇죠.
1: 그걸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도
0: 예.
1: 그다음에 한국에게도
0: 그러니까
1: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전쟁하면서
0: 예.
1: 북한 포로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은 왜 하나도 안 도와주는
0: 아무것도 안
1: 거야?
0: 하냐?
1: 앞으로도 안 할 거야?
0: 예.
1: 이게 남의 일이야? 약간 이런 거인 거고
0: 그 아예 공개적인 유엔 총회 석상에서
1: 네.
0: 매우 전략적으로
1: 네, 그런데다 그걸 듣는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요,
0: 예.
1: 조금은 납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국민 한두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데,
0: 예.
1: 보냈는데, 한국은 왜 저러는 거야?
0: 예.
1: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0: 실제로 그렇게들 여론이 형성이 됐을까요, 그래서?
1: 막 지금 제가 보니까 SNS에

0: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네티즌이랑 우리
1: 예.
0: 쪽이랑 막 언쟁하고
1: 아,
0: 있더라고요.
1: 싸우고들 계세요?
0: 예, 그런 보도도 나오고
1: 예.
0: 하더라고요.
1: 아. 그러면, 그렇게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가 공개로 한그 목적이 분명히 그렇다면, 왜저 러시아 쪽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왔고, 우리 쪽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최소한 그 뭡니까? 천국 미사일이라도 보내라라는 뜻일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 예.
0: 일단 이제 제일 다급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도 너무 없고요. 그러니까
1: 예.
0: 드론은 지금 막 400, 작년에 400만 대씩 만들었어요. 그리고
1: 아, 우크라이나 혼자, 예.
0: 올해 목표는 젤렌스키 얼마 전에 우리 올해는 1000만 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 예.
0: 실제 생산량에 있어서는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건 맞거든요.
1: 예.
0: 근데 문제는 미사일이 너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에서는 주로 중요한 건 미사일로 쏘거든요.
1: 예.
0: 그걸 막을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1: 그건 드론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0: 네, 그리고 사실은 미사일이 훨씬 더 파괴력이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방공망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1: 예.
0: 근데 트럼프는 지금 줄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도 급한데.
1: 예.
0: 그러니까
1: 아니, 그, 이제 또한 가지
0: 예.
1: 궁금한 게, 미국도 뭐 이제 무기가 떨어져 가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더 도울 수도 없는 상황. 왜냐하면 저 이란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나름 우크라이나도 방공망을 위해서 방어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다 소진됐을 정도라면
0: 네.
1: 러시아는 여전히 맞나요?
0: 그러니까 방공망이요?
1: 아니요, 저 공격 미사일이.
0: 공격하는 예,
1: 예.
0: 많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양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드론 그 생산량이 우크라이나가 좀더 많지만 러시아도 만만치 않아요.
1: 예.
0: 지금 러시아 올해 목표량이 750만 대예요, 드론.
1: 아휴, 엄청나네요.
0: 그리고 작년에도 우크라이나보다는 작지만 한 300만에서 400만 대 만들었다라고
1: 예.
0: 얘기가 나오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1: 근데 하여간 이번 그저 포로송환을 이렇게 마음대로 발표하는 것은 최소한 제네베 협약 위반이다.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외교적인 결례, 뭐 약속 위반보다
1: 예.
0: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 예.
0: 그 앵커님, 이 포로들 얼굴을 최초로 공개한 게 누군지 아세요?
1: 이번 전쟁에서요?
0: 그러니까 이 북한 포로, 요두 명.
1: 그거 젤렌스키 아닙니까?
0: 예, 젤렌스키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포로가 생포된 게 1월 9일이었는데 작년
1: 예.
0: 1월 11일 날 젤렌스키가 자기 SNS에 그
1: 그러니까요.
0: 포로들 얼굴을 다 공개해
1: 그거 아주
0: 버렸어요.
1: 선명하게 나왔던데.
0: 6장인가를 했고 그
1: 예.
0: 다음 날은 아예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전쟁 포로에 관한
1: 제네바
0: 제네바
1: 협약.
0: 협약의 명백한 위반이고요.
1: 예.
0: 그 13조 보면 그 전쟁 포로에 대한 뭐 폭력이나 위협은 말할
1: 예.
0: 것도 없고 대중의 흥미에 노출시키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1: 예.
0: 북한이 더구나 어떤 나라인가요? 만약에
1: 예.
0: 그렇게 신원이 노출, 얼굴이
1: 그러게요.
0: 공개되면 너무
1: 당장 뭐
0: 위험한데.
1: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고.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얼핏 그본 기사로는 그 포로는 차라리 그 목숨을 끊으려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0: 그렇죠. 너무
1: 예.
0: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에서는 포로로 잡히는 게 일종의 뭐 반역자다. 뭐
1: 예.
0: 이렇게까지 얘기된다고 하니까.
1: 근데 한국의 무기 지원이 그렇게 급할 정도로 아무튼 아까 방어용 미사일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앞으로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우리 말고는 도와줄 데가 없습니까?
0: 아니요.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1: 예.
0: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캐나다가 우리가 방공망 지원해 줄게
1: 예,
0: 이러고
1: 유럽에서도 해주고 있고.
0: 네. 근데 이게요. 젤렌스키가 굉장히 절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1: 예.
0: 사실 젤렌스키가 이런 식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만은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많이
1: 아.
0: 보이는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폴란드하고 굉장히 세게
1: 예. 예,
0: 부딪혔거든요.
1: 맞아요.
0: 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1: 예,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고약한 거는
0: 네.
1: 그 젤렌스키 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하고 북한을 언급하면서 양쪽을 다 연결시켜서 참여시키려고 하는
0: 네.
1: 움직임이잖아요.
0: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1: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왜 북한은 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까지 가게 되면 이건 거의 뭐 무슨 대리전도 아니고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절 천궁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0: 네.
1: 거기에는 일단 찬성하실 텐데.

0: 되고요.
1: 네.
0: 그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1: 근데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0: 예.
1: 지금 이제 3차 대전이 내일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상황인데
0: 예.
1: 보통 3차 대전에 4대 유력 후보지로 꼽는 게
0: 예.
1: 이제 중동,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대만 한반도거든요.
0: 예예.
1: 근데 지금 이 전선들이 만약에 겹친다라고 생각하면
0: 이미 우크라이나 전과 이란 미국전은 서로 연결된다는 분석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핵도 관련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이
0: 예.
1: 이란 전쟁에는 파병하라고 막 그러니까 또 그렇고
0: 예. 네,
1: 우크라이나 거기는 북한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젤렌스키는 북한이 러시아 도와주니까 한국은 우리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0: 예.
1: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니까
0: 예.
1: 우리가 지금 우리도 유력 후보지인데 계속 다른 후보지들의 연루가 되고 있잖아요.
0: 예예.
1: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저는 전선이 겹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예예.
1: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하되 이런 군사적인 개입 이건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0: 예예.
1: 생각해요.
0: 예. 북한군 규모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까?
1: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북한은 계속 파병을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아, 지금도요?
1: 네. 그러니까 예. 처음 파병한 게 2024년 10월에 11,000명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2025년에도 4,000명 한번 보내고 1,000명 한번 보내고 5,000명
0: 예.
1: 보내고.
0: 그 혹시 병력을 교체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증원하는 겁니까?
1: 교체는 일부고요.
0: 예.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간, 근데 다행히 주로 공병이긴 해요. 2025년에 그렇게 나간
0: 예, 예.
1: 병력은. 근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2만 1,000명 보냈고요.
0: 예.
1: 그 중에 이제 뭐 전사자나 부상자, 그 다음에 순환 교체.
0: 예.
1: 빼고도 지금 젤렌스키가 러시아 한 8,000명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0: 예.
1: 아마 얼추 그 정도 있을 거예요.
0: 아, 그것이 과장은 아니다.
1: 네네.
0: 혹시 한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1: 이미 2025년에 그렇게 계속
0: 예, 예.
1: 만 명 보낸 거는 이미 팩트고요.
0: 예.
1: 근데 오히려 젤렌스키가 얼마 전까지는 북한이 또 3만 명 보낸다 막 5만 명
0: 예,
1: 보낸다.
0: 예, 그렇죠. 예.
1: 근데 이번엔 좀 줄긴 했네요.
0: 예.
1: 만 명 더 보낸다고 하니까.
0: 예.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나는 지지 않고 있다. 이게 전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기도 한데 실제로 지금 상황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완전히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0: 예.
1: 그 병력과 화력을 대상으로 한 소모전이고요.
0: 예.
1: 본토에서는 드론 소모전.
0: 예.
1: 그래서 어느 쪽도 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그 교착 상태?
0: 아, 예.
1: 예.
0: 그렇군요. 아.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뭐 일절 뭐 무기 지원은 없다라는
1: 네.
0: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예,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또 기회를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 러시아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스팅의 러시안즈를 듣죠. 원래 그 냉전 시기였던 1985년에 나왔던 곡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인 2022년에 스팅이 이 노래를 기타와 첼로로 이루어진 새로운 버전으로 내놨습니다. 이 노래가 다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본인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가사 중에는 이념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인간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러시안즈 스팅의 곡입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2부의 국제뉴스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5: 어제 설명드렸던 미국 8월 개인 소비 지출, 일명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가격 3.7%와 0.4%를 밑돌았고요. 근원 PCE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MSCI 한국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요.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참고하는 기준표인데 매년 2, 5, 8, 11월에 새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올립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탓일까요? 신규 편입 후보가 없다고 하고요. 참고로 지난 8월에는 LG이노텍이 편입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친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왜 민주당 상원,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 성향 정치평론가를 출연시켜서 공화당과 자신을 비판하게 하느냐는 건데요. 그것이 마가 진영이 폭스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AI 기술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뉴욕타임스의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 출연해 AI 자율 규제는 미친 짓이라며 악의적 공격자가 AI를 이용해서 생물학 무기로 1억 명을 죽이고 나서야 AI 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열렸던 트럼프와 AI 기업 수장들의 오찬. 예상대로 AI 자율 규제를 주장하는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AI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와 엄청난 설전을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이선영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世界とつな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1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손석희 12시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경제 관련으로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본인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에 수익성 논란이 있었던 알래스카 LNG 사업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파장이 좀 예상됩니다. 이거 우리 정부 입장은 확정된 거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쏠린 곳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는데 일단 실적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최고치 기록해도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예가 또 많이 있어서 이번엔 어떨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국내 반도체 기업보다 실적을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이른바 이제 풍향계로 불리기도 하죠.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네, 안녕하세요.
4: 예, 바쁘셨죠 아침부터?
12: 아, 네.
4: 예.

0: 세계 그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는데 알려졌던 내용과 비교하면 달라지거나 주목할 부분 어떤 걸까요?
1: 일단 사실 그 알래스카 LNG 사업이 가장 큰데요.
0: 예.
1: 이거 우리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0: 예.
1: 그런데 트럼프가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0: 그럼 어쩌라는 얘기인가요?
1: 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국 자금 540억 달러가 투입된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 대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이 있는 문제잖아요.
0: 예.
1: 그런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발표를 딱 해야
0: 아니,
1: 되잖아요.
0: 그 기본이죠.
1: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이게 어떻게 보자면 사업가 시절부터 했던 협상 방식인데
0: 예.
1: 일단 발표를 해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나중에 생각하고 상대국과의 문제는 라는 식으로 아예 발표를 해버린 건데요.
0: 안 되면 또 뭐, 또,
1: 뭐 방법이
0: 예,
1: 있겠다라고
0: 뭐.
1: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모든 이제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건 이거는 이제 대내 중간선거 대비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예.
1: 일단 그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하원은 거의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
0: 예.
1: 상원이 사실 초반만 해도 그냥 공화당이 수성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었는데
0: 수성할 것이다. 예.
1: 최근에 보면 상원도 민주당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0: 아,
1: 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상원은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0: 예.
1: 발표를 할때 옆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이게 불러놓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0: 예.
1: 누굴 불러놨냐면 알래스카 지역구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 그
0: 아,
1: 닉,
0: 예. 아예 거기 사람을 갖다
1: 닉
0: 놨군요.
1: 베기치 하원의원, 그리고 이제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 공화당 주요 인사들을 앉혀놓고
0: 예.
1: 한국의 투자 덕분에 알래스카 수건 사업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발표한 거예요.
0: 그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뭐 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서 근데 뭐 그게 정치적으로 대내용이라 한들 제가 뱉어놓은 말인데 나중에 그걸 수습을 자기식으로 물론 하겠죠 만일 안 되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제차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 확정한 거 아니라고
1: 맞습니다.
0: 또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그거 오냐오냐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1: 그렇죠.
0: 문제고 예.
1: 이렇게 이제 공화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그뭐 한국 돈으로 이른바 이제 트럼프가 생색을 내는 구조인데
0: 예.
1: 여기 특히나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0: 예.
1: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해당 프로젝트들은 전액 한국 측이 자금을 대고 비용을 부담하며 그 혜택과 에너지는 미국이 누리게 된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0: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1: 네,
0: 얘기잖아요.
1: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제로, 비용 부담이 제로라는 거거든요.
0: 예.
1: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지금 현재 발표한 사업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이게 223억
0: 예.
1: 달러. 그리고 이제 원전 8기 건설하는 게총 8기 해가지고 1200억 달러.
0: 예.
1: 그리고 알래스카 사업이 540억 달러예요. 자, 요거를 단순하게 합치면 1963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한도로 한게 2000억 달러잖아요.
0: 예, 1500억은 마가 저
1: 네네네,
0: 마스카
1: 맞습니다.
0: 쪽으로 가고.
1: 네네. 그러면 단순 합산한 게 1963억 달러인데 사실 이거 대형 인프라 및 원전 프로젝트잖아요.
0: 예.
1: 이게 사실
0: 뭐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1: 맞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기가 연장되고 특히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 가지고
0: 영하 40도.
1: 늘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0: 예.
1: 뭐가 돈이 어떻게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충 보면 초기 예산보다 실제 비용을 보자면 한 1.5배 정도는 다 이제 불어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미 한도가 1963억 달러예요.
0: 그럼 만약에 1.5배가 되면 뭐 거의 3천억
1: 네.
0: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1: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상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돈안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0: 예.
1: 추가 비용 부담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비용한 게 2천억 한도보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1천억 달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한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0: 예.
1: 여기 이 간극을 좁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이제 크게 발표했는데 실무적인 세부 협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 계약에다가 손실 부담은 우리가 안 한다는 걸 명확히 해줘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 부분을 이제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0: 예.
1: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텍사스, 뭐, 그, 저 합동 그것도,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이른바 이제 상업적 합리성
1: 네,
0: 때문에
1: 맞습니다.
0: 그렇게 속을 끓였는데, 이거는 아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그 인간으로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대내용 아닐까요?
1: 아,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제
0: 예.
1: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0: 예.
1: 첫 번째가 실무 협상에서 속도 조절,
0: 예.
1: 지연 전략을 쓰는 겁니다.
0: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1: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뭐 백악관이 발표는 하긴 했지만

0: 우리가 실무협상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해봤고 수익성 했더니 야 이거는 조금 쉽지가 않다라면서 예.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을 생각하면 트럼프의 면은 좀 세워줘야 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라면서 예. 계속 이제 지연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말만 해가지고는 이제 표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네. 이거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0: 사실. 네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부 참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더라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약서에 이제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라는 예.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상에서 보자면 우리가 협상에서 조금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좀 열위에 있잖아요.
1: 예. 아니 그런데 네. 그 500여 달러에 억 달러에 달하는 그 저 비용을 애초에 네. 우리가 다 되기로 원래 합의했었 논의했던 적이라도 있나요?
0: 아, 그게 2천억 달러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거니까.
1: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1.5배 가량 들어갈 수 있는 추가 비용이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다.
0: 네, 맞습니다.
1: 그거는 너네들이 대라라고 네. 우리 쪽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0: 네, 맞아요. 예. 거기에다가 분명히 계약서에다 본계약서에다 넣어야 되는데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게 약간 여류에 있는 입장이라서 그 본 계약서에다가 예. 이렇게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 방향의 조약 조건을 확실히 넣을 수 있을지 예. 이건 이제 정부가 협상을 잘하시길 이제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최종 반파제가 있는 게 국회 동의 절차입니다.
1: 예.
0: 이게 사업적 합리성이 그 대미투자법에 보면 사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 건 단순 보고만 하면 안 되고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 예예.
0: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이게 돈이 더 들어갈 게 약간 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다가 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1: 예, 예.
0: 강력히 맞서는 이제 마지막 반파제가 국회 동의 절차가 되겠죠.
1: 예예. 예. 아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저 영하 40도라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추운 그 주에 가면 농담처럼 우리 주에는 계절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겨울철, 하나는 공사철.
0: 공사철. 아, 그 네, 그렇네요.
1: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해요.
0: 그렇죠,
1: 기본적으로.
0: 맞습니다.
1: 근데 여기는 그중에서도 제일 추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히 이 뭡니까 저 기한도 늘어날 것이고
0: 네, 맞습니다.
1: 비용은 더 들어갈 것이고 그건 너무나 그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반도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죠.
0: 네.
1: 예, 예. 근데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0: 네, 뭐 실적은 예상했던 대로 또 잘 나왔습니다.
1: 예, 예.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이게 26년 회계년도 4분기예요. 그럼 예, 4분기 예. 생각하면 10월, 12월을 생각하잖아요.
1: 예.
0: 근데 여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8월이 4분기입니다. 회계연도상.
1: 예,
0: 얘네
1: 예.
0: 기준 회계연도상.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실적이 나오니까.
1: 예, 예.
0: 역시나 실적은 좋았는데요. 이 뭐 일단 그 뭐 이번 4분기 실적 좋았고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좋습니다.
1: 예예. 예.
0: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고요.
1: 예.
0: 늘 그렇듯이.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관심은 이번에 잘했고 가이드가 다음 분기도 좋지만
1: 예.
0: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1: 예.
0: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마진을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1: 예.
0: 부분인데
1: 이익을 많이 남길
0: 네,
1: 수 있을 것이냐.
0: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GPM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어치 팔면은 얘네가 얼마를 버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4분기에 87% 1,000원을
1: 예.
0: 팔면 870원을 버는 구조입니다.
1: 엄청 많이 남기네요.
0: 네, 제조업체인데 이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1분기 다음 분기에는 얼마를 벌 거냐라고 했을 때 살짝 미스했어요.
1: 예.
0: 86.25%라고 했어요.
1: 약간 떨어지네요.
0: 네, 네.
1: 예.
0: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장을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1: 예, 예.
0: 그럼 실적 발표를 할 때 애프터 마켓이 열립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 흐름을 보자면
1: 예.
0: 이 마진이 아까 말한 살짝 미스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가가 조금 밀렸어요. 한 1%
1: 예.
0: 정도.
1: 예.
0: 그런데 사실 보자면 86.25면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닌데 왜 걱정이지라는
1: 예.
0: 거잖아요.
1: 그게 흔히 말하는 뭐 그 쭉 가는 이런 추세 속에 오차범위 내에 있느냐
0: 네.
1: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
0: 그쵸.
1: 또 다른 추세를 만들어내느냐
0: 맞습니다.
1: 문제잖아요.
0: 시장이 예. 걱정하는 건 86.25 살짝 밀린 건 괜찮은데, 어, 그러면 이게 피크 찍고 꺾이는 거네?
1: 예, 예.
0: 라고 그 분기점이네? 라고 이제 걱정을 한 거죠.
1: 예.
0: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경영진에서 했던 설명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게 직원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거래요. 비용 부분이.
1: 예.
0: 그래서 살짝 미스한 거지, 요걸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설명을 하니까 다시 예. 시장이 이제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1: 아, 그렇게 설명을 하면 또 믿긴 하는군요.
0: 아니, 그럼 거짓말을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1: 예, 예.
0: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1: 워낙에 의심병이 좀 있어서 그런지.
0: 아 그게 예. 조금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요.
1: 예.
0: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이 정말 진짜 그야말로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예. 주가가 오릅니다. 네.
1: 그게 아까 말한 그 문제인가 보죠.
0: 약간 좀 못 믿는 경향이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1: 하고. 뭐 아무튼
0: 예, 예. 하여간. 네. 그리고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부분인데요.
1: 예.
0: 이미 그 27 회계연도 물량의 75% 이상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1: 예.
0: HBM은 27년도 기준으로는 다 완판했고요.
1: 예.
0: 이미 주요 고객사들과는 28년 공급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1: 아.
0: 아울러서 2030년 좀 진짜 멀잖아요.
1: 예예.
0: 이 장기 공급을 약속하는 핵심 고객사 계약이 총 26건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1: 예예.
0: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니까 조만간 경기 꺾일 것 같아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질다라는 거죠.
1: 예.
0: 아울러서 이제 AI 메모리 수급 불균형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보니까 이제 경영진이 얘기한 게 뭐냐면 27, 28년이 26년보다 더 타이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1: 아, 예.
0: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이제 성장할 거다라는
1: 예,
0: 거고요.
1: 예.
0: 오히려 메모리가 절대 부족해가지고 지금 고객들이 서로 메모리 달라면서 줄을 서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론이 준 시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를 일축했다라고
1: 예.
0: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 하여간 마이크론에 주목한 건 역시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때문인데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실적도 앞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0: 네네. 일단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보니까 한 110조 정도 돼요. 분기에
1: 예.
0: 110조를 벌고 있습니다.
1: 이제 뭐 숫자에 좀 무감해져가지고요.
0: 네. 예. SK하이닉스도 한 78조 정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 예, 예.
0: 두 회사 합치면 200조 가까이 되거든요.
1: 예.
0: 와, 대단합니다.
1: 저한테는 200만 원이나 200조나 똑같이.
0: 네. 분기 실적 기준인데요.
1: 예.
0: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뭔가 그 주목해볼 수 있는 국내 기업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아 디램 계속 부족하구나 메모리.
1: 예, 예.
0: 그럼 우리가 이제 디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앞으로 이제 실적 계속 잘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 기업들도.
1: 예.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텀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이 이미 다 물량이 다 맺어졌다라고 밝혔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이 3위 업체거든요.
1: 예.
0: 3위 업체랑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 1위 업체랑은 아마 대부분 맞췄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항상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약간 시장의 의심은 사이클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사이클이 없어졌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졌다 정도는
1: 예, 예.
0: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는 약간 긍정적이고요.
1: 예.
0: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AI가 학습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추론으로 갔다라고 하거든요.
1: 네네.
0: 이 추론이 되면 이제 낸드가 굉장히 이제 호황을 이루는데 지금 낸드 판매 부분이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나왔었거든요.
1: 예.
0: 우리 기업들이 또 낸드 1, 2등 하고 있거든요.
1: 아, 예, 예.
0: 네네. 여기도 이제 대호황을 맞을 거다라고
1: 예.
0: 해서
1: 여기 변수는 그거 아닌가요? AI 조절론, 속도 조절론.
0: 속도 조절론이요.
1: 예, 예.
0: 근데 그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속도 조절론은 사실 시장에서는 뭐 가능하겠냐라는
1: 예.
0: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은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자면 투자를 늦추지 않아요.
1: 아, 예, 예.
0: 네네. 특히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기업 공개한다고 이제 제출했잖아요. SEC에다가
1: 예, 예.
0: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700조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1: 그러게요.
0: 전혀 줄이지 않겠다라고 예. 발표를 하면서
1: 어제는 뭐 네네. 트럼프 앞에서 싸웠다면서요.
0: 예. 아, 그리고 저기 예. 이제 AI가 아니라 이제 SI라고 불러야 되는
1: 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1: 그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우리도 SI.
0: 우리는 그냥 AI라고 해야죠.
1: 그냥 AI로 해야 되겠죠.
0: 네.
1: 예, 예. 아무튼 그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앞에서 조절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싸웠다고 하는데 결론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0: 결론은 근데 말은 이제 조절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1: 예.
0: 이루어지는 투자를 보자면 여전히 뭐 역대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속도
1: 예.
0: 조절론은 약간 무색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네. 오늘 그 증시하고 코스피 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 오늘 증시는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오긴 했는데 요즘 실적 발표의 트렌드가 예. 그 이 시장에서 표현하는 거에 따르면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1: 아,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나요? 예. 네,
0: 감동 실적은 잘 나왔지만 감동이 있는 실적은 아니라서 그렇게 예. 막 크게 반응하진 않았거든요.
1: 아, 예.
0: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적이 어쨌든 장기로 보자면 계속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네라는 예. 시장에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우에는 장중에 조금 약간 하락 출발하기도 했었는데요.
1: 예.
0: 지금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덕분에 코스피 지수도 음수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1% 가까이 오르면서 6,900선을 회복했고요.
1: 아, 그렇군요.
0: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둔한데
1: 예.
0: 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 예예, 알겠습니다. 아, 늘 명쾌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1: 알고란의 고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르락 내리락하는 반도체 지수, 복잡한 한미 투자권 등등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경제 이슈죠. 이 노래가 떠올랐다고 우리 박정영 선거위원이 추천했습니다. 스피닝 휠, 돌고 도는 바퀴, Blood, Sweat and Tears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

0: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예, 1부에 출연하셨던 이문영 교수님, 조근조근 핵심 있는 설명이 너무 좋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미니의 양수정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미니의 김현우님, 뉴스는 깊이 있게 봐야 그 사안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이 그 통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통로가 잘 이렇게 뚫릴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175 문자 쓰시는 분께서 햇볕은 좋고 바람은 선선하고 날이 정말 좋다고요. 점심 식사 후에 회사 주변을 한 바퀴 빙 돌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는 더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또 가을이라고 하죠. 10월 1일이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낮 기온도 어제보다 많이 좀 더 떨어지면서 더 선선한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몸으로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한 95%는 회복되지 않았나 라고 나름 자평을 해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266 쓰시는 분께서 저는 날씨가 좋을수록 출근하기가 싫은데 그렇죠. 예, 오늘은 정말 사무실 들어가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여수 쪽 바닷가 가고 싶어지는 날씨라고 하셨습니다. 여수에 사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멀어도 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여수 바닷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면 1118 쓰시는 분 제가 처음에 오늘 오프닝 곡으로 제임스 테일러의 October Road를 띄워드렸는데 바로 그 신청하신 분입니다. 첫 곡으로 나와서 반가우셨던 모양이죠. 어제 LP 코너에서 들려주신 Let Down도 역시 퇴근할 때 몇 번이나 듣고 위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음악은 그런 것 같습니다. 힘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이겠죠. 또한 공감도 이끌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1548 쓰시는 분께서 어제 김혜자 배우님 방송 유튜브로도 다시 들었는데 너무나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1시 5분에 김혜자 배우님과 그리고 이제 그 여전히 찬란하게라는 영화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내 이제 개봉이 곧 있습니다. 감독이신 송일건 감독 그리고 송대현 배우도 함께 또 오늘 3부를 장식해 줄 예정입니다. 김혜자 배우님 제가 봬도 귀여우신 데가 참 많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6: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

0: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1: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첫 투자 사업으로 AI 데이터 센터용 발전소와 원전 등 프로젝트 3건의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23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의 약 6.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용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들은 기자재와 설계,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1,200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으로 미국의 미국형 원자로 6기와 한국형 원전 2기 등 총 8기를 건설하고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추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사업성을 먼저 검토한 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월 3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집행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프로젝트 1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와 원전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5% 증가한 1,209억 4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498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되면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의 절반가량인 603억 달러는 반도체 수출이 차지했으며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도 8,145억 달러로 사상 처음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신군부는 내란이 아니라는 발언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로 있으면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다시 겨누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옹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별도의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 사용 권한이 대구시에 있고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화재, 누출 관련 규칙 위반 91건 등

0: 위반 사항 473건이 적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내려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3부는 우리 시대 배우 김혜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85이 되셨고요. 배우 데뷔 65년을 맞았는데 청취자분들은 여전히 소녀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흥미로운 얘기들을 함께 하시죠.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의 송일건 감독과 문성현 배우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4부의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준비하겠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1: 자주 나오면 반갑지 않죠.
0: 예, 맞습니다. 맞기도 한데 사람에 따라서는 자주 나와도 반가운 사람도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아우 깍쟁이. 아유, 세상에.
0: 그래서 어제 작품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면 오늘은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궤적을 좀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은 뭐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까 세대가 다 다른 분들입니다.
1: 네. 예.
0: 그동안 이제 서로 좀 지켜보면서 아, 저건 나한테는 없는 면이구나 하고 느끼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우선 김혜자 배우님.
1: 나는 저 사람이 젊은 배우니까요.
0: 문성현 씨.
1: 네. 예. 나한테 없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쟤는 지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구나.
0: 예.
1: 마스크도 좋고.
0: 예.
1: 예. 그 생각은 했어요.
2: 감사합니다.
1: 예.
0: 그 작품 전에는 한 번도 본 사이가
1: 아니죠. 예, 본 적 없어요. 예.
0: 그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그 느낌부터 딱 드시던가요?
1: 전 그렇게 금방 그 느낌이 안 들어요.
0: 예.
1: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 지가 노력만 하면 길게 가겠구나.
0: 예.
1: 그런 생각했죠.
0: 예. 문성현 씨는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대선배한테.
1: 그렇게 생각했어.
0: 예. 어떻게 열심히 하던가요?
1: 하루 종일 말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자꾸 여러 말 하면은 이게 산만해지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맨날 책 보고 앉아 있어서 전 젊은 사람이 참 지루하지도 않은가 보다.
0: 예.
1: 까불락거리질 않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겠다 네. 그랬어요.
0: 기본이 돼 있는.
1: 예.
0: 아, 우리 문성현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2: 저는 사실 김혜자 선생님 그 전체 리딩 때 딱 처음 뵀는데
0: 예.
2: 당연히 저한테 없으면서 나중에 꼭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게 진짜 그 존재감이 독보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0: 예.
2: 저희 모두 김혜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대단한 것들을 다 알고
0: 예, 예.
2: 그렇게 김혜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그냥 걸어 들어오시는 사실 막 엄청 덩치가 큰 그런 게 아닌데도
0: 예,
2: 너무
0: 예.
2: 크게 느껴지고 너무 보는데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도 나중에 저런 존재감 갖고 싶다
0: 예.
2: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잘하네.
0: 예. 그 김혜자 배우께서 1961년에 KBS 네. 공채 탤런트 1기로
1: 네.
0: 연기 생활 시작하셨습니다.
1: 네.
0: 올해도 65주년이었습니다.
1: 많이 됐네.
0: 예, 그 65년을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도 있을까요? 그건 나한테 어떤 65년이었다?
1: 배우가 되기 위해서 뭐를 쌓았겠죠.
0: 예.
1: 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0: 예,
1: 예 차곡차곡 쌓였을 거예요. 예.
0: 예.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출자의 눈으로 지켜본 배우 김혜자 선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3: 아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압도적인 예술가이신데.
1: 어렵겠다. 치닫지 말아야지.
3: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주시는 예술가이신데 동시에
0: 예.
3: 현장에서는 늘 불안감이 있는 소녀 같으세요.
1: 어머.
0: 아 그래요?
1: 그건 맞는다. 예.
3: 연출자로서 그리는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0: 예, 예.
3: 그거를 현장에서 막상 슛이 들어가시면
0: 예.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표현을 하세요.
0: 아.
3: 근데도 늘 불안해하시는데 마음속에 소녀가 있으세요.
0: 예, 예.
3: 정말 항상 그래서 또 새로운 것 같아요.
0: 예.
3: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위대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도 늘 새롭게 항상 불안해하시고
0: 예.
3: 본인이 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0: 아니 그 봉준호 감독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기를 하시면 오케이 사인을 냈는데 오케이 사인 받고 나서도 아, 정말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하시더라고.
1: 예.
0: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0: 예.
1: 그 사람한테 물으면 진짜거든요.
0: 예.
1: 괜히 체면 차려 아, 괜찮았어 이러지 않고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물었어요. 예.
0: 아, 늘 그런 자세를 갖고 하고 계시군요. 김영옥 배우 아시잖아요.
1: 알죠.
0: 예. 김영옥 배우가 더 연상이시지 않습니까?
1: 조금요.
0: 예. 그분도 뭐 워낙 정정하셔가지고.
1: 네.
0: 예. 김혜자는 타고난 재능에 무서운 노력

0: 까지 갖췄다.
1: 어머.
0: 완벽하다.
1: 어머, 너무 감사하다.
0: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1: 들었어요. 근데
0: 예.
1: 그 말 맞아요.
0: 예.
1: 저는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예. 난 노력 안 하면 오늘의 김혜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0: 누구나 인정하는 말일 겁니다.
1: 그죠?
0: 예. 잘 들어주셨습니까? 우리 문세균 배우님.
2: 항상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0: 예.
1: 뭘 깊이 새겼니?
2: 선생님 말씀.
1: 잘생겼죠?
0: 아, 그럼요.
1: 예.
0: 예.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배우는 그 길거리 지나가면 배우인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1: 그렇죠.
0: 꼭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1: 맞아요. 어딘가가.
0: 예, 소위 말하는 아우라가 있어서.
1: 맞아요.
0: 우리 저 문성현 배우도 아우라가 있는. 지나가면 배우 아니면 모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2: 그렇죠. 감사합니다.
0: 예.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연기가 있으시죠?
1: 뭔지는 지금 생각 안 나지만요. 예. 아주 뜸뜸이. 모래성이라는 드라마에서
0: 아, 모래성. 예.
1: 막 남편한테 너무너무 실망해서 막 악다구니 하는데 저거는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거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0: 아, 예. 예. 근데 뭐 실제 부군께 그러신 적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1: 우리 부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왜 갑자기 부군을 얘기해?
0: 아니요, 그게
1: 배우는요.
0: 예.
1: 실제 있는 일을 잘하진 않아요.
0: 예.
1: 그래서 배우죠. 상상하고 책에서 본 거를 대입시키고. 예. 그렇지.
0: 예. 예. 아,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는 꼭 체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배우가 아니다.
1: 예, 그러면 예,
0: 오히려 체험 못한 것을 잘하는 것이 배우다.
1: 예,
0: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저보다도 문성현 배우가 많이 새겨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물론 눈이 부시게도
1: 예.
0: 기억에 많이 남는 저 드라마였을 테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여전히 찬란하게도 그런 좋은 작품에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연기로라도 1등을 해야 된다. 아내로서도 0점, 엄마로서도 0점이기 때문이다.
1: 맞아요.
0: 예.
1: 그거는 정말 100% 제 생각이에요.
0: 예. 지금은 조금 점수를 더 주시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한테 아내로서도 혹은 엄마로서도.
1: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기운이 예. 빠져서 못하는 거니까.
0: 예. 아, 좀 자기 평가를 굉장히 엄하게 하셨던
1: 예,
0: 것 같습니다.
1: 저 엄하게 해요.
0: 그거는 아무래도 연기 생활에 몰두하다 보니까
1: 예.
0: 그런 역할에 좀 자기가 예. 소홀했다 이렇게.
1: 나를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0: 아, 예. 그러면
1: 예.
0: 부군이 살아계셨을 때나 아니면 지금 자녀분도
1: 예.
0: 그렇게 생각할까요?
1: 모르는데 우리 남편은 항상 괜찮아, 괜찮아.
0: 예.
1: 그래, 나 그런 거 잘못했지. 그지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0: 예.
1: 잘했어. 맨날 그랬어요.
0: 아, 정말 착한 분이셨군요.
1: 정말 좋은 사람. 아, 나 눈물 날라고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나 같은 색시를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그래요.
0: 예.
1: 맨날 내 비유만 맞춰달라고 그랬으니까.
0: 예. 괜히 제가 질문을 또 드려가지고
1: 예?
0: 죄송합니다.
1: 아니에요. 이런 예. 질문하면 남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0: 예.
1: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
0: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1: 네.
0: 아내로서 0점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1: 네.
0: 돌아가신 부군께서야말로 가장 행복한 남편이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1: 왜 한숨을 내셔요?
0: 아니 선생님께서 먼저 한숨을 쉬시게
1: 쉬셨어요.
0: 예. 그 손 감독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이제 시네필이라고 하죠.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뭐 예술 영화 감독으로 워낙 또 잘 알려져 계시고 소풍, 꽃섬, 마법사들, 깃 이런 작품들이 대표작인데 대부분 작품에서 뭐랄까 사람들의 어떤 상처, 예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걸 그려주신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명확한 주제의식이 영화를 통해서 늘 있습니까?
3: 어떤 주제를 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만들다 보니까

0: 예.
1: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전히 찬란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그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이고요.
0: 예예.
1: 아픔에 대한 연민,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 예. 이런 주제가 또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영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0: 예.
1: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0: 예.
1: 사람들이 영화를 같이 보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됐다는
0: 예.
1: 느낌을 받는 영화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영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저희 영화가 또 제가 만들었던 영화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예. 예. 우리 김혜자 배우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감독과 일을 하셨으니까 송 감독하고는 처음이셨죠? 일하실 때는 즐거우셨습니까?
2: 즐거웠어요. 굉장히 배우를 위해줘요.
0: 아, 예, 예.
2: 예. 난 또 나이 들은 배우니까 더 위해줬고 신경을
0: 예.
2: 썼겠죠.
0: 물론 그렇겠죠.
2: 예.
0: 예. 문소연 배우는 뭐 지금까지 많은 감독을 만나지 못했겠으나 송 감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 근데 진짜 앞서 김혜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0: 예.
3: 진짜 배우들 많이 위해주고 사실 저희가 그 많은 분량을 촬영한 배우 중에 완전 신인 배우가 세 명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0: 예.
3: 순옥이랑 정임이도 사실 이제 나이가 어려요, 되게.
0: 예예.
3: 그런데
0: 그러니까 아역으로 나오는
3: 그렇죠. 선배님 예. 아역이랑 차미경 선배님 아역으로 나오는 배우들도 나이가 어린데 그 감독님이랑 앞서 리딩을 진짜 많이 하면서도 그렇고
0: 예.
3: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미 영화를 많이 찍으신 감독님이고
0: 예.
3: 본인의 영역과 그런 게 되게 있으신 감독님인데 저희 의견도 진짜 잘 수렴해 주시고
0: 예.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데 감독이 배우를 위하지 않는 감독도 있습니까?
3: 아 근데 뭐 위하지 않는 감독님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
0: 예.
3: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네. 오히려 많이 물어보시고
0: 예.
3: 좀 이제 어린 세 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독님의 주관대로 하셔도
0: 예, 예.
3: 뭐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잖아요.
0: 아.
3: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0: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3: 네.
0: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 준다는
3: 네,
0: 거.
3: 네, 네,
0: 굉장히 중요한 거죠.
3: 그래서 약간 같이 만들어 갔다는 느낌이 더
0: 예.
3: 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죠.
0: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름 이렇게 좀 보니까 세 분의 공통점은 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더라고요.
2: 다행이다. 네. 배우는 공부 많이 해야 돼.
0: 예. 우리 저 김혜자 배우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제일 좋다는 경기여고 출신이. 그 경기여고는 그 영화보다 걸리면 바로 정학이라면서요.
2: 바로 정학이에요.
0: 예. 근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셨다는데 한 번도 안 걸리셨습니까?
2: 걸렸는데요.
0: 예.
2: 그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인데요. 나를 예뻐하셨어요.
0: 예.
2: 그래갖고 너무 괴로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0: 아,
2: 나를 보고.
0: 봐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2: 그래서 선생님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0: 예. 혹시 무슨 영화보다 걸리셨는지 기억.
2: 그건 잊어버렸어.
0: 고전 영화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셨다고 전
2: 좋아했어요.
0: 들어서.
2: 예. 고전 영화는 참 좋잖아요.
0: 그럼요. 예.
2: 예.
0: 어떤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2: 로미오와 줄리엣도 좋았고요.
0: 예.
2: 오셀로. 오셀로가 특히 좋았어요.
0: 예.
2: 아유 불쌍해. 그치?
0: 예.
2: 그럼. 옛날엔 왜 그랬나 몰라.
0: 아, 꼭 옛날 얘기가 아닐 수도 있죠.
2: 요새도 그러나?
0: 그러게요. 예. 벤허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 벤허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0: 그러게요. 예.
2: 기가 막히지.
0: 예, 저도 그 영화 두 번 봤습니다.
2: 그죠.
0: 예.
2: 그리고
0: 송일건 감독도 본인 입으로 나는 공부자라는 모범생이었다.
2: 어머.라고
0: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 어머 진짜.
0: 사실 이거 확인할 길은 좀 별로 없습니다. 믿어드려야죠.
2: 그럼.
0: 예. 근데 하여간 부모님께서 영화를 굉장히 반대하셨다고.
2: 오, 대단하다.
0: 예.
2: 반대인 걸 어떻게 이겼어요?
1: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예,
2: 그렇겠지.
1: 당시만 해도 영화과를 간다라는 게 지금이랑 예. 좀 달랐거든요.
2: 그렇지,
1: 되게 좋은 대학을 가거나 뭐 육사를 가거나 그래서
2: 그렇지.
1: 사회 일원이 되길 보통의 부모님들은 다 원하던
0: 예,
1: 시기였었잖아요.
0: 예.
1: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영화과를 가서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
2: 예.
1: 충격을 받으셨었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0: 그 나중에 그 결국은 받아들이셨습니까?
1: 나중에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끝까지. 그 왜 저 깐네 영화제에서

0: 그 심사위원상 한국 감독 최초로 받으셨잖아요. 예. 그때 작품이
1: 그때는 받아들였겠네.
2: 아니요. 근데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젊을 때니까 예. 아직 늦지 않았다. 그래서 30대가 30대 초반에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께서 김현정 선생님이랑 연세가 같으세요. 그래서 예. 별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예. 아마 이번에 여전히 찬란하게를 만약 보시면 예. 좀 그나마 좀 야, 자랑스럽게 하지 않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까
0: 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아직도
2: 공식적으로 아닙니다.
0: 야, 대단하네요. 네. 아버님께서도 고집이 굉장히 네, 있으신 네, 분 같습니다.
1: 네. 아버지 대단하시다.
0: 예. 이번에 아주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시기를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영화를 만약 보신다면 예. 감동을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예. 바랍니다.
0: 아, 이제 뭐 거의 인터뷰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드셨죠?
1: 쓰셨어요?
0: 예,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 김혜자 선생님 혹시 나 마지막으로 만일 연기를 한다면 이런 연기를 해보고 싶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요.
0: 예, 예.
1: 예. 안 했어요.
0: 예.
1: 근데 너무 모범적인 어머니 이런 거 하는 건 지겨웠어요. 이제.
0: 그러실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감독이라면 예. 뭐 송 감독님만큼의 감독은 아니지만 아무튼 감독이라면 김혜자 선생님한테는 뭔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걸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1: 그래야 배우가 예. 늙어도 늙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늙었었는데 여태까지 하던 게 아니면은 예. 늙은 거 아니잖아요.
0: 예, 예.
1: 그저 사람들한테도 어떤 감동을 주고.
0: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 어머니 상이라도 색다르지 않으면 나는 맡고 싶지 않다.
1: 그 맨날 비슷한 거 하면 무슨 재미가
0: 그러니까.
1: 있어요?
0: 예예. 예.
1: 그리고 이 생각이 확장되지가 않아요.
0: 예예. 예.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뭐요, 확장하신 뭐요? 게 아닌가. 촛대 훔친 장발장을 회개하게 한 신부님 같은 역할.
1: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0: 예.
1: 촛대 훔친 장발장을 회개하게 하는 예. 신부님이 있었어요. 무슨 영화 보는데.
0: 예예.
1: 아, 나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0: 공감합니다. 문성현 배우는 다음 작품은 무슨 작품을 하고 싶으십니까?
3: 나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그 나이 때에 맞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지나가 보고 싶어요.
0: 예.
3: 어릴 때는 뭐 교복도 많이 입어보고 싶고
0: 예.
3: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장르적인 것도 뭐 액션이나
0: 그래요?
3: 그런 것도 꼭 해보고 싶고
0: 예.
3: 아직 좀 욕심이 많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계속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3: 그러니까요.
0: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예정돼 있는 작품은 아까 없다고 하셨으나
1: 예.
0: 곧 다시 뵙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 가능할지 안 할지는.
0: 예, 근데 원컨대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역할로서 김혜자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 장발장을 회개시키는 신부와
1: 맞아.
0: 같은 역할. 꼭 그 역이 아니라도 그러한 역할을 하신
1: 예,
0: 다음에
1: 맞아요.
0: 저하고 다시 만나시죠.
1: 예.
0: 예.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송 감독님과 문성현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0: 예,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

0: 주무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4부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혜자님의 출연작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나온 작곡가 김형석 씨의 The Sense Waltz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유튜브에 JH송89님께서 말씀하신 곡입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를 읊으면서 나온 음악이죠.

0: 10월 1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은 칠레인데요. 전 세계 구리의 4분의 1 정도가 칠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달 칠레 구리 생산량이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8% 줄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일단 광산이 노후에서 흔히 품위라고 하죠. 품위가 낮아져서 구리를 얻으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암석을 캐야 했고요. 칠레는 적도 아래 있으니까 8월이 겨울인데 혹독한 겨울이라 채광도 어려웠다고 하네요. 승객 180여 명이 탑승한 두바이발 이스라엘 텔 아비브행 플라이 두바이 항공기가 조종사 간의 흉기 공격으로 급강하하다 다행히 사우디에 비상착륙했습니다. 부기장이 기장을 흉기로 찌르고 항공기 추락을 시도했지만 승객과 승무원이 맨몸으로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번인 조종사 두 명도 마침 비행기에 타고 있어 조종관을 넘겨받아 기체를 안정시켰다고 하는데요. 오만 출신 부조종사가 평소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을 보였다는 동료의 증언이 나왔다고 이스라엘 채널 16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이 오는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 저녁 7시 30분 한일전으로 치러집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선취점을 내줬지만 이영준, 배준호 선수가 연달아 헤더골을 장식하며 2대1로 역전승했는데요. 엄지성 선수가 어시스트 2개로 골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일본은 승부차기 끝에 우즈베키스탄을 꺾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는 23세 이하 U23만 출전할 수 있고 예외로 24세 이상 와일드카드 선수 3명을 쓸 수 있는데요. 우리는 23세 이하 엔트리에다가 와일드카드 엄지성, 양현준, 이기혁 선수가 나오고요. 일본은 2028년 LA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모두 21세 이하 선수로만 팀을 꾸렸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계속 진행하죠. 어떤 소식입니까?
0: 네,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게 되네요.
1: 축구요? 예.
0: 축구 싫으세요?
1: 축구요?
0: 뭐가 우당탕탕 떨어져가지고요.
1: 아, LP가 떨어졌습니다.
0: 네, 잠깐 주수실 동안 제가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1: 아,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네. LP판은 떨어지면 안 돼요.
0: 왜 그렇죠?
1: 이게 200만 원이 넘는 거라고.
0: 큰일 날 뻔했네요. 네,
1: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기스가 났으면 또.
0: 아유, 어떡하죠? 예. 사이드비 그만할까요? 해외 축구 소식인데요. 뉴욕타임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사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사건 가이드 가지고 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죠. 영국 축구리그가 맨시티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1: 아, 왜요?
0: 맨시티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수년간 이제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랐던 최강 팀이거든요. 최근 예, 9개 시즌 중
1: 맨유하고 쌍벽이기도 했죠.
0: 예, 그런 예, 때도 있었습니다. 시즌에 따라서 다르지만
1: 예.
0: 지난 9개 시즌 중에 무려 6번이나 잉글랜드 챔피언에 올랐고요. 2023년의 기록이 굉장한데요. 리그, FA컵 그리고 챔스까지 동시에 석권하면서 트레블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예,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UEFA 출범 이후 63년 동안 10번밖에 없는 기록이고요.
1: 예, 예.
0: 영국에서는 두 번째 기록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도 나올 만큼 굉장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이 영광이 지워질 위기에 처했는데 최악의 경우 리그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예. 그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팀이 토트넘이잖아요.
0: 네.
1: 박지성은 또 그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근데 맨시티는 우리 선수가 있었던 기억이 별로 제 기억엔 없는데.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팀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맨유나 토트넘 쪽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1: 예,
0: 이 맨시티의 케빈 더 브루이너나 아니면 엘링 홀란드 같은 선수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국에 대한 구애가 아주 적극적인 팀으로도 이제 맨시티는 유명한데요.
1: 예, 예.
0: 올해에도 그리고 2023년에도 친선 방한 경기를 서울에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눈길을 끌었던 게 선수들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입고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었고
1: 너무 자세가 된 팀이었는데
0: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능 응원 메시지까지 뭐 이렇게 내보낼 정도로 유독 한국 팬들을 잘 챙기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1: 그런데 예.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0: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2018년부터 이제 언급이 된 사건인데요.
1: 예.
0: 독일 슈피겔의 풋볼리스트가 제기한 의혹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영국에서 공식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1: 예.
0: 그 결과가 3년여 만에 최근 나온 건데 무려 115개의 혐의 중에 한 개 빼고 114개의 혐의가 인정이 됐거든요.
1: 예.
0: 요약을 하면은 없는 수익을 있는 것처럼 있는 비용도 없는 것처럼 해서 예. 부자인 척했다는 거예요. 장기에서.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논란이 됐는데
1: 예.
0: 9년 동안 수입을 하나로 1조 5,400억 부풀리고 비용은 하나로 1,190억 정도 축소해서 총 9억 파운드 하나로 약 1조 6천억 원 이상을 허위로 보고를 했다고
1: 예.
0: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분식회계 비슷한 혐의인
1: 그러네요.
0: 거죠.
1: 네. 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구단이 축구 구단 여기 주주가 따로 있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예.
0: 왜 장부를 허위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신
1: 예.
0: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프리미어리그와 UEFA의 재정 규정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 그리고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0: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복잡한 규정들이지만 이 취지를 설명해 드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제한으로 비싼 선수를 무제한 사서 쓸 수는 없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 아, 예, 예.
0: 이게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돈을 들이는 만큼 좋은 선수와 좋은 코치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돈이 너무 개입이 되면 공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맨시티가 처음부터 잘했던 팀이 아니에요. 사실 2000년대 이전에는 35년 정도 무관의 팀이었거든요.
1: 예예.
0: 그런데 이제 2008년에 아부다비 세력이 인수가 되면서 금액으로만 7시즌 동안 2조 1000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1: 아부다비 그 기업에 인수가 됐어요?
0: 네, 아부다비 세력의 그 이제 정확한 주체는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1: 예, 예.
0: 그래서 우선 경기장부터가 에티하드 스테디움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변신을 했고요. 또 지역 사회, 맨체스터 지역에도 수천억 원의 투자를 하면서 이제 거대 클럽이 됐고,
1: 예.
0: 말씀드렸던 이제 홀란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고 또 펩 과르디올라 같은 거액 연봉을 받는 감독도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강 팀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가 쩐의 전쟁이잖아요. 그럼
1: 예.
0: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원래 맨시티는 설명하기를 에티하드 항공이나 익스피리언스 아부다비 같은 팀들이 이제 유니폼에 새겨져 있잖아요.
1: 예예.
0: 이들로부터 스폰서십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한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이번 조사 밝혀진 거는 사실은 구단주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1: 예. 근데 구단주가 투입하면 안 되나요, 왜?
0: 네, 네. 왜냐하면은 부자가 자기 돈을 무제한 투입을
1: 아, 아까
0: 하면
1: 얘기한
0: 예,
1: 그
0: 공정성에
1: 규정 때문에.
0: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1: 예. 그 하여간 그래서 그 이게 이른바 이제 아부다비의 자금 오일머니가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0: 맞습니다.
1: 예.
0: 이 구단주의 정체가 좀 특이한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정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0: 부통령 겸 부총리이자 아부다비 왕가의 일원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라는 사람이 구단주인데요. 그의
1: 예.
0: 형이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0: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 자금이 들어갔다는 건 사실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정계의 신뢰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티하드 항공 같은 이제 거대 기업들이 스폰서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스폰서십 비용을 안 댄 거면
1: 예.
0: 에티하드 항공의 회계 장부에도 스폰서십 비용으로 써있던 금액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1: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상황이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게 그냥 단순히 축구 구단 한 곳의 어떤 부패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제 군대로
1: 예.
0: 확장이 되는 모습.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리그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문제 때문에?
0: 그거는 좀 약소한 징계 아니냐라는 어떤
1: 그럼
0: 비판이 나올
1: 구단문을
0: 정도로.
1: 닫아요?
0: 그 정도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프리미어리그 심의위는 가능한 모든 옵션을 지금 행사할 수 있다고 기사는 언급을 했는데요.
1: 예.
0: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은 물론이고 뭐 미래 또는 소급해서 과거의 승점을 깎는 것 혹은 트로피 회수 그리고 아예 프리미어리그 제명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만일에 맨시티가 우승까지 만약 했다면
0: 여러 차례 했죠. 예. 네, 기록을
1: 많이 했다면서요.
0: 예.
1: 그 당시에 우승 못했던 팀으로서는 이거는 일종의 뭐랄까 자신들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도 소송 같은 건 또 안 벌어지나요? 그런,
0: 그런 가능성도 기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1: 예.
0: 지금 이제 뭐 맨유, 토트넘, 아스널 등이 아니 맨시티가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그때 우승할 수 있었어. 그러면
1: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0: 예, 예.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이 정도 있었을 수 있었는데
1: 아.
0: 이걸 우리가 못 누렸으니까 손해배상 할 거야라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0: 맨시티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결과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1: 예.
0: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이게 워낙 오랜 기간 촘촘히 조사됐던 거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1: 예,
0: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기사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의 말이 인용됐는데
1: 예.
0: 인상 깊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사랑하지만 축구 산업은 사랑할 수 없다.
1: 아, 예. 뭐든지 산업이 끼면 예,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어떤 노래는 한 세대의 기억이 되죠. 그 곡을 들으면 뭐 당시에 유행했던 옷이나 자주 걷던 거리, 그 계절의 냄새 혹은 같이 있던 사람 다 기억 속에서 따라 나오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도 아마 그런 곡 가운데 하나가 싶은데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학선 선곡위원이 내놓은 그 세 번째 음반은 델리 스파이스의 에스프레소입니다. 제가 아까 이 레코드 자켓을 떨어뜨렸는데 김학선 의원이 아마 그 유튜브를 보고 계셨다면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는 한국 인디씬이라는 아주 뭐랄까 그 당시만 해도 척박한 땅에 맨 먼저 씨앗을 뿌린 1세대 밴드죠. 1997년에 데뷔했습니다. 차우차우라는 명곡으로 이름을 알렸고 항상 엔진을 켜둘게, 달려라 자전거 이런 곡들 연달아 터뜨리면서 한국 인디 음악을 대표하는 그런 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또 하나의 역적을 내놓는데 다섯 번째 정규 앨범 바로 에스프레소. 제목처럼 델리 스파이스의 감성과 음악 세계가 아주 진하게 응축된 음반입니다. 문제 이 음반. 예, 델리 스파이스 에스프레소 이렇게 써있네요. 뒤에는 곡명이 써있는데 곡명도 다 사실 좀 특이한 게 많습니다. 노인 구국 결사대, 날개 달린 소년, 키치 조지의 검은 고양이, 이런 좀 독특한 제목들이 눈에 띄네요. 이때는 사실 LP가 거의 대중적인 음악 매체에서 물러난 뒤였고 CD의 전성기였습니다. 디지털 음원 시장이 이제 막 열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도 아주 적은 양의 아주 한정판으로 발매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이 LP가 그렇게까지 귀한 대접을 받을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소개했던 음반 잔나비의 전설 LP 가격을 놓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었죠. 그때 제가 68만 원이라고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에스프레소 음반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220만 원에 내놓은 그런 매물이 있더군요. 김학선 의원을 포함해서 아마 23년 전에 이 LP를 그래도 싼 값으로 구했던 분들은 정말 어찌 보면 이제 횡재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제가 떨어뜨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은 이 귀한 음반의 타이틀곡인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조승우, 손예진, 조인성 주연의 영화 클래식에도 삽입이 됐었고요. 훗날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이 노래가 흘렀습니다. 이 곡은 청춘 소환곡이다라는 표현도 또 따라 붙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풋풋했던 시절이 차곡차곡 쌓인 곡,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위에 그 220만 원짜리 LP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델리 스파이스의 에스프레소 중에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상당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0: 탄탄 방수
1: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예, 많은 분들이 김혜자 선생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7363 쓰시는 분께서는 김혜

0: 여자 배우님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없으신 듯하면서 사실 꽤 있으신 편이죠.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집중하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360이 있으시는 분께서 김혜자 선생님 우시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는지, 난 우리 아나한테 그런 남편으로 기억될 수 있으려나 하셨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예. 저도 조금 좀 그 제 질문에 좀 우셔서 좀 저도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모든 분에게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C61킴이라 치는 분, 우리말 깍쟁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는 이렇게도 다정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이 시간에 사람 향기 나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저 LP,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이 넘는 LP, 델리 스파이스의 에스프레소라는 앨범이었죠. 23년 전 음반인데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김학선 의원님이 정말 소중히 보관하셨나 보다고요. 미니의 이민정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그 LP라고 해서 꼭 빗소리가 많이 나진 않더군요. 근데 대개 또 이렇게 그 LP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께서는 이저 빗소리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거 언제 안 튀나? 튀는 시간을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요즘 들어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LP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 떨어뜨려서 큰일 날 뻔했다고 걱정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4: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이,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평화 외교 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 전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병주 의원이 위촉됐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으로 아직 양국 간 합의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구체적 투자 액수까지 공개하며 수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투자 여부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이란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1: 제78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계룡도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기에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복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서울의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85주 연속 상승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강남구 집값이 7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등 강남권의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대문구와 성북구 등 서울 중위 지역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난해 7월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한 관세 폭탄을 15%로 깎아주는 대신 우리는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느 사업에 투자할지 1년 넘는 협상 끝에 양국이 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8: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조선업 분야에 배정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국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에 22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인근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오는 2029년 1단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유력 부동산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우리 기업들은 발전 기자재와 설계,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협력에도 합의했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원전 6기와 한국형 원전 2기 등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 건설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원전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사 지분도 우리가 일부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마지막은 알래스카 LNG 사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업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이 이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가장 강조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지난달 말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을 때 알래스카 LNG 사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해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온도차가 좀 커 보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나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보고할 때도 사업성이 확인돼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미 합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돼 있고 미국이 언급한 500억 달러라는 투자 금액도 팩트시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양국이 협상을 벌여 최종 결과를 내놨고 또 이걸 문서로 정리한 팩트시트가 있는데도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 버젓이 다른 말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알래스카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거액이 투자된다고 발표한 겁니다. 실제 발표 현장에는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과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까지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를 자신들의 선거 전에 사실상 노골적으로 이용한 셈입니다. 미국 측이 우리보다 성과를 더 부풀리고 싶어하는 셈인데 원전 사업도 비슷합니다.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앞으로 부지와 사업 구조, 건설 일정 등을 구체화한 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반면 미국 측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 구체적인 원전 건설 지역까지 언급했습니다.
1: 일단 프로젝트의 큰 줄기는 잡혔고 국내 정치 이용하려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돼서 속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군요. 앞으로도 양국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0: 결국 각 사업의 상업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선 미국이 투자를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우리 정부와는 온도 차이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워킹, 그러니까 이 작업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의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정부 간 제어비가 가능하고 전체 투자액도 양국이 합의한 2천억 달러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사업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나누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 한국이 10%, 미국 90%로 배분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업성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미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임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자, 이어서 이번엔 정치권 뉴스를 좀 알아보죠. 김희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 78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계룡도에서 기념식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3: 네.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4: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 오늘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오늘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어제 그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0: 김여정 부장이 또 국경선을 넘은 적 없다 이렇게 어제 주장한 데 대해선 군사 분계선에 대한 남북 간 유엔사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근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네. 했습니다.
1: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북한이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정부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십시오. 주적은 북한이라고 선언하십시오.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십시오.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입니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국가의 자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 지난 29일 국방위 북한 규탄 결의안에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끝내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건을 붙여 채택을 가로막아놓고 정부의 대응 의지를 탓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은 군의 사기를 꺾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음모론을 멈추기 바랍니다.
3: 이 좀처럼 좀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질 않네요. 자,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드디어 이제 내일 중수청하고 공수청이 출범을 합니다. 참 역사적인 날인데 뭐 그야말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0: 네.
3: 그런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직접 중수청 앞을 찾아갔는데 뭐 어떤 모습들이었나요?
0: 네, 일단 중수청은 서울 중구 수표동에 터를 잡았고요.
3: 네.
0: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그 앞에서 현장 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그 지도부 70명, 지도부 포함해서 70명 정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고 검은 양복을 입었고 근조 형사사법 이렇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마무리 발언 중에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4: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공소 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0: 오늘 중수청 출범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2: 내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78년 만의 개혁입니다.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되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입니다.
3: 이 문제는 이제 내일 출범인데 아직까지도 중수청장이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이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죠.
0: 네, 초대 청장으로 김지영 후보자 제청된 게 지난달 7일이니까 이제 곧 한 달이 되어가는데요. 청문회도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 안에서 또 조국혁신당 등 이런 여권 내 반발 때문이라는 게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또 오늘 새벽에 SNS 통해서 뭐 길게 썼습니다. 김 후보자를 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중요 수사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수청은 개문발차, 그러니까 문 열고 출발한다 이런 비판이 있죠. 뭐 수사 인력 관련 법령도 미완성이란 우려 때문인데
3: 네.
0: 그런데 지금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아예 운전기사도 안 치지 못한 채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 내 추미애 경기지사 또 김용민 의원 등을 필두로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정리하면 그 이런 당내 반발 기류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이해를 당부하는 입장을 냈고 또 반박을 한 겁니다. 또 강도도 되게 그 매우 높았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적극 호응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신호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자, 이 여당 내 반발하고 청와대 입장차가 과연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정치권 소식 김희웅 기자였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온 하준경 수석이 승진 기용됐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산업에너지 분야 관료인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구름이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6: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송영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건의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기존 혁신도시에 한정하지 말고 기관의 기능과 지역 특화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와 전국 광역지자체의 혁신도시 집중 배치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특히 전남 광주시에서는 통합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권역별 이전 기관 배치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대 신설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립의대 설립은 36년간 이어져온 서남권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구라며 후보 대학 추천과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됐는지와 평가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유가족 50여 명은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채 방치된 데 이어서 이른바 살인둔덕을 은폐하려 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부실사고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바로잡고 참사의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7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노동당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전남 광주 노동사회단체는 오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지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와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주는 해당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해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 광주의 지난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고,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 등을 반영한 생활 물가 지수는 이보다 높은 3.6%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14.5%, 서비스 물가가 3.7% 상승하며 물가 오름세를 이끈 반면에 농산물은 6.1%, 채소류는 7.4% 하락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서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가을철 조업 활동이 집중되고 계절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지는 등 어선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국가어업지도선 접근 직전에 구명조끼를 착용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영상 단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

0: 마음이 사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도시 임사랑입니다. 감자처럼 둥글고 투박하게 생겼지만 껍질을 벗겨 익히면 미끈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채소가 있죠. 바로 초가을부터 제맛을 내기 시작하는 토란입니다. 이름 그대로 땅에서 자라는 알이라는 뜻을 가진 토란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돕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과 체내 수분 균형에 도움을 주는데요. 명절 음식처럼 평소보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뒤라면 토란을 식탁에 곁들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토란은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따끔하고 아릴 수 있어서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하는데요. 손질할 때도 장갑을 끼고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한번 데치면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해서 국이나 조림은 물론 밥에도 잘 어울리는 토란. 포슬포슬하면서도 쫀득한 식감과 부드러운 맛은 남녀노소 함께 즐기기 좋은데요. 제철 토란으로 가을의 맛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토란, 제철 토란 드셔보시라고 10월 1일 목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첫 곡으로 세실의 맛있다 송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저희 즐거운 오후 2시 진행할 때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맛있는 토란을 고르려면 껍질의 흠이 적고 단단하고 또 묵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토란은 채소지만 녹말이 많은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0: 해서 토란국에 밥까지 많이 먹거나 달콤한 조림 양념을 더하면 한 끼의 탄수화물과 당 섭취량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토란을 넉넉히 먹는 날에는 밥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3153님이 안녕하세요. 토란국 정말 맛있어요.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토란국도 참 맛있죠. 제철을 맞은 토란으로 오늘 저녁 밥상 한번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새로운 달 10월 1일, 목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1, 2부에서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IS 동서, NH농협손해보험, 도드람한돈, 브람스안마의자,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스포츠 소식을 모아 모아 김현진의
1: 스포트라이트.
0: 네, 10월의 첫 스포트라이트 김현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현진입니다.
0: 네. 가을을 잘 즐기고 있습니까?
1: 네, 이제 다 많이 선선해져서 네. 이제 날씨도 좋고 놀러 나가고 싶네요.
0: 네, 놀러 나가야죠. 우리 그렇죠. 김현진 리포터 머리 색깔처럼 나무들 색깔들도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죠. 단풍놀이도 있고 네, 이 가을을 즐겨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즐기기 전에 스포츠 소식도 즐겨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1: 네, 오늘도 우리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나눠보고요. 네. 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고야 아시안 게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0: 이번 주말에 이제 폐막식을 끝으로 네. 끝이 나는데 일단 퀴즈부터 내주실까요?
1: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 테크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0: 오.
1: 이 테크볼은 축구와 이것의 요소가 결합된 스포츠인데요.
0: 네.
1: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탁구, 2번 농구.
0: 이 경기를 보셨고 또 이 선수가 금메달 딴 거를 보셨다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그쵸. 겁니다. 샵 089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먼저 우리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1: 네, 지난주 토요일에 LG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나성범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0: 네네.
1: 2회 말에 선제 솔로포를 터뜨린 데 이어서 4타수 2득점, 4안타 1타점 1홈런 이렇게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네요.
0: 이러니까 나스타 하는 거죠. 베테랑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후배 선수들도 힘을 내주고 또 네. 우리의 선발 투수 내일도 6이닝 무실점하면서 시즌 12승을 달성했고요.
1: 네, 아시안 게임으로 어린 주전 선수들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니까 이 선발 투수 내일 선수가 또 너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특히 6회 말에 김호령 선수가 2, 3루 상황에서 네. 2타점 적시타를 쳐주는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0: 쐐기타니까.
1: 쐐기를 박았죠.
0: 네. 짜릿한 적시타로 5점을 만들면서 큰 점수차를 만들었는데 근데 마무리 나왔던 이의리 선수가 조금 흔들리면서 만루를 만들고 내려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역전당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곽도규 선수가 안정적으로 막아주면서 팀이 승리를 했죠.
1: 그렇죠. 이의리 선수가 곽도규 선수한테 정말 고마웠을 것 같아요.
0: 밥 여러 번 사야 돼요.

0: 사야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경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화수 이틀 내내 모두 KT에게 패배했는데요. 3위랑 경기차가 조금 좁혀지나 했더니 이렇게 연패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연패는 이 중요한 길목에서 안 좋습니다. 오늘은 꼭 그 반전의 모먼트를 좀 만들어내야 될 텐데 네. 지금 보니까 3위하고는 두 경기 그리고 5위하고는 세 경기 차가 나잖아요. 네. 앞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서 3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5위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물론 가을 야구는 5위까지 가니까 네. 하겠지만 가능하면 좀 많이 올라가서 충분히 그 가을 야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드는 그쵸. 게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이제 가을 야구는 확정이 됐고요. 이제 또 3, 4, 5위는 그런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1: 아예 다르지 않아요.
0: 차이가 나니까 네. 더 이겨서 3위로 이왕이면 준 플레이오프 가면
1: 그럼요.
0: 좋겠네요.
1: 오늘 반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요. 자, 우리 나고야 아시안 게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야구 어렵게 금메달 땄어요.
0: 네, 다행히도 이번에도 네. 금메달 땄습니다. 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했는데요. 슈퍼라운드에서의 일본과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겼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홍콩, 태국과의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콜드게임으로 이겼고 또 슈퍼라운드에서는 중국의 9-2로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했죠.
0: 네, 그리고 마지막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3-1로 승리하면서 금메달 따게 됐는데요. 이 선발 투수 두산의 곽빈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대만전에 이어서 결승에서도 선발로 나섰는데 7이닝까지 111구 던지면서 완벽하게 팀을 이끌었습니다.
1: 진짜 타선을 꽁꽁 묶었고 퀄리티 스타트도 했고 이렇게 마운드에서 안정감이 있으니까 믿고 타자들이 타격을 재스윙을 했었을 것 같아요. 원래도 잘하는 선수였잖아요, 곽빈 선수가.
0: 그쵸.
1: 근데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더 잘하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겠는데요.
0: 네.
1: 타팀 선수라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그리고 우리 기아 선수들도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0: 네, 마지막 그 결승전 경기에서요. 1-1 동점 상황이었는데 8회에 2-4, 1-3루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가 역전 적시타 때려내면서 네. 약속의 8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딱 이렇게 스타답게
1: 그러니까요.
0: 해결을 해줬죠.
1: 사실 그동안 김동현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짐이 있었을 텐데
0: 네.
1: 이 타점으로 결승 타점으로 좀 대표팀 동료 선수들에 대한 미안함을 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만루홈런도 두 번이나 나왔죠?
0: 네. 홍콩전에서는 SSG 조영우 선수가 만루홈런 터뜨렸고요. 태국전에서는 우리 박재현 선수가 만루홈런 터뜨리면서 두 경기를 모두 콜드게임으로 끝내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1: 네. 참 잘했어요. 국제대회라 좀 떨렸을 텐데 만루홈런까지 터뜨리면서 승리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우리 김도영, 박재현, 성영탁 선수 인터뷰 들어보고 2부에서 계속 아시안게임 이야기 나눠볼게요.
2: 가슴에 태극마크를 새기고 또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것 같습니다.
3: 일단 저희 모였을 때 금희환양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룬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금메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4: 이렇게 나라를 대표해서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대회를 했는데 금메달로 이렇게 좋은 결과로 기분 좋게 한국을 돌아갈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
1: 너무 잘했어요.
0: 병역도
1: 면제받고 참 잘했습니다.
0: 네, 이렇게 인터뷰 듣고 왔고요. 그러면 퀴즈 내고 1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 태크볼은 축구와 이것의 요소가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탁구, 2번 농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1부 마무리하면서 3153님의 신청곡 정현우의 기죽지 마라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 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사

한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 태크볼은 축구와 이것의 요소가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탁구, 2번 농구.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힌트를 좀 드리면 핑퐁.
2: 핑퐁,
1: 테이블 테니스, 신유빈 선수, 뭐 요 정도면 뭐 어떤 종목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아시안 게임 이야기 더 해보죠. 네. 야구 금메달 땄고 펜싱 강국답게 펜싱에서도 금메달
2: 그쵸.
1: 땄습니다. 아, 오상욱 선수 정말 멋있었는데. 사브르에서 금메달 3개, 에페에서 금메달 1개. 총 4개나 기록했어요.
2: 네, 4개나 땄는데 특히 오상욱 선수는 그중에 금메달 2개를 따내면서 이 펜싱 에이스의 실력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1: 네, 파리 올림픽 때도 이관왕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아시안 게임도 이관왕. 아, 정말 대단합니다. 원래 그 1위 올라서는 것보다 1위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오상욱 선수인데 저는 사실 이번 결승전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질 줄 알았어요.
2: 그렇죠.
1: 한 넉 점 차를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수가 한 점만 따면 되는데
2: 거기서 바로
1: 그 넉 점 차이를 극복해내더라고요. 네. 강심장. 와, 너무 막 짜릿했고 내가 막 같이 경기를 뛰고 너무, 있는 도파민이 막 엄청 나왔습니다. 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2: 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5종도 정말 잘하죠. 이제 여기서도 금 2개, 은 2개, 동 1개 따내면서 총 5개 메달 수확했는데요.
1: 네. 특히 성승민 선수가 대한민국 첫 금메달을 따냈고 여자 개인 금메달로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기록했고 여자 개인전 사상 첫 우승도 기록을 했습니다.
2: 맞습니다. 성승민 선수는 또 단체전 은메달도 땄고요. 전웅태 선수도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 땄습니다. 펜싱에 이어서 우리나라 근대 5종도 이것도 강국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근대 5종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아, 진짜 명불허전. 적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 선수는 벽이 느껴진다. 완벽.
2: 완벽. 네.
1: 안세영 선수. 아, 진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결승전이 맞나 싶을 그쵸.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던데요.
2: 맞아요. 네. 거의 저희가 매주 안세영 선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단체전에서는 동메달 땄고 이틀 전에 있었던 여자 단식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메달 땄습니다.
1: 네.
2: 저번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2연패인데요. 여자 단식 최초 2연패라고 합니다.
1: 네. 지금 계속 최초예요.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기록도
2: 또 유지할 지금 수 있게 됐고.
1: 네, 계속 최초의 기록을 본인 스스로 깨가고 있는 거고 해외 언론에서 그러는데 뭐 당분간은 안세영을 막아설 적수가 안 보인다. 이 왕좌의 기간.

0: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1: 맞아요. 매번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안세영 선수가 또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0: 좀 쉬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소속팀 입장도 있으니까
1: 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대단합니다. 좀 쉬었다 가서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늘 퀴즈 중에 하나죠. 테크볼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축구하고 이 땡땡이 결합된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테이블이 있고 선수들이 발도 쓰고 또 머리도 쓰고 손만 안 쓰고 맞아요.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준석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네.
1: 처음으로 이준석 선수가 초대 챔피언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테크볼이 아직은 실업팀도 없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훈련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MBC 뉴스 리포트로 이준석 선수의 인터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고 그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테크볼 테이블을 펴서 했었거든요. 자전거 보관함 같은 데 조금씩 부딪히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 순간도 참 좋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3: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길 기대합니다.
2: 저희가 테크볼에 아직 실업팀이 없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운동하는데 거기에 월급까지 받는 실업팀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예전에 축구 K4 리그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선수 생활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이 새로운 테크볼이라는 종목은 훈련장도 없고 그쵸. 팀도 없고 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개인 훈련을 이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감격스럽고 우리 체육계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 정말 값진 금메달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공원에서 홀로 훈련하면서 힘들게 이 금메달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예. 이 계기로 좀 실업팀도 생기고 또 많이 알려지면서 이 종목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또 잘할 수밖에 없고 이 종목이 계속 간다면 또 이 종목의 그 강국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구 같은 거 잘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족구랑 조금 비슷한 맞아요, 맥락이 맞아요. 있긴 있기 때문에 계속 체육계에서도 지원해주고 팀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폐막인가요?
1: 네, 일요일이 폐막입니다. 벌써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2주가 후딱 이렇게 가버렸는데
0: 네.
1: 네,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힘을 내서 더 많은 메달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남은 경기까지 다치지 말고 준비한 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 후회 없는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한 번 더 내주세요.
1: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 테크볼은 축구와 이것의 요소가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탁구, 2번 농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 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더 드리면 테이블 테니스 핑퐁 신유빈 선수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021번님께서 랑디 안녕하세요. 하루 사이에 기온이 떨어져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날씨 독감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마이진의 행복은 비울수록 노래 청해 주셨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021번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 정답 공개해 주세요. 탁구입니까? 농구입니까?
9: 정답은 1번 탁구였습니다.
8: 그렇습니다. 8047님 1번 탁구. 늘 자주 청취합니다. 잘 맞춰주셨고.
9: 네. 3165번님도 탁구입니다. 3274번님도 정답 1번 탁구. 하는 방법 등이 너무 특이해서 47년생 깜짝 놀랐네요. 네,
8: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긴 하죠.
9: 네.
8: 3253님 1번 탁구 끝까지 힘내서 3위 갑시다. 타이거즈 파이팅. 그나저나 제가 없는 동안에 새로운 코너가 주로 돼 입성했네요. 제가 관심 많은 부분인 줄 어떻게 아셨을까요? 리포터님 능숙하고 세련된 목소리로 흥미진진한 스포츠 이야기 부탁드려요.
9: 아, 네, 알겠습니다. 네,
8: 세련된 목소리로.
9: 네. 0691번님 정답 탁구. 남자 단식 태크볼 금메달리스트인 이준석 선수의 인생 서사가 정말 감동이었죠. 부디 좋은 선수로 국민들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세요.
8: 네, 진짜 오래오래. 네. 태크볼 강좌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4871번님 탁구. 양현종 선수 통산 198승 가즈아. 기아 플레이오프 직행 가즈아 남겨주셨고.
9: 네, 0899번님 1번, 2792번님 정답 탁구 잘 보내주셨고요. 8929번님도 답은 탁구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8: 네, 그리고 아유, 멋진 풍경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365번님 탁구. 아시안게임 선수들 응원합니다 남겨주셨고.
9: 네, 4051번님도 잘 몰랐는데 힌트 듣고 보내봅니다. 탁구입니다. 오, 힌트가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8: 그렇죠, 그렇죠. 네. 2795번님 안세영 고향이 전라도랍니다. 예, 나주죠. 네. 0899번님 2번 아. 아닙니다. 3214번님 탁구, 6585번님 탁구 엄청 재밌던데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

0: 4329번님 탁구 맞춰주셨습니다.
1: 네, 0277번님 정답 1번입니다. 잘 몰랐는데 신유빈 선수 때문에 알게 돼서요. 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힌트가 적절했군요. 네. 네, 0899번님 1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외에도 3293, 9834, 4652 등등 많은 분들께서 탁구 잘 맞춰주셨는데 우리 김현진 리포터 선물 드릴 분 누굽니까?
1: 네, 오늘의 당첨자는 3274번님, 432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김현진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0974님의 신청곡 윤태화의 마지막 정거장 보내드리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언제부터 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 케미칼 기넥시

0: 진에프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제주 중문의 한 호텔에서 락스 냄새가 심하게 나 투숙객 6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호텔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수영장 소독제를 잘못 섞어 염소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화재 누출 관련 규칙 위반 91건 등 위반사항 473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473건으로 노동부는 이 중 189건을 사법 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선 과태료 약 5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격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속사관총 25m 단체전에서 지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3명의 선수가 하루에 30발씩 이틀을 쏜 합산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남자 속사관총 25m 단체전에서 대표팀은 이건혁이 588점, 윤서영이 581점, 송종호가 580점을 기록해 합계 1749점으로 1740점의 중국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개인전 본선 2, 3위에 오른 이건혁과 윤서영은 잠시 후 본선 상위 8명이 진출하는 결선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하고 본선 4위를 기록한 송종호는 국가별 결선 출전 선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아쉽게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의 대출 정보가 유출돼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 나와 정보 유출 관련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 신한은행에서 대출자들의 이름과 보증 정보, 신청 금액 등의 정보가 담긴 대출 모집 정보가 일부 유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군이 지난 두 달 새 50여 차례에 걸쳐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합참정보본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20여 차례, 이달에는 30여 차례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새벽 첫 차 때 네이비색 하늘에 태양이 노랗게 피어오르면 꼭 거대한 스탠드가 켜지는 것 같고요. 저녁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흘러나오면 오늘도 거의 다 왔구나. 승객들이랑 같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호대기를 할 땐 특별한 친구들도 보는데요. 유유히 날아가는 백로와 버스가 다가가도 얼른 비켜주지 않는 비둘기도 재밌죠. 일하며 틈틈이 느끼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0: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신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3, 4부 함께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중간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보내드리는 주로도 논스톱 뮤직 함께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음주 후엔 팀앱들이 환인제야, 탄탄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한국도로공사, 환인제약, 본컴퍼니, 루키루키파크골프채, 고향가구박람회, 왕초보영어탈출 해커스토, 하나은행, 인공지능입찰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로드 논스톱 뮤직.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드리는 주로드 논스톱 뮤직입니다.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묶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891번으로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사연이 좀 길다 하는 분들은 목포 MBC 홈페이지 즐거운 오후 2시 사연엔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9월 17일에 문자로 신청해 주신 3504님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문득 바라보는 가을 들판엔 노랗게 벼가 익어갑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날씨가 풍년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줘서 너무 행복한 가을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또 그렇지 않아도 8929번님께서 황금 들녘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예.

초란 벼 그리고 파란 하늘의 조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아, 이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가을을 대표하는 노래들 신청해 주셨는데 여러분 함께 논스톱으로 즐겨 보시죠. 패트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 해안 기업도시 개발,

0: 청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다 먹으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잘 적어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틱택 라이브에서 감동이님께서 송가인의 꽃이 아니면 어떤가 정해주셨고 또 더샵님이 허민영의 흔들어 두 곡 정해주셨는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허민영의 흔들어, 송가인의 꽃이 아니면 어떤가 두 곡 함께 했습니다. 3253님이 가을을 듬뿍 담은 노래들을 계속 듣다 보니 제 마음도 가을로 물들여지는 것 같네요. 서늘해진 바람결 따라 애잔함이 더해집니다. 모두에게 아름다운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멋진 표현으로 피드백을 보내주셨네요. 3253님. 오늘 3504님의 가을가을한 논스톱 뮤직 신청곡으로 함께 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3504님. 3504님 방송 듣고 계시죠? 예. 네, 감사드립니다. 0349님, 오늘부터 고등학교 2학년 딸의 중간고사가 시작됐네요. 10월 8일까지 보는 시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마무리하기에 두 손 모아 기도드려 봅니다. 마음만은 신나게 딸과 함께 떠나고 싶네요. 이승윤의 날아가자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와, 따님의 중간고사가 10월 8일까지 오늘부터 시작돼서 꽤 기네요. 중간에 그 대체 휴일도 있고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 기간이 좀 더 늘어나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준비한 만큼 잘하리라 믿습니다. 0349번님도 열심히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고 꼭 안아주시면서 가까운 곳이라도 딸과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4365번님께서 아까 탁구 마치시면서 싸이의 예술이야 노래 청해 주셨는데 두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윤의 날아가자, 싸이의 예술이야.

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디벤.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앙드레유님의 신청곡 고은빛의 한탄강 아가씨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가을을 누리고 즐기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금년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0: 임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온 하준경 수석이 승진 기용됐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산업에너지 분야 관료인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재정경제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으며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습니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쥐기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 한 달 만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부장판사를 내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관이 기소돼 재판 진행이 곤란한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이하늘에서 무연고 사망자와 유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누리집에 이하늘 장사정보서비스 무연고 게시판 상세 화면에서 특정 브라우저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 데이터 통신 구간 접근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대구 10도 등 전국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2.1도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어릴 때 읽은 이소부화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실감하는 삶의 진리죠.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왔습니다. 삼키려는데 여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죠.
2: 와, 까마귀님은 능력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될 만합니다. 여기다 목소리까지 멋지면 더할 나위 없죠.
0: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목소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는데 물고 있던 고기가 뚝 떨어져 여우가 냉큼 가로챕니다. 최고다, 멋지다 소리의 웃줄에서 오버하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오나미입니다.

0: 요즘 귀뚜라미 소리 꽤 자주 들리죠?
1: 네, 맞아요.
0: 남희 씨 어때요? 최근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1: 최근에 창문을 네. 열어놨는데 그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0: 그죠, 밤에.
1: 네, 밤에. 네. 지금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진짜 시골에 살아가지고 되게 자주 들었었거든요.
0: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1: 네.
0: 우리가 흔히 듣는 그 귀뚜라미 울음 소리 있잖아요.
1: 네, 네.
0: 수컷이 내는 소리래요. 왜냐면 암컷은 날개에 그 소리를 만드는 구조가 없대요.
1: 아, 근데 왜 수컷은 왜 우는 거예요?
0: 수작질.
1: 아, 수작질.
0: 암컷 유인하려고 하는 거래요. 암컷은 소리는 못 내지만 되게 잘 듣는다네. 그래서 멀리서도 그 수컷 귀뚜라미가 내는 소리를 듣고 찾아갈 수 있대요.
1: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나 이렇게 막 찾아보면요.
0: 네.
1: 근데 갑자기 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0: 그죠? 그건 귀뚜라미가 네. 오나미 씨가 오는 걸 안 거예요.
1: 아, 제 얼굴을 보고 숨은 거예요?
0: 아니요. 아니, 얼굴 본 게 아니고 네네. 귀뚜라미는요.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발걸음의 진동을 느낀대요.
1: 아~
0: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으려고 삐릿삐릿삐릿 한 소리를 멈춘대.
1: 와, 진짜 신기하다.
0: 네,
1: 아니 귀뚜라미들이 그 몸집은 굉장히 작은데 엄청 영리하네.
0: 이게 왜냐면 몸집이 작다 보니까 네. 힘이 별로 없잖아요.
1: 네.
0: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힘드니까 섬세하게 감각들을 키워서 그런 거라네요.
1: 아, 그렇구나.
0: 네. 저는 나방은 싫어하지만 나비는 좋아하거든요.
1: 아, 나비.
0: 우리 오나미 씨는 어때요? 좋아하는 곤충이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또 잠자리.
0: 잠자리.
1: 잠자리 너무 좋아해요. 네. 어렸을 때 막 잠자리 잡아가지고 네. 막 놀고 그랬는데.
0: 맞아, 맞아.
1: 네. 네. 잠자리 너무 좋아해요.
0: 그렇군요. 잠자리는 모기를 먹어치는 익충이죠, 그죠?
1: 네. 네.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잖아요.
0: 네. 또 네. 분위기도 있고, 그죠?
1: 분위기도 있지.
0: 자, 모기의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신영원의 개똥벌레.

0: 네, 목요일 첫 곡으로 신형원의 개똥벌레 들으셨고요.
1: 네.
0: 2328님, 어제 퇴근하는데 반딧불이를 봤어요. 오.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봅니다.
1: 와, 진짜?
0: 우리나라에 반딧불이 아직도 있어요?
1: 있어요. 오. 저도 시골에 살 때 막 본 적

0: 아니 근데 이두 분의 낭만도 멋있고 저
1: 네.
0: 여행도 부럽고 그죠?
1: 네. 아 진짜 나도 남편이랑 이렇게 평일에 네.
0: 진짜
1: 이렇게 국내 여행이라도
0: 맞아요.
1: 이렇게 떠나고 싶어요.
0: 남들 일할 때 뭐 놀러 가거나 그러면 되게 성공한 것 같잖아.
1: 그래 맞아.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지라시 들으면서
0: 아유 부럽네요.
1: 네.
0: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고요.
1: 네.
0: 5988님 저는 나비와 친구입니다. 응? 다정한 친구 손만 내밀면 올라옵니다.
1: 오. 전 나비라고 해서 가수 나비인 줄
0: 그러니까.
1: 알았어요.
0: 우와.
1: 진짜네?
0: 어떻게 소녀 나비가 올라탔지?
1: 와 이거 진짜예요?
0: 우와 신기하다.
1: 어머머.
0: 사진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1: 네. 아니 근데 나비도 너무 예쁘다.
0: 우와 신기하다.
1: 와. 너무 좋은데?
0: 네. 아, 연습을 하신 건가? 어떻게 한 거지?
1: 아니 근데 진짜 이게 AI가 아니라 정말 네. 진짜로 나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0: 꽃밭에서 찍은 사진 너무 잘 봤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저희와 또 2시간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많이 주세요.
1: 네.
0: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랑 사진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0: 유니베라
1: 신용보증재단 중앙은행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음주유엔 티맵 대리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안터지는 맥스부탄
1: IS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당진시청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키움증권
0: 백조싱크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8: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7: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빌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8: 또!
9: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7: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8: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7: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8: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10: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선이 이모랑 천식 삼촌이 읽어주는 건 다 재밌더라.

0: 네, 제목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 어은서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또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 군대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사라진 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년 전 저는 사단장님의 전속 부관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장교였습니다. 당시 저는 보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게 서툴렀고 투스타 장군님을 모시는 일은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어려웠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연대에 순실을 가게 된 날이 있었는데 모든 일정이 끝나고 사단 본부로 이동하기 직전이었죠. 사단장님이 참석했던 연대장, 대대장 등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 병사, 부하들에게 장군님의 포스가 가득한 모습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0: 그대 다들 고생이 많았고 그대들 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네. 고맙고 든든하네. 파이팅!
2: 예, 알겠습니다!
1: 그러나 제 귀에는 사단장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단장님 옆에 서 있다가 사단장님이 차에 타시면 재빠르게 차 문을 닫고 저도 보조석에 얼른 탑승하여 운전병에 출발하라고 일러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죠. 마침내 사단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다 끝나고 사단장님이 부하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0: 그래 다들 고생하고.
1: 그러면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단장님이 한쪽 다리를 차에 올려 탑승을 시작하셨고 제가 차 문을 닫았는데 순간 사단장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0: 아!
1: 아 네? 예?
0: 아! 왜? 다리! 다리! 내 다리! 아!
1: 과하시네. 알고 보니 제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미처 사단장님의 반대쪽 다리가 들어가기 전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0: 아! 내 다리! 아!
1: 사단장님이 이런 비명 소리와 함께 동시에 주변에 있던 연대장님들이 몰려들었고 저마다 사단장님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0: 사단장님 어디 괜찮으십니까?
1: 아니, 어디 다치신 건 아닙니까?
0: 병원에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1: 그러면서 연대장님들은 저를 노려보셨는데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통스러워하시던 사단장님은 역시 장군답게 침착한 목소리로 연대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0: 괜찮네. 걱정 말게. 대한민국 군인이 이 정도의 해프닝으로 쓰러지면 되나? 다들 저녁 때 만찬 때 보도록 하지.
1: 그래서 저는 사단장님을 차에 모시고 사단 본부로 출동했는데 이동하는 차에서 제가 저지른 큰 실수에 얼마나 숨이 막히고 땀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장님이 나지막하게 얘기하셨어요.
0: 부관,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생각해보게.
1: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를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겠다라는 의미였는데 당시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진짜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묻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0: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나?
1: 네, 하와이에 가보고 싶습니다.
0: 됐네.
1: 예?
0: 다 온 것 같으니까 내리지.
1: 예. 그렇게 사단 본부에 도착해서 저녁에 있을 사단장님과 연대장들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곧 나를 자르시겠구나. 하지만 평소 성실함이 무기였던 저는 잘릴 때 잘리더라도 가기 전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자 마음을 먹고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술이 포함된 만찬이 시작되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연대장님이 술병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0: 사단장님 오늘 많이 놀랬어 우리 전속부관에게 제가 술 한잔 주겠습니다.
1: 사단장님도 흔쾌히 그래라 하시며 웃으셨고 모든 연대장님들이 초급장교는 다들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힘내라고 위로의 술을 한 잔씩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꿀꺽.
0: 내 술도 받지.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0: 아니 우리 어부관이 술을 아주 잘하는구만.
1: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술을 마셨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아 불안다. 만찬을 잘 마무리하였고 사단장님의 관사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할 때도 최대한 집중해서 두 다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병에게 취한 티를 내지 않고 멋있게 알려주었죠. 출발하지.
0: 예, 출발하겠습니다.
1: 그렇게 차 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사단장님은 뒷자리에서 곤히 잠들어 계셨고 주무시는 얼굴은 다행히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서 저는 이제 됐다 약간 긴장이 풀어졌고

0: 아니면 급하게 먹은 술과 히터 때문이었나. 저도 슬슬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는 그 순간에도 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여기서 잠들면 나는 정말로 끝장이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려 했으나 눈이 점점 감기면서 잠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도왔던 것일까요? 잠결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차량이 멈춘 느낌이 딱 들었고 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졸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일어나서 차 문을 열고 나가서 사단장님이 타고 있던 쪽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 사단장님 도착했습니다.
1: 벌써 나왔나? 그럼 내리지.
0: 그러면서 차에서 내리셨는데 사단장님이 내리고 나서 저는 절망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와 사단장님이 내린 곳은 관사가 아닌 도로 한복판 사거리!
1: 아니 여기가 어딘데 나보고 지금 내리라는 건가?
0: 아 저기 이게 어떻게 된 차 없는 거리인가 이게? 눈앞에 빨간 신호등은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듯 괴물의 눈처럼 위에서 저를 내려다봤고 밤늦은 시간이라 다행히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으나 운전병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졸고 있던 제가 잘못 캐치한 것이었으니 정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저와 신호등을 번갈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1: 아직이군. 다시 타지.
0: 그리고 차에 타셔서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음날 저는 인사참모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2: 저기 희망하는 부대와 어디 보직이 있습니까?
0: 그리고 저는 바로 보직 해임 되었습니다.
1: 왕왕왕.
0: 아이고. 아이고.
1: 아, 우리 김명자님께서 네. 가고 싶은 데가 하와이라는 말에 마시던 커피를 쏟았대요.
0: 아이고. 아이고.
1: 저도 좀 네. 웃겼어요.
0: 김상규님, 저는 군대 일병 시절에 대대장님이 관등성명이라고 해서 네. 저도 따라서 아주 크게 관등성명이라고 했었습니다.
1: 아 근데 아이고. 이등병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0: 아 그래도 일병이면 상균 씨 이제 7, 8개 군생을 한 거니까.
1: 아 그러네.
0: 일병 김상균 해야 되는데 아. 그걸 관능성명 하면 어떡해.
1: 긴장하셔서 그런가?
0: 긴장해서. 왜냐면 그 대대장님도 높거든요.
1: 아.
0: 네, 무궁화 두 개거든요.
1: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단아까 해가지고.
0: 네, 군대 말투는 단아까를 쓰셔야 돼요. 종결 어미가 했습니다. 네,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1: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알았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0: 맞아요. 군생활 대단하죠.
1: 그러니까
0: 긴장 연속이고.
1: 그러니까 군생활에서 생기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진짜 고생하셨네 진짜. 근데 하와이는 좀 아니잖아요.
1: 그래 웃기려고 왔나?
0: 아 긴장해서.
1: 아 긴장해서 진짜 하와이를 갖고 싶어.
0: 아이고야.
1: 아 너무 귀여우시다.
0: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될 텐데요.
1: 네. 네.
0: 애덤 리바인의 노래네요.
1: 네, 애덤 리바인의 노래 로스트 스타즈.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 중에서 간편식 세트,
3: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3: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사단자님 도착했습니다.
2: 아, 벌써 다 왔나? 내리지. 근데 여기 도로 한복판 아닌가? 아직 있군. 다시 타지.
1: 예, 투스타를 감히 쳐다보던 수도는 투스타를 도로 한복판 사거리에서 내리게 만들었다. 네.

0: 네. 아찔한 사연. 혹시 오나미 씨는 긴장해서 네. 뭐 윗사람이나 선배한테 실수한 적 있으실까요?
1: 저는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오. 최근에 이제 정경미 씨를 만났을 때 네. 이제 국민요정이죠.
0: 정경미 씨.
1: 네, 정경미 씨를 만났을 때 근데 선배님이랑 저랑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실수인가요?
0: 정경미 씨가 좋아하면 실수 아닌데 네. 약간 당황하죠.
1: 당황한데 좀 웃었어요. 그럼 좋아하는 건가요?
0: 실수죠.
1: 아, 실수예요?
0: 실수입니다.
1: 죄송합니다. 예.
0: 남희 씨는 네. 소중한 사람이지만 네. 그가 기분이 안 좋았다면 실수였어요.
1: 아, 그래요? 예. 실수. 미안합니다, 정경우 씨.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0: 재밌네. 네. 아,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요. 네. 윗사람한테 한 실수! 많죠 뭐. 네, 직장 상사.
1: 직장 상사도 있고 또 우리 시어머니. 또 장인어른.
0: 안 돼.
1: 그리고 선배님 등등 윗사람한테 했던 실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 네. 주로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시아버지나 장인어른한테 네, 빼. 네. 또는 혜연이 이런 거 사연이 가끔 왔었어요.
1: 어떡해.
0: 술 많이 먹고 진짜.
1: 진짜로?
0: 시아버지한테 빼.
1: 시아버지한테 못했겠어요.
0: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네. 죽고 싶었다. 이런 사연이 많이 왔었고요.
1: 진짜 힘들었겠다.
0: 또는 네. 회사 회식 때 왜 그거 있잖아요. 말 놓는 거 뭐죠?
1: 말 왜 야자타임.
0: 하는데 야자타임에서 이제 윗사람한테 어느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1: 해야지.
0: 정도껏 해야 되는데 야, 너 그따구로 살지 마, 엄마.
1: 근데 유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0: 그렇죠. 진지하게.
1: 네. 진지하게.
0: 네. 막 욕 섞어서. 깨야 이러면서.
1: 진짜 깨야. 기분 나쁘잖아요.
0: 그럼 안 돼요.
1: 네, 그럼 안 돼 진짜.
0: 윗사람한테 한 실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문자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문자에 소개되시면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화 연결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 얹을게요.
0: 자,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네, 너블리지의 아츄.

0: 윗사람한테 한 실수 아마 네. 산성현 선수 손에 좀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1: 네, 그러니까요.
0: 네, 볼게요.
1: 네, 조민주님 신입 때 부서 야유회를 갔는데 족구에서 우리 팀이 이겨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옆에 계시던 부장님을 헤드락했어요. 놀란 부장님이 제 팔을 막 때리셨어요.
0: 민주 씨. 네. 정신이 있어 없어. 부장님을 헤드락하면 어떻게?
1: 그러니까 너무 기뻤나 봐.
0: 아, 헤드락은 남이 씨 아니 남자들이 너무 좋을 때 깨복쟁이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1: 그래 맞아. 아. 근데 어떻게 진짜 기뻤나 봐요.
0: 너무 좋았나 보다. 민준 씨 그러더라도 부장님을 헤드락하면 어떻게?
1: 근데 부장님도 아팠나 봐. 아. 팔을 막 때렸대요.
0: 저거 아마 그 탭 친 거예요.
1: 아 탭.
0: 항복 항복.
1: 아.
0: 잠깐 못 잘라요.
1: 목 자르면.
0: 아유.
1: 부장님
0: 큰일 날 사람이네 민주 씨. 아유.
1: 그러니까요.
0: 네, 조심하세요.
1: 네.
0: 아, 1571님.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제 환영식 및 나이 많으신 선배님 송별회를 동시에 했는데요. 팀장님이 저보고 건배사 한번 해보라고 하시길래 네. 최대한 평범하게 하려고 제가 선창으로 인생은 짧고 굵게 하면 선배님들이 가는 거야 해주십시오 했는데요.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배님이 회사 사정상 명예퇴직당하는 자리였거든요.
1: 어머 어떡해. 이것도 분위기 잘 타야 돼. 이거 이 분위기 못 맞추고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0: 와 저는 이 상황이었으면 안 볼란다 하고 나갈 것 같아요. 난 진짜.
1: 도망가야지.
0: 그죠? 네, 네. 아니 그 선배가 잘리는 날인데 인생은 짧고 그게 가는 거야.
1: 가는 거야.
0: 웬 말이야 이게.
1: 근데 분위기가 진짜 안 좋긴 했나 보다.
0: 그쵸?
1: 누가 좀 언지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신참은 누가 신입은 누가 좀 잘 돌봐줘야 돼. 그죠?
1: 그러니까 네. 모르고 아유. 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0: 아유 네. 고생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네. 3762님 회의 중 잠깐 졸았는데 네. 갑자기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간 잠결에 내 엄마!
0: 예?
1: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팀장님이 절 보며 엄마 왔다 이렇게 하세요. 아, 근데 귀여웠을 것 같아.
0: 웃기다. 내 엄마? 졸다가.
1: 졸다가. 아, 귀여워.
0: 그렇군요. 근데 회의가 매일 반복되면 좀 졸릴 것 같긴 해요. 그죠?
1: 그쵸.
0: 예. 네, 남희 씨 알죠? 우리 개그맨도 코미디 할 때 회의를 매일 하잖아.
1: 매일 하죠.
0: 징글징글해, 진짜.
1: 근데 그게 또 안 나오면 또 새벽까지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거의 비몽 사몽이야.
0: 예, 네, 진짜. 새벽 3시쯤 네. 이제 4시쯤 끝나면 네. 저 때는 남희 씨 선배들이 네. 야, 오늘 아이디어 잘 됐으니까 한잔하자.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야, 오늘 아이디어 더럽게 안 나오는데 한잔하자. 그 새벽에 또 포장마 차가갖고 MBC 앞에 문화살롱이라고 있었어요.
1: 네네네.
0: 없어졌는데 여의도에. 거기 그냥 가 있는 거야 그냥.
1: 여의도 MBC에 있을 네, 때. 네. 와,
0: 그 시절 생각납니다.
1: 그럼 거의 아침에 가셨겠네요.
0: 그렇죠. 동틀 때.
1: 동틀 때.
0: 왜냐면 지하철 첫 차가 와야 되니까.
1: 아.
0: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고생하셨습니다.
0: 예, 예. 다 네. 그렇죠. 개그맨들 뭐.
1: 네, 그렇죠. 208님. 네, 평소 신랑이 어머님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님께 아버님 이가 아버님 닮았으면 참 잘생겼을 텐데요 라고 말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요 어머님은 못생기셨다는 건가? 시아버님께 잘 보려다가 시어머님께 제대로 한방 날렸습니다. 아 어떻게 소름
0: 미치겠다 진짜.
1: 왜 그랬어요?
0: 왜 그랬어?
1: 아 옆에 있었으면 진짜 한대 때렸다.
0: 그죠?
1: 왜 그랬어?
0: 이건 등짝 쳐야죠. 아니 허벅지 찌르든가. 그래서, 무슨 말하는 거지?
1: 무슨 말하는 거지?
0: 정신 차려.
1: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대처할 수도 없다 이거는.
0: 아찔하네요.
1: 네.
0: 어머님 헛기침.
1: 헛기. 그래.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난리 나죠.
0: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육사칠구님.
1: 네,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 후 완전 동안인 학교 은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친구인 줄 알고 야 정말 오랜만이다. 나 잘 지냈어? 진짜 오랜만인데 참 너 이름이 뭐였더라? 그 선생님께서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너 기억 안 나니? 이러시더군요. 정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아 되게 동안이신가 보다.
0: 아 그러더라도 지금 좀 실례인데 그죠?
1: 아, 근데 좀 좋지 않았을까요?
0: 아 좋으셨을래나?
1: 왜냐면 친구

0: 처음으로 알아본 거니까. 아. 동안이란 얘기할까요? 근데 주변에도 이렇게 실수하신 분들 좀 있어요. 동안이신 분들.
1: 네, 그렇죠. 네, 어려 보여서 네. 오히려 안 좋다 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그죠?
0: 그래요. 네. 예전에도 막 애기야, 야 스타일리스트 중에 조금 네. 동안이신 분이 있었는데, 애기야 이거 옷 이거 네. 어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나이가
1: 남희 씨보다 꽤 비슷한 나이.
0: 더 많았죠.
1: 더 많아.
0: 네.
1: 그분한테 또 애기라 그랬구나.
0: 근데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용호님.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간식을 사들고 오셨길래
0: 네.
1: 제가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저 아주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0: 어.
1: 그때 사장님이 아, 저 아주머니가 내 와이프야. 예 사모님께 제가 저 아주머니라고 그랬습니다.
0: 저 아주머니 어떡해. 아... 근데 몰랐으니까.
1: 한 번은 넘어갔을래나?
0: 그렇겠죠. 에. 왜냐면 몰랐으니까.
1: 왜냐면 저 아주머니라고 만드는 게 그분의 어떤 복색이랄지 여러 가지 면을 약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0: 아 그래요? 뭐라고 네. 말해야 될까?
1: 어 누구 정도 해야죠.
0: 누구? 아 누구?
1: 아 우리 와이프야. 하면 아 사모님 해야 되는데.
0: 아 그러네.
1: 그죠? 내가 너무 속단한 거야. 그죠? 저 아주머니 뭐 아시는 분이세요?
0: 어.
1: 그러니까.
0: 아 그럴 그죠? 수 있겠다.
1: 네.
0: 아이고.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1: 말 조심해야 돼요.
0: 네.
1: 아유. 0581님.
0: 네. 결혼 후 첫 명절 처갓댁에 갔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님들이 술을 마구마구 권하시길래 네. 다 받아먹고는 야자타임 하자고 난리쳤대요. 그 결과 장인어른께 야! 최춘봉! 내 술 한 잔 받아.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미쳤나 봐.
0: 제가 미쳤나 봅니다. 네.
1: 어떻게 하려고 어.
0: 아니 또 유쾌하다고 또 하신 것 같은데.
1: 그래 아니죠 이거 혼날 일이죠. 아니 장인어른한테 춘봉아 춘봉이 한 잔 야 밑장 까이지 말고 오빠 야 원샷 춘봉이 아... 원샷 취해가지고.
0: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장인어른도 같이 야자 타임을 하신 거예요?
1: 모르겠네요.
0: 안 하셨는데 그냥 그런 거였으면 아주 또 등짝.
1: 그러니까, 아니 동서 형들한테는 하셨겠지만 아버님한테는 아유.
0: 아
1: 저도 신인 때 남희 씨
0: 네.
1: 네모 김진 선배랑. 홍진경하고 어. 정선희 선배랑
0: 어.
1: 다 같이 MT를 갔어요.
0: 오.
1: 근데 선배들은 다 스타니까
0: 네네.
1: 부자인 줄 알고
0: 오.
1: 원래 부자인 줄 알고
0: 네네.
1: 내가 그때 반자 살았는데
0: 네.
1: 선배님들 반자 서름을 알아요. 그래서 맥주잔을 살짝 내려놨거든.
0: 네.
1: 깨졌어.
0: 어머 어떻게?
1: 분위기 싸해져가지고.
0: 오.
1: 저기 아래 1층 전봇대 보이지?
0: 네.
1: 예 선배님 찍고 와. 그래가지고 그 두 번 했잖아 두 번.
0: 아 두 번.
1: 8층이었는데 두 번
0: 술 먹다가 네. 술이 다 깼겠네요.
1: 선배들한테 혼나갔어.
0: 네, 아 너무. 근데 깰라고 깬 게 아니라
1: 아, 살짝 내려놓은 건데.
0: 내려놓은 건데 우연찮게
1: 네.
0: 안 되려면 네. 아, 잔도 안 도와주네요. 네. 네.
1: 그러니까 술 드실 때는 조심해라.
0: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네, 말 그렇습니다. 조심, 네 행동 조심.
1: 우리 최춘봉 아버님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걸로.
0: 네.
1: 소녀시대 노래 듣고 갈까요?
0: 네, 런 데빌 런.

0: 남자.
1: 자, 윗사람한테 한 실수,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인데요.
2: 네.
1: 이번에는 통신원인데 익명 요청하셨네요.
2: 네. 회식이 끝난 후 막내였던 제가 부장님 대신 대리운전을 불러서 보내드렸거든요.
1: 네네.
2: 근데 저희 집 앞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기본 저장되어 있던 저희 집 주소로 불렀던 저. 본의 아니게 부장님과 집 앞에서 이차를 했습니다.
1: 우와. 와,
2: 아,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1: 어, 그래요?
2: 네.
1: 오.
2: 대리 불러야 되는데 택시 부르고.
1: 아, 그분 집으로 불러야 돼. 우리 집으로 불렀구나.
2: 아, 그러니까.
1: 근데 다행히 또 부장님이 너그럽게 이차 같이 해주셨네.
2: 그러니까.
1: 아이고.
2: 술 다 깨셨겠네.
1: 네. 한번 여쭤볼까요?
2: 네.
1: 자, 대리 통신원. 연결됐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대리통신원 김정희입니다. 20대 회사 막내였을 때 일입니다.
1: 네.
3: 2차 회식이 새벽 1시쯤 끝나고 취한 부장님을 대신해서 막내인 제가 부장님 대신 대리운전을 불러드렸는데요. 그때 저도 취해 있던 나머지 주소를 저희 집으로 했더라고요. 목동 사시던 부장님이 인천 저희 집까지 오시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앞 순댓국집에서 부장님과 단둘이 2차를 하게 되었죠.
2: 아이고.
3: 지금까지 대리통신원이었습니다.
1: 네,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아이고.
2: 와, 근데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3: 부장님이 더 많이 놀라셨어요.
2: 아, 그래요?
1: 부장님이 뭐라고 연락 왔어요? 김정희님한테?
3: 아, 많이 취해 계셔가지고.
1: 아.
3: 니 덕에 술이 깬다.
1: 아, 니 덕에 술이 깬다 이러면서?
3: 네.
1: 야, 내 인천 왔다 이러면서. 집이 목동인데 인천 왔다 이러면서. 아이고야.
2: 아.
3: 저보다 저희 집 앞에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2: 아, 너무 웃기다.
1: 김정희는 술이 홀딱 깼겠네요, 그죠?
3: 네.
1: 어떻게?
2: 아, 그럴 것은 같이 타고 가시지.
1: 진짜 같이 갈 걸 따로 가셨네.
2: 어, 근데 네. 집에 우리 집에 도착하셨다는 그 연락을 받고 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3: 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부장님과 네. 말도 솔직히 많이 안 섞고 볼
1: 아~
3: 위치여가지고
1: 그렇구나.
3: 네.
1: 아이고.
2: 아유,
1: 근데 어떻게 또 순댓국을 드시면서 한 잔도 하셨어요?
3: 온 김에 술이나 깨고 가자 이러면서 아~ 해장이나 하자.
1: 해장하자 하셔가지고.
3: 네.
1: 그때는 분위기 괜찮았나요?
3: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1: 아. 아니 그러면 뭐 정인님만 괜찮으면 뭐 부자님도 괜찮죠 뭐.
2: 그러니까요.
1: 아이고.
2: 어떻게 그 후로 더 친해지신 것 같아요?
3: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더니 다음날 회사에 다 얘기하셨던데요.
1: 아. 그렇지. 아, 실수할 수 있다고 했지 얘기 안 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3: 그러시구나.
1: 그래요. 지금 부자님과 이제 따로 일하시죠? 지금은 안 만나시는 건가요?
3: 아, 지금은 다. 이제. 그분도 은퇴하시고.
1: 아, 은퇴하셨구나.
3: 네, 저도 다른 곳으로
1: 이직하셨고.
2: 그럼
1: 추억 속 부자님께든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전국 방송이니까 한 말씀 하실까요?
3: 네. 그때 그 에피소드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2: 네.
3: 네.
1: 네, 퀴즈 부탁드릴게요.
3: 그때 회식 장소로 자주 갔던 곳은 어디일까요?
1: 네.
3: 1번 횟집, 2번 치킨집, 3번 고깃집.
1: 아,

0: 셋다 많이 가는데 횟집, 치킨집, 고깃집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라드 미니 무료입니다. 김정희님 오늘 좋은 추억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 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 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 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 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8: TBX 타고 상품권 타고.
7: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16: 올바른 품질하면?
17: 올품.
16: 올품하면?
17: 올바른 품질.
1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7: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대리통신원이 그 당시 회식 장소로 자주 갔던 곳. 정답은요?
3: 2번 치킨집이었습니다.
2: 네, 네. 4325님, 9796님, 류휘자님 맞추셨고요. 이분을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네. 네.
2: 1, 2부 끝곡 뭘로 준비하셨나요, 나미 씨?
3: 네, 베스트의 연애의 조건. 이 노래 듣고요. 뉴스까지 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5: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4: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6: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4: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 신협과 함께합니다.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5시 뉴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초대 지역별 중수청장과 충원 인력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초대 광주 중수청장에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임용 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중수청은 정원 240명 가운데 58%인 140명만 충원돼 지역 중수청 가운데 정원 대비 충원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부족한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등을 추가 채용하고 내년 4월까지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부시장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 요청 43일 전부터 사무실과 인력, 공용차량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영 시의원에 따르면 통합시는 시의회에 청문을 요청하기에 43일 전인 지난 8월 10일부터 백승주, 윤난실 후보자에게 청사 사무

0: 공간과 지원 인력, 공용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윤난실 후보자는 청문 요청 전부터 부서별 주요 현안과 의회 지적 사항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의회 청문 전부터 사실상 부시장의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법적 근거와 지원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돼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건의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기존 혁신도시에 한정하지 말고 기관의 기능과 지역 특화 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와 전국 광역지자체 혁신도시 집중 배치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특히 전남 광주시에서는 통합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권역별 이전 기관 배치 요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대 신설 추진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의대 설립은 36년간 이어져온 서남권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구라며 후보대학 추천과 과정에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됐는지와 평가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이 다음 달 7일 열리는 월출산 달빛 뮤직 페스티벌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회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하고 제출한 노래 영상을 심사해 각 부문 10팀씩 본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0.2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새벽 첫 차 때 네이비색 하늘에 태양이 노랗게 피어오르면 꼭 거대한 스탠드가 켜지는 것 같고요. 저녁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흘러나오면 오늘도 거의 다 왔구나. 승객들이랑 같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호대기를 할 땐 특별한 친구들도 보는데요. 유유히 날아가는 백로와 버스가 다가가도 얼른 비켜주지 않는 비둘기도 재밌죠. 일하며 틈틈이 느끼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렛츠고.
1: 문천식 오남이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렛츠고 하시죠.
2: 네, 잠시 후에 할매 할배 상담소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선자 할매 대신 새로운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1: 아, 새로운 분이 나와요?
2: 네.
1: 또 춘식 어르신 좋아하시겠네요. 새 친구 만난다고. 두 어르신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3: 가을이 되니까 식욕이 터져서 제어가 안 돼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밥을 마구마구 먹고 싶어요. 야식도 먹고 싶다고요. 제발 야식 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이런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사연에 소개되시면요. 모바일 커피 교환 것도 드려요.
1: 네, 지라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8001번이에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음주엔 티맷들이
2: 라온 건설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2: 웰메이드
1: 해통령 육수 한알
2: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토
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1: 환인제약
2: 국민연료 써녀료
1: 로키로키 파크 골프채
2: 하나증권
1: 빅토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한알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찌개도 육수 한알 해통령.
3: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한알, 해통령 육수 한알.
2: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한알 해통령.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6: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7: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8: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7: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8: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7: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8: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9: 자, 이제 니들은 어떻게 늙어봤냐?
10: 나는 늙어봤다 이거야.
11: 아이고,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할배
9: 상담소. 예, 안녕하시오. 매주 출석 두당 찍으러 오는 빠른 사사 문춘식 오시다. 오늘은 나랑 그 조르란 정선자 휴가 가가지고 뉴페이스가 왔어요. 뉴페이스. 인사해요.
11: 아이고, 안녕하세요. 준식 오빠 여사친 오미자입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9: 예, 오미자.
11: 하지마.
9: 오미자, 예. 여사친이에요.
11: 예.
9: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예.
9: 예. 우리 미자 할매는 또 복센에서 만났어, 그죠?
11: 예?
9: 복지센터 가니까 매력이 넘치는 나를 보고 또 오미자에서 또 나를 그렇게 오빠 하면서 때려댕기더라고.
11: 오빠.
9: 하여튼 이 긴카의 삶은 너무 피곤해요. 미자 술 잘 먹나?
11: 아이, 오빠 나는 술을 못 먹어.
9: 아이, 막걸리 한 잔 하랬더니.
11: 아이, 그러지 말고.

0: 집에 가가지고 그 칼국수 먹고 갈래?
1: 안 돼.
0: 왜?
1: 아무리 좋아서 선자 씨가 다른 여자 집에 가지 말라 그랬어.
0: 아우 그러면은 좀 밖에서 그러면은 에. 우리 그럼 사이다 한 잔.
1: 아 그건 사이다. 좋지. 아 좋아요 좋아요. 막사 막죠 막사.
0: 막사 막사.
1: 자 되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할매 상담소 오픈. 네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0: 아 이러면서 화를 내요.
1: 아이고.
0: 맛있다고도 맛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1: 아 이거 이제 골치 아파 이거.
0: 아 이거 문제인데. 이거는 딱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하게. 엄마 3일만 먹고 싶어요.
1: 그래 아니면 그 음식을 여러 개 얘기하는 거야. 맛있는 거를.
0: 어.
1: 그럼 맛있는 걸 여러 개 하면은
0: 엄마 잡채도 먹고 싶어요.
1: 어, 잡채도 먹고 갈비찜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어, 참나물도 땡기네요. 그래서
1: 시금치도 맛있고.
0: 아, 새로운 메뉴를 원해라.
1: 아.
0: 어.
1: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정신이 없겠지.
0: 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1: 예.
0: 응.
1: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0: 그렇구나. 근데 손맛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1: 맞아요.
0: 예. 이제 왜냐면 그 어서 사는 말인데 정선자가
1: 아이고
0: 음식을 못해.
1: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 정말 없는데 그.
0: 어, 깨알 유행어 좋았어요. 다음 사연 갈까요?
1: 예, 내가 한번 익명으로 보낸 사람 한번 읽어볼게요.
0: 오미사 여사가 한번 해봅시다.
1: 예. 안녕하세요 할매 할배.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시댁이 극트리플 아이 가족이에요. 저는 이구요. 시어머니한테 같이 장 보러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가 오지 말라 했대요. 알고 보니 저랑 전화 끊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라가 오지 말라고 해라 나 혼자가 편해 이렇게 하셨대요.
0: 아하.
1: 그 어느 날은 또 하루를 자고 오면 친해질까 싶어서 제가 짐을 싸갔거든요.
0: 에?
1: 근데 다음날 어머님이 한번 잡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집에 가서 자래요. 아니 어떻게 해야 시부모니까 친해질까요? 결혼 5년 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하.
1: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아이고.
0: 아 이거는 뭐 거리를 둬야 돼요.
1: 아이,
0: 왜냐면 여기 지금 우리 김정희님은 외양형이라서
1: 예.
0: 어, 아이들을 뭐 즐겁게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지만
1: 그렇죠.
0: 어, 의미자에서 어때? 그 에. 거리가 필요한 관계가 있잖아.
1: 근데 나는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0: 예.
1: 며느리가 혹시나 신경 써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0: 예.
1: 그냥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0: 어어.
1: 여행을 가면 극격히 친해지거든요.
0: 그래요. 근데 또 여기 시어머니는 보니까 1박도 별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여행은 좀 무리 아닐까?
1: 그럼 무박으로.
0: 아, 무박으로. 어, 그거 괜찮다.
1: 어. 에. 여행을 가서 친해지는 거죠.
0: 그렇죠. 이 온도가 뜨거운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1: 맞아요.
0: 그거 아시네요. 이거 트리플 아이인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예.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 아름다운 이유는 기둥 간의 거리.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1: 아.
0: 그 거리가 붙어 있잖아.
1: 아.
0: 그 벽이 된다고.
1: 아.
0: 기둥은 떨어져야 마시고
1: 어.
0: 아무리 가족이어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조론하고 사는 이유지. 아,
1: 오빠 너무 멋있어.
0: 에.
1: 오빠.
0: 아, 이 정도 헛소리는 해야
1: 네.
0: 조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1: 아, 잘 예. 들으셨죠?
0: 예, 그렇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주세요.
1: 예,
0: 예, 예. 예. 3817님,
1: 네.
0: 아, 내가 해볼게요.
1: 네.
0: 어르신들, 절대 제 얘기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요. 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빚이 있는 걸 숨겼대요.
1: 아이고.
0: 아니, 뭐, 걱정하시는 몇 억 이런 건 아니고요.
1: 네.
0: 3, 4천 됩니다. 이게 본인 얘기가 아니다.
1: 본인, 아, 제 친구.
0: 그래요? 본인 얘기하니까.
1: 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0: 어떻게
1: 같아요.
0: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1: 아이 누구요?
0: 아이고야.
1: 누구요?
0: 헷갈리셨네.
1: 네.
0: 3, 4천이면 어떻게 오미자 여사 이거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1: 아 이거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0: 3, 4천이면 열심히 하면 1, 2년 안에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1: 아이 그럼요.
0: 문제는 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데 이걸 숨기면 이거 큰일 난다고요.
1: 이거 이혼 사유 됩니다.
0: 아 그렇지 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 의미자에서 어때? 결혼 준비할 때 통장을 까야죠.
1: 저는 안 깠습니다.
0: 아니 오미자 여사
1: 네.
0: 제가 알기로 그 두 살
1: 네.
0: 연하에
1: 네.
0: 축구 감독이랑 사는 걸로 알고
1: 네.
0: 있는데
1: 네. 네.
0: 그럼 왜 안 까도 괜찮아요?
1: 안 까도
0: 오 신기하네. 아 요즘 사람들은 안 까는구나.
1: 네 안 까요 안 까.
0: 우리 지라시 어른들은 알지만
1: 네.
0: 우리 때는 그걸 다 깠거든.
1: 아 제가 조금 불리할 것 같아서 안 깠어요.
0: 아 네.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1: 뭔데?
0: 연예인이라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1: 네.
0: 이 개그맨 배우자들이

0: 솔직히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
1: 아 그래 맞아.
0: 걱정 있을 거.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안 갔어요.
0: 잘했어요. 네. 본인 스타일이지 뭐. 뭐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1: 그럼요.
0: 여기는 안 돼.
1: 여기는 이건 무조건 까야 됩니다.
0: 네. 여러분 빚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해야겠죠.
1: 무조건 말해야 돼요 이거는.
0: 네. 말해야 됩니다. 네.
1: 이거 근데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네. 그냥 편지를 써요.
0: 아 어쨌든 얘기를 해라.
1: 네.
0: 아,
1: 무조건 맞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0: 맞아 이게 네. 그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0: 함께 힘을 모아서 갚아 나가자고는 말하지 마요.
1: 그건 말하면 안 됩니다.
0: 아, 싫어하거든. 네. 내가 갚을 테니까 네. 알고 나 계세요. 네, 말해야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아이 참 어렵네.
1: 네. 에이, 무조건 진짜. 얘기해야 돼요.
0: 그래요. 그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숨 좀 고르고 갈까요?
1: 좋습니다. 네. 자, 팡팡의 하모하모가 불러요.
0: 반대예요.
1: 예?
0: 반대라고.
1: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0: 나이 들면 그러지.
1: 예. 하모하모가 불러요. 팡팡.
0: 네, 그렇지.

0: 예, 할매 할배 상담소 인생의 지혜 그런 건 없어요. 아무 말에 나는 거냐?
1: 맞아요, 맞아. 응?
0: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준 고민들 한번 훔쳐볼게요.
1: 예.
0: 정다유님, 할매 할배, 저는 적당히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엄마가 뭘 사오라고 시켜서 사가면 너무 많다 하시길래 다음번엔 줄여서 사갔더니 또 누구 코에 붙이냐고 적다고. 붕어빵 사오라는데 네 명이 먹으면 몇 개를 사가야 엄마한테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요?
1: 아, 붕어빵.
0: 미자 여사, 이거 네. 붕어빵은 네 명이면 몇 개 사가야 돼?
1: 아,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10개 정도 사가면
0: 10개.
1: 10개면 아. 안 혼날 것 같아요.
0: 딱 좋은 것 같은데.
1: 네.
0: 나도 사실 팥붕, 슈붕 이게 두 개 먹거든.
1: 아, 그러니까.
0: 그러면 한 10개 딱
1: 그치?
0: 맞지.
1: 그치.
0: 428.
1: 428에 거기에 또 두 개를 더 사가면 이제 혹시나 더 먹을 사람들이
0: 그렇지.
1: 있으면 나눠 먹는 거지.
0: 여분이 있어야지. 20개는 많다 이거지.
1: 20개는 등짝 맞지.
0: 아, 그러네. 적당이구나.
1: 예.
0: 그래요. 그러면 한 두세 개 먹는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세요.
1: 예.
0: 예, 예. 자, 또 하나 볼까요? 네.
1: 7510님, 신랑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병원에 죽어도 안 가요? 자기가 무슨 청춘인 줄 아나 봐요. 병원에 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승배야, 병원 좀 가라!
0: 아.
1: 네. 아이고, 왜 승배가 병원을 안 갈까?
0: 이게 남녀 떠나서.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 가요.
1: 맞아요. 자기가 다 의사고.
0: 맞아.
1: 자기가 약사야.
0: 그리고 뭐 인명은 제천이야 이러면서. 안 가는데 가야지.
1: 가야지. 병원 가서 그 주사 한 대 딱 맞고 약 딱 먹으면 딱 낫는데. 이러면은 한 2주 가. 2주.
0: 에, 맞아. 그 염증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0: 링거 맞고 우리 오 의사 말대로 좀 치료를 받으면.
1: 예?
0: 그 한 절반으로 줄어요.
1: 줄죠.
0: 약 먹어야 돼.
1: 약 먹어야 돼요. 승배야, 네. 병원 가라.
0: 그래. 승배 청년 한 60대 되셨나? 가야 돼.
1: 가야 돼요, 가.
0: 네. 내 나이면 안 가도 되지만 60대면 가야 돼.
1: 아이, 오빠도 가야 돼.
0: 아, 그런가? 네. 네. 인명은 제천이야.
1: 예. 네. 네. 진짜.
0: 알아서 학교 내비 두세요. 내 인생 내가 챙깁니다.
1: 아이고, 오빠. 네.
0: 자, 이순자 여사.
1: 네. 네. 경로당에서 회장 언니랑 부회장 언니가 싸웠는데요.
0: 왜 싸웠어요?
1: 아, 자꾸 저를 통해서 대화를 해요. 부회장 언니가 회장 언니한테 이번에 떡 만들 거냐고 물어봐. 회장 언니한테 이번에 떡 만들 거냐고 물어봐. 이러고 회장 언니는 떡 안 한다고 전해! 이러면서 중간에 딱 꼈는데 저 어찌 해야 하나요?
0: 야, 우리 이순자 여사가 힘들겠는데.
1: 아, 힘들어. 이거 어떡해.
0: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삼자 대면을 해야 되나?
1: 삼자 대면을 하는 게 나아. 왜냐면 그래도 이거를 서로 물어보는 게 화해야 할 의지가 있어.
0: 에이, 맞아. 이거 왜냐면 저쪽 얘기 듣고 일로 옮기고 이쪽 얘기 듣고 절로 옮기면 이순자 여사만 나쁜 사람 된다고.
1: 그러니까. 삼자 대면으로 화해를 시켜야 돼요.
0: 불편해도
1: 이거는.
0: 그렇게 해야 돼.
1: 아이고.
0: 그 경로당에서 또 떡을 하시는구나.
1: 그러니까.
0: 에이, 떡 맛있지.
1: 떡 먹으면서 화해를 하는 거요.
0: 그래야 돼요. 잘 중재하십시오.
1: 예. 예.
0: 오팔사사님. 중3 딸아이가 딱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고 평소에는 아예 책을 안 봅니다.
1: 아이고.
0: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아직까지 꿈도 없고요.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아,
0: 중3이 왜 꿈이 있어야 돼요?
1: 아이고, 저도 저희 고등학교 때 꿈이 생겼어요.
0: 나는 군대 가서 생겼어. 없어도 돼요.
1: 에이, 기다려주세요. 내가 너무
0: 무책임하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애들 키웁니다만 개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잖아.
1: 맞습니다.
0: 예.
1: 기다려주세요.
0: 믿고 기다려주세요.
1: 예.
0: 아이의 우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네. 그 책좀 안 보면 어때?
1: 아이고, 나도 책 안 봤어. 오빠는 어떻게 책 봤어?
0: 지금도 안 봐요.
1: 예, 저도 안 봐요.
0: 본 적이 없어.
1: 예.
0: 나는 마지막 읽은 책이 군대에서 삼국지였나?
1: 삼국지?
0: 그 이후로 거의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1: 아이고, 그 SNS에 올리는 거 그냥 그 표지만 올리는 허세.
0: 책을 읽어도 목차 읽고 끝나.
1: 아이고.
0: 네. 자, 다음 사연 갈게요.
1: 네. 네. 유옥조님. 친한 동네 동생이 있는데 체력이 너무 좋아요.
0: 좋은 거지. 네.
1: 그래서 요즘 날이 너무 좋다고 걷자고 연락이 오는데 나가면

0: 너무 먼 데로 가고 뛰거나 빠르게 걷는데요. 전 체력이 딸리고 풍경 보면서 슬슬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걷기 성향이 너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 만나야지 뭘.
0: 그래요, 맞아.
1: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안 뛴다. 옥주 씨가 말을 해요.
0: 에이.
1: 나는 안 뛴다.
0: 그렇지.
1: 나는 이 풍경을 천천히 즐기고 싶어. 너 뛸 거면 혼자 한강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0: 맞습니다. 이거를 같이 이거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트러블 생겨요.
1: 맞아 맞아. 아, 그럴 바에야 안 만나는 게 낫지.
0: 맞아요.
1: 네, 그게 나아요. 서로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0: 이 거절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옥수님.
1: 아, 그런 거구나. 네. 가면 또 같이 뛰어주느라 힘들구나.
0: 힘들죠.
1: 아유, 얘기를 하셔야 돼요.
0: 예, 네,
1: 나도
0: 하세요.
1: 거절을 10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예. 이젠 잘합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1: 그래요. 아이고. 아, 시간이 다 됐네.
0: 에이? 벌써?
1: 어미자 회사 끝났어.
0: 아, 끝났다고요?
1: 이게 이렇게 짧다니까.
0: 아유, 오빠 너무 아쉬워요.
1: 에이, 응? 근데 나는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
0: 아유, 오빠 그러면은 나 술 안 먹은데도 앉아있어도 돼?
1: 아유, 땡큐지.
0: 같이 가.
1: 오 여사, 또 만나자고.
0: 또 만나.
1: 에이.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2배.
1: 우와!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3: 임태성의
4: 요한인의
3: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사랑하는 아버지께. 경상남도에서 오현주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아버지를 산청 호국원에 안치하고 머릿속이 온통 아버지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군인 생활로 전역을 하고도 군인처럼 하루를 계획하고 시간에 맞춰 생활을 하셨지요. 늘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었습니다. 책 읽으라는 말 대신 우리 공부방 벽면을 모두 책꽂이로 만들어 책을 꽂아 두셨습니다.

0: 있는데 나이가 드니 그때 익힌 책 읽는 습관이 얼마나 좋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늘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시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하셨던 아버지. 그때는 운동하기 싫어 변명하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저는 오전 9시가 되면 꼭 헬스장에 갑니다. 아버지, 제가 며느리를 본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요.
1: 아이고야, 네가 벌써 며느리를 보나? 에? 이제 네 아들 아니다, 알지? 자식은 막 내 거 아니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삼아. 어? 얼굴 붉히는 일 없다, 알았지?
0: 아버지는 그 말씀을 당신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실천하는 분이셨지요.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뜸하게 아버지를 찾아뵈도 아버지는 화를 낸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죄송스러워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죠.
1: 니도 바쁘잖아. 내보다 네 생활이 먼저다.
0: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면 제가 집에 도착할 시간쯤 아버지는 꼭 전화를 하셨습니다. 잘 들어갔냐고,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네요. 아버지, 겨울밤에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명태 먹던 생각나세요? 겨울 찬바람에 마당 물통에 얼음이 얼면 엄마는 어시장 가서 동태를 한 상자 사오셨잖아요. 그걸 손질해서 아침에 옥상 빨랫줄에 널었다가 저녁 해지기 전에 걷어들이기를 반복하면 꾸덕하니 명태가 잘 말라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신문지를 들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빙 둘러앉았습니다. 엄마는 초장을 만들어 가져오시고 아버지는 부엌 실험에 있던 명태를 두어 마리 가져오시고 우리는 침을 꿀떡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요. 아버지는 명태 껍질과 지느러미를 떼어내고 명태를 세워서 칼로 비스듬히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초장에 찍어 오빠부터 차례로 입에 넣어주셨죠. 쫄깃한 명태 맛과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렇게 행복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의 행복한 시간도 멈추었습니다. 평소에는 내색을 안 하시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1: 그 너가 엄마는 무엇이 급해서 그리 빨리 갔는고?
0: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면 저는 가슴이 아렸지만 아버지 헛헛한 마음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참전하셨던 전우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보셨어요? 모두들 네 아버지는 말투가 공손하고 남의 허물이나 잘못은 눈을 감고 작은 일도 칭찬을 많이 했다고 그리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만나서 회포 풀고 웃으며 편히 지내세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딸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둘째 딸 현주 울림.

0: 예,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들으신 노래 임영웅의 아버지 들으셨고요.
1: 네.
0: 남희 씨 그 마지막에 네. 후루룩 읽으신 이유가 눈물 날까 봐 그런 거죠?
1: 네. 갑자기. 네.
0: 청취자분들 다 눈치챘어요.
1: 아, 진짜요? 네. 눈물이 갑자기 나가지고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또 아빠 생각도 나고.
0: 전화 드리세요.
1: 네. 아, 예. 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최원섭님. 3월에 하늘로 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1: 그러니까.
0: 아이고 원섭님 힘내십시오.
1: 네, 힘내세요,
0: 아버지가 그래도 원섭님.
1: 원섭님
0: 잘 도와주실 겁니다.
1: 맞습니다.
0: 그죠? 네.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인데.
1: 네.
0: 아 남희 씨도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신순 리포터 만날게요.
1: 네.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네, 목요일에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0: 아, 남희 씨 이 코너 아시죠?
1: 네, 그럼요. 네,
0: 사연이 안타까운 분들을 소개하고 전국의 마음 따뜻한 분들의 네. 손길을 받아보는 시간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3: 아, 또 오실 것 같아서 어떠세요?
1: 네, 그러니까요. 지금
0: 여러분, 오남희 씨가 되게 따순 사람이야. 툭하면 울어.
3: 네, 그러니까 노래 나가는 내내 우시는 모습 보고 원래 선하신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1: 아, 정말요?
3: 정말 찐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1: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0: 아, 이 자리에 앉으면 다 울게 되나? 뭐.
1: 아, 그래요?
0: 정선이도 울어, 오남희도 울어, 그냥 다 우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성향이 비슷해요. 정선이 선배님이랑.
0: 아, 그렇군요. 네. 수임 씨, 오늘 만날 주인공은 네. 누굴까요?
3: 오늘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인 18살 이윤하 군을 소개해드립니다. 윤하 군과 어머니를 제가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만나고 왔는데요. 18살이라고 하기엔 무척 왜소한 체구였어요. 145cm의 키에 몸무게는 고작 30kg밖에 안 됐습니다.
0: 아이고, 네.
3: 이 정도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네. 체구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은 건강하게 반면 동생 윤하는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 내내 윤하 곁에는

0: 인공호흡기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1: 네.
0: 그 기계 소리 사이로 힘겹게 건넨 유나의 첫인사,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먼저 들어보시죠.
2: 네. 유나죠?
3: 네.
2: 인사해 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3: 네.
2: 유나, 자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3: 네. 유나, 이니나.
2: 몇 살이에요, 지금?
3: 다섯 살.
4: 열아홉 살.
3: 열아홉 살.
5: 처음에 이제 최초 발병한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하원할 때 운동장에 나오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각지를 돌아다녔는데 2018년도 되어서야 확진을 받았습니다. 손에 쪽에 이제 그 뭔가 그게 없어지고 있다고 손에 유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5: 아우 참 진짜 아 약도 없고 그 병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6: 아이고.
1: 네, 아니 근데 진짜 5년 가까이 병명조차 모르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는 병을 알아도 약이 없다니
0: 없어요.
1: 진짜 얼마나 막막하셨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체 손해 위축증이 어떤 병이에요?
0: 이게 정식 명칭은 척추 손해 운동 실조증이에요. 이 손해가 운동에 관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1: 네.
0: 손해를 비롯한 신경계가 유전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서서히 퇴행하는 병입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뭐 걷는 것부터 손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삼키는 거, 결국에는 호흡까지 운동 기능을 점차 이렇게 하나씩 잃어가는 희귀 질환입니다.
1: 아이고.
6: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0: 예.
6: 그럼 선생님 씨,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전혀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진행 속도를 좀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약이 하나 있습니다.
1: 아, 네.
0: 이게 원래는 백혈병 치료제로 쓰이는 약인데
1: 네.
0: 이 약이 퇴행성 뇌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요.
1: 어.
0: 유나도 9년 가까이 이 약을 복용하면서 병의 진행을 조금씩 늦춰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런 약들이 참 그래요. 건강보험 적용은 전혀 안 돼서
6: 비싸죠.
0: 분기마다 약값을 고스란히 다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1: 네.
0: 빠듯한 형편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도 무리를 해서라도 부모님께서 약을 대왔지만
1: 네.
0: 한두 해 전부터는 도저히 이게 약값이 감당이 안 돼서 복용약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1: 네네.
0: 그러던 중에
1: 네.
0: 유나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1: 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0: 이게 약을 걸으면서 위태롭게 버텨왔거든요.
6: 네.
1: 네.
0: 그러던 중에 지난해 12월 24일 유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6: 네네.
0: 병의 진행으로 찾아온 호흡 부전 때문이었는데요.
1: 네네.
0: 결국 기관 절개술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약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며 죄책감에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게다가 유나는 아까 앞서 들으셨죠. 몇 살인지 물었는데 5살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지적장애까지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아파도 이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합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가족들은 늘 넘겨짚거나 추측만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한 발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작년에 기관절개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1: 네.
0: 부쩍 유나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데요.
1: 네.
0: 지금 유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겨우 앉혀놓으면 목만 아주 가까스로 가눌 수 있는 정도예요. 대소변도 기저귀에 지금은 의존하고 있고요.
6: 그렇군요. 아이, 부모님 잘 힘드시겠네요. 그죠?
0: 네.
6: 그럼 병원 가는 게 뭐 유일한 외출일 것 같은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외출할 때마다 휠체어 주변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기계가 3개나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까 소리로 들으셨지만 인공호흡기에다가 휴대용 산소 발생기, 또 가래를 뽑아내는 석션기까지 늘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요. 여기에다 어머니 목에는 항상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늘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걸고 다녀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수시로 인터뷰 중에도 유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6: 네.
0: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날도 유나의 컨디션이 좀

0: 좋지 않아서 네. 인터뷰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중간중간 유나가 자꾸 어머니 쪽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지난 시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면서 아들의 아팠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유나도 다 듣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2: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잘 웁니다. 누워 있을 때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울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좀 폭발치는 것 같아요. 뭐 형이 사진을 볼 때라든지 뭔가 이제 놀러 갔던 사진이라든지 그런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진단 받기 전에는 이제 아동센터도 다니고 했었는데 아동센터 다니는 생각도 좀 나는지 그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름도 얘기한다든지 그 아이들 얘기, 이름 얘기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3: 집에
1: 갈 거야?
3: 네.
2: 그래. 오늘 많이 있었지 병원에.
3: 네.
1: 어, 왜 울어 울지 마.
2: 어? 유나야?
3: 네.
2: 울지 마.
1: 그만 울어.
3: 네.
2: 울지 마. 괜찮아.
3: 네.
1: 아 근데 진짜. 이게 말은 서툴어도 이게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0: 네.
1: 아니, 쭉 듣다 보니까 유나가 정이 참 많은 친구 같다라는 그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0: 네, 그렇죠. 네. 쌍둥이 형을 무척 좋아하고요. 또 아빠를 가장 잘 따르는 유나입니다. 지금 유나가 훌쩍 자라서 18살이 됐지만 부모님께는 유나가 아직 유치원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아요.
1: 네.
0: 아마도 그 이유가 그 시절에는 유나가 걷고 뛰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다시금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유나가 좋아하던 동물원, 그토록 좋아하던 놀이공원, 퍼레이드 구경 이 모든 걸 유치원 때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1: 아이고.
0: 가족들은 유나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더 기회가 찾아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2: 소원은 우리 가족들이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있는 거. 저는 그냥 유나가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유나가 좀 건강하고 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울지? 유나야.
3: 네.
2: 밥 많이 먹고 건강하고 그래서 네. 동물원도 가고 엄마랑 놀러 다니고 오래오래 엄마랑 같이 있자. 엄마랑 계속 같이 네. 있을 거지?
3: 네.
2: 엄마랑 같이 있자.
1: 네. 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다 보상받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이 참 마음을 울리는데요. 우리 유나군이 다시 기력을 되찾아서 어머니와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0: 아유, 네. 우리 예. 유나가 네 대답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순수하죠.
1: 네,
0: 어린아이같이.
4: 네. 천사 같은데 네. 엄마 아빠는 또 시림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4: 자, 지라시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모두 다 기업은행 거고요.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번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 10번 찍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 숫자 2 9개 찍으시고 01037 하면 되겠습니다.
1: 네.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이고요. 이를 10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또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확인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내주신 사랑 잘 모아서 우리 이윤하군 의료비로 소중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 맞아요.
0: 네,
4: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그 보통 날이
1: 네.
4: 이 가족에게는 현재 없잖아요.
1: 맞아요.
4: 그날들 다시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유나가 정말 동물 보는 거 퍼레이드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4: 아이고,
0: 가족들끼리 네.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얻어서 네. 그래도 한번 방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응원이 지금 다 닿고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4: 네. 수임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우하고 에우르구나.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북도 옥구 지역의 벼 베는 소리입니다. 그 넓은 옥구 평야를 하루 종일 누비다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밝아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휘황장 밝았구나.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아마 전국에서 수많은 이모삼촌들이 네. 우리 오늘 사연자분 가족들에게 네. 놀이동산 입장료 네. 보내주고 계실 것 같아요.
5: 맞습니�.
4: 그렇죠? 예, 예. 꼭 어떤 노래인가요?
5: 네, 장혜진의 4개로 들려드리면서요.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으로 썼던 경기도 성남의 중식당에 페인트 테러를 하고 달아난 중국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남성 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중국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들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반지와 7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40대 강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았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0: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서울 광화문 도심 하늘 위에 갑자기 한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지상 120m 아파트 40층 높이에서 외줄 타기에 나선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인데요. 외줄은 코리아나 호텔부터 동아 미디어 센터를 잇는 160m의 길이로 설치됐습니다. 외줄의 폭은 2cm에 불과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2도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 읽은 이솝우화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실감하는 삶의 진리죠.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왔습니다. 삼키려는데 여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죠.
2: 와, 까마귀님은 능력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될 만합니다. 여기다 목소리까지 멋지면 더할 나위 없죠.
1: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목소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는데 물고 있던 고기가 뚝 떨어져 여우가 냉큼 가로챕니다. 최고다, 멋지다 소리의 웃줄에서 오버하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 국방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출범을 하루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청와대가 조만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권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재청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사위 위원이죠. 김기표 민주당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 공개, DMZ 지뢰 폭발, 국방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국방위 위원인

0: 조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2: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8: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오늘이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기념식이 계룡대에서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4: 네,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고요. 일단 12.3 비상계엄을 의식한 메시지가 꽤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군 지휘부에도 국민 신뢰 또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을 강조를 하면서 전작권 환수 또 국방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전작권 환수로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자주국방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을 차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게 특정 정부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뜨거운 감자인 육해공군사관학교 체제를 넘어서 통합작전 역량을 가진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것은 핵추진 잠수함 언급이었는데요. 어제 울산에서 최신의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 2030년대 중반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성공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3: 오늘 기념사에 관심이 쏠렸던 건 아무래도 최근에 이 DMZ 지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쵸.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4: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불의의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쾌유를 기원했는데요. 네. 다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거나 혹은 지뢰 매설 책임을 따져 묻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기념사의 후반부는 오히려 좀 평화 또 남북 대화에 좀 많이 방점을 찍었는데요.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계속하겠다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알겠습니다. 북한을 직접 겨냥한 어떤 비판 이런 메시지는 없었나요?
4: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 어떤 톤의 매너로 갈지 좀 관심이 네. 모였는데 굉장히 좀 로우키로 나왔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국군의 날을 맞은 여야 메시지 상당히 엇갈렸죠?
4: 네. 결국 이 북한 지뢰를 두고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

묻겠느냐 이게 좀 관심이었는데요. 민주당은 북한에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군에 철저한 후속 조치를 주문을 했고요. 김민석 대표가 네. 북한의 지뢰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을 하고 사과와 필요한 조치도 요구를 했고 다만

0: 조치에 나서야 된다. 또 기존 대북 유화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지뢰 매설 책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라면서 아침부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 자,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안 가고 대신 장동혁 국민대표 중수청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장외 의원총회를 열었죠?
0: 네. 장동혁 대표 국군의 날 기념식 가지 않고 서울 중구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앞으로 갔습니다. 네.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가 오늘 행사의 공식 이름이었는데요. 검찰청이 오늘을 끝으로 폐지가 되고 내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거 충분한 준비 없이 강행되면서 수사 공백 또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낳을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두 기관 출범 하루 전인데 모두 정식 수장이 없는 상황이고 중수청 인력과 전산 시스템 같은 실무 준비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 문제를 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오늘 현장 의총에 이어 오는 3일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도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지영 후보자 문제도 계속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정동석 원내대표가 이미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아직도 국회에 오지 않았다라면서 대통령이 거취를 결단해줘야 된다. 필요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자, 그 말씀하신 김지영 후보자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0: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SNS를 올렸는데요. 네. 상당히 좀 길게 공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1: 그랬더라고요.
0: 핵심은 일단 김지영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지시한 전력이 있다라며 네. 친윤이 아니라 굳이 말하면 반윤 행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는 표현과 있었는데요. 검사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에 복수하거나 네. 검찰 출신을 모두 제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검사 출신을 전부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오히려 망치자는 것과 같다. 이런 반박이었습니다.
1: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했지만 여권 내부 반발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일단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1: 그러니까요.
0: 본인이 이제 SNS에 뭐에 비해 맛집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1: 갑자기 맛집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뭔 소리를 하나 했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뒷문단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더만요, 보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식당에 맛집에 가봤는데 네. 직접 경험을 해보니 간판과 실제가 달랐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식당을 권하지 않는 게 도리란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김지영 후보자를 본인이 겪어봤더니 좀 달랐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네. 김용민 의원도 좀 비유가 강했습니다.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면서 김지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 중수청을 출범을 시키는 건데 그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검사 출신을 초대 수장으로 앉히는 거 이거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1: 그 얘기 지금 친일파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일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 그런 비유죠. 네. 네.
1: 그리고 추미애 지사 얘기로는 자기가 이미 다 겪어봤다. 네. 예, 그 사람 내가 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0: 네, 간판을 속인 맛집 정도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간판 속인 맛집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거잖아요. 자, 반면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 설명에 힘을 실는 분위기죠?
0: 네. 오늘 민주당 TV에 출연한 김민석 대표 대통령이 김지영 후보자를 직접 옹호한 이것들을 많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과 별도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해명이었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 가운데 정당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주장하거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같은 프레임을 반복을 한다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또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도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 되고 그것이 과한지는 결국

0: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대통령이 SNS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김지영 후보자 문제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에 아니다 라고 김민석 대표가 선을 그어준 셈입니다.
1: 곽 기자는 대통령 SNS 어떻게 봐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0: 아 저도 좀 과하다고 봅니다.
1: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빈도 내지는 네. 뭐 양이 많다.
0: 양도 많고 네. 하게 되면서 네. 자꾸 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논란들이 따라 나온다는 점이 네. 저는 조금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도 충분히 알겠고 그 의지라든가 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만 네. 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나선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반발이 계속 나오고 네. 그래서 그 리트윗한 것도 그 사람이 예전에 무슨 표현 썼는지 막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그 전체 중에 일부 표현이 또 끌어올려지기도 하고 이게 네. 계속 다른 식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대외비 라고 된 그 네. 논란도 좀 있었고.
0: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좀 불필요하게 야권한테도 좀 공격할 비밀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네. 조금 그러니까 뭐 이게 오히려 민감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가볍게 소통하는 방향으로 지지자들과 만나겠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네. 다 뜨거운 감자, 핵심적인 이슈를 네. 대통령이 직접 다 케어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명확하게 해명되는 점도 있지만 아 이게 또 자꾸 하나 두더지 잡으면 또 나오고 잡으면 또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건 좀 부담이다라고 봅니다.
1: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딱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X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청와대 공식 입장이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청와대에서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거라 보고요. 근데 약간 또 한편은 이해되는 게 네. 아, 대통령이 지금 순방 갈 때까지 인사청문 동의서 이거 요구서 안 보낸 거 이거 결국에는 다 알아서 물러나라는 거다. 막 이런 식의 해석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앞서가서 이제 뇌피셜로 해석해서 하는 여론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건 대통령이 네. 직접 끊어줘야겠다. 또 이런 판단도 네.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아까 얘기한 대로 김지영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곧 보내기로 이렇게 했네요.
0: 네, 성기영 수석이 오늘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냐. 네. 가까운 시간 안에 김지영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검증 결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주장도 있었고 현재 단계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한 반발에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래서 청와대도 선을 한 번 더 그어줬습니다. 모든 검사를 국가 기능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 이런 취지였고 네. 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1: 그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네. 청와대 입장이. 그 곽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이 김지영 후보자 이 논란을.
0: 그러니까 저는 김지영 후보자가 처음 지명됐을 때 네. 물음표긴 했습니다. 네. 과거 이력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해왔던 것들을 보았을 때 중수청장의 최적의 인사가 맞는 걸까? 이 사람 말고 네. 없었던가 물음표가 있었는데 근데 이후에 후보자 본인이 해명한 것도 그렇고 행안부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종합해 보았을 때 인사청문회를 못 갈 정도인가? 네. 그러니까 일단 좀 검증은 필요하지만 네. 기회를 안 주는 정도가 왜냐하면 개인 비리라든가 부도덕한 것이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여권 일각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뭐 지명 처리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좀 요구하다 보니까 논란이 조금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았나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영철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인데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반면에 타인, 남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대요. 제가 이 논란을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나오는 용어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지영 후보자의 행적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밀정, 부역자, 친일파 이래버리면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을 갖다 너무 단순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자, 추가 인사가 발표됐어요.
0: 네, 오늘 정책 라인 중심으로 추가 인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네. 김용범 전 실장의 후임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가게 됐고요. 하수석이 이동하면서 비계된 이 경제성장수석 자리는 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띈 거.

0: 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앉았고 재정경제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부 2차관에는 정의경, 지방시대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각각 발탁이 됐고요.
1: 네.
0: 그리고 뜨거웠던 성평등 가족부는 지명 없이 현 원민경 장관이 계속 직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원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 이런 당부를 받았다고 직접 밝히면서 유임이 확인됐습니다.
1: 그럼 유임이네요.
0: 그렇죠.
1: 네. 하, 이럴 거면 뭐하러.
0: 사실 원장관이 뭔가 크게 뭐 미스를 하거나.
1: 아니, 그러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해서 이 난리를 네. 만들고. 아이고 참. 네,
0: 사실 원장관이 조용히 일 잘한다는 평가가 여성계에 좀 있고 여성계 네. 지지도 좀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인적 쇄신 카드로 성평등 가족부를 굳이 했었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해서 야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까지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거 예.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실수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도대체?
0: 뭐 클립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이게 네.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지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김태규 의원이 그러니까 이 암살자들 영화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창작의 경계를 이야기하자 진행자가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역사적 사건을 질문하는 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묻자 김태규 의원 아니죠라고 답을 했습니다.
1: 네.
0: 이것도 좀 그런데 여기에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전두환은 내란 아닙니다라고 한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기자도 있고 하니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오죽하면 그럼 법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으로서 좀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묻긴 했는데요. 근데 본인은 판결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곡된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1: 아니 사법부 판단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건 판단이 끝난 문제 아닙니까?
0: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1: 아니,
0: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1: 야, 아니 이걸 갖다가 전두환이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어쩌라는 건 얘기인지 참. 자 민주당 반응 어쨌든 굉장히 격앙돼 있죠 지금.
0: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0: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의정활동하는 것 자체가 모욕, 수치스럽다.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로 작정했느냐라고 이제 직격을 했고요.
1: 네.
0: 천준호 원내운영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에 김태기 의원 즉각 제명하라 요구했고 김한규 의원도 이제 같은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이거 공식 입장인 거냐 왜 그에 대한 추가 해명이 없느냐라면서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도 요구했습니다.
1: 자 민주당 김태규 의원 징계안 그리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네요.
0: 네 오늘 오후 국회 의원과에 김태규 의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이 함께 제출이 됐는데요. 천준호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국회 절차에 앞서 국민의힘부터 먼저 김태규 의원을 징계 제명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1: 네.
0: 제명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외에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명 촉구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게 통과된다고 막 제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상당히 강하게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본인 해명도 나왔어요?
0: 어제는 사실 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1: 네.
0: 일부 언론에 좀 인용이 된 건 있습니다만 네. 오늘 본회의장에서 네. 신상 발언을 했는데
1: 아, 그래요?
0: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오늘 신상 발언 소개해 드리면 내 발언은 유경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은 범인 스스로가 북한 쪽에 속았다고 인정한 건데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음모인 것처럼 둔갑시킨 폐륜 영화가 버젓이 극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5.18이 존중받는 만큼 유경수 여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판결되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판결이 역사라면 지금도 죄인이어야 한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1: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김태규 의원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 이런 분이 판사 출신.
1: 그냥 무슨 세계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0: 아,
1: 딱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뭐.
0: 장대호 대표하고는 결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1: 난해합니다. 정말. 네. 자, 오마이뉴스 과학우신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2: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8: 거침없이 하이킥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8: 오늘이 국군의 날이었고요.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 기념사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가 최근에 터졌기 때문에 더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보니까 지뢰사고 뭐 북한 책임을 뭐 비난한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이번 기념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지금 해 주시죠.
11: 뜻밖이에요.
8: 네.
11: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메시지나 경고성 메시지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8: 네.
11: 불의의 사고라는 건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뜻밖의 사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방부가 국회 유영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두 달 동안 우리 쪽 경계선, 우리 쪽 영토를 네. 북한이 대략 50차례 정도 침범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8: 네.
11: 그러면 도발 징후가 충분히 보인 건데 그걸 불의의 사고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맞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8: 네.
11: 물론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 군 통수권자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있는데 우리 장병이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발뺌을 하고 그런데도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쉬워요.
8: 아쉽다. 네. 자, 신인규 변호사.
9: 뭐 불의의 사고가 맞죠. 네, 맞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소행으로 지금 파악되는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뭐 확성기 설치하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감정

0: 적인 네. 그런 분노에 기반한 대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흔들려서 또 대통령께서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오늘 차분한 대응으로 아마 임했다라고 좀 보는 것인데, 결국 김여정 그 부부장도 지금 담화를 내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을 더 자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저는 강력한 어떤 그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꼭 오늘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저는 조치들을 원칙대로 전해 나갈 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이제 북한 눈치 보기, 그리고 뭐 이거 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일부러 좀 이렇게 톤다운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호전적인 집단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김여정의 담화문 보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 원래 그랬죠.
2: 네. 네. 그런 집단을 자극해봤자 한반도 평화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고뇌도 좀 이해가 돼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 그냥 저런 식으로 아유 우리 안타깝다 우리 장병분들 이런 식의 위로 메시지만 나오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계속 있어요.
0: 근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라인까지도 다 실종된 상황인데
1: 그렇죠. 대화 채널 자체가 없죠. 지금.
0: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권 지난 8년간 뭐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이 오히려 가장 남북 관계가 지금 퇴행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저도 제 성질머리 같아가지고 뭐라고 다 쏘아대고 싶습니다만 그게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리스크 관리라는 면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의 존재 자체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의 대상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칙적인 항의는 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럼 남북의 한라인부터 다시 복원을 좀 시켜서 다시 이 얽히고 설킨 그 남북관계를 다시 기본부터 풀어나가는 그 돌, 그 주춧돌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쌓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고심은 많겠습니다만 저는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 지혜를 좀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야당이 총공세를 지금 안보 이슈를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걸 이제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번 사고가 난 것도 이게 뭐 다 100% 현 정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게 그 국경 요새화 작업 이거 시작된 것도 2024년도부터고 그때는 뭐 우리가 전혀 아무런 대체도 못하고 있다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래 그나마 그래도 현장 조사라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0: 아니
1: 보세요?
0: 근데 이제 뭐 모든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 뭐 현 정부 탓을 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1: 그렇죠.
0: 네. 문제는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네. 반응이 너무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를 더 절벽 끝으로 밀겠다라는 의지 아니고서야 아니 지금 지뢰가 터져가지고 수색로도 없어서 그걸 확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걸 무시하고 왜 과거처럼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한다든지 뭐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 지경이라서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이행되고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눈치 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그 그림자를 더 씌워서 그때도 아무 말 못했으니까 지금도 아무 말 못할 거지 라고 이렇게 더 쉬운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관점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그 국면을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 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좀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1: 야당이 북한 눈치 보기 얘기 자꾸 꺼내는 게 장동혁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거 자꾸 대북 송금 얘기하잖아요. 그거 드러날까 봐 이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맥락이죠. 북한 눈치 보기라는 거는.
2: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강경 메시지 내기도 그렇고 아니면 북한과 대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뭐 하반기 때 네.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인내하고 참고 메시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 우리가 정말 북미회담 성사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고 남북 간의 한라인도 하고 우리 김정은도 한번 만나기로 했고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참아왔던 거야. 나중에 이렇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

0: 그래서 계속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눈치 보는 거지 계속 강하게 못 얘기하는 거지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1: 제가 최근에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도 와, 이 시국에 지금 이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정말 머리 아프대요.
0: 그러겠네요.
1: 지지율 조사 보는 게 겁이 난다라는 그런 워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자, 이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온 것들 보니까 뭐 하나는 뭐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이거 제가 읽을게요. 이거 나중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거 제가 읽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망설였어요. 이거 숫자 읽으면 저 밖에 지금 스튜디오 밖에 지금 표정들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을게요. MBS는 43% 근데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랐고요. 또 다른 걸 보니까 이거는 한길 리서치 뭐 에이스 리서치 여기는 35.8% 떨어졌어요.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이게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MBS 기준으로는 43%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멈췄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뭐 지뢰
1: 월요일 날 나온 거 봤을
2: 때 예, 뭐 지뢰 폭발 네. 사고도 있고 여러 변수는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상당히 낮은 자세로 하셨고 그 이후에는 나름의 어떤 그 하방의 압력은 좀 멈춘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지지율을 계속 끌어 올려서 국정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너무 어렵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까지 왜 왔는지를 저는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노선에 관한 저는 착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권 여당과의 어떤 불협화음 거기에 더해서 선거 패배 이후에 뭐 정청래 대표가 그 경선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뭐 우리는 이겼고 잘해왔다라는 이 노선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형성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초심을 회복해서 정말 모두의 대통령의 그 목표를 계속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초반에 마음대로 임한다면은 전 지지율도 일주일에 1%씩 올라갈 수 있는 전 저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이 가장 밑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전 다시 한번 신발끈을 좀 조여 매면 전 회생의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1: 장 수장님은요?
0: 좋을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1: 네.
0: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씨나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안 들으면은 앞에 지지율 2자 그릴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런 저주성 비판에 증명이 안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요 정도만 계속 유지하더라도 다행이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보더라도 대통령과 여권에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이렇게 2자로 안 떨어지고 이 정도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어려움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1: 민주당이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감 이후로 미루기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대통령 지지율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2: 아무래도 지지율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뭐 조작기소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는 한데 네. 이제 지금 상황이라는 그 시점 자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 지지율 떨어지는 거 남 탓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야당 때문에 뭐 김어준 씨가 괴롭혀가지고 유시민 씨가 막 해코지해가지고 이렇게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눈앞에 지금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여권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
1: 네.
0: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중수청장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임명할까 말까 임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1: 일단 넘기겠다 했죠.
0: 네. 인사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그런 메시지가 네. 나왔는데 그게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됐겠느냐. 그리고 뭐 경제유전 원칙을 가지고 농지조사 하겠다라는 거 이거 지금 민주당 얘기랑 지금 청와대 얘기가 달라요.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 고위당 정청회의 왜 해요? 이런 것들 잘 조율하고 외부의 불협화음 안 나가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악재들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은 터질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으면은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2자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장 소장님 얘기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제일 지금 시급한 거는 지금 인사 문제들 공백 지금 상태 많으니까
0: 그렇죠. 오늘 좀
1: 인사 공백부터 지금 빨리 메워야 된다.
0: 네, 임명을 하셨지만 솔직히 정책실장이 그만

0: 이제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와서 하고 법무부 장관 사퇴한 지 또 한 2주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후보자 없고 비서실장도 지금 사의 표명한 지 열흘째인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할지 아직 방침에 안 서 있고 뭔가 지금 준비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행정 중에서 제일 네. 그 나쁜 결정이 아무것도 결정 안 하는 거.
1: 미루는 결정.
0: 그렇지. 계속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만 하는 거. 그런 능력이 없거나 판단을 못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자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2: 듣고 보니까 장 소장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0: 많이 저도. 맞죠.
2: 아니 근데 딱 동의가 돼요. 아니 왜냐하면 네. 인사 문제는 이거는 네.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근데 일리 있는 말씀인데 네. 참 대통령께서 답답하신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네. 정부의 성과도 많이 있는데 사실 뭐 통계 지표 얘기해봐야 이제 국민들께서는 아니 내 삶이 안 바뀌었으니까 별거 아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률, 뭐 OECD 지표라든지 여러 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성과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내부에서 너무 흔들다 보니까 뉴스 지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잘한 것들은 뉴스에 올라오기가 힘들고 네. 오히려 이런 갈등, 말꼬리 잡기, 뭐 내부에서 흔들기 이런 것들이 뉴스 지면을 도배하다 보니까 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 거는 맞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인사 문제를 지금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가 안 되다 보면 어차피 공직사회가 뛰어야 되는데 뛰기 위해서는 빨리 인사를 안정화시키고 또 정부의 노선에 맞는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분들로 전면 배치를 해서 뛰어도 모자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부의 흔들기가 좀 복잡하게 이 전국을 꼬은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저도 일단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 본인의 길을 가야 된다. 과감하게 이제 가야 더 이상 막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생각한 구도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1: 저는 충분히 배려할 만큼 저는 배려했고 소통했다고 저는 봅니다.
0: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친윤검사 아니라니까 사실을 알고 비판을 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아니에요. 네. 그 맛있는 음식점이었는데 내가 가보니까 맛없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친절하고 아니 내가 다 경험해봤다니까
2: 대통령 간판만 당신, 그럴싸한 맛집에 비유를 했죠.
0: 대통령 당신 말 틀렸어요 이렇게 대들잖아요. 인사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이제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나 이거 임명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나오죠. 김용민 의원은 또 오늘 페북에다 뭐라고 그래요. 아 김구 선생님 반민특위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출범했는데
2: 친일파.
0: 친일파를 거기다가 논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그 김지용 중수청장은 친일파로 비유한 거잖아요.
2: 그렇죠.
0: 내부에서 이렇게 비판 나오는 거를 방치하는 게 맞아요? 이걸?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김민석 대표가 집권여당 당대표고 대통령 국정운영 잘해야 된다.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중수청장 문제 때문에 여권이 분란이 커진다. 대통령 고심하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메시지 냈으면은 야 제일 먼저 반발하고 메시지 낼 사람 누굴까? 범인 두 명이잖아요. 추미애 김용민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자 이제 대통령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좀 그만합시다.
1: 말린다고 말려질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걸 해야죠. 그걸 당대표가 해야지. 그걸 안 하고 그냥 김용민 의원 저렇게 내부적으로 떠들도록 놔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아니 근데 청와대 정무수석도 경기도지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2: 그러니까,
1: 얘기를 했다는
2: 그러네.
1: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찾아갔는데.
1: 그 말을 안 듣잖아요.
0: 안 들어도 그러니까 해야지.
1: 이게 안 들어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추미애 지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라는 게 저는 중론으로 보거든요. 이 권력투쟁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미 권력투쟁에 깊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을 해소하는 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서 뭐 입을 틀어 막거나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 빠르게 인사로 정리해버리는 게 낫겠다.
0: 그러니까 결국엔 네,
1: 눈치 보지 말고 빠르게 전 인사해야 된다.
0: 저는 당대표가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김용민 의원 막 옛날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안 된다라고 친윤검사라고. 그럼 적어도 김용민 의원이라도 불러서 아니면 찾아가서 아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대통령 저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과연 했을까. 당대표 역할이 좀 아쉽다, 안타깝다.
1: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게 뭐 정책을 가지고 이견을 내거나 뭐 흔들기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인사권이고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건데,

0: 이걸 가지고 진영 내부 그것도 같은 당에서 흔든다? 이건 정말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현상인 건 맞습니다만 저도 좀 빠르게 인사 문제는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
1: 김주영 후보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쭉 좀 이 얘기 해보죠. 저는 청문회 풍경이 궁금해요. 일단.
2: 아.
1: 안 궁금하세요? 법사의 풍경?
2: 그러겠네요.
1: 어떤 풍경이 벌어질 건데 아니, 보통은 이제 야당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여당은 엄호를 하는데 여기는 전선이 애매해. 법사위 지금 면면을 보아하니 어떻게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 같은 경우도 어제 신장식 대표가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찰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낙인과 규정을 찍어버렸어요. 그런 의원들이 좀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김어준 씨가 그 본인 방송에서 그걸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권의 분란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상당히 좀 두드러져 보여요.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0: 아니 뭐 저도 희한한 광경이 예상은 되는데 전 그래도 이거 덮는다고 없는 문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있는 그대로 저는 다 국민들 앞에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이분들이 내부에서 조용히 흔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마이크 붙잡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지금 정부에 대한 인사권 특히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공개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차피 이분들의 의도나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어왔던 저는 그 의도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이거는 뭐 중수청장 국회 의결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인사청문회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차피 다가올 일이라면 그냥 빠르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러고 그게 이제 가장 제일 지금 우선 과제고 그러고 나면 대통령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2: 정책 부분이겠죠. 네.
1: 그 정책 구체적으로
2: 부동산 문제겠죠. 부동산? 네.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특히 수도권에 그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농업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은 그 난리예요 지금. 이게 네.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가면은 계속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은 행정적인 조치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뭐 빨리 팔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벌칙을 받거나 갑자기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긴 거잖아요. 재산상의 손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법적 조치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경제유전 원칙을 얘기하시면서 강하게 밀어붙인다면은 아마 당내에서부터 더 반발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좀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화두는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화된 그 네. 이행 계획들도 이제 나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지금 민생 경제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표와 다르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네.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감도 곧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감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또 올라가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문제들을 현안을 어떻게 정무적으로 잘 파헤쳐 나갈 수 돌파해 나갈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지 않을까
2: 근데
0: 싶습니다.
2: 제가 어제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주재 발언 하나를 보고 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1: 뭔데요?
2: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네.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항상 이제 핑계거리를 찾거든요. 홍보? 어제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어요.
1: 홍보?
2: 네. 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1: 저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2: 홍보가 부족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성과가 좋고 수치가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 알리냐. 홍보 부족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역대에 상당히 지지율이 낮아진 정권에서 계속 그걸 문제점 삼았거든요. 홍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 없애시고 정책을 좀 제대로 좀 현실감 있게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1: 홍보도 잘해야 돼요.
0: 아니 근데 그거는 예, 뭐 뭐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건데 아니, 내부에서 노이즈를 계속 만드니까 오히려 홍보가 또 안 되는 면이
2: 그걸 정리하는 게 당대표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요.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DMZ 사고를 가지고도 얼마나 사실관계 안 맞는 내용들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제 이슈 파이팅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전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 홍보도
1: 그러니까
0: 중요하긴 하죠.
1: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농지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농지조사 장 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름이 농지 전수조사였잖아요.
2: 네.
1: 네이밍부터 좀 잘못된 거.
2: 그러네. 조사.
1: 아니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대로 할 거였으면 그냥 농지 투기 그렇지. 조사로 갔었으면.
2: 그렇지, 그렇지.

0: 국민들한테 박수 받았을 거예요. 투기위를 잡겠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당란질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김세수. 뿌리 뽑겠다라고 갔어야 되는데 전수조사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 들여봐서 야 그럼 나도 피해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제작진이 지금 급해요. 지금 자 아까 MBS 여론조사는 엠퍼블릭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트 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고요. 한길 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EO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랍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프타임까지 연장전 이어가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10: 층은 달라도
9: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11: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3: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5: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0: 중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간 공석이던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성장 중심의 경제 성과를 민생의 변화로 연결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건데요. 사의를 밝힌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한 달 만입니다. 하 신임 실장은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을 거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공정성장 구상을 설계한 핵심 경제참모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결합해온 하 실장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첫 해 경제 정상화와 거시지표 개선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성장의 성과를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는데 정책의 무게를 싣겠다는 겁니다. 후임 경제성장 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산업부에서 원전과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관료로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육성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외교 안보 라인도 보강했습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육선의 송영길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또 재정경제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했고,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습니다. 남은 건 비서실장 인선입니다. 사의를 밝힌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재선의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인선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의

0: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미국 전역에 8기의 대형 원전도 건설한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월 3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집행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알래스카 투자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트럼프 주장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히 한 건데요. 송재원 기자입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정부는 즉각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자기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며 바로 미국 측에 항의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2: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서 러트닉 장관에게 저희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SNS를 통해 상업성이 확인되고 우리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워킹, 즉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미국 측 설의금 발표를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최북단 천연가스를 1,300km 가스관으로 옮겨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우려 때문에 엑소모빌 등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조차 10년 전 손을 떼버렸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당초 670억 달러 투자를 요청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금액이 500억 달러로 170억 달러, 무려 23조 원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성을 높이도록 조치하기로 약속했다며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차를 보인 건 알래스카만이 아닙니다. 미국 측은 대형 원전 건설 부지로 오하이오와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네 곳 지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알래스카와 함께 모두 11월 중간 선거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큰 틀에서만 합의했을 뿐 내용과 일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계획을 선거와 맞물려 국내 치적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나선 트럼프 정부, 국익을 해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추가 협상 과정 또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0: 유도의 허미미가 자신이 나고 자란 일본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사격 이건혁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고 양궁과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이 이어졌는데요. 10월 첫날 금빛 소식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6강전부터 시원한 한판승을 거두면서 결승까지 오른 허미미는 결승에서 시작 12초 만에 몽골 선수를 상대로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끝까지 지켜 여자 57kg급 정상에 올라 이번 대회 한국 유도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으로 할머니의 뜻에 따라 귀화를 선택해 태극마크를 단 허미미는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로 파리올림픽 은메달의 아쉬움도 털어냈습니다. 사격 25m 속사 권총에선 이건혁이 두 차례 연장 승부 끝에 중국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건혁은 송종호, 윤서영과 함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종목에선 김종호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결승에서 150점 만점에 149점을 쏴 대만 선수를 물리치고 우리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태권도 품새 종목에선 정하웅과 윤규성이 값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0: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금년간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며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 서울지방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발탁하는 등 1급 수사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대 차장에 임명된 전종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한양대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0: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초대 서울청장에 발탁된 최재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청장과 대전청장에는 각각 김형근, 문홍주 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보가 임명됐습니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기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 한 달 만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부장판사를 내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법관으로 발령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관이 기소돼 재판 진행이 곤란한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언제부터 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재청 문제, 그리고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 의혹도 있죠. 이것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부에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 공개, 그리고 DMZ 지뢰 폭발 사고, 국방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떨까요? 4부에는 국방위 위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 자, 오늘 3분은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1: 아, 예. 네. 부천시 을입니까?
2: 네네.
1: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주영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장문에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네. 오늘 청와대에서도 바로 입장이 또 나왔어요.
2: 네.
1: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분은 반윤이다, 친윤이 아니다 이런 네. 주장인데 검찰에 계셨잖아요.
2: 네.
1: 아니 그러면 진짜 친윤이에요, 반윤이에요, 아니면 애매해요? 어떻게 보세요?
2: 이제 저는 검찰에 있어서 친윤이 누군지 이런 네. 걸 좀 잘 아는 편인데요.
1: 네.
2: 원래 친윤이라고 하면 특수부 검사들 중에서
1: 네.
2: 윤석열 당시 뭐 예를 들어서 대검 과장, 뭐 부장 뭐 이렇게 네. 봤을 때 그 루트에 굉장히 친하게 있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특수 내에서도 약간 이너서클처럼 그렇게 돼 있던 네.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총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에 또 편들었던 네. 약간 그 다음에 넓혀진 친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1: 친윤 안에도 여러 가지가
2: 그렇죠.
1: 있는. 그러니까 원래 네. 옛날에 얘기했던 그 찐윤,
2: 네. 진짜 찐윤이 있고.
1: 찐윤이 있고.
2: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얻어감에 따라서 그 이제 계속 붙어나가는 사람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아예 관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김주영 후보자는 그런 코어나 찐윤 이런 식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물론 검찰을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거치는 동안 김주영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1: 그렇죠.
2: 그거는 오늘 청와대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적어도 김주영을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검찰 사정을 좀 모르는 사람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후보자가 사실은 이 사람도 특수 어떤 특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첫 임지에서도 벌써 1년을 특수를 했고
1: 네.
2: 그 2년차 두 번째 임지에서도 강릉 가서 아예 특수를 했고
1: 네.
2: 그다음에 세 번째 임지는 중앙지검에 와서 금조부 검사를 했고
1: 네.
2: 그다음에 4학년, 5학년 때는 이제 동부에서 특수부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해에 가장 우수한 수사 사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부에서 잔뼈가 네. 굵었는데, 윤석열 사단이나 이런 쪽하고 좀 거리가 멀게 지금 있었던 사람이에요.
1: 아.
2: 그래서 특수부에서 진짜 윤석열 사단처럼 잘 나갔던 사람들은 약간 루트가 다시 대검을 가더라도 뭐 중수부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분은 감찰로 이렇게 특기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특수에서 약간 배제돼 있는 분들이 감찰로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아니면 조직폭력이나 이런 네. 쪽으로 하든지. 그래서 뭐 무슨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그냥 친윤 검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김주영 후보자를 잘 알거든요. 친윤 검사가 아닙니다.
1: 아니, 검찰 출신이시니까.
2: 네, 네. 그리고 그 친윤 검사로 하는 사람들 제가 다 꿰고 있죠. 그런데 네. 절대 아니고, 그 사람을 친윤 검사로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어떠한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문제 삼아서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서 해드릴 수도 있지만
1: 네.
2: 원하면 잘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이때 뭐 수사 라인에 있으면서 기소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윤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흠이 있다고 그냥 친윤이라고 해버리고 단정해버리고, 그래서 이 중수청장으로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마치 반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은 전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또 우리 민주당을 걱정하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막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저는 그런 어떤 충정은 제가 지지자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1: 네.
2: 그리고 적어도 좀 정확한 제가 정보는 좀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죠.
1: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2: 네.
1: 같은 법사위원으로 계시니까
2: 네.
1: 그 다른 또 동료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2: 이것이
1: 김용민 의원이나 아니면 네. 박은정 의원이나
2: 뭐 사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할 기회가 막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다른 사전 회의하고는 그러면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기 바쁘기 때문에
1: 네.
2: 이제. 그런 것을 또 각자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을 막 정면으로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약간 환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친일파라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설득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0: 하는 이유는 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적어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과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정말 친윤검사들은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구를 기소했느냐 하는 것들도. 네.
1: 채널A 사건도 네, 있고.
0: 그렇습니다. 채널A 사건은 아예 예. 그 관여한 바가 없는데 채널A 사건에 문제가 있는 듯이
1: 김학의 얘기했고. 출금 사건도 있고.
0: 김학의 출금 사건도 고검 차장으로서 고검장, 고검 차장 네. 그다음에 수사라인이 있는데 그때 반대 의견을 펼친 것은 맞고요. 그런데 네. 그때 고검장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가운데 실제로 수사검사까지 교체해가면서 밀어붙인 사건이고 네. 그런데 거기에 왜 결재 도장을 찍었느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동안 그러면 모든 검사들이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결재를 다 받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의견이 자기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맞지 않다고 도장을 안 찍는 검사는 없어요.
1: 네.
0: 그러면 내가 의견이 다를 때마다 네. 부장하고 차장 의견이 다를 때 난 도장 못 찍겠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네. 그리고 검찰이 특히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네. 검찰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네. 내가 내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장 차장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나 도장 못 찍어 한 사람이 과연 있는지 네. 그런 것부터 좀 살펴봐서 그런데 그때 도장 못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성명서에 이름 올린 거는요?
0: 성명서에 이름 올린 것은 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할 때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 연명을 했는데 그때 바로 직무배제, 직무정지에서 풀렸지 않습니까? 네. 임시조치에서. 그게 이유가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본안에서는 나중에 1심에서는 아 뭐 징계 2개월도 부족해 파면했어야 돼라고 했지만 항소심 가서는 물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판결이긴 해요. 네. 그때 절차상의 문제를 삼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약간 절차상의 저는 윤석열이 파면돼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 네. 하지만 법원에서 각 기관에서 하는 징계를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절차 굉장히 네.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근데 절차가 잘못되면 이게 나중에 다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청문회 아까 제가 그 패널들한테도 네. 물어봤는데 그럼 이게 청문회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 청와대에서 넘긴다고 했으니까 네. 청문회 풍경이 궁금합니다. 이 법사위원들.
0: 아 청문회 근데 법사위에서 하진 않고요.
1: 아 어디서요?
0: 행안위에서 합니다.
1: 아 행안위. 네. 아 그렇네. 제가 네. 잘못 생각했네요. 네. 아 맞네. 이게 중수청은 저기 행안위가 한 관할이구나.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검찰개혁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제
1: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0: 그렇죠. 쪼개져 나가 있어서 법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청문회는 이제 행안위에서 하게 되죠.
1: 그렇네요. 진짜 이게 78년 만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중수청이 행안 그렇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아 그렇네요. 그러면 행안위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0: 지금 행안위 위원들 제가 누군지 몇 명인지 지금 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1: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데 문제는 네,
0: 그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아, 물론 이제 이런 이슈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다른 어떤 이슈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1: 네.
0: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다. 그리고 검찰 출신 중에서도 김지영이다. 네. 이걸 가지고 저는 문제 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이라는 것은 네. 그런 친윤이나 반윤이나 이런 걸 넘어서 네 명의 후보자가 오면 정말 이 사람들은 공직 그 검증 있잖아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결과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단지 누가 친윤 반윤으로 그걸 잘라서 임명을 하겠습니까? 지정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은 또 어떤지
1: 네.
0: 그런 과정을 인사라 말은 못하지만 그 넷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김정은 후보자를 지명했고 다시 여론이 아, 다시 한번 검증해 봐라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한 3주간
0: 그렇죠. 3주간 면밀히 했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그 검증 과정은 조금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1: 물론 이 정도까지 그렇죠. 청와대에서 다시 검증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받아줘야 된다.
0: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거죠? 분들이 야 이런데 모르고 했을 수 있으니까 막 반대를 한번 해봐.
1: 네네,
0: 라는 네네. 취지의 차원의 어떤 반대는 가능한데 네. 3주 정도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문제 없습니다라고 한 거를 그래도 친윤이야라고 반박하는 것은 조금 인사권을 네.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하긴 뭐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업무 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0: 네.
1: 이게 사실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0: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네. 바로 이 김기표 의원님이 확보한 자료에서 나온 네. 기사죠.
1: 네. 네. 저희가 대법원에서 자료를 안 낼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냥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예년 같으면 안 내던 티켓들 있어요.
0: 네.
1: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안 합니다. 때문이세요. 그래서 그럴까봐 네. 그런 걸 싹 걷어내고 네. 그다음에 뭐 쓴 뭐 내역 어디 뭐 액수 대충 이런 것만 좀 처음에 받아보려고 했는데 네. 이놈까지 해서 온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인원을 왜 그렇게 적어냈느냐 허위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래 인원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데 국회에서 요구해서 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죠.
0: 네. 네.
1: 왜냐하면 우리는 인원수를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 항목으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 피감기관에서는 그것만 줍니다.
0: 네.
1: 왜냐하면 다른 걸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0: 그렇죠. 국회의원이 요구한 게 딱
1: 그것만
0: 이거니까.
1: 하죠. 네. 왜냐하면 오히려 요구하는 것을 더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로든 인원수가 들어왔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소에 인원까지 관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료가 다섯 개만 요구한 건지 모르고 이렇게 던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사 백벌 양보해서 인원수를 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썼다 하더라도
0: 네.
1: 왜 허위로
0: 그러니까요.
1: 합니까? 그게 자기들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거든요.
0: 야, 이 얘기 재밌네. 완전히 대법원 입장에서는 재발등 찍은 거네요.
1: 그렇죠.
0: 오,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1: 그래서 아니 한 15만 원짜리 가서 오마카세 같은 데서 가서 먹는데 네. 그거를 3만 원, 5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그 홀에 가면은 19명밖에
0: 아니 그러니까요.
1: 갈 수 없는데 38명이라고 네. 했고 그 음식점 전체 다 들어가도 뭐 33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0: 기자가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1: 그렇습니다.
0: 해본
1: 그렇습니다.
0: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자회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하니까 이제 부인은 못하고 행정처장이 뭐 숫자를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0: 네.
1: 아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숫자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왜 자기도 월급 받는 사람이 자기 비싼 거 먹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서 사 먹지. 국민 세금으로 네. 인원수 조작해 가며 네. 이렇게 먹느냐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0: 네.
1: 그걸 사과를 해야죠.
0: 네.
1: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의 사과 자체도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보면서 좀 그랬던 게 이 오늘 또 기사 나온 거 있죠. 이 취임 이후에 업추비가 30배 늘었는데 2023년에 459만 원이었는데 딱 취임하면서부터 급증을 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좀 제가 저도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그 전까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업추비가 별로 안 썼어요. 전임
1: 네.
0: 대법원장. 그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면서 확 쓰기 시작했는데 또 보니까 윤석열 때는 굉장히 많이 쓰고
1: 네.
0: 그러다가 그렇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1: 갑자기
0: 네. 딱 낮춰요.
1: 네.
0: 신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아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0: 네.
1: 그런데 대법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음식점이 이 음식점이 어느 정도 비싼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다 고급 음식점이에요.
0: 아이고.
1: 그러면 그게 자기가 먹으면서도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실무자들이 적절히 조작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껏 쓰다가 혹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파기환송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저는.
0: 네. 아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1: 네.
0: 어떻게 정권 딱 바뀌니까 액수를 딱 낮추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 대법관들한테 매달 200만 원씩 경력금 이거 말인 경력금인데 이거 거의 쌈짓돈 아닙니까 이거?
1: 그렇죠. 이게 지금 월급처럼 준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경력 일단 감사원이 정확히 지적했잖아요. 경력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경력금이라는 항목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완전 전용한 거죠. 월급으로 전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경력금 명목으로 나갔지만
0: 네.
1: 월급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법원 행정처장의 그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왜 이걸 주냐 누가 다른 의원이 물으니까 아니 대법관이 고생하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법관이 고생하니까 월급 줍니다. 그리고 뭐 특경비인가요? 매달 512만 원씩 줘요.
0: 그렇더라고요.
1: 그러면
0: 매달 512만 원을 쓸 수가 있더만요.
1: 네, 쓸 수 있도록 줘요. 그러니까 네. 그 직책에 맞게 그 직책에 수고하는 정도를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너무 고생하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대통령 다른 데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문제가 없는 듯이 얘기하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월급과 특경비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거를 왜 따로 남들은 안 받는 경력이 뭐 경력금을 가지고 월급처럼 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0: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진짜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이거 다 우리 돈이에요, 사실 이게.
1: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터치 안 받고 쓰는 걸 생각하는지 아무튼 참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거는
1: 참담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1: 네네.
0: 일반 증인이죠, 일반 증인.
1: 일반 증인입니다.
0: 예, 기관 증인이 아니고 이제 네.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자, 그 어떤 걸 국회의원들이 좀 따져 물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1: 원래 국정감사에서는 네. 기관 증인으로 되면 대법원장은 인사하고 나가는 게 관례입니다.
0: 그렇죠. 이석을 하죠.
1: 그렇죠. 바로.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존중하지만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르다. 왜냐하면 네. 이미 제재청 거부 관련 제재청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관련해서 물론 행정처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경로를 했다는 설도 있고
0: 그렇죠.
1: 그거는 저희들이 또 따로 아마 네. 그렇게 확보한 자료 뭐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근데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걸 물을 사람은 대법원장입니다.
0: 네.
1: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0: 네.
1: 행정처장이 자꾸 나와서 답변하는 게 저희가 대법원장 도대체 어떤 의도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행정처장한테 계속 물을 수가 없죠.
0: 이거는 본인한테
1: 그렇죠.
0: 묻는 방법밖에 없다.
1: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0: 거잖아요.
1: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대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권 후보자들 사퇴 종용했다고 자백했어요. 근데 대법원 행정처장이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위 권한인데 감히 죄송합니다. 감히
0: 맞아요.
1: 행정처장이 네. 야 너 사퇴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그런 걸 당연히 물어봐야죠. 아. 그래서 이건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해 줄 사안이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닌 겁니다.
0: 아.
1: 그 사람 아니면 답변을 못해 주는데 그럼 당연히 나와야
0: 그렇죠.
1: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0: 말씀하신 그 전화 돌린 것도
1: 그렇죠.
0: 행정처장이 독단으로 혼자 있다?
1: 할 수 없죠.
0: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1: 말이 안 돼요. 소가웃을 일입니다. 네. 행정처장이 지시받지 않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0: 그거는 맞습니다. 물어볼 수밖에 없다.
1: 네.
0: 조희대 대법원장 뭐 아마 또 나오면 이제 사법부 독립 얘기 또 할 텐데 아, 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행보 지금.
1: 대법원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 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정치권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항상 쓰는 방패가 사법권의 독립이거든요.
0: 네, 네.
1: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의 독립, 재판을 할 때 있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들 돈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대법관 후보자 재청된 사람을 함부로 사퇴하게 하라든지 이런 것이 독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재판의 독립을 더 해칠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사법권 독립 정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방패처럼 쓰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드리실 건 드려야 된다. 그게 국민주권주의에 맞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0: 자, 이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대법관 공석 계속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짧게 좀.
1: 그렇죠. 예. 네. 결국은 이제 재청권은 임명권에 귀속되는 겁니다. 전체 큰 구조를 보면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이 큰 줄기예요.
0: 네.
1: 임명권은 재청권과 임명권으로 구성돼 있고 재청권은 임명권을 거들기 위한 절차입니다.
0: 네.
1: 다만 재청이 없이 임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재청권도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재청권은 임명권에 속하게 돼 있는 겁니다.
0: 네.
1: 결국은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방법밖에 없다. 오기로 버틸 일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6: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5: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7: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5: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9: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반팔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한낮 기온이 오늘도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얇은 긴팔 한 장만으로도 서늘하게 느껴져서요.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 꼭 필요하겠고요. 서울의 기온이 내일도 12도, 대전은 10도, 전주 10도로 시작을 해서 낮 기온도 서울 21도, 대전 22도, 전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또 경북 북동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높은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신월나들목 쪽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뒤로 신월 여의 지하차도 여의대로 시작부부터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신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자, 오늘 4부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12: 그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13: 네.
12: 다 이 의원님 전문사항, 네. 전공사항입니다. 지금 먼저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북한 포로 송환, 정말 유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사실은. 두 번이나 가셨고 그 북한군 포로 있을 때 만났잖아요.
13: 네, 한번 만났습니다.
12: 그러니까요. 그때 만나서 제가 사진도 봤거든요.
13: 네, 예.
12: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송환 딱 됐을 때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13: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뭐 큰 역할을 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하여튼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던 거는 뭐 사실이고.
12: 여론을 환기시키셨잖아요.
13: 그래서 송환 된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빨리 알았습니다.
12: 그렇죠.
13: 예,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알았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12: 네.
13: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빨리 들어올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지난 7월에
12: 네.
13: 그 나토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12: 그렇죠.
13: 그때 이제 전 한 달 전에 했던 외교부 장관, 양국 외교부 장관 네. 회담 때 북한 군 포로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송환하겠다. 이 원칙을 네. 정상회담 때 재확인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합의하기 우리 쪽으로 보내기로 네. 이제 결정은 됐던 겁니다. 다만 시기 문제만 남아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뭐 아시다시피 그 뭐 남북 관계라든지 뭐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조금 좀 늦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12: 그러니까 7월에 네. 양 정상이

0: 만나서 일단 합의가 된 거고
1: 네.
0: 한 두 달 만에 그럼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 거는 이제 6월입니다.
0: 네.
1: 6월 초에 우크라이나의 특사가
0: 네. 이제
1: 비밀리에 우리나라에 와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를 보내면 한국 정부가 받겠느냐.
0: 네.
1: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받겠다. 이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6월 말에
0: 근데 네.
1: 6월 말에 그래서 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서 고위급 합의가 된 거고
0: 네.
1: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달 양국 대통령 회담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0: 아 절차가 그렇게 돼 있죠.
1: 네, 진행이 이제 그렇게
0: 진행이 그렇게 됐군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저도 이제 그 과정 쭉 보면서
0: 예.
1: 얘기는 못 하고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0: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을 예. 거 아니에요.
1: 다는 모르고 저도 이제
0: 네.
1: 어떻게 보면 부분만 이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번 송환에는 저뿐 아니고 사실은
0: 네.
1: 장세율 대표님도 탈북자 단체
0: 네네네.
1: 직접. 뭐 키우까지 가셔서 이렇게
0: 네.
1: 포로를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셨고 또 여기 우리 이제 MBC에서
0: 그렇죠.
1: 올해 초에
0: 네.
1: 그 다큐멘터리 네. 두 편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 분쟁 지역 전문 네. 프리랜서 유명한 김영미 PD가
0: 네.
1: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몇백만 명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그렇죠.
1: 저도 아주 감동 깊게 봤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0: 네.
1: 이 여론의 압박도 사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보내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0: 네.
1: 그 북한군 포로는 이제 두 명인데 러시아가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는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압박을 가했냐면 북한군 포로 한 명 보내면 우리가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십 명 이상을 보내겠다.
0: 교환.
1: 이렇게
0: 네, 네.
1: 이제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포로 교환이 전쟁 중에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0: 네, 네.
1: 한동안은 제가 알기로 북한군 포로 안 보내면 우리 더 포로 교환 없다고 한때 중단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0: 네,
1: 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0: 네.
1: 북한 사람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북한군 포로 보내라.
0: 네.
1: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몇십 명 데려와라. 이런 여론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나름 계산했겠지만
0: 네.
1: 이제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0: 이렇게 포로가 이제 네. 한국으로 온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1: 네.
0: 일인데
1: 네.
0: 좀 그 과정이
1: 네.
0: 완전히 이렇게 매끄럽지는 또 못했어요. 왜냐하면
1: 네.
0: 갑자기 이제 유엔에서 젤렌스키
1: 예.
0: 대통령이 이걸
1: 예.
0: 세계 만방에 거의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1: 예.
0: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그 공개하기 좀 부담스러운 면. 그래서
0: 네.
1: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원래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젤렌스키 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0: 네.
1: 우선 포로는
0: 네.
1: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의심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많잖아요.
0: 네.
1: 계속 러시아 이제 공격, 드론 미사일 공격 받는데 패트리어트 제공이 안 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한국에서 젤렌스키가 방공 미사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무기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0: 네.
1: 사실 아쉬운 게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 포로 보내기까지는 일단 넌 컨디션
0: 네.
1: 조건 없이 보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 보낸 거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그 뒤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반대급부를 바란 게 있겠죠.
0: 네.
1: 그래서 먼저 보내놓고 유엔 총회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야 우리 포로 먼저 보냈으니까 성의 표시했으니까 한국도 좀 우리를 도와달라
0: 네.
1: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예를 들면 미사일 좀 달라.
1: 뭐 예를 들면 뭐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0: 네.
1: 천궁투 같은
0: 네.
1: 미사일.
0: 천궁투 네. 달라.
1: 네. 네. 네. 지원 뭐 판매든 뭐든 지원해달라 그럴
0: 네.
1: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양국 대통령 만남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뭐 아쉬움 또 압박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공개를 했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무기라든가 반대급부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 예.
0: 만남 자체가 성사 안 되니까
1: 예.
0: 에이 그냥 한번 까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1: 여러 가지
0: 우리가 보냈어라고
1: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북한군 참전을 문제를 부각시켜서 좀 지원을 받기 위한 뭐 그런 것도
0: 아니 그러니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1: 예.
0: 뭐 DMZ 폭발 사고 얘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1: 네.
0: 했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아 이게 뭐지라고 싶더라고요 저는. 네.
1: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크라이나 네.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잖아요. 네. 유감을 표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또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뭐 서운함이라고 그럴까 불만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이 좀 된 것 같습니다.
0: 하여튼 이렇게 포로가 네. 송환되고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너무 네. 좋은데 이 과정 자체가 예. 뭐 대사 대리 초치하고 서로 양국 간에 네. 약간 갈등 양상으로 이렇게 비화된 게
1: 저는 그래 너무 아쉬운 게 네. 뭐 아까도 젤렌스키가 쉽지 않은 결정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뭐 북한 문제나 이런 거 고려한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은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사안인데 들으셔야 네. 될 사안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이게 불거지면서 그게 많이 희석이 되는 네. 네,
0: 성과가 그런, 묻혔다.
1: 그래서 저는 이 포르간 계기로 해서 야, 사실은 양국이 서로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끝나면 재건 시장이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야말로 뭐 대통령께서 실리를 강조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진출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뭐 유럽 그리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고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뭐 북한군 참전에 대한 실전 데이터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서로 인연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0: 알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 네.
0: 일단 지금 이번 사고 뭐 유엔 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네. 이제 못을 박았어요.
1: 네.
0: 그래서 그 국방위에서 영상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 저 이제 비공개 영상, 네, 바디캠 영상,
0: 예, 영상. 예, 봤습니다. 그 두 대인데 뭐 한 대는
1: 예, 작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폭발 장면을 못 찍었다고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예. 못 찍었지만 다 보신 거죠.
1: 예, 예.
0: 일단 그 어떠셨어요?
1: 그러니까 뭐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0: 네.
1: 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제 부상자 후송되는 이런 장면들이.
0: 저는 기사만 봐도 약간 좀 예, 눈시울이 좀 붉어지더라고요.
1: 김병조 의원께서도 뭐 저희 야당 의원들도 눈시울 붉힌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0: 네. 예,
1: 거기 이제 기사도 나왔지만 그 부상당한 분이 뭐 대대장이 워낙 큰 부상을 입으셨으니까 먼저 후송하라고 그분 케어하는 데 신경 쓰라고
0: 나는 기어서 갈 테니
1: 본인은 기어가겠다 네. 해가지고 그분이 또 부상당하셨는데 이렇게 그 기어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대목에서 다들 좀 네, 그렇습니다.
0: 나는 기어갈 네. 테니 네. 대대장을 모셔라.
1: 네.
0: 그래가지고 간이로 이렇게 옷 찢어가지고 들것을 만들었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장병들이 정말 불이 그런 그 돌발 상황을 맞았지만 의연하고 예, 정말 전우애를 참 잘 발휘하셨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자 지금 김여정은 네. 어제 뭐 살벌하게 또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1: 네.
0: 뭐 자작극 뭐, 네. 뭐 원래 이제 말본세가 좀 그렇긴
1: 네.
0: 한데
1: 네.
0: 이렇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딱 우리는 넘어간 적 없다 이렇게 딱
1: 네.
0: 거의 결론을 낸 듯이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지금 오늘 보도 이제 보니까 지금 와우 이 이번에 이제 지뢰 터진 거는 서부 전선이고
1: 네.
0: 동부 전선은 최근 두 달 동안 군사 분계선 MDL을 50차례 침범을 했어요.
1: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문제 제기해서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던 게 25사단 지역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최근에 25사단 지역은 사실은 국경선 요새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
0: 끝났네.
1: 마무리 네. 단계. 그러니까 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 연천 지역입니다. 참고로
0: 네. 네. 연천. 네. 네.
1: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국경선 요새에 따라서 지뢰 매설, 철책선 건설 이런 것들이 활발히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21사단
0: 양구 쪽이죠.
1: 동부 전선이죠.
0: 네.
1: 그런데 그 아주 주목해야 될 게 김여정이 담화 발표하면서. 21사단만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네. 25사단이 아니고.
0: 거기다가
1: 예.
0: 전력 증강하겠다고
1: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도발한다. 우리 경고사격 하는 거를 얘기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화력을 더 증강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1사단 지역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긴장 상태가 진행이 조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0: 네. 지금 네. 갖고 나오신 게 이게 이번에 예. 그 지뢰 모형 가지고 나오신 모형, 거죠 지금?
1: 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거는 목함 지뢰 모형입니다.
0: 네.
1: 목함 지뢰 모형인데 이게 딱
0: 목함이란 건 나무.
1: 나무.
0: 근데 이번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죠.
1: 이번 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형태는

0: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이 정도 크기고요.
1: 그래서 수지 반보병지뢰라고 얘기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수지가 플라스틱인 거고 반보병은 우리말로는 대인지뢰.
1: 그렇죠.
0: 대인지뢰. 사람을 겨냥한 대인지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부에 여기 이제 폭약이고 이게 한 200에서 220g 정도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제 사람이 밟으면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밀리면서 뇌관을 건드려서 이 폭약이 폭발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1: 야, 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화면으로 또 보실 수 있는데. 저게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폭발이 한번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대장이 구하러 가는 와중에 2차 폭발 58초 뒤에 두 번째 폭발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0: 그 두 번의 폭발 그 했던 한 간격이 2m밖에 안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이제 사고 즉 폭발 직후에 목함 지뢰를 봤다 그런 표현했어요. 생긴 게 이제 목함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목함 지뢰 또는 목함 지뢰를 봤다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으러 확인하러 이제 이번에 조사단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목함형 지뢰를 발견했어요. 땅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완전히 덮여 있는 건 아니고 표면은 이게 표면만 드러나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거는 장병들이 봤다고 증언했던 거와 다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총 그러면 몇 개입니까? 네 개가 되는 거죠.
1: 최소 네 개.
0: 근데 그게 넓은 지역이 아니고 불과 직경 한 4, 5m.
1: 거의 지뢰 마취였다는
0: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견된 지뢰는 유실지뢰면 이제 표면에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유실지뢰가 아니고 매설된 거라고 우리 이제 강신일 장관도 인정했고 유엔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보면 서부 전선 쪽은 이미 끝났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런 지뢰밭이 이미 다 형성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동부 전선도 지금 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서부 전선이나 중서부 전선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일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이제 25사단 지역을 가서 제가 이제 그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지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 처음 파악을 하고 지난달 10일 대정부질문 때 이제 그걸 이제 총리께 처음 이제 질의를 했던 건데 근데 그때 이제 25사단 지역은 거의 끝나간 그런 상태로 보여졌고요. 근데 그때도 좀 동부 전선 쪽은 계속 활발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1: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 MDL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계선하고 북이 생각하는 분계선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 뭐 우리는 또 뭐 GPS 쓰고 러시아 항법 장치를 쓰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고 이미 70년 전에 꼽아놓은 그 한말 뭐 1292개 거의 안 남았다면서요.
0: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들이 망실이 됐죠. 그러니까 53년에 이제 그 정전협정 체결되면서 200m 간격으로 말뚝을 꼽은 겁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휴전선 248km인데요. 200m 간격으로 1292개의 말뚝을 심어놨는데 7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없어진 것도 있고.
1: 풍화되고.
0: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북한은 이번에 이 줄에도 자기들 땅이다.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엔사가 또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MDL 군사분계 남쪽의 지뢰는 유엔사조차도 이거는 확실히 MDL 남쪽이다고 확 인정을 했습니다.
1: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발로 봐야 된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몇 차례 이거를 아예 그러면 우리가 남북에 만나서 남북 유엔사 만나서 좀 협의를 해보자.
1: 명확한 군사 분계선부터 설정을 하자.
0: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
1: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미 지뢰가 다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북한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억지 주장을 편 것도 실제로 많고요. 말아놓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해 이제 NLL 아시죠? 국방에서 이제 그거 지키겠다고 사실은 남북한 간의 교전도 벌어지고
1: 그랬죠.
0: 장병들이 아깝게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땅 위에 NLL인 MDL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지뢰지대라는 구조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침범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

0: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여섯 개 적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우리 네. 감시 장비를 안 보이는. 그런데 여섯 개가 다 사각지대가 아니고 일부 지역은 우리 감시 장비로 보이는 데였어요. 그게 이제 작년 중에 집중적으로 GNSS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 그 TOD 같은 걸로 이렇게
0: 여러 가지 카메라, 네, 원격 이제 GP 같은 데서 이제 카메라 줌으로 당겨서 이렇게 네네.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북한 군들이 우리 MDL 남쪽으로 내려와서 땅을 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매설하고 이런 거를 사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고사격했다는 거죠. 근데 경고사격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움찔하면서 북으로 올라갔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 안 한다는 거 알고 계속 작업해서 결국 이제 지뢰지대가 완성됐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원래 이제 MDL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경고사격 해도 내려오면 조준사격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조준사격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국방부 합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냈어야죠. 네. 야, 너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러면 우리가 자세하지 않겠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살라미 전술로 네. 점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21사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네. 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0: 네, 시간이 굉장히 오늘 빨리 가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네. 좀 물어볼 게 더 많았는데 지금 못 물어봤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다큐 영화 서울의 밤 연출진 MBC 김종우, 김신환, 조철영, 조윤미 PD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9: 재작년 겨울 기온이 섭씨 0도에 불과했던 추운 밤에 한 노래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노래방 사장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객을 상대하기가 귀찮았는지 밤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데요. 그렇게 12시간이 흐르고 다음 날 오전이 돼서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취객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생명 존중과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비극인데요.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1: 목포 MBC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자동주문 프로그램 이른바 API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억여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API를 이용해 이상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공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날린 표적 드론 두 대가 시연도 하지 못한 채 추락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을 시연하기 위해서 기념식장 상공으로 소형 표적 드론 네 대를 날렸습니다. 표적 드론 두 대는 천광에 청상적으로 요격돼 공중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떨어졌지만 한 대는 이륙 도중에 돌연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요격되지 않은 채 소동 조작에 의해 추락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준비위사나 기반시설전문위원회는 전북도가 확보한 부지가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실습에 유리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전남 광주 천원 백반집에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행으로 기부 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오늘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0: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언제부터 했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매달 1일은 뭔가를 결심하기 좋은 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날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자격증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고해주세요. 엊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 등급은 기능사였고요. 기능사 중에서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선호도 1위가 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응시자가 정말 많다고 하네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자격증. 20대와 30대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었고요. 40대와 50대는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었다고 하는데요. 10대들 사이에서는 미용사 자격증이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자격증 종류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욕심나는 자격증 있으신가요? 자격증이 됐든 또 어제 3983님처럼 금연이 됐든 새로운 일 한 가지씩 도전해보는 10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윤신의 박주원의 10월 아침 전해드렸어요. 아, 노래가 진짜 너무 쓸쓸하면서 굉장히 좋아서 막 들으면서 저 가사 계속 띄워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10월의 첫날 듣기에 너무 잘 어울렸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상준님, 젠디 출석합니다. 부산에서 버스 운행하면서 오당제 틀어놓을게요. 크크크. 엄세연님도 10월 첫날 출석합니다. 2시간 잘 들을게요. 이번 달 잘 부탁드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와, 10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라니. 아까 그 10월 아침이란 노래 첫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나 눈을 뜨니 창밖에 서늘한 바람이. 저기 손 내밀면 잡힐 듯 가까운 하늘. 오늘 진짜 그런 하루였잖아요. 창밖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 구름도 너무 예쁘게 진짜 손 내밀면 잡힐 듯이 가까운 하늘이었는데 다들 오늘 하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4646님.

우리 4646님은 이미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까 오프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증 등급이 이제 기능사, 그 중에서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고 하는데, 우리 4646님은 필기 시험은 한 번에 붙었지만 실기에서 아마 세번 떨어지신 것 같아요. 실기가 쉽지 않군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딱 보기만 해도 그래 보여요. 어쨌든 우리 4646님 다시 도전해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9701님, 저예요. 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외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화물 종사 자격증까지 있는 40대 아줌마예요. 와, 대단하신데? 요즘은 굴삭기 운전 기능사 따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지금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두개 끝나면 시도하려고요. 히힛. 오당지에 자랑해봐요 하면서 증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으로. 진짜네요. 국가기술 자격증 해가지고. 우와, 어떻게 이거를 다 따셨지? 너무 멋지십니다. 9701님, 대단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도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굴삭기 운전 기능사까지 따보시려고 한다. 대단하신데,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정예원님, 저는 전산세무 2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파이팅이에요. 자격증이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합격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춘희님, 저는 요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싶어요. 하고,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춘희님도 10월의 첫날이니까 뭔가 또 결심하기 좋은 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0235님, 저는요, 택시 자격증이 있어요. 전 여자 택시 기사입니다. 오, 우리 여자 택시 기사님. 안경옥님,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존경스럽습니다. 하면서 또글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 맞아요.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10월 1일, 10월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당재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3, 4부 2주 만에 돌아온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실시간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또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문자 미니에 남겨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열심히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10월의 첫날이고 또 가을이다 보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노래들 문자 미니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하날,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올데이프레쉬, 음주후엔 티맵대리, 올품,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선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술 마셨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어제 공원이나 산에서 밤과 도토리를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가을 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다가 길을 잃고 추락하거나 정체불명의 독버섯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버섯과 약초를 채취하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강원 지역에서 버섯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20여 건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바로 이맘때 가을철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또 식용버섯과 비슷한 모양의 독버섯을 먹고 구토, 복통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야생 버섯과 독버섯을 맨눈으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산행을 할 때는 2명 이상이 동행하고 버섯을 따기 위해서 무리하게 급 경사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제1교포 허미미 선수가 오늘 열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에서 몽골의 아리운자야 테르비시 선수를 유효성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유도 첫 금메달인데요. 허미미 선수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못 부른 애국가를 마침내 나고야 시상대에서 원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태권도 품세 남녀 개인전에서는 윤규성, 정하은 선수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25m 속사 권총 단체전에서는 한국 남자 속사 권총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25m 속사 권총 개인전에서도 이건혁 선수가 정상에 올라서 단체전에 이어서 개인전까지 2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양궁에서는 김종호 선수가 컴파운드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대만의 장정회의 선수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는데요. 여자 개인전에서는 중학생 강서연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어서 한국 양궁 아시안게임 최연소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가을은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죠. 오늘 나온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 결과에서도 미혼 남녀의 93%가 가을을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로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을 데이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가 뽑혔고요. 데이트 활동으로는 단풍 명소 걷기와 캠핑, 글램핑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설렘을 느끼는 행동은 남녀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에 대한 설렘 선호도가 여성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데이트 장소 미리 알아봐주기, 쌀쌀할 때 겉옷 벗어주기를 남성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소중한 사람과 이번 가을에는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0892님이 신청해 주신 이석훈의 굿데이 듣고 왔습니다. 김영자님이 32년 전 데이트할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의 옆지기를 안 만났으면 크크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아마 오늘 가을이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조사 결과 전해드렸더니 명자님이 이렇게 글 남겨주신 것 같고요. 박성남님은 버섯이 깨끗하다면 독버섯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안 먹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오, 그렇군요. 독버섯 과 식용버섯 같은 경우에 그 구분을 전문가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막 예전에 먹어봤으니까 뭐 인터넷이나 AI 이런 걸로 확인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버섯 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김성문님 고사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사리 채취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아 맞아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채취하러 다니다가 길을 잃게 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938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진짜 가을만 되면 왜 그리들 도토리나 밥을 주워 가는지. 오늘 퇴근하면서도 할머니들이 봉지 가득 도토리를 줍고 있는 걸 봤어요. 저희 동네 뒤편에 작은 공원 겸 산이 있는데 거기엔 아직 다람쥐가 사는데 말이죠. 우리는 도토리 말고도 먹을 거 많잖아요. 금요일에 젊은 산신령님께서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다들 우리 윤성준 기자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내일 또 오시니까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 오늘 이야기한 버섯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엄연하게 이게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범진호님이 허미미 선수 금메달 축하한다 또 축하 문자까지 남겨주셨어요.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성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 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0월의 첫날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오늘 뭐 하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920님, 이재은 아나운서님, 오늘 아들이 3개월 기간제로 국세청 근로자, 국세외 수입 체납 관리단으로 첫 출근했는데 뿌듯하네요. 비록 3개월이긴 하지만 잘하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오, 아드님이 오늘 또 첫 출근하셨나 봐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3개월 동안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218님, 용인에서 10시에 출발해서 논산, 익산, 군산, 전주 총 9군데 12시간의 배송 마치고 퇴근합니다. 와, 10시에 출근하셔가지고 12시간 동안 근무 배송하시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논산에서 익산, 군산, 전주까지 사실 뭐 가까이 있는 곳들이긴 하지만 거리가 그래도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 다 가시려면 고생 많으셨네요. 4218님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랄게요. 9875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 편 진짜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건강 많이 회복하고 저는 잠시 다른 일터로 알바 다니고 있답니다. 일 마치는 시간과 오당제 시간이 겹쳐서 젠디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한답니다.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퇴근 시간에 젠디 목소리가 차분하고 맑아서 힐링되고 위로도 되고 고마워요. 늘 언제가 위로가 되는 오늘도 당신 편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문경에서 식당 하신다던 우리 청취자님이죠. 배숙양님인데 전화 연결도 했었죠. 아, 남편분이 건강 많이 회복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병선님은 바빴던 회사일과 복잡한 집안일을 뒤로하고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혼자 캠핑 왔어요. 전 솔로 캠핑으로 힐링합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별 밑에서 모닥불 피우면서 오당제 듣고 있어요. 와, 멋진데요. 낭만 있네요. 병선님. 혼자 솔로 캠핑을 즐기시나 봐요. 가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고 혼자 하고 싶었던 뭐 일도 하고 하늘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시는 거겠죠? 즐겁게 또 10월의 첫날 잘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9537님, 젠디 저도 전화데이트하고 싶어요. 저는 1년 365일 봉사활동 다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년 365일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우리 9537님, 오늘은 이분이랑 전화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요.

0: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젠트님.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1: 네.
0: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여기는 경기도 안성이고요.
0: 네.
1: 저는 이춘희라고 합니다.
0: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춘희님
1: 네네.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젠트님.
0: 저녁 식사 하셨어요?
1: 아, 네, 조금 전에 했고요.
0: 오.
1: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0: 네.
1: 봉사활동하고 들어와가지고,
0: 와.
1: 저녁 먹고 이제 지금 미리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0: 와, 1년 365일 안 그래도 봉사활동 하신다는 문자를
1: 네.
0: 받거든요. 오늘도 하고 오신 거예요?
1: 네, 오늘 또 오전 오후로 해서요.
0: 와,
1: 두 파트를 하고 왔습니다.
0: 오늘은 무슨 봉사하셨어요?
1: 오전에는 제가 저희 아파트 분야에 자취해서
0: 네.
1: 폐물병 있지 않습니까? 폐물병을
0: 네.
1: 쓰고 해가 가져와서 분리 배출해가지고 자원순환 가게에 갖다 주는 봉사활동을 했고요.
0: 와, 페트병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네네.
0: 오,
1: 그리고
0: 분리배출.
1: 오후에는 정신지체시설에 가서 이제 반찬 봉사해주고
0: 와, 하루에
1: 그렇게 하고
0: 그럼 두
1: 돌아왔습니다.
0: 번, 두 탕을 뛰신 거네요?
1: 그럼요. 뭐, 두탕 아니라 세
0: 와.
1: 탕, 네탕더 뛰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네.
0: 오후에는 이렇게 반찬 봉사까지 하시고. 오,
1: 네.
0: 너무 멋지시고 대단하신데, 이렇게
1: 아우.
0: 봉사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저는 한 지는 한 4, 5년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녹색 어머니회에서 이제 교통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0: 네.
1: 잠깐 했고, 최근에
0: 오.
1: 제가 직장을 한 30년 다니다가
0: 네.
1: 그만두면서 최근에 이제 봉사 시작, 전문적으로 한 거는 한 8, 9년밖에 안 됐습니다.
0: 아, 그래도 이제 30여 년 전부터 봉사에 대한 마음을 쭉
1: 아,
0: 이어오시다가
1: 네네.
0: 8, 9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1: 네네.
0: 계신 거네요. 우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 혹시 이렇게 꾸준히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일단 하면요, 제 스스로가 힐링이 돼요. 네.
0: 오.
1: 그분들이 또뭐 도움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0: 네.
1: 그분들을 또 도와드리고 나면 그분들도 뿌듯하지만은, 저희들도 굉장히 흐뭇하거든요.
0: 그러면 앞에서 오늘 하셨던 반찬 봉사랑 이제
1: 네.
0: 페트병 수거하는 봉사 말고 주로 또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1: 네. 저는 이제 안성이다 보니까 좀 안성시 자체에서 이제 하는 문화 행사라든가,
0: 네.
1: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에서 그냥 장애인 복지관 같은데, 또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 복지관 이런 데서 뭐 배식 봉사 아니면 무슨 행사 계시면 와서 이렇게 교통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봉사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뭐두발 벗고
0: 와,
1: 달려갑니다.
0: 할수 있는 봉사를 거의 다 하고
1: 네.
0: 계신 거네요.
1: 네네네네.
0: 그러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이 하는 단체가 있으신 거예요?
1: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어떤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을 만들었고요.
0: 으뜸 봉사단?
1: 예.
0: 네네.
1: 제가 어떤 봉사단, 예, 회장입니다.
0: 아, 직접 만드셨어요?
1: 네네.
0: 우와. 어떻게 이렇게 봉사단을 만들게 되셨어요?
1: 처음에는 이제 제가 또 아파트 분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0: 네.
1: 분회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계가 있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럼 내가 전적으로 봉사를 하려면은 봉사단체를 좀 크게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0: 와, 그 회장님이신 거네요, 우리
1: 네네.
0: 춘희님이. 아니, 이렇게 매일 봉사활동도 하시고, 부녀회장도 하시고,
1: 네.
0: 언제 쉬세요, 도대체?
1: 저는 쉬면 아파요.
0: 아, 그런
1: 네네.
0: 스타일이시구나. 아,
1: 네네.
0: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셔야 또 에너지도 얻으시고.
1: 네네, 맞습니다.
0: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매일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 뭐
1: 네.
0: 힘들진 않으세요?
1: 아니요, 뭐, 좀 가끔 멋지다 힘들 때도 있겠죠. 저도
0: 그쵸,
1: 사람인데. 그렇지만,
0: 피곤하거나,
1: 예, 제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오면은, 해야 될
0: 네.
1: 곳에 하고 오면은, 오히려 제가 더 힐링 받고, 제가 더, 예,
0: 와.
1: 기운을 받습니다.
0: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춘희님 봉사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1: 보람을 느낄 때 많죠.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 안성에서
0: 네.
1: 조금 이제, 봉사활동 하시던 분이 차량 돌진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0: 아.
1: 그분들한테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부상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0: 네.
1: 예, 그분들한테 이제 빠른 케어를 비는데,
0: 네.
1: 이 어떤 봉사단이 저 혼자만의 봉사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 봉사단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우리 지금 해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한테,
0: 네.
1: 예, 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1: 네네.
0: 오늘 마침 전화 연결도 됐으니까,
1: 네.
0: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으뜸 봉사단 분들께?
1: 봉사자분들한테요? 아우,
0: 네.
1: 또 고맙죠.

0: 우리 어떤 봉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항상 회장을 믿고 따르는데 뭐 회장이 하자는 봉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왔던 우리 봉사자 모두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합니다. 춘희님. 이경혜님이 와 진짜 멋지네요. 신지연님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하셨고
1: 김경준님 네. 고마운 자원봉사자님이 계셔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춘희님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예. 제가 노뚱이가 있는데 노뚱이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니까
1: 네.
0: 예전에 비스트의 샵 있습니다.
1: 아, 샵. 비스트. 아, 하이라이트 예, 예. 샵. 네네. 노뚱이가 혹시 좋아해요, 이 노래?
0: 좋아하죠.
1: 몇 살이요?
0: 지금 이제 28이에요. 제가 38에 그 늦둥이를 낳았는데.
1: 아, 그 당시에는 이제 늦둥이.
0: 그렇죠. 예, 예. 큰 딸은 42살이니까.
1: 아, 그러세요.
0: 네네.
1: 와. 그럼 우리 따님이 좋아하는 비스트의 샥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항상 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봉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젠티도 항상 건강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네. 춘희님.
0: 네. 네.

경기도 안성에서 35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이춘희님의 신청곡 비스트의 샥 듣고 왔습니다. 범진호님이 목소리부터 힘차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재능 기부왕 봉사장님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 김지훈님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통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더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8915님도 춘희님의 건강함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거의 집콕만 하고 있어요. 돈벌이도 하고 싶고 또 취미생활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아깝게 보내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고 오늘 많이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즐겁게 봉사하고 계시는 춘희님과 대화 나눠봤는데 저도 그 긍정의 에너지가 너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즐겁게 봉사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566님이 젠디 오랜만이에요. 요즘 추석 배 판매하느라 못 들어왔어요. 내일도 수출 배 따기 위해서 지금 반찬 준비하고 있어요. 나주에서 배 농사 지으시는 우리 최명수님 이분도 전화 연결했었는데 요즘 바쁘셨나 봐요. 아무래도 추석 기간이 겹쳐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고요. 최혜선님 아들 저번 주에 입대하고 저녁 시간이 좀 허전하네요. 저녁도 혼자 먹게 되고 아들이 그립네요. 덕분에 이 시간 라디오 듣게 됐어요. 아들 건강한 군생활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아 지난주에 아드님이 입대를 하셨구나. 그러면은 진짜 뭔가 헛헛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저녁마다 이렇게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놀러 오시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도 군대에서 오당제를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연결된 느낌도 들고 할 텐데 한번 혜선님 오당제를 전파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박동철님 안녕하세요. 일이 바빠서 잔업을 하게 되니까 처음으로 듣게 되네요.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중입니다. 혹시 신청곡 가능한가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부탁드립니다. 동철님이 신청곡 보내주셔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우리 사회의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지금 2026 아이츠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굿뉴스는 인도 사격 선수 네루 단다의 이야기입니다. 단다 선수는 지난 29일 여자 트랩 개인전에서 30발 가운데 28발을 명중해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인도 여자 선수가 아시안게임 트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단다 선수 가족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물소 우유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정부에서 주는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딸의 금메달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단다 선수는 처음에는 제대로 된 훈련 환경이 없어서 농장에서 통조림 깡통을 쏘면서 연습했다고 해요. 게다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감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출전 여부도 불투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건 단다 선수. 정말 대단하죠. 이런 단다 선수를 두고 인도 대표팀 트랩 코치는 매우 재능이 있지만 엄청난 이것을 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코치는 단다 선수를 어떤 선수라고 평가했을까요? 1번 노력하는 선수, 2번 운이 좋은 선수, 3번 대충하는 선수. 자, 힌트를 드리면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온 이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단다 선수가 뭘 했을까요? 1번 노력하는 선수, 2번 운이 좋은 선수, 3번 대충하는 선수.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연수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구화 숫자들의 높은 마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

0: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테러 모의 사건에 이란이 연루됐다는 앤디 버넌 영국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현지 시간 1일 X에 이란이 페어퍼드 공군기지 사건에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버넌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버넘 총리는 하루 전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군이 공동 사용하는 잉글랜드 남서부 페어퍼드 공군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미미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이번 대회 한국 유도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허미미는 여자 57kg급 결승에서 몽골의 아리운자야 테르비시를 유효승으로 꺾고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사격 이건혁은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 이어 두 차례 연장 승부 끝에 개인전까지 제패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양궁 김종호는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대만 장정웨이를 149-145로 꺾고 한국 선수 최초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여자 정하은에 이어 남자 윤규성도 품새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남녀 동반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입원 중이던 생후 5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 수사대는 어제 해당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지난 7월 15일 피부나 점막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법원 선고에 항의하며 법원 문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낮 3시쯤 서울 서부지법 1층에서 재판 중이던 법정 문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자신과 관련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항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상품 이용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대출 모집인이 쓰는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은행은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심사 절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대출 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에 해커가 무단 접근해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7: 만약 경치 좋은 산림 지역에 땅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펜션을 지어서 관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축을 길러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강원도 평창의 한 산지 소유주는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유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건데요. 생태계가 지켜져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땅을 돈으로 연결짓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 개발 대신 보존을 택하는 모습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인도 대표팀 트랩 코치는 단다 선수를 어떤 선수라고 평가했을까요? 4561님 정답 1번 노력이요. 노력하는 선수라고 평가했죠. 오늘 중학교 2학년 아들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다고 응원하고 싶어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45612 끝곡 선곡권 당첨되셔서 이따가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다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 메달을 어머니와 코치님의 목에 걸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다 선수는 2022년에 처음 출전한 국제사격연맹 월드컵에서 13위에 올랐고요. 지난해에는 아시아 사격선수권 대회 여자 트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오늘 문제에서처럼 재능도 있지만 노력도 열심히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하나 은행, 환인제약, 안터지는 맥스부탄,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1: 어디?
1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1: 하나은행?
1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6: 환인제약.
1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9: 네.
1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8: 맥스 안 터져요.
2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8: 맥스 안 터져요.
1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1: 그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사랑이란 말.
10: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추억이 바글바글 떠오르는 노래 또는 요즘 꽂혀있는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이명환님이 신청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일 끝나고 복식 마치면 항상 이 시간이 돼서 집 가는 길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하루를 공유하니 신기하네요.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자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 몸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네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신청곡 리쌍의 챔피언입니다. 오, 복싱을 하고 계신가 봐요, 명아님. 이게 건강에도 좋고.

조영훈님, 깊어가는 가을만큼 끈적이는 노래가 듣고 싶네요. 갑자기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신청합니다. 아, 가을에 끈적이는 노래가 듣고 싶으시구나, 영훈님. 그렇군요. 여러분, 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전해드릴게요.

3649님, 군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모를 수 없는 그 노래 신청합니다. 박효신의 나를 넘는다. 오늘만 지나면 금요일이고 곧바로 주말권 3일에 연휴입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박효신 씨가 군복무 시절에 불렀던 군가라고 하네요.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낸 신개념 군가였다고 해요. 그래요. 또 새로운 정보 감사드리고요. 진짜 우리 3649님 말씀처럼 오늘만 지나면 내일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일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박효신의 나를 넘는다 듣고 올게요.

임상준님이 군필자로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도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박효신의 나를 넘는다 들으시면서 글 남겨주셨고요. 박성남님이 연차가 8개 남았다고 해서 언제 쓸까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갈지 아니면 한국시리즈에 맞춰서 낼지 아니면 FC서울 우승 확정하는 경기를 보러 갈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태연의 해피 신청합니다. 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남님 8개 남았으니까 가족분들하고도 여행 가시고 한국시리즈 경기도 보시고 또 FC서울 경기도 보시면 되겠네요. 태연의 해피 듣고 올게요.

이현주님, 젠디 가을 하면 듣고 싶은 노래는 소울스타의 가을에. 부제 10월 1일이에요.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매년 10월 1일만 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오, 그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네요. 현주님의 신청곡 소울스타의 가을에 10월 1일 이 노래 들어볼게요.

5179님, 오늘 간만에 야근하고 지금 퇴근합니다. 나이 들면서 야근이 힘들어지네요.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아마 야근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똑같이 힘들지 않으실까요? 지금 야근하고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조기영님. 젠디 안녕하세요. 처음 채팅 참여해보아요. 젠디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퇴근길에 지친 심신을 위안받고 있어요. 신청곡 받아주시면 더 기쁠 것 같아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부탁해요. 산책 중에 들을게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지금도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기영님처럼 이렇게 신청곡 살포시 남겨주시면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올게요.

조기영님, 와우, 전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젠디 너무 고마워요. 이세희님이 제 이름은요, 크크크, 아마 처음 보실 듯 노래 너무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세희님 미니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자주자주 놀러와주세요. 6316님, 젠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요즘이네요. 늘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되길 원해요. 일기예보에 떠나려는 그대를 신청합니다. 우리 6316님의 새로운 도전 응원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2343님, 제가 느끼기에 지금 날씨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테이의 같은 베개 신청합니다. 오, 우리 2344님의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테이의 같은 베개.

김한결님, 젠디 오늘 편의점 물류 들어온 거 정리하다가 라면 하나를 떨어뜨려서 팔 수 없게 돼서 저 자신한테 팔고 어쩌다 저녁을 먹네요. 오늘따라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폴킴의 한강에서 들으면서 한강 라면 분위기라도 내고 싶은데 폴킴의 한강에서 선곡되나요? 아, 오늘따라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속상한 마음 드셨을 것 같아요, 한결님. 오늘 있었던 일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수월하고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폴킴의 한강에서 전해드릴게요.

2689님, 싸이 기댈 곳 신청해요. 1년 이상 이어지는 혼자만의 야근. 인정받지 못하지만 노력한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봅니다. 우리 2680님 힘내시라고 신청해주신 싸이의 기댈 곳 같이 들을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박현진 님이 날이 급 추워져서 오늘 스웨터 가디건 입고 나갔다 왔어요. 날씨 변화 무슨 일이죠? 하고 글 남겨주셨고 김정우 님도 산책 중인데 많이 쌀쌀해졌네요. 이러다 곧 손시려워지겠어요. 신지연 님, 젠디 오늘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목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내일, 그러니까 10월 2일 내일이 오늘보다 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보니까 최대 10도가량 뚝 기온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시작될 거라고 하니까 오늘보다 내일 출근길 더욱더 잘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고요. 모두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근식님이 너무 피곤해서 휴가를 너무 내고 싶어요. 근데 싸이의 노래가 위로가 되네요. 내일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음악이 힘이 되네요. 유유. 아, 일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근식님 휴가를 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또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 금요일 하루만 더 힘내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휴일이 있잖아요. 물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고로 저희도 생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예고 드립니다.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 5,

6.1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저도 오늘 잔나비 노래 듣고 싶었는데, 마침 딱 우리 4.5.6.1님이랑 마음이 통했네요. 오늘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

0: 등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 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여파로 이란이 지난달 유조선의 원유를 전혀 선적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예비 유조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원유 선적량은 전무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페르시아만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돌파할 의지나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오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통일단체 통일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로는 지난 2019년 발족한 단체로 일부 회원들은 지난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금년간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 한 달 만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부장판사를 내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관이 기소돼 재판 진행이 곤란한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전남 광주 천원 백반집에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0: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입 직원들의 일 배울 기회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입 직원이 했을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입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 인정받았다면 앞으로는 잘해야 할 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생존법은 무엇일지 잠시 후 송기령 작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오늘의 플러스, 앞으로 어떤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송기령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송기령입니다.
6: 작가님 모신 거 보니까 벌써 연말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7: 그렇죠. 한 해가 또 지난 거죠.
6: 이번 시대 예보 그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뭔지 뜩 살펴봤더니 야, 이번에는 이 키워드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도 없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딱 주목해 주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 보통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가 했던 어려운 일을

0: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사죠.
1: 네.
0: 근데 재밌는 건 그 용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과장님에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안 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0: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인보다 연배가 높은 분한테 쓰면 안 돼요. 이유가 수고라는 말 자체가 받을 수에 괴로울 고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으시란 얘기니까 안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고하셨습니다는 되는데
1: 예.
0: 수고하세요가 안 된대요.
1: 아, 그렇네요.
0: 이유가 고생해 이런 얘기도 안 된다는 거죠.
1: 예.
0: 근데 그 속내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먼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 들어온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할 일 다 했는데요. 이거였고요.
1: 예.
0: 과장님 맘속은 뭐였냐면 내일이 네 일이지. 같이 하는데.
1: 그렇죠.
0: 뭐 이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겹겹이 복잡했단 말이죠.
1: 아.
0: 근데 지금 저희가 각종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사회 변화를 추적해 보니까 이제 괴롭고 어려운 일들은 상당히 기계가 해줄 것 같아요. 이미 좀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뭘 원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1: 예.
0: 요즘 쓰는 말 중에서 좀 예전엔 잘 안 쓰던 말인데 딸깍 그런 말이 있어요.
1: 네.
0: 누르면 나온다. 근데 문제는 딸깍으로 다 되면 내가 사라집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려움이 제거되면 다시 우리에게는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묻게 될 것 같다는 걸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수고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기꺼이 흘리는 땀방울 같은 걸로 승화될 것 같다 해서 수고 인류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는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AI가 웬만하면 딸깍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대체하니 이제 인간이 각종 노고를 직접 투여해서 피땀 흘린 결과만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0: 그게 감동을 주는 경우에는 인정받고
1: 네.
0: 그렇지 않고 이 불필요한 걸 왜 열심히 했지라고 그러면 그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먼저 잘 보셔야 될 게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축적된 나의 서사가 포함된 일인지
1: 예.
0: 그렇지 않고 기술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어렵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1: 하긴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것 자체를 굳이 제가 했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각광받거나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끝도 없이 많죠.
1: 네.
0: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 주산이 4단이 친구가 있었어요.
1: 예.
0: 그 친구는 그 시험 끝난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따로 부르셨어요.
1: 예.
0: 합산 좀 내라고. 요즘에 성적 처리가 다 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다 수기를 했었으니까
1: 예.
0: 그걸 또 점수 내가지고 성적표 매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 친구가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다른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집에 갔는데
1: 네.
0: 마지막 날 못 가는 거예요.
1: 네.
0: 이거 좀 하라고 해가지고 물론 선생님께서 따로 맛있는 걸 사주셨지만 일단 힘들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는 주산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었죠.
1: 그렇네요.
0: 근데 이제는 네. 그런 거 안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식으로 끝도 없이 꼭 필요했던 것 중에서 이제는 의미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앞으로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서는 굉장히 덜 중요해질 일들도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0: 너무 많고요. 이미 좀 들어보고 있는 게 제가 들었던 최근 좀 슬픈 소식은 통번역 쪽의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1: 아.
0: 네, 교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통번역 대학원 들어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졸업은 더 힘들거든요.
1: 예.
0: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오셨는데 아무래도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분야가 더 세분화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문화작품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해지고 있긴 한데 일반적인 상거래용 통번역은 상당히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1: 네.
0: 혹은 자동화된 거를 검수하는 일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처우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벌써 우리 사회에서 그 수고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늘고 있어요.
1: 네. 제 주변에서도 디자인 전문 회사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예전에는 고객사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견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면 대본 얘기하는 게 아니 AI 쓰면 이거 금방 이게 나오는데 무슨 인건비 이렇게 많이 책정했냐 이렇게 하면서 단가 조율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높은 수준의 질적인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높아지고 있고요.
1: 예.
0: 그렇지 않고 인력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멤버스를 누는 형식으로 산출내역서를 내지 말고
1: 예.
0: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소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1: 그렇죠. 예. 예. 자, 이런 변화들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피지컬 AI니 휴머노이드 로봇이니 연일 유튜브에서 더 개선됐다라는 소식 듣고 있는 현장 기술직들 뭐 사무직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걱정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사무직과 현장 기술직 비교하면 이런 추세 속에서 어떤

0: 차이점이 생길까요?
1: 둘 다 같을 거예요. 어. 다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는 말이야 블루 컬러가 더 소중한 거 아닌가에 대한 것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다큐멘터리를 보면 공중파에서 목수도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이미 멋진 직업이었는데 더 주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 목수를 합니다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좀 여류에 있거나 우리가

0: 사이즈로 이렇게 성장한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는 또 용접하는 기술이 막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예. 시장이 좀 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토픽은 들어오는 거라서 어느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1: 예. 그럼 뭐 좀 약간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후학들이라든가 후배님들도 잔뜩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의 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일의 가치는 점점 우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요 관점에서 좀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좀 주세요.
0: 이번에 제가 드렸던 키워드 중에서 예. 어떤 게 있냐면 수고 인류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는데요. 먼저 원본성을 획득하는 게 좀 필요해요.
1: 원본성.
0: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지역에도 사무소가 필요했죠.
1: 예.
0: 조직이 커지면.
1: 네.
0: 그러면 거기 지역에도 출납 담당하시고 회계 담당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 네.
0: 지금도 글로벌 기업에서 뭐 여러 지역에 새로운 지사를 만들 때 CFO가 꼭 들어갔어요.
1: 예.
0: 이유가 재무가 너무 중요한 게 사업하면 그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 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이미 거기에 대한 산정은 뭐 크레딧 카드나 와이어로 움직이는 게 보이고
1: 네.
0: 그다음에 거의 정산도 일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재무에 대한 것들은 자동화시키고 오히려 대관이라든지 네. 고객 지원에 대한 부분만 가는 게 어떻겠어요가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예전에 지사에 계시던 분들의 숫자가 줄고
1: 그렇네요.
0: 특히 그 직능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한테는. 하지만 중앙에서 그 시스템을 설계한 분은 너무 소중하죠.
1: 그렇네요.
0: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있는 분은 원본이 된 거고요.
1: 아.
0: 원본 인간. 그렇지 않고 예전에 그만큼의 일을 맡아서 하시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본이 된 거예요.
1: 아.
0: 근데 문제는 사본 인간은 사본 에이전트로 대체되기 때문에
1: 예.
0: 어느 순간인가 인간에게는 원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한 원본 인간이라는 부분만 남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1: 예. 근데 요즘은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만 세계적인 수학의 난제 같은 것도 막 AI가 푼다고 하니까 그 원본성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0: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것들이 치열하게 지금 새롭게 도전받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해야 될 건 어떤 거냐 하면 그 원본성의 중심에 내가 있으려면 그 업에 좀 해박하고
1: 예.
0: 아무래도 해박하려면 그 업을 열심히 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그만큼의 축적된 자산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숙련을 가져야 돼요.
1: 네.
0: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고 노력하고 사고하고 시도하고의 총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1: 예.
0: 결국 올해 그 화두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시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로 더 많이 나의 업이 좀 더 진지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마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원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성찰과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민들이 우리가 가치 있는 걸로 투영될 수 있는 형태까지 발현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는 방식에서 우리가 뭘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0: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들이 어떤 게 나오고 있냐 하면
1: 예.
0: 기존의 도대 시스템이 위험해라는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1: 예.
0: 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스킬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쌓아온 어떤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용을 같이 쓰고 있어. 그런 일들이 나와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그다음에 수련의를 함께 참여시킨대요.
1: 네.
0: 이유는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도제식으로 배운다는 거죠. 문제가 수련의가 집도를 하면 환자가 좀 더 위험해진대요. 이유는 그만큼 아직은 수련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일단 마취 시간이 늘어난대요.
1: 네.
0: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의료진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전체 비용이 상승한대요.
1: 예.
0: 그래서 그 책에서는 한 9,000불 정도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을 우리 사회가 같이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이유는 이 환자를 위해서라면 이미 수련받은 훌륭한 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수련이라는 걸 같이 하자. 큰 병원에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
1: 허락하자.
0: 그리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라면 같이 지불하자.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1: 네.
0: 근데 이렇게 도제 시스템이 이제 AI에 의해서 잠식당하기 시작하면
1: 네.
0: 그러면 그다음 세대로의 전수가 어려워진다.
1: 그렇죠.
0: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시한 거예요.
1: 예.
0: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기존의 도제 시스템을 내가 정비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분담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배려한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1: 네. 저는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요. 한 20몇 년 전에 컨설팅 펌에서 먼저 시작을 네. 했었는데 그 제일 먼저 이런 AI 흐름을 보고 나서 예전에 그 RA라고 하죠.
0: 네.
1: 리서치 어시스턴트.
0: 네.
1: 이런 사람들 이제 할 일은 없어지는구나 싶었는데

0: 실제 요즘 뭐 컨설팅 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RA 잘 안 뽑는다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0: 그럼 제가 물어봤던 게 아니 그러면 시니어 컨설턴트는 어떻게 양성하냐.
1: 그렇죠.
0: 밑에 그 주니어가 성장해서 그중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시니어인데 하고 물었더니 요 근래 최근에 만났던 뭐 해외 컨설팅 펌의 그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뽑지 않고 딱 봐도 얘는 우리 파트너급으로 성장을 했다. 그 극소수만 뽑아서
1: 네.
0: 처음에 야 너희 직급에는 이런 거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복사 좀 해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가 내 지위에 오면 내 직위를 갖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하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걸로 좀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조직들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가는 거죠.
0: 예.
1: 어벤져스처럼 각자의 기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림팀을 만드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효율적인데요. 어려움 뭐냐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할 사람들은 어디서 새로 경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다 재주가 다르니까.
0: 예.
1: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새로 뽑힌 분이 나중에 여기 다닐까요?
0: 아, 예, 예.
1: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우리가 대우를 잘 해주겠지만 또 예. 새로운 가능성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 유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효율적인데 나중에는 비효율일 수도 있죠. 문제는 지금 결정하는 사람이 나중까지 있지 않을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생존을 위해서 조직은 합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견고하고 간소한 조직 구성을 만들 텐데
0: 네.
1: 그게 나중에는 우리 조직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0: 네.
1: 그 결정까지 내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에 추이해서 그걸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랑 비슷하냐면 기후 위기와 비슷합니다.
0: 네.
1: 지금 탄소를 내가 엄청나게 줄여야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안전할 수 있는데
0: 예.
1: 지금 경쟁 때문에 못 줄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0: 아, 그런 관점을 이해하면 좀 더 명쾌해지네요. 자, 그런데 이 조직은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그 어떻게 보면 도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변형을 줘야겠구나 이해하고 시도하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기 스스로를 아 나는 그 소수 정예화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나머지 야 이제 나는 뭐 하지? 나는 여기서 곧 낙오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일반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일단 적응적 태도와 적극적 태도를 제가
0: 예.
1: 좀 더 권해드리는데요.
0: 예.
1: 적응적 태도는 뭐냐하면 예전 방식의 조직이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주는 양성의 시스템은 이제 전문 누구나라는 걸 인식하시는 거예요.
0: 네.
1: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죠. 아, 학교를 나왔으면 그러면 지원을 해보죠.
0: 예.
1: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망받은 직업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직장에서 그분의 커리어를 만들어줬어요.
0: 예.
1: 저도 기억나는 게 신입사원 연수 교육 같은 거 저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직급자로 올라갈 때마다 교육도 있었거든요.
0: 네.
1: 저 그거 많이 했어요. 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마다 이제 뭘 알려드리냐 하면 조직에 들어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아 이제 직책이 새롭게 부여됐으니까 여기에 맞는 역량을 만드세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0: 네.
1: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뭐 온보딩 정도 있어요. 컬처에 대한 부분들. 전문성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가르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전처럼 조직이 나를 키워주던 식은 끝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양성을 넘어선 새로의 역량을 만들지에 대한 각오를 다져야 돼요.
0: 네.
1: 그게 적응적 태도입니다.
0: 네.
1: 적극적 태도는 뭐냐 하면 나 내일 해볼까? 예전엔 조직을 전제로 생산을 했는데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돕는 것보다 주도할 수 있는데 그럼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립하고 나만의 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경쟁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0: 네.
1: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0: 네. 이 책에서 원본 인간이라는 그 단어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돕는 업무는 자꾸 사라진다라는 관점인데 그것도 방금 말씀 주셨던 자기 주도성, 적극성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0: 예.
1: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올라왔었거든요. 아, 부장님이 자기가 만든 리포트를 표지를 갈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0: 아, 요즘 큰일 난데.
1: 난리 난 겁니다.
0: 예.
1: 그래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하도 이게 안 통하니까 부장님과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0: 이야.
1: 그래서 제가 했어요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0: 예.
1: 예전에 어땠었냐면 우리가 한 거잖아. 그거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세대로 바뀐 거죠.
0: 네.
1: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했다면 나는 어떤 형태의

0: 이 산출물을 내고 있고 그 산출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옛날에 뭐였냐면 시키신 일을 난 한 거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칭찬받으면 너무 기쁜 거죠.
1: 네.
0: 이젠 그렇지가 않고 내가 한 일은 전체의 우리의 전체 생태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바라볼 만큼 전체의 구조가 간결해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각자의 고객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1: 예. 야, 각자의 고객. 어찌 보면 이제 개인 모두가 CEO 마인드 가지고 살아야 되네요.
0: 맞아요.
1: 예.
0: 확실한 건 뭐냐면 부장님은 나의 고객이 아니에요.
1: 그렇네요.
0: 지금까지는 아, 그분이 칭찬해 주시면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부장님이 좋아하셨는데 우리의 정말 고객이 이걸 안 좋아하시면 사실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1: 아,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만 15년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이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좋아할까? 그게 제일 중요했지. 아. 실제 이거 다 건립되고 나서 일반 국민이 좋아할지는 그 뒷문제예요.
0: 정책 소비자라고 하죠. 시민이라고
1: 네.
0: 하는.
1: 예. 정책 소비자를 원래 고민해야 되는데
0: 네.
1: 이 개막식 때 대통령이 봐서 좋아할까가 제일 먼저 고민이니.
0: 이게 250년 만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 선생님께서 함께 일을 하면 굉장히 빨리 많이 할 수 있잖아 라는 예. 걸 발견하시고 그걸 이제 책에 쓰셨죠. 덕분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조직이 커진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지금 구성원이 막 150만 명 삼성전자도 지금 26만 명 8만 명 그렇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는 거대해지니까 조직 안이 하나의 유니버스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 속에서 역학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따른 연결성도 있으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고객처럼 보인 거예요.
1: 예.
0: 사실은 아닙니다. 고객은 밖에 계신 우리의 인류이자 생태가 되니까 그런 정말 고객을 인진 직시하게 됐다면 고객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준비하는 작업들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1: 이제 진짜 조직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바뀔까요?
0: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향하게 될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고객을 향하지 못하는 조직의 중첩된 구도는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생기는 역학의 대등함, 균등함에 대한 부분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1: 네. 그럼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어갈 때 주니어가 유리한 건가요? 시니어가 유리한 건가요?
0: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1: 아.
0: 시니어인데 업무를 해박하게 알고 있다면 무조건 유리하겠죠.
1: 예.
0: 이유가 모든 예외적인 조건이라든지 관계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니어가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능하겠지만 그만큼의 투여했던 시간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면 좀 불리할 수 있긴 해요.
1: 네.
0: 근데 거꾸로 시니어가 오랫동안 일을 하셨지만 본인이 고객에 대한 생각이 좀 적고 조직 안의 역학을 보셨으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1: 아, 진짜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요즘 제 주변 선배님들 중에서 일단 원래 있었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다른 데로 이직 전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크게 그 이직 전직을 해서도 각광받냐면 관리자가 아니라 플레잉 코치.
0: 맞아요.
1: 예, 네. 네,
0: 정확합니다.
1: 예. 네.
0: 일단 관리자라는 직업은 사라지고 있어요.
1: 예. 네. 정말 본인이 야 내가 하는 거 봐봐 하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시는데,
0: 그렇죠.
1: 자 내가 누구 만나서 다 얘기 끝냈으니까 해봐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직장에서도 얼마 못 있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아, 이게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평생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0: 그러니까 250년이 되감기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0: 지금까지는 구조를 키우고 그 안에서의 역학을 잘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 사회는 그게 40년밖에 안 됐어요.
1: 그렇네요.
0: 예. 예. 항상 우리는 고객을 봐야만 했었습니다.
1: 자,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가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0: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송기령 작가 모시고 100세 시대에 우리가 한 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AI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AI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AI 쓰면 일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저의 결핍, 저의 부족함 아니면 뭘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만 차고 넘치게 돼버렸습니다. 이거 뭐 제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4: 절대 아니고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싶으면 일이 늘어요.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이거는 그냥 타협하다 싶었던 것들이 잠깐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봐야지 않아? 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재밌는 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대요. 왜냐했더니 월간 마감하느라고.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예. 도끼로 나무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끼가 녹슬어가지고 그거 좀 갈구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간이 없다고. 늘 반복된 얘기예요. 제가 예. 지난주에 모 기업에 AX에 관련된 세미나를 좀 도와드리고 왔거든요. 네. 재밌는 건 일단 그 기업에 C레벨들이 받으세요. 가장 탑 레벨이. 네. 예전에는 이런 기능에 대한 세미나들은 대부분 현업이 맡았는데 네. 지금은 먼저 탑이에요. 그 CEO, 체어맨, 대표이사, 그다음에 C레벨, 뭐 CEO, COO 이런 분들이 받으세요. 네.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AI로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혁신안을 엄청 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AI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간 바빠서 못했다고. 그래서 매일 뭘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예. 알면서도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AI로 딱 봤더니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이것도 해볼래요. 그래서 잔뜩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늘어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AI에게 자율성을 좀 주려고 해요. 에이전트를 네. 통해서.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람이랑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걸 알게 된 거예요.
3: 예.
4: 그러다 보니까 뭐 김대리님한테는 김대리 이거 좀 해줘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해봐. 그래 가져오면 내가 빨간 펜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도 지능이 있고 그만큼의 자아가 있으니까 좀 부탁하고 그가 못하는 건 봐주고 이랬단 말이죠.
3: 네.
4: 근데 AI는 상당히 좀 조정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유가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없으니까.
3: 네.
4: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터러시하고 트라이얼 앤 에라에서 생기는 좀 불일치가 아직은 좀 있거든요.
3: 네.
4: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일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3: 사실 진짜 AI 저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AI 쓰는 것도 나름대로 노하우와 방법론을 알아야지만 효율적으로 쓰더라고요.
4: 그럼요.
3: 네. 네. 마치 예전에 우리가 내일 잘하는 사람 직급 높여서 팀장 시켰더니 일을 잘 못 시켜서 문제 생기는 것처럼 이게 내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4: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좀 수월하긴 한데요.
3: 예.
4: 문제가 AI가 발전해요.
3: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예. 예전에는 여기까지 신경 썼어야 돼라는 게 좀 사라지는 게 보이고요.
3: 예.
4: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가능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AI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까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되니까 확실한 건 멈춰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3: 예.
4: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3: 아, 또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AI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이 어느 회사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4: 네.
3: 누군가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 협조를 부탁할 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친구 결국 AI 써서 어느 것까지 어떻게 하고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4: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 회사에서 CHRO라고 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던 직업이 있었잖아요.
3: 네.
4: 근데 그게 CTO로 바뀔 거예요.
3: 예.
4: 근데 그 T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태스크예요.
3: 아.
4: 그래서 태스크를 놓고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은 AI가 먼저 하고
3: 예.
4: 그다음에 AI가 못하거나 책임을 묻는 부분에는 사람의 관여식으로 이중화시킬 거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해박하게 알아야
3: 네.
4: 그다음에 업무를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 이해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들 속에서 지금 제일 가슴 먹먹하실 사실 그 분들은 이미 한

0: 경력을 축적해서 관리자단으로 올라온 분들.
1: 그렇죠.
0: 이분들은 이제 다시 어느 회사로 가든 이직을 하든 신입사원 업무를 또 하고 싶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1: 그것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 기회를 줄지 잘 모르겠죠.
0: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1: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한국의 시스템이 상당히 연공 서열로 돼 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경력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뭐냐면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보답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0: 예.
1: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몇 년 차세요? 그러면 대략 차장직급이네요. 그러면 급여는 얼마 내외로 좀 전도됐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직에서 그 보상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0: 네.
1: 그러면 이분이 신입사원 오실 수 있는데
0: 네.
1: 그 연차에 따르는 보상을 포기할 거냐에 대한 이슈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일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픈 거라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또 일부에서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 이제 그 소소한 엑셀마저도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고 후배님들이 해주다 보니까 잘했어 봐봐 하면서 빨간판만 들고 있었는데 신입 직원으로는 갈 자신도 없다. 그래서
1: 네. 네.
0: 어느 회사에 또 다른 관리직으로 가서 내가 잘 관리합니다라는 걸로 조금 더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빨간패 사회님은 다 없어질 거예요.
0: 아, 기대하면 안 되는
1: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0: 네.
1: 그 얼마 전에 제가 했던 AS 프로젝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임원 AI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0: 임원 AI요?
1: 어떻게 한 거냐면 임원에게 일단 만들어진 문서를 갖고 가면
0: 예.
1: 그분께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으시대요.
0: 네.
1: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문서의 형식은 이렇고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첨삭을 해 주셨던 거예요.
0: 네.
1: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AI에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성원들이 결제를 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그걸 돌려보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이제 결제의 통과율이 높아지죠.
0: 예.
1: 가장 큰 문제가 그걸 끝까지 잘하면 그 임원이 필요 없습니다.
0: 그렇네요.
1: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빨간펜 사장님은 더 이상 적어도 직장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0: 이것도 진짜 아, 가슴 먹먹해질 불편한 진실이네요. 아,
1: 농담도 있어요. 어떤 농담이 있냐면 그 빨간펜 사장님께서 늘 이렇게 몇 번 퇴짜를 놓으신대요.
0: 예.
1: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일부러 오타를 내간대요.
0: 예.
1: 왜냐 그러면 오타가 없으면 전체 구조를 흔드시기 때문에
0: 아.
1: 까치밥처럼 일부러 오타를 만들어 간다는 농담이 있더라고요.
0: 그것도 참 업무 노하우였을 수 있는데.
1: 웃픈 얘기죠.
0: 아, 예.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책의 부제로 돌아와서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 시대가 또 변해가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수고가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이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또 비용을 어떤 셈을 해서
1: 그렇죠.
0: 청구도 해야 되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뀔까요?
1: 최저가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가 않고 그만큼의 품이 들더라도 그 가격을 수용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0: 예.
1: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뷔페 레스토랑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0: 예.
1: 비교적 중저가로 이렇게 우리한테는 좀 가격에 대한 가벼움을 주시는 쪽은 치우는 거를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테이블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 로봇이 와요.
0: 예.
1: 재밌는 건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로봇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0: 아,
1: 그래가지고
0: 예.
1: 귀엽다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다 먹은 음식의 어떤 그런 식기들은 알아서 넣는 거죠.
0: 예.
1: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레스토랑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이유가 워낙 많은 분이 오셔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0: 네.
1: 근데 제가 이번에 책에서 쓴 예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레스토랑 중에서 지금 1등이 아토믹스예요.
0: 네.
1: 그래서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데 거기가 한 끼 식사가 거의 70만 원이에요.
0: 어휴.
1: 대단합니다.
0: 많네요.
1: 예.
0: 네.
1: 근데 북미 1등이에요.
0: 예.
1: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0: 네.
1: 거기서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빙하시는 분들이 발레리나에게 교육을 받는데요. 우아한 이런 몸짓을 위해서.
0: 예.
1: 그래서 한쪽은 로봇으로 갔고요. 서빙에. 한쪽은 발레리나에게 교육받을 만큼 굉장히 더 많이 투자한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예전에 이거 있었잖아요. 오늘은 서빙 알바할까요? 시간당 임금 얼마고 오늘 가가지고 그날 바로 교육받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동화돼서 없어질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내가 수고로움을 투여해도 보상받는 그런 인간다운 예전 방식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렇지가 않고 그냥 단순히 노동을 하는 쪽은 과감하게 피지컬 AI나
0: 예.
1: 자동화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아주 비용을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0: 네.
1: 다만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줄 만큼 나의 수고가 숙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 인간의 활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쓰게 된 겁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한번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수고라는 단어로 찾아주신 건데.
1: 이미 좀 양극화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안으로 기계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하니까 네. 좀 더 친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였어요. 이제는 저 정도의 품이라면 자동화가 가능한데 우리가 기계랑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네. 우리는 잠을 자고 밥을 먹기 때문에 효율의 끝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상대가 사람이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나도 사람이어야 되는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걸 발견하게 된 거죠.
0: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또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수고로움을 굉장히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켓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박한 거예요.
1: 그렇죠.
0: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수고가 정당하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 만큼 예. 그만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제과점에도 수제 써 있으면 비싸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사람 손을 만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그의 역사, 노력, 숙고,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수제라는 게 아니라 아, 저 유명한 제과점에서 오랫동안 수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과 학교에서 그만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가루 하나 고를 때부터 반죽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부분들을 사방에 남겨놔야지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숫자로 써있는 것처럼 수제라는 글자로만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과정을 보여주고 그만큼의 숙고의 총량에 대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0: 아, 또 중요한 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연말마다 어떻게 와주셔가지고 네 차례나 시대의 변화를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 그거와 맥락 같이 하는 건데 수고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서사가 있으면 인정을 쉽게 받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야, 저 사람이 저 반열까지 어떻게 갔냐 하면 이걸 보면 우리가 알긴 아니까요.
1: 그렇죠.
0: 근데 서사를 고도의 마케팅과 효율적인 전략 전술로 알리면 좋으나 그럴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 결국 남는 건 또 자격증 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격증이라는 게 구조가 그만큼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0: 예.
1: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해 봤는데 한국에 AI 관련 자격증이 1360개가 있어요.
0: 예. 와, 어마어마하네.
1: 필라테스는 1500개가 넘습니다.
0: 그래요?
1: 예. 자격증이 민간이 만들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이게 부여할 수 있는데 그쯤 되면 그 자격증을 우리가 크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0: 그렇네요.
1: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보다 해야 될 건 역량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표가 필요해요.
0: 예.
1: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실력에 대해서 검증받는 체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오랫동안 내가 올곧게 해온 것만큼의 어떤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제를 든 것 중에서 그게 있어요. 그 간장 담그시는 집 중에서 380년 된 집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명인님이신데
0: 예.
1: 고창에서 담그세요.
0: 예.
1: 근데 이분은 벌써 몇 대를 이어서 시간장 위에다 덧장을 부어가지고
0: 네.
1: 그걸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0: 아.
1: 마치 그 일본의 장어집처럼
0: 예.
1: 이렇게 오랫동안 이 위에 있는 소스를 만든다는 것처럼.
0: 예.
1: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진지하시고 역사도 있고 그때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이 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비균질이 답이 아닐까.
0: 아.
1: 정해져 있는 공장에 뽑아내는 것들은 뭐 식스 시그마
0: 예.
1: 그만큼 오류의 적으니까 할 수 있겠죠.
0: 네.
1: 근데 그걸로 우리가 감동하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보다 더 오랫동안 길게 묵묵히 해오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내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0: 아, 내가 오랫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는 것 자체를 증표로 남길 흔적들을 계속 남겨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견고해지고요.
0: 예.
1: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1: 이게 흔적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0: 네.
1: 그게 쌓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서사에 근거가 되는 거죠.
0: 어찌 보면 요즘 일어나는 소상공인 트렌드들 중에서도 그걸 나름대로 해법을 그렇게 찾은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성수동이라든가요. 을지로라든가 보면 신장기업한 집이에요. 근데 간판이 앤틱하게 옛날 그 뭐랄까요 폰트
1: 네네.
0: 그걸 가지고 그 무슨 장 뭐 이름도 옛날 그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거예요.
1: 네.
0: 그거는 마치 오랫동안 일을 해온 것 같은 서사라도 서사를 가지고 마케팅하려는 그런 네. 거 아닐까요?
1: 그것도 AI가 전부 다 파회할 거예요.
0: 아. 그렇네요.
1: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0: 맞아요. 그 치면 다 나오죠.
1: 그럼요.
0: 예, 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마케팅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금방 드러나요.
1: 이유가 카피캣이 나와요. 지금 가보시면 이거는 옛날 것

0: 처럼 보이는 요즘 거구나라는 것들의 유사품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해야 될 네. 거는 나만의 방식을 과감하게 정의하고 지금부터 결과는 늦게 나올 거라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1: 야, 이거 진짜 AI에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0: 그래서 수고 인류라고 쓴 이유가 예. 이제 인간은 수고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1: 이 다시 그 우리 그 작가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살아남으시려면요. 직접 다 하세요.
0: 맞아요. 네. 이유가 지금까지 그거였어요. 같이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네가 하는 거예요.
1: 예.
0: 우리 이걸 뭐라 불렀냐면 조별 과제의 비극이라 불렀어요.
1: 예.
0: 그러니까 조직이 크니까 난 좀 너한테 시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어요. 나도 했지 옛날에 주니어 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서 당신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직업이야라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죠.
1: 예.
0: 이제는 조직이 굉장히 간소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증강되면서 각자에게 수고로움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두려울 건 없어요.
1: 네. 그런데 자기 원래 일하던 분들이 아니 나는 내일 열심히 계속 할 자신이 있어요. 이거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일 하면서도 뭔가 서사를 남기거나 흔적 남기는 거 요즘 워낙 디지털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뭐 나름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직 내에서 내 이름만 돋보이게 하려는 건 조직이 놔주질 않거든요.
0: 그렇죠.
1: 이건 어떻게 할까요?
0: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나가실 거예요.
1: 아,
0: 지금
1: 그 조직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네요.
0: 뭐 다리오 아모데이, 안드레 카파시, 그다음에 그렇게 수많은 그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옛날에 안 그랬었어요.
1: 맞아요.
0: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누구 있었지? 뭐 빌 게이츠 아닌가? 이랬다고요.
1: 맞아요.
0: 나머지는 그냥 누가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1: 예.
0: 지금은 주역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그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활동하시고
1: 예.
0: 심지어 그만두시고 나가시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다닐 겁니다.
1: 아, 그것도 진짜 중요한 AI 시대 변화네요.
0: 그럼요. 그래서 조직보다 개인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1: 예. 예전에는 세계적인 발명품들 그러면 누가 발명했는지 이름이 앞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세계적인 발명품을 조직, 즉 기업이 만들어내다 보니 누가 발명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갤럭시폰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시 요즘은 이 AI 발명자들과 연구자의 이름이 아주 돋보이거든요.
0: 맞아요.
1: 아, 그걸 해줘야지만 남아있으니까.
0: 그럼요. 그래서 각자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호명사회라는 책에서 써드린 것처럼
1: 예.
0: 이제는 다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의 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쪽은 단연코 거부할 거예요.
1: 네.
0: 이유는 내 이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자신이 모든 일을 직접 오랫동안 하면서 서사도 남기고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이 수고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하려면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귀결되죠.
1: 예.
0: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 있었냐면 어차피 생산은 조직이 하니까 큰 데 들어가자. 뭐 대마불사.
1: 예.
0: 들어가면 거기도 역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내고 내 이름 좀 숨겨도 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1: 네.
0: 이제는 잠시 같이 있을 건데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같이 어짜로 되니까 그만큼의 각자의 이름을 내가 존중해주는 사회로 가지 못하면 훌륭한 분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거죠.
1: 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일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요. 그게 쉽게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시장에서 인정받는
0: 그렇죠.
1: 분야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는 것을 선택을 해왔다 해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이번 시대보 수고인류의 시간의 마지막 챕터 제목이
1: 예.
0: 어쩌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는 힘든 건데 이게 좋은 거냐? 그러면 저는 거꾸로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0: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나는 원래 좋아하던 게 곤충에 대한 그런 해박한 일이었는데
1: 네.
0: 이게 그야말로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 이거는 좀 포기하고 한다면 국립연구원의 연구자로 가야 되는데 바늘구멍이고
1: 예.
0: 근데 우리 집안이 그렇게 오랜 공부를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직했던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곤충만 깊게 파서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고 전 세계에 쏘자.
1: 예.
0: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이제는 번역 시스템

0: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다 가능하다.
1: 예.
0: 그러면 어쩌면 그 클릭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1: 예.
0: 이유가 어차피 혼자 할 거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자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옛날에는 곤충을 연구한다고 그러면 거대한 건물이 필요하고 연구원이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돼 이런 방식이었고
1: 예. 예.
0: 지금은 혼자 연구해보자. 그다음에 그거를 뭐 연성화시켜가지고 콘텐츠로 만들면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할 거니까 그들이 모아준 클릭만으로도 내 생계는 가능하니
1: 네.
0: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잖아.
1: 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각자에게 열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어쩌면 해피엔딩일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진짜 관점을 달리해보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도 도처에 널리게 돼버렸네.
0: 가장 중요한 건 가볍게 하고 내 고객을 직면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누구에게 드리지에 대한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1: 네.
0: 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1: 예.
0: 근데 가까이 있는 상급자가 고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1: 네.
0: 고객은 밖에 계시는 전체 시민, 그다음에 전체 지구에 있는 인류, 때로는 생태이니까 그들을 직시하는 방법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1: 사실 국밥집 가보면 아주머니가 강요해요. 맛 없는데. 맛있지?
0: 그럼 맛있는 것 같아요, 또.
1: 근데 고객이 맛있는지 고객이 판단하는데 네. 자꾸 본인이 맛있으면서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고객의 평가를 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0: 그러니까 그때는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다시 안 가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재방문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아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을 끝내보자 이렇게 결기를 먹고 그래서 100세 시대도 됐고 그럼 내가 이제 40대 50대 반도 아직 안 살았으니 완벽하게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은 있지만 막막하고 또 겁도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를 자기 발견하는 거죠.
1: 네.
0: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1: 네.
0: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직접 하시면 돼요. 맨날 뭘 하실 때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친구랑 같이 하려고.
1: 맞아요.
0: 아니요 혼자 하세요. 대부분 서로 믿다가 망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하니까 친구 하겠지 그랬더니 친구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대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중간에 엄청 홀이 생기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한다. 나는 포함된 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함께한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발행해야 됩니다.
1: 네.
0: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준비가 다 하면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준비는 영원히 안 돼요.
1: 아.
0: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대한 내가 만든 것과의 간극이 늘 있는데
1: 네.
0: 그걸 내어놓아야 소비자가 피드백을 주세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그 부족한 거를 내가 메꿔나가면서 내 근육이 커지니까
1: 예.
0: 발행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늘 서랍 속에 넣어놓고 계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서랍 속에 100곡보다
1: 예.
0: 발행한 두 곡이 훌륭하니까 아. 과감하게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예.
0: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거기에 내 이름을 거는 거예요.
1: 예.
0: 보통은 숨거든요.
1: 예.
0: 숨지 말고 내 이름을 걸면 그 온전히 그 수혜가 나한테 오니까 결국 직접 하고 발행하고 이름을 걸면 그게 플라이휠로 돌잖아요.
1: 예.
0: 나중에는 엄청나게 센 근육과 나의 튼실한 고객이 남게 되니까 그걸 전부 다 반복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1: 아 시장의 냉엄한 판단 이게 가끔은 너무 날 비참하게도 만들 텐데.
0: 우리 그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1: 예.
0: 맞으면서 배운다고.
1: 아, 맞아요. 예.
0: 똑같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결국 맞아봐야 어디가 약한지를 알거든요.
0: 그래서 예. 해야 될 게 리질런스를 갖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평가가 준엄한 경우에 엄청 상처받고
1: 네.
0: 이제 울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거를 이겨야 되는 게 어차피 난 초심자예요.
1: 예.
0: 초심자가 잘할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오시는 준엄한 판단이 나 잘되라고 주시는 애정어린 하나의 뭐라고 해야 관심이구나라고 빨리 받아들이셔야지 한 번에 울고 끝내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하고 1년 만에 또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AI 시대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엄청난 IQ도 아니고 용기가 아닐까.
0: 맞아요.
1: 네.
0: 용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책으로도 알리고 현장에서 강연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우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기하시거든요.
1: 예.
0: 부족한 사람은 그 분야에 계시면 안 되고요.
1: 네.
0: 다른 분야로 가시면 돼요.
1: 단순하네요.
0: 그렇죠. 이 분야에는 부족할 수 있겠죠. 다른 분야에게는 재주가 넘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근데 보통 이게 시험으로 움직이는 과목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점수가 안 나오니까
1: 네.
0: 전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1: 예.
0: 절대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는 정말 날아갈 만큼의 재능이 충만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1: 네.
0: 그래서 본인이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으신 다음에 우직하게 하시면

0: 거기서 엄청난 큰 성취를 내실 수가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돌고 돌아서 이 어마어마한 큰 쓰나미와 같은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은 예전에 고전에 있었던 덕목과 유사한 것들이 참 많네요. 예. 오늘 또 그런 성찰도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책도 기대됩니다. 근데 시대의 뭐 이제 네 번째 보호까지 끝났습니다.
0: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 써 그러면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네. 됐어 이제 하시면 좀 다른 일을 해봐야겠죠.
1: 네.
0: 일단은 4년간 열심히 해서 완주해서 네. 지금까지 생각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이걸 알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또 다음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송기령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3: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 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0: 네프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밤 9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차 중이던 버스의 엔진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를 마친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과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엔 총회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준비위 산하 기반시설전문위원회는 전북도가 확보한 부지가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 실습에 유리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띄어서 씁니다. 노력한 띄고 만큼으로 쓰는 이유는 이때 쓰인 만큼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을 대궐 만큼 크게 지었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붙여서 씁니다. 만큼이 여기서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만큼을 언제 붙이고 언제 띄었을지 잘 기억해야겠죠?
3: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튀니식의 프랑스 가수인 F.R. 데이빗은 데뷔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월즈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오르면서 크게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F.R. 데이빗 하면 이 노래부터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나마 월즈가 아니라면 같은 앨범에 있었던 Pick Up The Phone 정도를 기억하는데 이 두 곡만큼은 아니지만 1987년에 발표했던 이 노래도 그 당시에는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월즈와 Pick Up The Phone에 밀려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을 뿐이죠.

0: 10월 1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10월의 첫날이었는데 10월 첫날의 마무리가 깔끔해야 왠지 이번 한 달이 뭔가 기분 좋게 흘러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 그 10월의 첫날의 마무리, 그 첫 곡은 FR David Don't Go였습니다. 김동민님, 정소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김동민님이 이 곡을 청하시면서 라디오에서 듣기 힘든 노래 같아 추억을 생각하며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아니, 최근에 이런 사연이 진짜 많이 왔어요. 이 노래는 라디오에 잘 안 나오는데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요즘 참 듣기가 힘든데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사연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연들을 좀 모아봤더니 이걸로 아예 특집 하나가 나오겠는데 싶더라고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는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요. 다만 그냥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FR 데이빗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으신 이 Don't Go라는 노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Words나 Pick Up The Phone이나 이런 노래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린 노래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자, 그래서 보통 목요일 주제 특집은 제가 여러분들 신청곡 말고 그냥 주제에 맞는 음악을 제가 다 고르는 편인데 오늘은 첫 곡부터 끝곡까지 다 신청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그 노래를 찾아주신 분들이 이런 노래들을 건져주셨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아예 특집이 꾸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

0: 진짜요?
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타짜요.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윤서님이요. 다이애나 로스의 Missing You. 존 화이트 노래와 제목은 같지만 너무 감성적이고 듣기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두 곡 중에 먼저 들으신 음악이었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그런데 같은 제목을 가진 너무 압도적인 히트곡이 있어버리면 다른 노래들은 약간 묻히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다이애나 로스의 Missing You 들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하트의 Dreamboat Anne이었습니다. 7342님이 좋은 노래인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사실 9721님도 하트의 히트곡 중에서 요즘 라디오에 잘 안 나오는 노래들 몇 곡을 또 골라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Missing You하고 이어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Dreamboat Annie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트의 히트곡 모음집에도 있을 만큼 네, 좋은 음악인데 언론에 가려서 네, 잘 안 들리는 음악이기도 하죠. 이승준님, 빌리 스콰이어 Long Me Tonight. 학창시절에 자주 듣던 저만의 팝이에요. 요즘도 가끔씩 그 시절이 생각난답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빌리 스콰이어 하면은 요즘에는 Everybody Wants You? 이 노래를 가장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이 노래도 84년 히트 싱글이었습니다. Rock Me Tonight.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분명히 좋아했지만 히트곡들이 좀 가려져서 어느 순간 점점 잊혀지고 점점 들리지 않게 된 그런 노래들 찾아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음악은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Calling America였어요. 김순옥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해로는 확실히 미드나잇 블루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라스트 트레인 투 런던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이 노래도 이해로의 베스트 앨범에 들어갈 만큼 또 인기가 있었던 곡이었어요. 콜링 아메리카 함께 하셨습니다. 5724님, 라디오에서는 거의 들은 적 없지만 한국인이 사랑하는 락발라드 백선 이런 리스트에 있었던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봅니다. 존 사익스가 결성했었던 밴드 블루 머더의 Say My Love 혹시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전재근님, 스캔달의 The Warrior 이 노래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박현철님, 마티카 I Feel The Earth Move 토이 솔저스에 살짝 가려서 잘 나오지 않아 신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세 분이 거의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좀 놀랍지 않나요? 네, 앞서서도 이런 사연과 신청곡이 오긴 했습니다만 라디오에서 나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이 자주 나오는 것도

원래 익숙한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가끔은 이렇게 아, 이 가수 이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뭐 그런 노래들이 당길 때가 있죠. 늘 밥 먹다가도 별미가 당길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우리가 지난 추석 특집 때 정말 천만인이 좋아하는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유명한 팝송들을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좋은 음악들을 골라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특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발굴해 주신 음악들 지금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블루 머더, Save My Love 그리고 스캔들 피처링 패티 스미스입니다. The Warrior 여기에 캐럴 킹의 노래를 다시 불렀죠. 마티카예요. I feel the earth move.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김민지님, 가을이 되니까 작고 헤비한 노래들이 당기네요. 뭐 이러다 말겠지만 일단 즐기려고요. 유라이어 힙, Come Away, Melinda. 지구 내해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떨어지시더라도 제가 건져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유라이어 힙, Rain이라는 노래가 인기가 많아서 여전히 비가 올 때면 유라이어 힙의 Rain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덕분에 가을에 어울리는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Come Away, Melinda.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함께 하셨어요. 라디오에서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 노래, 예전에는 참 좋아했었는데 히트곡들에 가려진 음악들, 그런 노래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로, 특히 최근에 들어온 신청곡들로 다 모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제 특집을 꾸며봤는데요. 자, 그런 오늘의 마지막 음악은요, 조주연님 신청곡으로 골라봤습니다. 2000년대 이후 노래도 한 곡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밴드의 노래 Shake It Off나 Dog Days Are Over, 이 두 곡은 여전히 좀 자주 나오는데 이 노래는 신청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Florence and the Machine의 Cosmic Love.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这样的你。Yeah.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nd water we're moving. There is water at the bottom.

Pode ser, né?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2, 3, 4.

火曜999。火曜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어떤 때 무렵을 뜻하는 역은 앞말과 띄었어야 하는데요. 아침 역은 아침 띄고 역, 황혼 역은 황혼 띄고 역처럼 씁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새벽역, 저녁역, 저물역, 어슬역은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어서 역을 띄지 않고 모두 붙였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해질역은 어떨까요? 해질역은 한 단어가 아니라서 해 띄고 질 띄고 역처럼 각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MBC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0: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늘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 출범합니다. 하지만 수장이 공석인데다 인력과 법령 정비도 미흡해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5: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업성이 확인돼야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5: 아시안게임 여자 유도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허민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격에선 이건혁 선수가 12년 만에 2관왕에 올랐고 양궁에선 컴파운드 종목에서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10월 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켜왔던 검찰청이 결국 오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5: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뀐 조직이 공소 유지와 사법 통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6: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체제로 오늘 닻을 올립니다. 검사 약 1,900명 규모로 직접 수사와 보안 수사는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심사와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 왜곡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도 출범합니다. 하지만 공소청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자리와 중수청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라 개문발차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개정됐지만 하위법령과 규칙들도 여전히 정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16조 원대의 석유화학제품 담합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7: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담합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6: 비슷한 시각 서초동에선 검찰청 흔적 지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검찰청엔 나무로 된, 서울중앙지검엔 천막으로 된 가림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청동으로 된 현판을 떼는 모습이 노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을 상징했던 대나무 문양과 검찰이라는 글자들은 줄지어 사라졌고 대검찰청 현판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줄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기는 직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4: 그동안 검찰이 맡아왔던 수사는 이제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경찰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각 경찰서장이 매일 중요 사건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박솔리 기자입니다.
5: 경찰 간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경찰서장과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 650명입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정자세를 유지했고 각자 필기구도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국 수사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8: 새로운 체제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5: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권의 무게중심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중대한 전환을

0: 앞두고 최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에 수사를 온전히 맡겨도 되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새 사법체계의 정착을 위해 중복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매일 직접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상급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한번 점검을 맡습니다. 내부 비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사건 조작과 뇌물수수 등이 드러나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경찰 공룡화 우려와 관련해서도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1: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개혁하여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0: 경찰은 또 피해자 권리보호 절차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수사제 1 원칙으로 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도 오늘 공소청과 함께 공식 출범했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여권 내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3: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금년간 국회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을 알린 성기용 홍보수석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부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가 일명 친윤검사라는 주장. 청와대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을 처리했다가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 당초 최은순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7월 1일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3: 이른바 윤석열 옹호 성명은 절차적 하자를 우려했기 때문이었고 독직폭행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채널A 포렌식 거부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5: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김 후보자를 쓰지 말라고 한다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수사와 공소기능의 공정한 작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야권보다 이례적으로 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의지를 내비치자 먼저 반기를 든 건 추미애 경기지사였습니다. 추지사는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더니 위생은 엉망이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며 친윤검사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내 강경파 김용민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에선 대통령이 틀린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라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7: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그걸 프레임화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인사에 대한 결정과 별도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6: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여당 내 갈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치안 붕괴 지옥문이 열린다며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8: 수사 오류 누가 잡나?

0: 사법개혁 폐기하라!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공백 가능성과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 미비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2: 법무부 장관도 공석,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았습니다.
1: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오늘 3일에도 숭례문 일대에서 국민행동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를 마친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과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엔 총회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과 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항모 시어두어 루스벨트함이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중동으로 출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제13 해병원정대 소속 병력을 태운 마킨 아일랜드 상륙 준비단도 출항했습니다. 신문은 11월 말까지 중동의 병력 9,000명에서 1만 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 중단 소식에 이어 미국이 중동의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4.37% 오른 배럴당 102.3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71% 오른 배럴당 92.8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일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5926.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9% 상승한 7666.45에 나스닥 지수는 0.04% 오른 26871.60에 마감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2차 구조 작업이 오늘 진행됩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오늘 오후 길이 50m, 높이 6.8m에 달하는 특수 제작 대형 그물망을 쳐서 수로 안쪽 이동 경로를 차단한 뒤 선박으로 물줄기를 쌓아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4도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지금까지 뉴스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3: MBC.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4: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3: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0: 아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1: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묵호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국제학술지 셀리포트 메디신의 최근 연구 결과가 하나 실렸는데요. 저강도 운동을 긴 시간 하는 것보다 고강도 운동을 짧게 하는 게 운동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짧고 강렬하게 심장을 몰아붙여야 심폐체력도 빠르게 올라가고 근육 자극은 물론 혈당 소비까지 빨리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또 7년간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한 성인 2만여 명의 움직임을 추적 관찰해 봤는데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최대 30%가 낮았습니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얘기는 이제 핑계가 안 될 것 같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빠르게 오른다든지 점심시간에 1분 동안 빠르게 걷기를 한다든지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숨이 좀 차구나 하는 순간을 딱 몇 번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0월 2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서울 12도고요. 부산 16도, 대구 11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강릉 12도, 제주 20도, 파주는 지금 5도, 철원은 4도까지 내려갔네요. 출근길에는 충북과 경북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늘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분다고 하네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얘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한국의 대미

0: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알래스카 투자의 경우 입장이 다르다며 합의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미국의 이런 일방적 발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환송 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최근 엘리엇 사건 환송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58억 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요.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정부는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찬성에 개입해 엘리엇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는데요. 지난 2월에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했지만 7개월 만에 뒤집혔습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동포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6월 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남성 업주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하고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2013년에 입국한 A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받고 추방된 전력도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2024년 12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시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별도의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면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 사용 권한에 대한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선거를 앞두고 동상 철거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철거 판결을 촉구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반대 서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지역사회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저는 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면 막을 내리죠.
1: 네, 오늘 포함해서 이제 금토일 사흘 만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 좀 서운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을 늘 켜놓고 스포츠 경기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다는 게 저 입장에서는 무척 행복한 시간들인데
0: 맞아요.
1: 조금 약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나 뭐 파리올림픽에 비해서 관심이 좀 덜한 건 아닌가. 물론 재미있는 경기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서 남은 기간 좀 더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 주말도 끼어 있고요.
1: 네, 그동안에 이제 뭐 펜싱의 오상욱 선수 대역전극과 이관아
0: 어마어마했죠.
1: 네, 안서영 선수의 2연패 네. 배드민턴 여자복식 투혼의 금메달 네. 네, 그리고 뭐 야구 우승 와. 남녀농구 동반 우승
0: 정말
1: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네. 이제 구기 종목들도 슬슬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고 후반부는 양궁이 메달 레이스의 배턴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와 유도, 복싱, 골프 등이 막판 일정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0: 네. 구기 종목은 좀 일찌감치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축구만 남은 건가요?
1: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제 네. 남자 배구가 8강전에서 이란에 패하면서 배구는 남녀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고요. 네. 이제 뭐 일정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기 종목 일정은 남녀 축구를 남겨두고 있는데 남자 축구는 내일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납니다.
0: 단일전이고요.
1: 네, 일본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에서 선제골을 허용하고도 승부차기 끝에 뒤집었기 때문에 네. 지금 기세가 대단할 겁니다. 물론 이제 4강에서 연장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0: 혈투를 치른 만큼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긴 할 텐데요.
1: 네.
0: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보다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체력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압박 강도를 높이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1: 네.
0: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23세 이하가 아닌 21세 이하 어린 선수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의 축구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있죠. 23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을 하되
1: 네.
0: 와일드카드를 석장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1: 네.
0: 일본은 와일드카드도 없이 출전을 했거든요.
1: 예.
0: 이건 다가오는 LA올림픽을 대비한 장기적인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 대회 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유럽파까지 동원한 우리랑 비교를 하자면 체급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게 맞습니다.
1: 예.
0: 그런데 승부차기까지 치르고 역전승을 거두고 올라온 어린 선수들의 기세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사실 이런 경우가 좀 무서운 선수들이 많아요.
0: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1: 예.
0: 어릴수록 무서운 선수들 기세가 올라오면 힘들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한일전이라는 그리고 일본의 일본이 홈이잖아요.
1: 예.
0: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금메달까지는 아무리 뭐 실력차가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려운 승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남자 결승전은 내일 저녁 7시 30분 여자 축구는 오늘 중국과 오후 3시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1: 네. 이제 양궁의 시간입니다.
0: 네.
1: 컴파운드 종목이 포문을 열었어요.
0: 먼저 컴파운드가 메달 도전을 이어갔고 단체전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요.
1: 네.
0: 혼성 단체전 은메달 그리고 여자 단체전 동메달. 어제 개인전에서 드디어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1: 네.
0: 김종호 선수가 한국 컴파운드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전 정상에 올랐는데요.
1: 예.
0: 여자 개인전에서는 중학생 궁사입니다. 강연서 선수가
1: 와.
0: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아, 중학생이요.
0: 네. 그리고 와. 오늘부터 리커브 메달 경기가 이어집니다.
1: 네. 우리나라가 더 리커브를 아주 꽉 잡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컴파운드 경기 보시면서
1: 예.
0: 왜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주변에서
1: 네.
0: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1: 네.
0: 흔히 우리가 전 종목 석권, 세계 최강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종목이 리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컴파운드는 활에 도르래를 걸어서 쏘는 쉽게 말해서 리커브는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쏜다면 컴파운드는 기계의 힘을 활용해서 쏘는 활
1: 네.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활 앞쪽에 이렇게 길다란 봉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게
0: 네.
1: 컴파운드 활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컴파운드가 커 보이는
1: 네.
0: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당연히 컴파운드가 장력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기계의
1: 네.
0: 힘을 빌려서 쏘니까.
1: 예.
0: 그래서 좀 더 정확도가 높고 10점이 많이 나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가 높이 그러니까 결승전 쪽으로 갈수록 한 번만 실수를 해도 그러니까 10점을 못 쏘면 메달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기도
1: 아.
0: 하거든요.
1: 속된 말로 실수가 곧 죽음인
0: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리커브의 선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리커브보다는
1: 네.
0: 컴파운드가 아직까지는 좀 밀리는 흐름입니다만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이 2018 LA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1: 네.
0: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컴파운드에 한국 같은 나라가 있거든요.
1: 예.
0: 인도입니다.
1: 예.
0: 남은 2년 동안 인도와의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한국 컴파운드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 네.
0: 인도가 컴파운드 종목, 전 종목 석권을 한 팀이에요. 근데 어제 김종호 선수가 준결승에서 인도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1: 예.
0: 차근차근 우리가 그 해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 네.
0: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리커브는 전 종목 석권을 노립니다.
1: 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고
0: 네.
1: 또 어떤 일정들이 막판 레이스를 이어가게 될까요?
0: 유도 일정이 시작이 됐죠. 첫날 은메달 했고 획득했고 어제 금메달 후보로 지목됐던 57kg급 여자 선수 허미미 선수
1: 네.
0: 남자 81kg급 이준환 선수가 출전해서 허미미 선수는 금메달 이준환 선수는 동메달을 추가했는데
1: 아, 잘했네요.
0: 허미미 선수는 뭐 유명하죠.
1: 네.
0: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고 제일 결포 출신이고 그래서 자신이 자란 일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에 무척이나 감격해하고 울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1: 네.
0: 이 밖에 이제 남자 100kg 초과급 김민종 선수도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고
1: 예.
0: 여자 78kg급 초과급 이연지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연지 선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선수가 2체급 국내 최강자이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하윤 선수를 대표 선발자

0: 그래서 꺾고 출전을 했거든요.
1: 네.
0: 아주 젊은 피, 유도 대표팀의 젊은 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제가 진천 선수촌에서 이 선수를 만났었어요.
1: 예.
0: 그런데 어린데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게요. 고교 시절에 이미 세계 주니어 유도계를 평정했던 선수입니다.
1: 오, 대단하네요.
0: 그리고 지난해 시니어 무대 데뷔해서 지금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선수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김종민 선수, 이현지 선수 모두 경기 나서거든요.
1: 네.
0: 좀 주목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김민종 선
0: 김종민, 이현지 선수입니다.
1: 김종민, 이현지 선수고
0: 네, 네.
1: 김민종 선수도 100kg 초과급에서 네, 네. 후보로 꼽히고 있고.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목표를 40개에서 45개로 잡았다고 알고 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요?
0: 어제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양궁, 유도, 사격, 태권도 품새 금메달 추가하면서 어제 6개나 금메달을 추가를 했거든요.
1: 네.
0: 현재 우리나라가 금 30개, 은 30개, 동 53개.
1: 네.
0: 뭐 중국, 일본에 의해서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금메달 40개 이상 목표를 이루려면 양궁, 유도, 레슬링, 복싱에서 좀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복싱도 지금 두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 있거든요.
1: 네.
0: 장동환, 김민성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요. 스포츠 클라이밍도 이도현, 서채연 선수가 은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도전을 또 이어가니까 여기서도
1: 예.
0: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궁이 이제 리커브 종목이 시작되는 오늘과 내일 마지막 골든데이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양궁 리커브에서 본격적인 금빛 사냥, 태권도가 이제 그 대련 종목이 시작이 되니까
1: 예.
0: 이런 종목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도, 골프, 우리에게 또 e스포츠도 있잖아요.
1: 네.
0: 여기에 남자 축구까지 막판 메달 레이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메달을 추가하냐에 따라서 최종 성적의 윤곽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우리가 잘하는 종목들이 뒤에 또 포진을 하고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지금 축구 A매치 기간이기도 한데 모레노호가 두 번의 평가전을 가졌고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0: 냉온탕을 오갔죠.
1: 네.
0: 오늘 세 번째 상대 베네수엘라를 만나는데
1: 네.
0: 에콰도르 3대0으로 이겼는데 우루과이 1대4로 완패를 했거든요. 좀 약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1: 네.
0: 일단 모레노 감독이 두 경기에서는 4-4-2 포메이션에 맞춰서 해외파와 K리거들을 두루 이용하면서 선수의 기량과 자신이 요구하는 전술적인 개념들을 좀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를 봤다면
1: 네.
0: 이번 베네수엘라전은 우루과이전 패배 이후에 이제 이 전술과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 나올 것인가 이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동안 황인범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두 경기 연속 안 나왔거든요.
1: 네.
0: 오늘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원의 조합을 좀 지켜보시면 모레노 감독의 전술을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프로 야구는 아시안 게임 차출 선수들이 복귀를 이제 했고요.
0: 네.
1: 가을 야구 진출팀이 다 결정이 됐어요.
0: 맞습니다. KT, 삼성, LG, 기아, 두산까지 다섯 팀이 결정이 됐고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이 12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가 돼 있는데
1: 예.
0: 플레이오프 대진을 위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결정이 남은 기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프로 농구도 개막을 하죠.
0: KBL 프로 농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1: 네.
0: 다친자컵이 열리는데
1: 네.
0: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했잖아요.
1: 네.
0: 이 선수들이 총출동을 하거든요.
1: 와,
0: 그래서
1: 많겠네요.
0: 지금 농구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1: 네.
0: 이 남녀 농구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4: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10월 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이 열린 계룡대를 찾았죠.
5: 네, 어제 충남 계룡대에서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관생도와 모범장병, 군지휘부 등과 함께 걸어서 행사장에 입장을 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열병 차량에 올라 군을 사열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가 숨진 고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에게는 충무 무공훈장이 추서가 됐는데요. 또 네. 국산 대드론 레이저 무기인 천광의 실제 요격 시연과 현무계열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도 공개가 됐습니다.
4: 네, 근데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결국 자주국방이었던 것 같아요.
5: 네.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면서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마침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해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였고 군 구조 개편 방향도 구체적으로 내어놓았습니다. 6회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바꾸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4: 네.
5: 여기에 2030년대 중반에는 우리 기술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는 계획도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4: 네.
5: 내년도 국방 예산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4: 네.
5: 그러면서 이제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방첩사와 정보사 같은 군 정보기관의 개편을 관련 성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DMZ 지뢰사고를 언급한 대목을 두고서는 이제 여야 평가가 좀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 때문이었나요?
5: 사실 이제 그 어제 기념사가 나오기 전부터도 어떤 톤으로 메시지가 나올까 좀 궁금했던 대목이었는데
4: 네.
5: 어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쾌유를 빌었습니다.
4: 네.
5: 그러니까 우리 군이 북한군 지뢰라고 판단 내렸고 유엔군 사령부도 MDL 이남의 북한 대인 지뢰를 확인을 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겨냥하거나 지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4: 네.
5: 불의의 사고 정도로 표현한 점을 두고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4: 네.
5: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점수 원내대표도 이 사건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냐라면서 대통령이 북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4: 네.
5: 애초에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한기호 의원 같은 군장성 출신 의원들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북한 책임 자체에는 선을 긋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이 사고 조사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맞섰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도 추진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조건을 붙여 채택되지 못했다라 비판을 했고 또 군이 일부러 조사를 지쳤다 이런 식의 음모론과 안보 정쟁화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4: 예, 그러면 이 DMZ 지뢰사고 자체는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5: 네, 저희가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 현재까지

0: 나온 거는 군과 유엔사가 사흘간 현장조사 실시를 했고 폭발 지점 인근에서 실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를 한 발을 발견을 했고 이 사고 때 폭발한 것이 추정되는 게 두 발, 장병들이 별도 목격한 게 한 발이었기 때문에 네. 현장에선 최소 네 발이 있었던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장 조사 자체는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군은 추가 현장 진입은 하지를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 감정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내어놓을 예정인데요. 유엔사는 이미 MDA 남쪽에서 이 북한 대인지를 확인을 얘기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죠. 남은 쟁점은 뭐냐? 북한의 지뢰 여부 요거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1: 네.
0: 정확히 언제 매설했는지, 매설을 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 정부가 어떤 걸 택할 수 있는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안 했다고 말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중수청에 갔네요.
0: 네.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서울 중구의 중대범죄수사청 앞으로 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이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이제 오늘부터인데요. 하루 앞둔 어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1: 네.
0: 장동혁 대표와 정점수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 70여 명의 의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근조 형사사법이라고 적힌 영정 형태의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막지 못했다라면서 국민을 향해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자정이면 이제 검찰청이 사라진다라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장 대표는 중수청장 공석과 청사 준비 상황 등을 거론하며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깡통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에 예정된 내일 있을 10월 3일 장외 집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1: 특히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정작 대통령은 전날 SNS에다가 김 후보자를 옹호했네요.
0: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SNS에서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대 논리를
1: 네.
0: 하나하나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0: 핵심은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 수사와 기소를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지방으로 좌천됐던 점을 들면서 친윤이 아니라 굳이 말하면 반윤 행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0: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도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의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낙점이 아니라 국민 추천과 외부위원 중심의 추천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인사였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 네.
0: 여권 내부의 반대 여론이 계속 잦아들지 않자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정면 돌파를 택한 모양새입니다.
1: 그러면은 청와대는 김종호 후보자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까?
0: 네. 어제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금명간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중에 김지영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 예.
0: 추가 검증을 했는데 처음 검증 결과를 바꿀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제기된 의혹 가운데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1: 네.
0: 성기용 수석은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 네.
0: 사실상 김지용 카드 철회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건데 국회 인청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1: 네.
0: 다만 오늘 중수청은 청장 없이 일단 출범을 하게 됐고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바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청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그렇겠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까지도 부정을 해서 논란입니다.
0: 네,

0: 판사 출신이자 현재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이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이 역사 왜곡 논란을 이야기하던 중에 진행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라고 물었는데 김태규 의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1: 네.
0: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1: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처럼 현재 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하고는 상황이 뭐 아예 다른 건데 말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사실상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었고 내란으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 그렇긴 하죠.
0: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 이미 끝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1: 네.
0: 1997년 4월에 당시 대법원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행위에 대해 반란 수괴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을 해서 무기징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태규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면서 판결이 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그래서 민주당은 어제 김태규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과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더라고요.
0: 네. 한병덕 원내대표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했고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국민의힘이 국회 징계 절차에 앞서 김태규 의원을 스스로 징계하고 제명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김 의원이 원내수석 대변인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거 그럼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0: 당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김태규 의원은 뭐 논란 이후에도 입장을 굽히질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별다른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 거죠.
0: 네, 김태규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관련 이야기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0: 오히려 본인의 발언은 이 영화 암살자들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왜곡한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5.18 왜곡은 처벌하면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에는 창작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던 건데
1: 네.
0: 대법원이 이미 내란 수괴 혐의를 확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판결의 권위를 강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맞받았고 판결이 곧 역사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했는데요.
1: 예.
0: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김태규 의원 발언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나 징계 방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채워졌습니다. 신임 정책실장 누군가요?
0: 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신임 정책실장으로 승진해서 임명되는 모양새였습니다.
1: 네.
0: 김용범 실장이 물러나고 나서 공석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내부 인사를 발탁을 한 거고요. 청와대는 하 신임 실장이 경제성장뿐 아니라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요구해온 이 경제학자라면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같은 사회정책을 강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다라고 했고 그러면 비게 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1: 네, 다른 인사도 한꺼번에 발표가 됐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있네요.
0: 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1: 네.
0: 재경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토부 2차관에는 정기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 군수가 발탁이 됐는데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1: 네.
0: 인사권자가 고민 중이다라는 게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1: 네.
0: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현 원민경 장관 체제가 계속될 예정이고요.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출해달라 이런 당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8: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7: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히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8: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7: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8: 10월 오픈 때 가보자.
7: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9: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0: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어디?
10: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하나은행?
1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9: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2: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곽지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3: 네, 가을 아침 풍경에 서리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대부분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대관령이 현재 0도, 안동이 1.8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1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햇살은 어제만큼 좋아서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포항 23도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개천절이자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은 오전에 영남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 영서 지역으로 월요일 오전까지는 중부 호남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2: 5408님이요. 10월이 되자마자 기온도 뚝 떨어졌네요. 새벽 출근하고 있는데 가을의 쓸쓸함이 벌써 느껴집니다 하시면서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많은 지자체들이 호숫가나 산자락에 길을 내서 산책로를 조성하곤 합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경치 좋은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야생동물에 의해 다치는 사고입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의 입장에선 불쑥 나타난 인간들이 침입자로 보이기 쉽죠. 더구나 새끼를 낳은 상태라면 경계심이 더욱더 심해져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되도록 어두운 밤에 산책하는 것을 피하고 야생동물이 보일 땐 경로를 바꾸는 것, 인간과 동물이 함께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

0: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패색에 짙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과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배제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답했습니다. 이어 내란법을 거론하며 나는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한 한 달여간 전국 순회 유세에 돌입합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로 공화당 참패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평소라면은 공화당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지역이 격전지로 바뀌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도 공을 들이기로 한 겁니다. 현재 언론들은 공화당의 든든한 텃밭이었던 텍사스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약 4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7.28%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이번 주 주택 구매 관련 대출 신청 지수는 4.3% 하락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9월 미국 시장에서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며 새 기록을 썼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현대차 미국 법인은 9월 총 판매량이 77,439대로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최고 판매 실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인업의 판매가 전체 판매 28%를 차지했는데 특히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9월 기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상품 이용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대출 모집인이 쓰는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은행은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심사 절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대출 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에 해커가 무단으로 접근해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최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등에는 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얼은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대 2.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을 만나는데요. 버스 전용 정차구역에 승용차가 서 있고 골목에서 차가 불쑥 튀어나오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문을 열라고 차를 쾅쾅 치는 승객들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운전은 차를 잘 모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다루는 기술이다. 전 숨을 한번 쉬고 조용히 읊조립니다.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신통하게도 마음이 슥 가라앉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다 만나세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을 일부 개편했는데요. 2부에 평화외교특보에 위촉된 송영길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국민의힘이 DMZ 지뢰 폭발 사고 등과 관련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4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3: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오늘이 노인의 날이에요?
4: 아, 그런가요?
5: JS 희동님이 노인의 날 JB 축하드립니다.
4: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5: 그 제가 놀래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할 뻔했어요.
4: 아, 여보세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고 이러세요?
5: JSD 희동님이십니다.
4: 아, 네. 아무튼 여보세요. 네. 네.
5: 아, 깜짝 놀랐네요. 이인수님, 날씨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거실에 보일러 켰습니다.
4: 에이, 벌써? 에이, 좀 빠르신 것 같은데.
5: 아, 추위를 많이 탈 수도 있죠. 네, 그래. 그리고 6261님, 저는 남자 요양 보호사입니다. 요양원에 입사해서 어르신들을 불철주야 돌본 지 오늘로 2년이 되는 날이

0: 인데요.
1: 어유, 예.
0: 40여 명의 여성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유일한 남자입니다.
1: 아.
0: 입사 2주년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기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0: 네.
1: 네.
0: 오늘이 노인의 날 맞답니다. 그녀 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1: 네. 뭐 그런
0: 네.
1: 예, 그런가 보죠, 뭐.
0: 모든 어르신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삐딱하세요?
1: 아니 아까 JSD 희동님 얘기가 자꾸 걸려갖고. 네.
0: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아침인데요. 많이들 춥다는 사실 아침 인사가 제일 많이 왔거든요. 오늘 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따뜻하게 입고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 기온이 더 떨어져서 모기가 빨리 사라지길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삐딱한 데다가 삐지기까지 잘하는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어제 청와대와 정부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정책실장의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을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을 했고요.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임명을 했는데 눈길을 끄는 건 다른 인사입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의 발표 들어보시죠.
2: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송영길 국회의원을 위촉했습니다. 축적된 의정 경험과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병주 국회의원을 위촉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안보와 국방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0: 네, 청와대 인사가 아니라 여기 인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1: 어찌 보면 특보라고 하는 자리는 명예직이거든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점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뽑아봤는데 자, 첫 번째, 두 사람 모두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위무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똑같은 이유로 개각 요인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 장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권의 힘이 빠지는 시기에 접어들면 공직기강 잡기 차원에서 정치인 장관 기용 필요성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예고편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자 그럼 지금 당장의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 자문보다는 오히려 정치 이슈 대응을 위한 여의도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문봉철 님이 복선 인사군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1: 네.
0: 그 복선 인사라고 지금 평가가 된 주인공의 한 분이 지금 MBC를 오고 계십니다. 송영길 의원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비서실장 후임은 정해지지가 않았죠?
1: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중진급 의원을 특보로 기용할 정도로 정무적 대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신경을 썼다라고 본다면 비서실장의 성격과 체급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진 이상으로 정무감각이 뛰어난 비서실장을 기용을 할 것이다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기준점, 이런 선택 기준점에 따르면 선택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후보군을 추리고 선택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유임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아예 질문을 했더라고요.
1: 강훈식 비서실장 유임설이 나오고 있는데 유임을 시킬 거면은 홍보 소통 수석 시켜서 공식적으로 브리핑까지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에 봉착을 해보는 거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0: 그러면 JB는 중진 이상으로 정무감각이 뛰어난 비서실장을 기용을 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하마평이 다양하잖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였나요? 보니까 친명 중에서는 한준호, 천준호, 이해식, 박성준 뭐 이런 의원님들의 이름이 있었고 우리 프로그램 고정 출연하는 김영진 의원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문으로 분류하면 김경수 전 지사, 이철희 전 수석, 최재성 전 수석 그리고 뭐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나오던데요.
1: 그냥 그건 하마평 보도고요. 거기에는 이제 자가 발전, 타가 발전이 다 포함이

0: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건 거래련이 하고 한번 네. 기다려 봅시다.
1: 어떤 분이 발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청와대가 좀 전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대통령이 제가 했다. 누구에 대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어제 관련한 얘기도 있었죠.
0: 송기용 수석의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2: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0: 네, 어차피 예고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김주영 후보자는 친용검사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공식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요청서 보낸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보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 이건 이 자리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첫째, 인사청문회장 안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포인트고 인사청문회장 밖으로 나오면 민주당 인사들의 장외 여론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이 후자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에 비유해서 또 비판을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반민특위에 비유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장외 공세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김지용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장에 선다면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이걸 또 주목하면 되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어제 대미 투자 사후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3: 보도된 내용이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레트닉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국이 서로 잘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보도가 나왔고 그걸 보고 이의제기하는 전화를 했고 레트닉 장관의 답변까지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를 하자마자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르면 받고 당기면 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는 전략,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는 전략이 우리로서는 최선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0: 김정관 장관의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이 또 있었냐면 양국이 합의한 문장은 세 문장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그 의견적 것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는 뜻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듬을 게 많고 해석할 게 많다는 얘기니까 천천히 다듬고 천천히 해석을 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밀당하라니요. 연애합니까?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0: 아, 밀당을 꼭 연애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죠.
1: 네, 우티스님 두 달 이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두 달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0: 그 두 달은 이제 중간선거 얘기한 거죠 미국에.
1: 그렇죠. 네. 반면에 마스터 조이님은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뭘 했기에라는 물음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0: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트럼프가 저렇게 발표하느냐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돼요.
1: 야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용까지 다 밝혀라.
0: 아니 좀 약간 과장 섞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 아닌가요? 그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느냐 얘기가 성립이 되냐고요. 자기 마음대로인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박한숙님 시간이 길게 질질 끕시다라고 올려주셨고 신원섭파님은 중간선거 결과 보고 움직입시다라고 올려주셨고요. 1523님은 그래요 트럼프의 시간도 가니까요.
0: 그렇죠.
1: 근데 하여튼 뭐 협상이든 뭐 국제정세든 전쟁이든 한 명으로 인해서 이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뭐 계속 듭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윤석열 피고인 측이 12월 3일 밤 그날 밤 이재명, 김민석 두 사람이 국회담을 넘는 영상을 틀면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 차단이

0: 월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1: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으면 월담을 했겠습니까? 참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0: 살다 참 별 해괴한 얘기를 다 듣는데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불쉿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소리가 되겠습니다. 봉쇄를 하니까 월담을 했는데 월담을 했으니 봉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궤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오죽했으면 저런 궤변까지 꺼내들었겠냐.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니까 어제 JTBC가 또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그죠?
1: 그렇습니다.
0: 뭐 기업 사냥꾼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통해서 김건희 씨 쪽에 어떤 줄을 대려고 했었다. 뭐 이런 요지에 이제 보도를 어제 JTBC가 했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하고 뭐 했던 것 중에 아직도 안 밝혀진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했던 겁니까? 네?
1: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밝혀야 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토마님이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보는 격이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해해야 되냐 JB한테 항의를 좀 하고 계시고요. 선선한 공기님은 그냥 흘려들읍시다.
0: 예, 그 말씀이 맞긴 맞아요. 예.
1: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지기현 부장판사 참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사람이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했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 1심 선고를 하고 나서 바로 서울 북부지법으로 전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발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자로 사법연구법관의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배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배제를 했느냐?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공수처가 지난달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기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인사로 풀이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올해도 걸렸다. 이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겠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른 거 다른 측면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어떤 거죠?
0: 공수처는 청담동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한 번에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0: 자, 근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 술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잠깐 만나서 인사만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대목에서 떠올려지는 과거의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른바 검사 세트라고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1: 그렇죠. 99만 원 불기소 세트.
0: 그렇죠. 그때 자 전체 술값에서 이제 그 참석자들 그런데 또 참석자들을 두 부류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길게 술 마신 사람과
1: 잠깐 왔다 간 사람.
0: 잠깐 왔다 간 사람 해서 1인당 그러면 금액을 달리 산정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자 지기현 부장판사 그때 술 접대 의혹이 나왔을 때 나는 잠깐만 있다가 나갔다는 게 혹시라도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지금 방어선을 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어차피 공수처가 지금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재판부가 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행의 규모가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제 이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른바 검사 세트 이런 식의 계산법이 재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관심사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1: 네, 99만 원 불기소 세트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재탕이 되지 않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발 잠 좀 자자님은 지기현 판사 법 좀 더 연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사법연구법관은 그래서 뭘 하는 거지 궁금해서 저는 그걸 찾아봤거든요. 네. 재판 업무 대신에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고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라 그래요?
0: 청탁금지법 연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네. 이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마카세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0: 그렇죠.
1: 네. 네, 어제도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길래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국감에서 어떻게 답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복무 중에 동료 군인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0: 1심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요. 항소심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 3부가 무죄 판결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지난해 4월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무복무병사는 휴가, 외박 등을 제외하면 계속 군의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하고 병생활과는 군율이 요구되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서 이거는 유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던 거고요. 결국 의정부지법은 지난 8월 1심처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군인권센터가 재판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군형법 제92조의 6항이 있는데 군인 등이 학문 선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했고 대법원이 이거를 기초로 해서 파기 환송을 했고 유죄 판단이 나온 건데 이것이 결국은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 소원 제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된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걸로 연결이 된다면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취지가 바로 재판 소원을 도입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없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재판 소원을 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 소원을 받아들여서 심리에 들어가는 건지 들어간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게 좀 관심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뉴스를 좀 골라봤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는데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JB의 평가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0: 무섭게 왜 그래요?
1: 아니에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신군부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민주당의 제명촉구 결의안을 뭐 냈던데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앞에 저희가 뭐 흘려듣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0: 아까 뭐 뭘 그걸 또 이해하고 넘어가냐 이런 어떤 촌철님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1: 그쵸?
0: 그 지적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법원에서 군사 반론으로 이미 확정까지 된 거고 김태규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더 얘기할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

0: 역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오늘 2부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평화 외교 특보로 위촉된 송영길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축하드리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근데 네. 평화 외교 특보 혹시 특별한 어제 미션이 좀 있었나요?
2: 그때 뭐 사안별로 이제 미션을 대통령께 주실 거로 봅니다.
1: 예. 네. 아 그래요? 네. 아직 뭐 이제 구체적으로 미션을 어떤 네. 부여받고 이런 것은 없고. 네. 그러자면 위촉장부터 받으셔야 될 거예요.
2: 그러겠죠.
1: 언제 청와대 오라 이런 통보는 아직은 없었고.
2: 예, 예, 아직은. 예.
1: 아 그래요? 네. 근데 평화 외교 특보가 되셨으면. 네. 아, 차기 외교부 장관 1순위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2: 뭐 제 그런 누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 법관이 그랬던가? 무엇이 되려고 하려지 말고 네가 맡은 일을 해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제 외교 분야에서 좀 일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욕망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2: 아니,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도 열심히 했고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하면서 열심히 뛰었고 그랬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활약상을 좀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외교 사안, 지금 불거진 외교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우리 특보님의 의견부터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우크라이나 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약속을 파기한 거.
2: 네.
1: 이건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 우크라이나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야 봅니다.
1: 그래요? 이제 대통령의
2: 네,
1: 사과.
2: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두 번의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일단 비공개 약속을 했는데 유엔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 그래서 이걸 지적하니까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 물론 제네스키 대통령이 직접 말씀이 아니라
1: 대통령실에서
2: 네, 비서실에 한 거지만 그것도 두 번의 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네.
2: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내부 야당과 언론에서도 많은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야당 국회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해봤더니
1: 어제 통화하셨어요?
2: 네, 통화를 해봤어요.
1: 뭐라고 그래요?
2: 상당히 이 두 개 다 잘못된 실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크라이나 야당 인사가 예. 의원이
2: 예.
1: 그런 얘기를
2: 현역 의원이. 예.
1: 그러면 명시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2: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 되면 저는 대사 초치 같은 조치가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사 대리나 외교부에서 한번 초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2: 아니, 우리 대사.
1: 아, 우리
2: 소환.
1: 우리 대사를
2: 아예
1: 부른다고?
2: 소환, 아예 부르죠.
1: 아, 항의 차원에서?
2: 그 다음 이게 더 센 강의죠. 현재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한 것이 첫 단계였고.
1: 그렇지, 그렇지.
2: 더 추가 안 나오면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거죠.
1: 아, 그렇게 단계별로
2: 그렇죠.
1: 밟아가서
2: 그렇죠.
1: 젤렌스키의 어떤 명시적 사과까지 끌어내야
2: 그렇죠.
1: 된다.
2: 그렇습니다.
1: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다.
2: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상당히 대통령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까?
2: 아, 대통령을 거짓말로 이렇게 만든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외교적 결례고 이것은.
1: 그러니까.
2: 그리고 더구나 이것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의 신변 보장을 위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1: 인도주의 원칙인 거죠.
2: 본인들의 또 이게 우리가 남북 간의 전쟁 사실상 지금 평화협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복 가능성도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의 안위도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당사자들도.
1: 그러니까요.
2: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기 전에 저는 두 병사를 물밑 협상을 통해 우리 측으로 데려온 걸 나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렇죠. 얼마나 그 친구들 나는 인터뷰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던데.
1: 오히려 보수 쪽에서 데려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교는 막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데려온 게 쉽지 않았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통해 강력하게 자기 쪽으로 소환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보통 포로 서로 교환 협상을 하잖아요. 그럼 1대1로 하잖아요. 근데 북한군 포로는 40명, 50명, 뭐 100명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를 들어서 북한 포로 이쪽 보내주면 우크라이나 포로 한 50명 보내주겠다.
1: 그런 얘기까지 진행했어요?
2: 그런 얘기까지 논의가 될 정도로 이 치열한 외교적인 그런 방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뚫고 물밑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로 데려온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 문제이다.
1: 근데 우리 의원님 또 러시아 통이시니까
2: 네네.
1: 지금 이 전개되는 상황을 러시아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2: 러시아는 좋아하고 있죠. 야, 젤렌스키가 드디어 사고 쳤구나.
1: 아, 그렇게?
2: 러시아 언론에서는 막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뺨을 때리는 막 AI 생성.
1: 아, 맞아요. 예, 예, 예.
2: 그런 게 나올 정도로.
1: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안 하게

0: 되겠구나. 예, 안심해도 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1: 제가 그 러시아 대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뭐라고?
1: 그때 155mm 포탄을 윤석열 정부 때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한 것을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 그게 뭐 그게 50만 발인지 100만 발인지 뭐.
0: 주한 러시아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1: 그러나 한러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일부러 공식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0: 아 그때?
1: 예.
0: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이거는 외교 문제이자 통상 문제인데 대미 직접 투자권 있잖아요.
1: 네네.
0: 어제 그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의례 그러느냐고 이해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왜 우리 발표하고 서로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지적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1월 초 이 중간선거에 모든 정치적 운명을 걸고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거기다 알래스카는 경합주라면서요.
1: 경합주 원래는 전부 다 그러니까 상원원 2명 하원원 1명이에요. 인구가 74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하원원이 1명밖에
0: 오히려 상원이
1: 상원이 2명이에요. 역설적으로.
0: 네, 그 상원이 연방 취지 때문에.
1: 네, 인구와 상관없이 그런 주마다 표현하니까. 주지사 이 네 명이 다 공화당이거든요. 인구가 74만 명, 영토는 170만 스퀘어 킬로미터니까 우리 남한의 17배나 되는 땅인데.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게 경합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공화당 우세 지역이 지금. 예, 예. 거의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가 이 6표 차거든요. 53대 47이에요. 상원이.
0: 상원이.
1: 그러니까 그렇죠. 4표를 뺏어오면은 51대 49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 논란이 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사활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댄 설리번 그 의원을 갖다 놓고 띄워주고 막 사실상 선거용으로 이제 활용한 거죠.
0: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중간선거 하원은 뭐 저기 민주당이 다수당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트럼프 입장에서 상원을 사수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래서 알래스카가 상당히 전략적이다 이런 얘기가
1: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놀라는 게 여기 알래스카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오하이오 뭐 이런 한 네 군데가 지금 치열한 경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러면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면
1: 네.
0: 이 통상협상의 국면과 어떤 줄다리기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1: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어, 그래요? 네, 당연히?
1: 네, 네.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3개 프로젝트잖아요.
0: 네.
1: 텍사스에 있는 그 LNG 가스복합 그 발전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8개 중에
0: 그렇죠.
1: 2개를 APR 1400 우리나라형으로 하기로
0: 한국형으로 하는
1: 한국형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인데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도 보고가 됐고요.
0: 예, 예, 예.
1: 네. 근데 이제 두 개 프로젝트는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보고는 했지만 아직 상업적 그 합리성에 대한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0: 합의가 된 건 아니죠.
1: 예. 네. 그러니까 추상적인 예. 것만 되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많이 점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근데 한쪽에서는
1: 네.
0: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 네.
0: 사람 안 바뀐다. 트럼프 네. 안 바뀔 거다. 그렇게 네. 전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1: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상원 하원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0: 그리고 아, 이제 이 의회에서
1: 네, 그렇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아 그러면 또 변수가 있긴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예.
0: 근데 만약에 아무튼 합의된 것이 되면
1: 네.
0: 이건 국회 동의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현재 한미 전략 투자 협정 관련 그 법이 통과됐잖아요, 작년에.
0: 예.
1: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조건으로 15% 관세를 인하했거든요. 소급해서.
0: 예, 예, 예.
1: 그 법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투자 심의가 통과되게 돼 있고 그렇지 않고 국가 안보나 공공이익에서 되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0: 아, 소관 상임위 동의.
1: 예, 그렇습니다.
0: 아.
1: 이제 주로 기재위하고 산자위가 될 텐데요.
0: 예. 그러면 뜬가 최소한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 표결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거기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0: 어허.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경제 통상 이슈하고 안보 이슈를 지금 패키지로 묶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1: 네네.
0: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그 양면을 같이 접근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지금 처지를 이해하면서 서로 이번 과정도 팩트 시대에 합의되는 것과 실제 발표된 차이는 서로 양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니까요.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갔냐고 이걸
0: 네, 항의했다는 거죠.
1: 예, 물어보니까 뭐 다 한국 측 입장도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도 장관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렇다가
0: 아,
1: 예.
0: 아 김정관 장관하고 통화하셨어요?
1: 아니 여기 충실하게 우리 김정관 인터뷰 연결하려고 제가 통화를 하고 왔죠.
0: 뭐래요 김정관 장관은 이 문제 알래스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 그러니까 그동안 장관

0: 그래서 그 인터뷰 나온 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예민한 상황이어서 실제보다 많이 나간 것처럼 이제 보도됐던 경위.
1: 그래서 예, 국내용 발표
0: 사실상 이거죠.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당 서로 간에 예. 예.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합의를 해놓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1: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고강도로 갈 건 아니고 일단 중간선거 때까지는 저강도로 대응하는 이런 기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아니 뭐 서로 간의 처지를 이해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팩트시트의 문구로 합의된 내용에 기초한다. 이런 공감대는 있는 거니까요.
1: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네. 다른 사안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네. 북한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네. 네.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아마 이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지뢰 사건은 우리가 통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비무장지대가 MDA라 그래서 군사 분계선이 있고 양측 2km씩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4km 구간을 우리가 디밀리터리 존, 소위 비무장지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입구를 통문이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바로 통문 앞에 지뢰가 매설돼서 폭발을 한 겁니다. 예. 2015년 그렇지,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비난 가능성이 높았던 것인데 이번에 사고 나간 지점은 이 북방 우리 MDL로부터 남쪽이 약 10m 떨어진 거리로 우리가 이제 유엔사하고 합의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표지석이 소실되고 홍수들어 지형이 변경돼서 북쪽에서는 자기 쪽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렇죠. 논쟁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2015년과는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2015년은 목함 지뢰인데 이것은 지금
1: 뭐 플라스틱
0: 반보병 지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으로 다니는 수색대로에 이거를 매설했다면 정말 우리가 더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데.
1: 그건 명확한 도발이고.
0: 그렇죠. 완전한 도발이죠.
1: 그런데
0: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안 다니던 지역 이제 개척하는 수색. 또 이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1: 북한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0: 그렇죠. 지역. 우기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양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거는 이제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는 양쪽 그 군사 회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대화 채널이 차단되기 때문에 네. 북한 측은 이거를 우리한테 자작극이라고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그건 김여정 담화는 너무 과한가로 봅니다. 그건 품격이 그래요? 없는 거고 예. 아, 우리가 왜 우리 병사를 다치는 자작극을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 말이 안 되죠. 그건.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이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하려면 유감을 표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쪽인지 자기들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럼 같이 공동 조사를 하자. 이게 응하는 게 올바른 태도다.
1: 아, 오히려 북한이.
0: 네, 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자기들 흔적이 없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같이 공동 조사를 해봐서 입증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희들은. 예. 빨리 남북 간의 장관 국방장관 회담이나 라인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1: 아 그러면 지금 강신철 국방장관이 상응 조치를 언급을 했는데 네. 상응 조치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일단 네. 남북 채널을 열고 네. 공동 조사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실까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응 조치라는 게 만약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다시 대북 확성기 망송을 재개하고 경고 사격을 한다든지 이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네. 과연 그런 단계로 지금 갈 단계인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공동조사를 하자 해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지만 이러한 그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유엔과의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사고 터질 때 너무나 안타깝고 칭찬할 걸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정말 이번에 감동을 느낀 게 여기 사고가 났는데 대대 원래 이중사 중사가 먼저 이제 돌아올려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고 대대장이 뛰어가다가 또 2차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빨리 지혈을 하고 이 부상자를 끌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1: 그럼요.
0: 더구나 거기가 언제 또 지뢰가 또 터질지 모르는데 네. 정말 엉금엉금 기어서 지혈내 들 것으로 대대장을 끌고 100m가 넘게 뒤로 내려가서 의무 헬기를 불러가지고 호이스트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구출했다는 건데 그중에 이중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빨리 대대장님부터 모셔라. 자기는 기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눈물 겨운 건데 이 병사들 저는 이 사람들 특진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장관님한테 주장했는데.
1: 아 특진을 시켜야 된다?
0: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 수습을 잘했습니까? 예. 안전하게 후송해서. 예. 그러나 거기가 보통 지역이 아니잖아요. 통상적 예. 지역이 아닌데.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사고 나면 2차

0: 평화가 더 중요하잖아요. 전쟁도 전쟁할 때보다 퇴각할 때 병력 손실을 줄이는 게 뛰어난 장부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예, 예. 저는 이 병사들의 행동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고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군사분계선, 우리가 쉽게 하면 휴전선, 그렇죠?
0: 네.
1: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그다음에 유엔사가 설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네. 다 다르다면서요.
0: 그래서 제가 한번 조만간에 유엔 사령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런데 문제는 그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그동안 예. 계속되어 왔는데
0: 맞습니다. 예.
1: 자,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가 입장이 달렸다고 하거든요. 이거부터가 좀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괜히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조사를 들어가는데 유엔사는 허자 그랬는데 우리가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야당 의원 예. 일부가 주장을 해서
1: 예.
0: 제가 국방위에서 물어봤더니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서로 이제 논의 과정이 있었던 건데 실제로 거기가 가보니까 나는 왜 이것을 그 비금속 탐지를 할 수 있는 그 새 우리 지뢰 탐지기가 보급이 됐거든요.
1: 아, 그래요? 비금속 지뢰.
0: 네. 옛날에는 금속만 됐는데 목함지뢰 이런 것들은 안 됐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0: 비금속도 탐지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도입이 됐는데도 왜 못 했냐 네요. 그게 PRS 20K라 그럽니다. PRS 17K가 그걸 쓰다가 20K는 소위 말하는 GPR이라 그래서 지표 투과 레이더가 부착돼서 비금속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가 워낙 비탈진 지역이고 풀이 많이 길어서 이 놓칠 경우가 있다는 거죠.
1: 아, 그래요?
0: 이게 평평한 평지가 아니어서
1: 예, 예, 예.
0: 뭐 또 풀을 깎긴 깎았지만 뭐 잔디 깎듯이 100% 깎을 수가 없고 거기 그러다가 또 폭발 사고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그렇죠. 위험한 지역이었다.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 비슷한 또 나올 수
0: 그렇습니다.
1: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거를 좀 원천적으로 뭔가를 좀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래서 남북 간의 군사 채널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립 구조로 갈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외교적 압력을 통해서 북에 그런 네. 그 사과를 받아내고 공동조사에 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평화외교특보께 질문을 드렸는데
0: 예.
1: 지금부터는 민주당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조금 전에 보냈다고 그래요.
0: 예, 보냈다고 합니다.
1: 국회로.
0: 네.
1: 자, 그런데 이제 그저께 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검사 아니다.
0: 네.
1: 라고 했는데 어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에 비유하면서 비판을 했고 김용민 의원은 또 반민특위에 비유를 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0: 네.
1: 어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글쎄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0: 쭉 김지용 저도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 쭉 파악을 해보니까
1: 예.
0: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이분은 친윤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장모의 수사 재기 명령을 내렸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좌천됐다가 사표를 낸 사람 아닙니까?
1: 네.
0: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추미애 지사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떤 이력서의 행간, 그다음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더 알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제하고 이제 그 추미애 지사의 목소리를 한번 경청해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래서 추가 검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검증을 해서
1: 네.
0: 임명을 하면 일단 존중해야죠. 우리가 그. 이제 임명하기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1: 네.
0: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거를 흔들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구나 중수청장이 오늘 이제 출범한 날인데 아직까지 중수청장 임명 가지고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그래요.
0: 국민들께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이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래서 피해자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빨리 우리가 대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게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중수청을 강화해서 수사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저희의 대안이었는데 빨리 되도록 저는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그 여당 의원들 모시고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미 네. 모범 답안이 있어요.
0: 네.
1: 그거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모범 답안이고 100이면 99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0: 예. 예.
1: 김지용 후보자의 건도 인사권인데 이번은 아주 예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비판 입장,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현상에 배경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0: 검찰 개혁 그런 명분 때문에 이제.

0: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변호사지만 수사 실무 전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검사 출신으로 한 20, 30년 이상 실무 역량을 쌓은 사람이 초기 단계에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거잖아요.
1: 네.
0: 저도 그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1: 예를
0: 들어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으로 많이 썼던 거잖아요. 교수 출신이라든지.
1: 네네네.
0: 비검사 출신들을 많이 썼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전해철 변호사님이 민정수석 했는데
1: 아, 예, 그렇죠.
0: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두 분 다 변호사 출신이었고.
1: 예, 예, 예.
0: 아예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변호사 출신도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감사원 출신 뭐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를 전혀 모르고 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냥 책상 물림으로 하다가.
1: 속칭 EEJ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0: 그렇습니다. 지금 뭐 EEJ라는 개념보다는 그리고 이 김지용 이분이 무슨 윤석열 쪽 라인이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1: 네.
0: 근데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유임설도 좀 나오던데 교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글쎄요. 워낙 그 대통령께서 신임이 커서 어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렇게 네. 공개적으로 표명한 만큼
1: 네. 교체는 될 거다?
0: 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런데 그럼 일각에서는 교체가 된다면 좀 중량감이 있는 그리고 정보감각이 그 좀 뛰어나고 대통령 같아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0: 예, 뭐 잘 보좌할 사람이 필요하죠. 가장 근데 이 정권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강훈식 의원이 그걸 잘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밉지 않게
1: 네.
0: 할 말을 다 대통령에게 전하는 뛰어난 친화력이 있는 분이 강훈식 실장이었는데 과연 그런 분을 찾을 수 있을지.
1: 그러면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특보님도 아닌 경우에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까?
0: 아니 송영이라 그렇게 서러운 거 아니었습니까?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0: 예,
1: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의원님.
0: 고맙습니다. 네,
1: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층을
5: 날라도 층을 날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4: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조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0: 살리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홀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3: 네, 오늘 아침 대관령이 영하 0.3도 기록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내륙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햇살이 좋아서 11.3도까지 내려간 서울의 기온이 현재 1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낮에는 서울이 21도, 광주 23도, 대구 24도로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까지는 맑고 아침에는 좀 추운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영남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수도권 영서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대체 휴일인 월요일 오전까지는 중부지방, 호남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적지만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좀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1: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조금 전 2부에서 여러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송영길 대통령 외교특보위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에 소속돼 있는 분입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저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한미 통상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장관 네네. 산자부 장관도 그렇고 조금 전에 송영길 특보도 그렇고 미국이 네. 지금 합의되지도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공동 언론 발표문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우리가 잘못한 거죠. 공동으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의를 해줘서.
1: 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기정사실화하는 빌미를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 네. 이게 좀 뭐랄까 제대로 이게 지금 그 미국하고 협의하고 협의나 협상이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1: 근데 네.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는 게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 아니 지금 발표한 게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미 간에 세 가지에.
1: 네.
2: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표현도 그 지금 그러니까 영어로 보시면 agree to commence working on the Alaska LNG project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번역기에 돌려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네네네.
2: 이거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비공식 번역으로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우리 산업부에서 번역을 하는데 예, 네,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1: 그러니까 그러면 김 장관 장관은 어제 기자들한테 관련해서 합의된 네. 내용은 세 문장밖에 없다. 근데 지금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특히 러팅익 장관 같은 경우 뭐 500억 달러 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나갔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뭐 좀 너무 나간 건 있을 테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조건부라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2: 전략 근데 그 조건부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모든 관련 국내법도 조건에 충족 두 가지인데 그 우리 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MOU에 보면 상업적 합리성을 결정하는 주체가 러트닉 장관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1: 예.
2: 네? 그래서 러트닉 거기도 러트닉 장관이 뭐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러트닉 장관이 그 수장인 그 인베스트먼트 커미티라고 투자위원회에서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결정권이 네? 러팅 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결정권이 미치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라 그러지만
1: 네.
2: 우리 대미투자특별법에 보면
1: 예.
2: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이 좀 없다고 생각해도 그 국회 그 상임위원회 동의만 사전 동의만 받으면 그 추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1: 그러니까 근데
2: 지금 근데 국회 상임위에 전부 여당이 다수지 않습니까?
1: 네.
2: 야당이 다수면 야당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부 여당은 한 몸인데 그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압력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당이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냥 상임위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동의를 해줄 수도 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걸리는 것 같지만.
1: 네.
2: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이 조건이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그냥 공동 합의문에 담으면 저렇게 네. 미국은 다 된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1: 그래요. 여지를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그 나갈 수 있는 여지를 그러니까 그냥 줘버렸다 이런 평가시네요. 그러면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공동 합의문에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막았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여지를 줌으로써 이 다음에는 그럼 계속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알래스카 하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1: 그러면 이거를 정무적으로 한번 접근하면 아마 이런 네.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트럼프가 네. 지금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정무적으로 양해를 하는데 본 게임, 본 협상은 중간선거 끝나고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한 협상이 들어간다. 뭐 이런 기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그걸 우리가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동 발표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면.
1: 네.
2: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막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협상을 잘해야지. 우리 이 형제 사이에도
1: 예.
2: 이 돈 문제 때문에 다 갈라지는 거잖아요.
1: 예, 예. 네?
2: 예, 이런 문제는 동맹이라고 해도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따져.

0: 있어서 국익을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저기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게 정치적 고려를 하라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정치적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저기 75조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인데.
1: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 거고.
0: 네. 예. 그런데 이제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지금 어줍잖은 그런 정치적 뭐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했다는 건데 그게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설명일까요?
1: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파트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채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이제 보내는 게 있고 액화나 시설 또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한국에 그럼 돈이 어디에 투입된다도 없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얼마다도 없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확정이다. 이 이야기로 연결이 네.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상업적 합리성과 그런 거를 협의한 그 정하는 주체가
1: 네네네.
0: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MOU상에
1: 네. 예.
0: 예, 우리가 아주 그 불리한 위치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길을 터준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정권이 러팅 상무장관한테 있으니까 미국이 결국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저기 주장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이제 이 공동 발표문에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그런 길을 터주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소관 상임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아까 이제 그 송영길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네. 그러면 여기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론적 어떤 그 가설이 성립이 되는데 의원님은 여당이 다수니까 그냥 여당이 오케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0: 아니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 한국 정부랑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1: 네.
0: 한국 정부에게 이제 저기 뭐 당장 뭐 관세 다시 30% 올리겠다 이러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아 정부가 아 그러면 그건 안 되지 하고 이제 하면 정부가 하면 국회는 지금 여당이 다수니까 말을 듣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정을.
1: 그 국민적 평가가 있는데 그렇게 그 쉽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0: 아니 국민적 평가도 그런 압력 속에서 지금 우리가 3,500불 MOU도 맺었는데.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 능선을 세워가지고
1: 네.
0: 여기서 막았으면 그 뒤에 훨씬 쉬워지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못 지켰다는 거죠 정부가.
1: 알겠습니다. 외교부가 그 네. 어제 입장을 내놓기를 트럼프 네. 대통령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한미 간 네. 안보 협의 등 다른 현안도 진전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입장 발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아니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 협의가 이 대미 투자 합의가 없어서 안 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를 했으면 뭔가를 얻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1: 네네네.
0: 예, 그 제대로 못 얻어오면 그거는 정말 국민적인 비난의 그 뭐 대상이 되겠죠.
1: 그러면 얻어올 수 네.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0: 아니 근데 그것도
1: 네.
0: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그건 또 문제가 미국 행정부만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1: 의회도 걸쳐 있죠, 이게.
0: 예, 예. 다 저기 의회로 가야 되는 문제고.
1: 네.
0: 한데 지금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걸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행정부하고 협의도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과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 뭐가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
1: 네.
0: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뭔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빨리 우리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국군의 네.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어요.
0: 네네.
1: 왜 불참을 했을까요?
0: 아니 뭐 저기 우리 당대표께서 불참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어제 그 뭐 기념사에서 그 DMZ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가셨지 않습니까?
1: 예, 대통령이. 예, 예.
0: 대통령께서.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불의의 사고가 아니고,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MDL 남측에 지뢰를 매설해서 발생한 그 명백한 정쟁협정 위반 사건이거든요. 그 이미 합참도 그렇게 얘기했고, 유엔사도 그렇게 발표했는데,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근데 이게 불의의 사고라 그러시면, 이게 과연 국군의 날에 군 통수권자로서 이게 적절한 발언이었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조금 전에 송영길 의원 그 외교특보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일단 네. 남북 채널을 열어가지고 그럼 공동조사를 네. 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아니 뭐 당연히 그런 제안을 해야 되겠지만 2015년에 경우에도 보듯이 예.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했을 때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예, 예.
0: 예. 그러니까 북한을 대화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응 조치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상응 조치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거 뭐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나오겠죠. 근데 그거 아니고 지금처럼 유혈무야 넘어가면서 대화하자 그러면 북한이 대화할 리가 없죠.
1: 아 이게 접근법의 선호가 좀 약간 다른 것 같네요. 그러면 상응 조치가 어떤 게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0: 아니 상응 조치는 이제 정부가 이제 여러 옵션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를 저기 결정을 해야 될 텐데.
1: 네.
0: 2015년에는 이제 우리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제 DMZ 내 GP를 복원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대대적인 지뢰제거 작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결국은 정부가 그 가운데서 가장 지금 적실한 대응책을
1: 예.
0: 찾아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야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대북 확성기를 틀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틀 거고 그러면 어떤 네. 고통이 오는지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옵션 가운데
1: 네.
0: 확성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예. 알겠습니다. GP 보고는 9.19 군사합의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0: 아니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9.19 군사합의가 무색하게 지금
1: 네.
0: 남북국경 요새화라고 아예 정전협정 위반한 행위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음흠.
0: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하는 거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저기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옵션이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장단점을 다 따져서 정부가 그 중에 가장 적실한 것, 그것을 해서 어떤 네.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그 북한으로 하여금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이 인식하게끔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1: 야, 하여간 이게 북한에게 확실하고 단호한 메시지 보내는 게 일단 1순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0: 그렇습니다. 네. 네.
1: 알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건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그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뭐 그런 약속이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더구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걸 강력하게 뭐 요구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그 약속을 파기한 건데.
0: 네. 근데 이제 그 약속 저기 뭐 저도 이런 협의 많이 해봤는데.
1: 네.
0: 예. 그런 저기 그 약속이라는 것이.
1: 예.
0: 무슨 어떤 문건에서 서명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상호 간의 그런 공동인식인 거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예. 근데 공동인식을 했을 때 이제 상대방 어떤 그런데 그 공동인식 부분에서 서로 간에 약간 인식이 다르거나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다 구두로 한 건데.
1: 예.
0: 그래서 뭔가 사태가 이제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게 벌어지면
1: 음흠.
0: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그래요.
0: 그러면 그쪽에다 물어봐야죠. 이거 왜 이랬는지. 네, 그다음에 그 원인은 뭔지. 그렇게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호국 간에 하는 거니까.
1: 네.
0: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다음에 레미디랄까 이 그 보완 조치를 할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0: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대응 보면 그냥 SNS에 대통령께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저 홍보 수석 시켜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대통령 사이에 무슨 감정 싸움 하듯이 이렇게 가시니까 아 이거는 저기 뭐 외교적인 방식이 아닌데 우호간에 하는 방식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그래요. 근데 그 네.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발언을 하기 직전에
0: 네네.
1: 우리 외교장관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네. 이 비공개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거는 의도적인 지금 그 약속 파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약속 파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더군다나 자기들이 원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이유도 있고 얘기를 들으면서.
1: 네.
0: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안 지켰을 때는 그 왜 그런 건지

0: 그부터 저기 그다음에 그렇게 외교 장관끼리 만날 정도면 아주 그 뭐 외교적인 소통 채널이 잘 지금 그 가동되고 있는 것인데.
1: 네네네.
0: 예. 그러면 빨리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공개적으로 무슨 감정 사업처럼 하면 이 수습이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러면 그 며칠 전에 우리 외교부가 주한 그 대사 대리를 초치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외교적인 행보가 시작이 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거는?
0: 아니요, 그러니까 초치를 한 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 하니까
1: 네.
0: 그 다음에 외교부로서는 국가 정상의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후속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했고
1: 예.
0: 아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외교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수면 아래로 내려서 이 문제
1: 예.
0: 정말로 해결해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 협의를 하고 있겠죠.
1: 아, 우크라이나하고.
0: 예.
1: 근데 조금 전에 송영길 외교특보는 궁극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끌어내기 위해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주 네. 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 국민들이 아니 이게 기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
1: 예.
0: 이 모든 사태 기본은 뭐냐면
1: 네.
0: 우크라이나가 저기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우리한테 보내준 거지 않습니까?
1: 네네네네.
0: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이 북한군 병사를 보내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1: 네네네.
0: 우리는 이것이 이 사람들 데려오는 게 우리 헌법적 책무죠. 왜냐하면 한국인을 그렇죠. 희망하는 북한 주민은 다 우리 국민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네. 그렇지만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병사는 본국 송환하는 게 원칙이고
1: 네네.
0: 물론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그 약간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보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우리하고 우호 관계를 감안해서 우크라이나 그걸 해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1: 지금 김재 의원님 말씀의 기조는 그 물밑에서 네. 원만하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저기 그 우리 병사가 다치고 이런 거는 뭐 항의 한 마디 안 하고.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1: 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난달 30일에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 엊그제 그랬죠.
4: 네, 엊그제였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회로부터 영구 경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타당하다라면서도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명시하긴 했거든요.
1: 근데 이게 이제 그 바람이지 이게 좀 법적으로 이게 지금 되는 건 아니죠.
4: 네, 더군다나 주문도 아니고 양형 이후에 담긴 의견이었고요. 더군다나 가석방 여부가 법원이 아니고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4: 재판부의 의견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따라야 되는 규정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흉악범을 엄벌해야 된다는 국민 법감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장윤기 사건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 네.
4: 이 종신형에 대한 신설 시도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고 인데 그때 왜 안 됐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1: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4: 네, 그렇습니다. 입법화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1: 네.
4: 이 종신형 신설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무기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가석방이 허용이 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나눈 다음에 그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를 할 때 판사가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형 벌 중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4: 네.
1: 이걸 이제 신설을 하면 선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4: 네, 선고를 하게 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개정안이 당시 국무회의까지는 통과가 됐었는데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1: 네.
4: 무엇보다도 당시에 대법원이 이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법률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도 좀 반발이 거셌는데 쟁점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1: 세 가지는 있었어요. 뭐였는데?
4: 크게 보면 이제 형벌 효과 그리고 위헌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

0: 시위가 전제로 된 논의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사형제 폐지라는 게 실질적 폐지 국가가 아니라 법문으로 딱 돼 있는 그걸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0: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를 할 때 이게 사형제 폐지 이후에 최고형의 대안으로 논의가

0: 바꿔야 되는 네. 이런 문제가 있군요.
1: 그렇죠. 그런데 예. 그 판단을 개별 판사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 형벌주의와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이 얘기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원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결과적으로 엄벌주의를 강조했던 맥락은 응보적 감정, 보복 감정들에 충실할 수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형벌이라는 단일한 변수 하나를 갖고 범죄가 예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무거운 형벌이 범죄 예방과 관련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실증적인 또는 경험적인 연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또 다른 쟁점은?
1: 가석방의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가석방이라는 게 어쨌든 수용자가 실제로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형법에 따라서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걸 미리 앞당겨서 한다라는 건데 형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평생 가석방이 안 된다라고 이제 미리 정해두는 게 이제 가석방의 취지, 그러니까 형법의 취지와는 좀 어긋난다라는 비판이었고요. 여기에 형벌과 가석방을 한꺼번에 판단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중복 심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0: 쉽게 말하면 가석방이 되는 게 속칭하는 거 봐서 결정하는 건데
1: 네.
0: 이거는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10점을 앞당기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석방의 법적인 성격인 건데 이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부는 법원이 아니고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한테는 결정 권한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
0: 권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도 김대근 연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 가석방은 법관이 판결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들이에요. 법관은 법을 말하는 입이어야 합니다.
1: 최근에는 이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고 동시에 이제 현행 무기형을 유지를 하되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거나 혹은 무기징역 수용자의 그 최소 복역 기간을 더 늘린 다음에 그 기간 내에는 가석방 심사를 아예 응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쉽게 말하면 가석방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기의 몇 분의 1을 채우고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오히려 이제 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네요.
1: 네. 그런 제안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어요?
1: 맞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Walk it,
1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3: 안전화.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캡박시브.
1: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5: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 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 깜빡 말고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의 목표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2: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1: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3: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1: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까지 포함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곧바로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보고서 개선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분석 보고서 4건 중에 1건 이상은 중소형주를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 의견도 낼 수 있도록 익명으로 보고서 쓰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노벨

0: 노벨상 수상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소개팅 앱을 만들었답니다. 저출산을 막아보자는 의도로 해석되긴 하는데 이건 다른 소개팅 앱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수 기자 나오셨고요.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죠.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여기도 구체화되지 않은 공약을 막 던지고 있는데
2: 네.
0: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 알래스카에다가 가스 사업 하기로 했다.
2: 네.
0: 내가 이거 옆구리 찔러서 받아온 거야. 아시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 아직 몰라. 이제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2: 네, 네.
0: 일단, 얘기 좀 해 주십시오.
2: 네, 일단 큰 틀에서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의 최대 2천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27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0: 투자는 우리가 하는데 본인이 발표했다는
2: 네,
0: 거죠.
2: 네, 네.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0: 예.
2: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이 발표한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스타 이렇게 이름 붙었는데요. 약 22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 엔신알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간 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익숙하시죠. 두 번째는 프로젝트 노스라 불리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개발 사업입니다.
0: 예.
2: 투자 규모가 약 500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전역에 걸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워 사업입니다.
0: 예.
2: 미국 측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규모인 1,200억 달러가 투자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세 가지 사업을 콕 집어서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내용에 있어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는데요. 한국 정부는 첫 번째인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 정도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0: 프로젝트 스타.
2: 네네. 예. 그래서 아예 첫 투자금도 한 24억 달러를 어제 미국에 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이나 미국의 원전을 짓는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미국이 해줬으면 좋겠는 거를 그냥 아예 확정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군요.
2: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포장은 참 잘하네요.
2: 네.
0: 프로젝트 스타, 프로젝트 노스, 프로젝트 파워. 이름도 직관적으로 잘 붙이잖아요. 그렇죠?
2: 네, 네.
0: 우리도 기왕 생생 내면서 발표할 거면
2: 네.
0: 우리도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살짝은 들고. 근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이거는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좀 판단을
2: 맞습니다.
0: 좀 해야 되고
2: 네.
0: 돈이 얼마나 들지
2: 네.
0: 돈은 있어도 거기 가서 일할 사람이 과연 구해지는지
2: 그러니까요.
0: 등등
2: 네.
0: 이거 뭐 조금 과장하면 인류가 화성 가는 거하고 비슷한 사업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
2: 맞습니다.
0: 확정적으로 발표하면 되나 이런 걱정은 좀 드네요.
2: 그래서 미국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선을 좀 그었어요.
0: 예.
2: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걸 전제로 착수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미국이 500억 달러 투자될 거고 알래스카의 엄청난 천연자원을 본격 개발하는 계기가 될 거야 이렇게 발표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죠. 미국은 아예 가스관 건설에는 3년이 소요되고 LNG 수출까지는 약 5년이 걸릴 것 이렇게 구체적인 기한을 말하기도 했거든요.
0: 예.
2: 이건 사실상 한국 정부의 속도전을 요구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근데 우리 산업부는 이 기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걸 판단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0: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발표하는 건 종종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긴 한데
2: 네.
0: 중간선거 때문이라는 그쵸. 분석이 많죠.
2: 네네. 오늘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 때문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제 백악관 발표장을 봐도 알래스카 지역 정치인들이 총출동해서 사실상 공화당이 알래스카 출정식을 방불케 했는데요. 현재 알래스카가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알래스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긴 좋아요.
0: 예.
2: 실제 이게 좀 수건 사업이기도 하다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까지 1,300km에 달하는 긴 가스관을 새로 깔아야 되는데 여기가 엄청 춥고 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까다로운 지형도 많고 고도와 높은 곳도 있어서 건설 사업 자체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0: 예.
2: 게다가 LNG 수출 터미널까지 건설해야 되고요. 당연히 초기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0: 그래서 미국 민간 업체들도 할까 말까 잠깐 들여다보고 안 하는 걸로 결론 지었다.
2: 네, 맞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과거 개발을 고민하다가 사업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손을 뗐던 사업들이에요.
0: 그만큼 또

0: 알래스카에서는 수건 사업일 테니
1: 네.
0: 표가 아쉬운 트럼프는 그냥 던져볼 수 있는.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는 그냥 정치인이 한마디 했겠거니라고 생각하면 또 넘어가도 되는데
1: 네.
0: 이거는 우리는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를 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원전 사업도 그냥 발표했는데 이번에.
1: 네, 맞습니다. 원전 건설 사업은 그래도 아직 알래스카 LNG 사업보다는 좀 여러 합의를 한 것 같긴
0: 예.
1: 해요. 일단 8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이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건설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한국형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길이 열린 것 이런 의미가 좀 있기는 해요. 원래는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기존 협정 때문에 한국형 원전 수출이 어려웠거든요.
0: 미국에는?
1: 네, 미국에는 예. 어려웠어요. 근데 이 협정 내용을 바꾸는 방향으로 간다고는 합니다. 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는 이건 상업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 이제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한국도 또 이 사업을 위해 올해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성급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어요. 근데 짓는 순서도 미국 원전 2기를 먼저 짓고 그다음에 한국형 원전 2기 짓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한 게 좀 진전된 부분입니다.
0: 한국형 원전을 굳이 넣고 싶은 건 미국이 한국형 원전 좋으니까 넣어줘가 아니라 우리
1: 이제
0: 거기에
1: 원전
0: 기업들을 돈은 우리가 투자해도 그 돈을 다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갖고 올 수 있어.
1: 맞습니다.
0: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넣고 싶은 거겠죠.
1: 네네. 그리고 또 미국 원전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0: 예.
1: 나중에 협업할 부분도 많이 열려 있다고
0: 예.
1: 봐야 되고요.
0: 몇 개를 짓는다고요?
1: 총 8개 중에 2기는 한국형 원전, 6개는 미국형 원전 뭐 이렇게
0: 간다고 합니다. 8개는 어디 지을 건지도 이제 정해야 되는데.
1: 맞습니다.
0: 미국 대통령이 찍어줬다면서요, 그냥?
1: 근데 그게 이제 이견차를 노출한 부분이에요. 미국은 아예 대형 원전이 들어설 지역으로
0: 예.
1: 오하이오, 테네시,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이렇게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좀 구체적인 입지를 밝힌 거죠. 근데 한국 정부는 그거는 미국이 짓고 싶어하는 곳일 뿐 이런 입장이에요.
0: 예.
1: 원전 용지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또 원전을 짓기 위해선 뭐 안반이 단단해야 되고 또 물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등 이 지반 여건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0: 이게 한국이 다 이제 해주면서 하나씩 미국으로부터 뭐 하나 받아내려고
1: 네.
0: 우리도 뭐 미국한테 아쉬운 게 꽤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뭐 예를 들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 이런
1: 맞습니다.
0: 것도 미국이랑 뭐 좀 해서 받아내야 될 게 있으니까 요거 하나씩 주면서 우리도 받아내야지라고 수첩에 적어놓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1: 그러니까요.
0: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줄 것도 아니면서
1: 네, 기정사실인 것처럼
0: 진짜 난감하겠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1: 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좀 속도 조절을 할 걸로 보여요. 이제 다만 미국 정부는 계속 성과를 시급히 포장할 걸로 보여서 향후 협상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 예.
1: 또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 협상도 남은 과제입니다. 대형 원전 건설이나 마스가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협상과 다 얽혀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0: 예.
1: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후속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주식시장 얘기도 좀 넘어가 보죠.
2: 네.
0: 재밌네요.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긴 쓰는데 맨날 매수 보고서나 쓰고 맨날 삼성전자 큰 기업들 것만 쓰고
2: 네.
0: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뭐 수천 개인데 이거 뭐 보고서 안 나오는 기업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 작은 기업 모여있는 코스닥에는 손도 안 가고 관심도 없고 모르고
2: 네.
0: 이런 악순환인데
2: 네.
0: 정부가 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의무적으로 중소형주 보고서를 써라.
2: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강제해서라도 뭘 좀 물꼬를 쳐보려고 하나 봐요.
2: 네. 이제 어제 제도가 발표가 됐는데 핵심은 우리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투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자기 자본도 크고 기업금융이나 발행어음 같은 업무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을 한 대형 증권사 지금 현재는 9곳인데요.
0: 예.
2: 이곳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앞으로 뭐 삼성이나 SK나 그러니까 이런 큰 종목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예시로는 1년간 앞으로 1년 동안 발행하는 기업 분석 보고서의 최소 25%를 중소형주에 배정해야 돼요.
0: 4개 그러니까 중에 하나는 써라 중소형주로.
2: 네, 맞아요. 예. 4개 중에 하나는 중소형주
0: 매수권,
2: 보고서로 해라. 그렇죠.
0: 예.
2: 구체적으로 이 기준이 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 또는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한 시가총액 6천억 원이 안 되는 종목들이더라고요.
0: 예.
2: 그리고 또 이 25%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전체 리포트의 최소 12.5% 8건 중에 한 건은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의 기업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최근 3년 1년 동안 국내 증권사가 발간한 보고서가 8만 5천 건이 넘거든요.
0: 예. 근데
2: 이 중에 그 시총 1위부터 100위까지

0: 대형주에 대한 보고서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개 중에 하나는 다 대형주였던 거죠. 근데 이제 증권사도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리서치 센터는 비용 부서지 돈을 버는 부서는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좋은 보고서 써서 기관들한테 가서 잘 세일즈를 하면
0: 그렇죠.
1: 기관이 당신 보고서 참고해서 투자 잘해서 고마워라는 그런 뭐 네. 표현으로 그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준다면서요?
0: 거래를 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지, 그러니까 뭐 법인 영업이나 기업 금융, IB 같은 수익 부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고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대형주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조직의 논리이긴 합니다.
1: 소형주는 기관 투자자들이 괜찮은 종목인데라고 해줘도
0: 네.
1: 사봐야 뭐 한 2억 원어치 사니까 이게 뭐야 벌써 상한가 갔네 안 돼.
0: 그렇죠.
1: 이렇게 돼버리면
0: 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1: 2억 원의 거래 수수료 받아봐야 증권사가 돈 얼마나 되겠어요.
0: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중소형 기업은 지금처럼 조금 정보가 알려진 기업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1: 예.
0: 심지어는 뭐 기술 있고 성장성이 있어도 시장에 정보가 없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럼 기관 투자자는 정보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고 투자자가 없으니까 증권사도 보고서를 아예 안 쓰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1: 예.
0: 정부가 이래서 이번 제도를 모험자본 정책과 연결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만 중소벤처기업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분석하는 정보 인프라부터 좀 만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어제 이런 제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뭐 아주 형편없는 기업 쓰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0: 네.
1: 그래도 조금 좀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려라.
0: 네. 의무화해 준 거죠. 개정을 해서.
1: 시총 코스닥은 150위 미만,
0: 네.
1: 코스피는 300위 미만.
0: 네.
1: 그러면 이게 301등, 151등만 뭐 계속 쓰는 수도 있긴 있겠는데
0: 또 뭐 할당된 것 중에
1: 그렇게라도 네, 해라 있겠지만. 그런 얘기겠죠. 네.
0: 그렇죠.
1: 우리나라 증권사 보고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매수.
0: 거의 매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1: 매수 아니면. 이건 뭐, 팔라는 거든가.
0: 맞아요. 아니면 어쩌다가 가끔씩 중립. 근데 사실 매도 보고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립만 나와도 사실은
1: 중립은
0: 기사화가
1: 그냥
0: 굉장히
1: 당장 팔라는 의미로 우리는
0: 맞아요.
1: 받아들이죠.
0: 중립 이꼴 매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 매도 의견으로 적혀서 나오는 보고서가 진짜로 전체 1%가 채 안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진짜 주식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뭐 팔라는 보고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을 낼 때 앞으로는 이름을 쓰지 안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보고서를 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익명까지 그러면 허용하냐. 사실 현실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아, 이 기업은 사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해당 기업이랑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1: 예.
0: 법인 영업이나 IB 부서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기업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예.
0: 매도 보고서에 한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선택지를 준다는 겁니다. 물론 뭐 아무나 익명으로 이렇게 뭐 쓸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증권사의 준법 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사내에는 누가 작성했는지 기록은 당연히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 자체에서도 원래는 리서치 부서에 뭔가 증권사의 다른 부서가 타 수익 부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긴 한데 그걸 조금 더 강하게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에 대해 평가 방식도 좀 바꾸기로 했는데요. 단순히 거래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냐 이게 그들의 성과 지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 예.
0: 이제 주가와 실제 주가, 그러니까 그 해당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기업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좀 반영을 할 거고요. 또 증권사별로 괴리율이 좋은 우수한 애널리스트는 5명씩 공개를 해서 좀 신뢰도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1: 주변에서 이거 뽑아서 발표 할 거니
0: 네.
1: 가능하면 연봉에도 좀 반영을 해줘.
0: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단순히 매도 보고서 이제 많이 쓰세요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앞으로는 애널리스트가 영업 조직의 눈치도 조금 덜 보고 또 틀리면
1: 예.
0: 틀린 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이거를 하려면 기업들이
0: 네.
1: IR을 할 때 미국 기업들처럼
0: 네.
1: 굉장히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수시로 그리고
0: 네.
1: 뭐 더 자주 컨퍼런스 콜도 하고 이거 왜 애널리스트가 매도 보고서 못 쓰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러면 기업에서 출입 금지.
0: 그렇죠.
1: 안 가르쳐줘라고 하면
0: 네.
1: 그 기업이 안 가르쳐주면 아무 정보도 안 나오니까. 근데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이 안 가르쳐줘도 컨퍼런스 콜 할 때 다 그 얘기만 들어도 다 나오는데 뭐라고
0: 네,
1: 생각하니까.
0: 맞아요.
1: 그러니 그거를 기본적으로 잘하게 하면.
0: 네.
1: 개인 투자자들도 그 IR 들으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애널리스트가 사실 왜 필요해요, 그러면? 네.

0: 어차피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이런 걸 좀 바꿔주면 좋은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뭘 좀 개선하면 항상 제가 이제 왜 이거는 안 해라고 괜히 덧붙이니까 뭐 좀 열심히 좀 해보면 항상 욕먹는 분위기인 건 맞는데. 네. 결국은 코스닥 투자를 좀 늘리고 코스닥 투자가 늘어나야 스타트업들도 창업도 하고 투자도 받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1: 네.
0: 매일 거래소에 있는 큰 기업만 하고 코스닥은 주가가 안 오르니까, 이른바 스타트업 투자도 안 일어나고 아주 엉망이네. 이제 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1: 그렇죠.
0: 거겠죠.
1: 어제 이 제도 발표하고 나니까 코스닥 예. 지수가 4%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모험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0: 예.
1: 이제 이 모험자본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하면 당장은 위험해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나 아니면 혁신 기업에 돈이 흐르도록 좀 도와줘라라는 건데
0: 예.
1: 이걸 지금 올해 발행어음이나 IMA 조달액의 10%는 의무적으로 증권사가 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내년에는 20% 그리고 2028년에는 25%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는 결국에는 이제 양에서 질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이 붙은 뭐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사보다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벤처 기업 지분이 직접 투자하는 걸 똑같은 모험 자본으로 쳐줄 수는 없다. 그래서 양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진로도 조금 더 좋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신에 이제 이런 제도들이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리서치가 애널리스트 판단인데 정부가 전체 보고서의 25%는 중소형주를 써라고 이렇게 딱 의무화, 비율로 의무화하는 게 결국에는 할당량을 제시해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기업의 분석 가치와 무관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 맞추기 위한 보고서가 쏟아진다면
0: 예.
1: 거기서 또 올 수 있는 정보의 왜곡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아마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적용이 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네요.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그 데이팅 앱.
2: 네.
0: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미혼 남녀들 짝지어주는 그런 앱인가 봐요.
2: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 퍼스트 데이트라는 데이팅 앱을 내놨는데요.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예요. 네, 우선 21살부터 35살 사이에 공공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상 정부가 만든 소개팅 서비스고요.
0: 공무원 데이팅
2: 그렇죠.
0: 플랫폼.
2: 네. 네. 이제 특이한 건 상대를 연결해주는 방식인데요. 이제 201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을 활용했 습니다.
0: 예.
2: 이게 뭐냐면요. 경제학에서는 보통 가격이 이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자원을 배분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 부문은 가격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은 이런 경우에 각자가 원하는 순위를 받아서 서로의 선호가 최대한 잘 맞도록 짝을 찾아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를 수련 병원에 배정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낸 의사를 뭐 예컨대 자기가 원 하는 병원에 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 병원도 저 의사가 우리 병원에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경우도 있고
2: 네,
0: 의사도 저 병원에 갔으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텔레파시가 통할 수는 없으니까
2: 그렇죠.
0: 서로 지원은 해야 되는데
2: 네.
0: 예.
2: 그런데 이럴 때 의사와 병원의 선호를 서로 반영하면서도 나중에 더 선호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생겼다고 해도 불만이 없도록 하는 이른바 안정적인 매칭을 만드는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배분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건데요.
0: 예.
2: 이 데이트 앱도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나를 얼마나 선호하느냐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가 각각 3명씩 있다고 하면
0: 예.
2: 각자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0: 있겠죠.
2: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1순위로 고른 사람이 이제 저를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불행히도.
0: 항상 그게 불행의 씨앗이죠.
2: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양쪽의 순위를 계속 비교해서 서로 더 잘 맞는 사람끼리 이제 다시 짝을 맞춰줍니다.
0: 차선이라도.
2: 맞습니다.
0: 하여튼 얘한테 맡기면 하여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짝을 찾아준다.
2: 네, 그렇습니다.
0: 내가 1등이라고 찍은 사람하고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2: 네. 가장 덜 아쉬운 조합을 만들어주는 거죠.
0: 사실 대학 입시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2: 네.
0: 해보면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있는데 거기 떨어졌다고 하면 두 번째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2: 그렇죠.
0: 근데 이게 안 되니까 1순위가 떨어지면 전혀 이상한 데밖에 갈 데가 없는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죠.
2: 맞습니다.
0: 대학들도 학생 뽑을 때도 비슷하고.
2: 네.
0: 이제 이게 기술을 쓰면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건데.
2: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앱이 기존 이제 앱과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보통 데이팅 앱을 열면 수많은 사람의 사진과 프로필이 뜨고 이용자가 계속 상대를 골라야

0: 하는데요. 이 앱은 한 번의 매칭 주기마다 딱 한 명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심사나 생활 습관, 가치관 등에 대한 그 설문을 받고 알고리즘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를 이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국가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
1: 실명 확인되고 나라가 보증도 해 주고.
0: 그렇죠.
1: 진짜 어디 뭐 어디 근무한 6급 그러면 그건 확실한 거고.
0: 네.
1: 공무원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왜 이게 나라에서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0: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가 출산율이 낮아서인데요.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 예.
0: 우리나라도 뭐 0.8명인데 비슷한 수준이고요. 싱가포르는 2024년에 0.97명에서 또 0.97명이었어요.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처럼
1: 심상치 않네요.
0: 맞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늘면서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1: 항상 그래서 싱가포르 얘기할 때마다 싱가포르는 집값이 안정적이라면서요.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다 대주고 주택 정책에는 네. 최소한 선진국들 가운데는 모범. 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이렇게 안 높으니
0: 네.
1: 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냐라고 생각할 때 항상 반론으로 제기되는 게 싱가포르 사례죠.
0: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까지 결혼 이후의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많이 써왔습니다.
1: 예.
0: 최근에는 아이 한 명을 낳으면 17살이 될 때까지 각종 지원을 합쳐서 5만 5천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1: 얼마예요? 이게
0: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1: 예.
0: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아예 사람을 만나는 단계까지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고요. 다만 뭐 사람을 잘 연결해 준다고 바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1: 예.
0: 주거비나 교육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처럼 출산을 꺼리게 만든 이유가 워낙 다양하고
1: 예.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외신은 이번 정책을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새로운 사회공학적 실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1: 저출산 정책은 일단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고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일단은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거냐.
0: 아, 네.
1: 그건 두 가지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그럴 텐데 싱가포르도 이제 빨리 결혼하는 쪽으로도 좀 힘써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 봐요.
0: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디벤.

0: 지친 나를 안아불어.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농담 한 토막인데요. 노인 친구 셋이 젊을 때 얘기를 합니다.
1: 그땐 진짜 힘이 넘쳤지. 지금은 날가빠진 난파선 같아.
0: 두 번째 친구도
1: 아 힘은 내가 더 끝내줬지. 근데 지금은 아이고 허리야.
0: 근데 세 번째 친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1: 난 힘이 옛날하고 똑같아.
0: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1: 아 젊을 때도 헬스장 가서 덤벨 50kg를 못 들었는데 지금도 못 들거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도전 중이지.
0: 오늘이 노인의 날인 거 아시나요? 옛날 말고 지금에 집중하기. 나이 불문 모두에게 통하는 지혜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아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청장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 선거를 마친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중간 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엔 총회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